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를 부정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계용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우리 측도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외교 안보 측면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이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했다며, 이는 양국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과 유엔사가 어제 합동으로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지점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전 9시부터 작전을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 탐색과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등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투입된 현장 조사팀은 우리 군 작전 병력, 유엔사 군정에, 조사기관 등총 4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21일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간부 일부도 참가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과 유엔사가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며, 확인된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고발장이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내면서 비예보로 사고 장소의 핵심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즉각적으로 증거 보존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장병들의 트라우마로 재투입이 어려웠다고 해도 별도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하는 등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를 국회에 보고했지만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산업부는 아직 미국 내부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미국 측 국내 절차 완료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등에 따르면 투자처 선정은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에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1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앞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씨는 그제 새벽 1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면서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 중간값이 8년 새1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3억 원 이상 비중이 늘어났으며 집 있는 신혼부부에서 고액 대출 비중이 높아 영끌 매수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중간값은 2024년 기준 1억 7,900만 원입니다.

0: 1,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5% 늘어난 수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과 비교하면 130.1%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은 새로 전세를 얻거나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2년 전보다 8천만 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3,662만 8천 원으로 2년 전인 2024년 8월 대비 8,268만 2천 원 상승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은 부족한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초강력 대출 규제에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안까지 발표되면서 신규 전월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강남 3구 주요 단지에서는 최근 몇달새 앞선 거래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고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25층은 지난 7일 49억 원에 거래돼 약 3개월 만에 5억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 렉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8층은 지난 1일 37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2주 만인 지난 15일 같은 평형 16층은 이보다 2억 1천만 원 낮은 3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를 보려고 46만 8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6시 기준 하루 방문객은 9만 1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24일 10만 1천 명을 시작으로 추석 당일인 25일 13만 6천 명, 26일 14만 명 등 연휴 내내 매일 10만 명 안팎의 관람객이 친수공원을 찾았습니다. 상어가 처음 출몰한 지난 18일부터 상어 북항이가 열흘째 체류를 이어감에 따라 부산시는 오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구조 및 안전해역 복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타격이 가능하다면서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프로골프 투어 프레지던트컵 현장에서 진행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 전쟁에서 곧 승리할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게 모든 사안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해군 봉쇄를 해제하고 석유 판매 제재를 철폐하며 지역 내 휴전을 복원한다면 일주일 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협상도 재개하겠다고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핵 문제와 관련한 양보안에 먼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란의 제안을 1년 전에나 합의했을 법한 수준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야구 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 야구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3대 1로 꺾었습니다.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서 열린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하며 우리 펜싱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금메달 4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로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6도, 습도는 77%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용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쉬는 날이 이어졌지만 다른 나라에는 참 일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투자에 희토류까지 관심사안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란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전쟁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만남이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관세 두 달 유예 연장, 또 그리고 중국의 판다 선물, 이렇게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동맹에겐 큰 소리 치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아부도 눈에 띄는 남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7000선으로 올라섰는데요. 오늘은 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에도 엄청난 실적을 달성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휴 기간에 쌓인 경제 뉴스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뉴스 전면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지만은 고려 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은 영풍, MBK 파트너스 동맹이 지분에선 앞섰는데요. 경영권 측면에서는 최윤범 회장 쪽이 유리한 국면입니다. 여기에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 파트너스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의 움직임, 연휴 동안에 쌓였던 뉴스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기자님도 연휴 잘 보내셨어요?
1: 네, 잘 보냈습니다. 네,
0: 그래도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일주일이 전 동안 있었던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배당. 추석 연휴 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배당 받으려면은 지금 기회가 끝난 겁니까? 아직 기회가 남은 겁니까?
1: 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정규 분기 배당을 포함해서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30일을 이번 분기 배당 기준일로 정했습니다. 국내 주식은 매수한 후에 실제 결제까지 이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배당받을 권리를 확보하려면 오늘인 28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합니다. 주당 배당금으로는 4,500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이사회에서 이 4,500원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100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세전 4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 직전 삼성전자 주가인 28만 5,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약 1.6%입니다. 다만 내일인 29일에는 이론적으로 배당금만큼 주가가 내려가는 배당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2%만 내려도 주당 5,700원 넘게 떨어집니다. 예상 배당금 4,500원보다 주가 하락이 더 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당만을 목적으로 한 단기 매수 전략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 상분기보다 더 큰 규모의 주주 환원책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 주주 환원 규모를 90조 원에서 110조 원으로 밝힌 만큼 기말 배당 규모가 4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기말 배당은 12월 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대상인데요. 이 경우 주당 배당금은 9천 원에서 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증권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0: 요 배당락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배당 가치의 지금 가격, 지금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배당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은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배당 우려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추석 연휴 직전까지는 오름세를 이어갔어요.
1: 네, 삼성전자는 연휴 직전인 지난 23일까지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의 실적 개선 기대에 이 대규모 배당이라는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붙은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0: 연휴 전에 7거래일 동안 약 14.7% 주가가 올랐고요. 특히 외국인의 선택이 뚜렷했는데요. 연휴 전인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 보통주를 약 2조 6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 2,90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약 2조 3천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1: 어떤 갈리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오늘은 약간 약세를 장초반에 보여서 28만 원대인데 어찌됐건 30만 전자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쪽 수익률도 좋았겠네요.
0: 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는데요. 펀드 평가사 KG제로인이 지난 16일에서 23일 일주일간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차지했습니다.
1: 예.
0: 네, 상위권을 차지한 ETF들은 모두 2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배당 기대와 업황 개선 기대에 급등했고 주가 상승폭을 약 2배로 추정하는 상품들이 더 크게 오른 겁니다. 다만 이런 단일 종목 ETF를 장기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주가의 하루 수익률을 약 2배로 추정하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첫날에 10% 올랐다가 다음날 10% 떨어지면 원래 주가는 약 1% 하락하는데 2배 레버리지 상품은 20% 올랐다가 20%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 손실이 납니다.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수록 종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단타로 하고 치우는 거예요. 7000선으로 일단 코스피가 다시 올라섰고요. 오늘도 장 초반 약세긴 한데 그래도 7000선 자체는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요. 어쨌건 이번 주에 증시 방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고요.
0: 네,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그 배당을 받으려는 매수 수요가 유입될 수 있지만 내일부터는 배당락 부담이 생깁니다.
1: 네.
0: 특히 예상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이 배당 권리를 확보한 뒤에 차익 실현에 나서는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이 새로운 변수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해서 만든 미국 회사입니다. 이르면 내년 미국 상장을 검토하고 있고 최대 1,500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장에 성공하면 솔리다임의 숨은 가치가 드러나고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알짜 자회사가 별도 회사로 확실히 분리되면서 SK하이닉스 주주가 누리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공통으로 중요한 변수는 오는 30일에 나오는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입니다. 실적 자체보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과 DRAM과 NAND 가격, HBM 수요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또 10월에 나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잘 봐야 합니다. 이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얼마나 늘리는지, AI 서비스 사용량이 실제로 증가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미국 고용 지표도 외국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솔리다임 상장은 안 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기도 하다가 오락가락하네요. 아무튼 간에. 증권사들이 3분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굉장히 좋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네요.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0: 네, FN 가이드가 증권사 전망치를 집계해봤는데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약 111조 4천억 원, SK하이닉스는 약 78조 1천억 원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두 회사 영업이익을 합치면 약 189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약 9배, SK하이닉스는 약 7배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DRAM과 NAND 가격 상승, HBM과 기업용 저장장치 수요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렸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0조 원이라는 숫자도 중요한데요. 더 눈여겨볼 부분은 솔림입니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실적 전망이 있는 코스피 기업 전체 영업이익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는 있는데 증시 전체 이익의 방향은 사실상 이 두 반도체 회사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순수수익 전망치는 소폭 낮아졌습니다. 원화 강세와 원가 부담, 메모리 가격 상승세

0: 한국투자증권은 63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65만 원을 제시했고요. 반면 BNK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27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목표주가와 가장 낮은 목표주가가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낙관적인 증권사들은 AI 투자 확대로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 공급도 부족해지고 이런 상황이 내년을 넘어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목표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기업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는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스마트폰과 PC 업체가 주문을 줄일 수 있고 삼성전자와 경쟁 업체의 설비 투자가 늘면서 이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달러 매출을 원화로 환산한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 그렇죠. 또 HBM 수율, 파운드리 적자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1: 야,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두 배가 차이 나는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어쨌건 반도체 기업들의 호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 세수가 50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네요.
0: 네, 정부의 공식 세수 제출계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정부에선 초과 세수가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본 예산을 짤 때 예상한 올해 국세 수입은 390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전망을 410조 원 가까이 25조 원 올렸고요. 최근에 거론되는 세수 전망은 여기서 더 늘어난 170조 원 안팎 수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월 추경 때 415조 원 억원과 비교하면 50조 원 넘게 더 거치는 겁니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7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세수의 최대 변수였던 8월 법인세 중간 예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서 실제 법인세 신고 규모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과 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덕에 소득세도 많이 거쳤고요. 증시도 세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1월에서 7월까지 증권 거래세가 8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1: 자, 이렇게 세수가 늘면은 정부로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초과 세수가 늘었으니까 내년에 신설하는 미래대응 기금 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죠.
0: 네, 정부는 내년에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단연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재정저수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 내국세 수익 가운데 최근 10년간의 증가 추세를 넘어서는 부분을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당초 밝힌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 원 수준인데요. 올해 추가로 거치는 세금 일부와 세계잉여금 등이 들어가면 전체 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서 청년과 AI, 반도체, 지방 등에 실제 투자하는 돈은 45조 4천억 원입니다. 또 12조 5천억 원가량을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고요. 나머지 104조 원가량은 향후 경기 악화나 세수 부족에 대비해서 기금 안에 남겨두는 구조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수 제출의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 재경부와의 소통을 거쳐서 법에 따라 초과 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 이 미래대응 기금은 운용상의 유연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방송 때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다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미래대응기금의 전체 이 규모가 초과세수 덕에 더 증가할 경우에는 이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당국 재량으로 금액 및 사용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 지출 항목을 20% 넘게 바꾸려면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30%까지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추진되고 그쵸.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AI나 반도체처럼 경기가 빠르게 바뀌는 사업에 신속하게 투자하려면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면 200조 원이 넘는 돈의 사용처가 국회 심사 이후에도 크게 바뀔 여지가 크다면 재정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미래 대응 기금으로 지방재정에 넘기는 보조 사업비를 최대한 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예외적인 경우에 1년간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이걸 2년간 연장해서 합계 3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각 지역의 사정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설계한다는 설명인데요. 일각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예산에서 밀린 사업을 한꺼번에 잡는 제2의 예산이 되지 않도록

0: 학교 성과와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이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상장 추진, 이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소식이긴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진행을 한다면은 SK그룹이 이야기하는 주주 가치 제고, 이거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는 부동산, 연휴 동안에는 지표가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지표도 나왔고 소식도 많이 전해졌더라고요. 당장은 전세보증금 문제가 있던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네요.
0: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3,66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8월보다 8,268만 원, 약 14.9% 올랐습니다. 중위 전세 가격도 같은 기간 4억 8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으로 8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2년 1월에 종전 최고가마저 넘어선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년간 늘어난 8,268만 원을 2년 동안 마련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해봐도 매달 약 345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1: 네.
0: 이 전액을 연4% 금리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자만 한 달에 약 27만 6천 원 늘어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은 부족한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안까지 발표되면서 신규 전월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1: 그렇죠.
0: 보이고 있는 영향입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은평구와 동대문구, 성북구 등에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가 잇따라 8억 원대를 넘어섰고요. 마포구는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기름동에서는 7개월 만에 1억 8천만 원 오른 경우도 나왔습니다. 월세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2년 전 132만 원에서 지난달 164만 1천 원으로 약 24.3% 급등했습니다.
1: 야, 결론이 이렇게 나네요. 전셋값도 2년 만에 무시무시한 속도로 올랐지만은 월세값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건데 그렇다고 매매값이 안정적이냐? 그것도 아니죠. 서울 아파트값이 말씀드린 대로 추석 연휴 동안에 새로운 지표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85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같은 수준이죠.
0: 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5주 연속 상승해서 2020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어졌었던 종전 최장 상승 기간과 같아졌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상승 속도인데요. 과거 최장 상승기에 85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으로 7.7% 올랐습니다. 이번 85주 동안에는 17.5% 올라서 상승률이 과거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오르면 86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쓰게 됩니다.
1: 네.
0: 다만 지금은 서울 전 지역이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 고가주택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 중랑구나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같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가격과 대출 한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6일까지 신고된 서초구의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9억 7,005만 원으로 전월 대비 5억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30억 3,900만 원에서 27억 7,500만 원으로 2억 6,400만 원 가까이 줄었고요. 송파구도 20억 6천만 원에서 19억 8천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9월 신고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수치가 일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강남권의 거래 금액 하락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주요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억 원씩 낮춘 금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40억 원가량에 거래됐던 강남구 개포주동 7단지 매물은 이달 22일에 3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8개월 만에 5억 5천만 원가량 하락한 거고요. 아까 시장은 지금 서울 전체가 동시에 오르는 상승장이라기보다는 강남이 주춤한 사이에 외곽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체 상승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외곽과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 데다가 주택을 사려는 심리도 아직 강합니다. 한국은행의 9월 조사에서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보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5로 장기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장기간에는 지역별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곽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전문가들 100명 설문조사한 결과도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세는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던데 강남은 하락하고 강북은 상승하고 이거를 디커플링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누가 말씀하셨던 평탄화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로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규제 나올 때마다 풍선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때와 비슷하다라는 반응도 나오는 것 같아요.
0: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가 또 이번에는 공급 감소와 전세난 같은 수급 불균형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규제가 풍선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은 이 두 정부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잇따라 내놨었는데요. 토호구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매수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도 추진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거 진보 정권에서 규제 강화에도 집값이 올랐던 경험이 지금 학습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젊은 층의 아파트 선호 현상에 통화량 팽창까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바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선물도 드리고 한숨 쉬어가는 퀴즈 시간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7,000피를 달성을 하면서 선방해준 주가 덕분에 투자자분들의 귀성길, 귀경길 조금 더 가볍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막상 오늘은 별로 안 좋습니다. 코스피 한 0.9% 정도 하락하면서 7,000선 초반까지 7,020선 아래로 내려선 상태입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를 끌어올렸던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이것이 주요하지 않았을까, 배당이 주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주당 4,500원 정도를 배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10주만 가졌어도 45,000원이 되니까 굉장히 큰 배당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배당을 포함해서 다음 달까지 예정된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이것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주주환원, 2번 주주클럽. 1번 주주환원, 2번 주주클럽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7업, 물 없이 머리 얹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주주환원, 2번은 주주클럽이고요. 오늘은 보기가 좋네요. 저도 아는 가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우물정의 공고사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경제 유튜브 경제통만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네,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더 스쿠프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기자님 성함을 보니까 어떤 지역이 딱 떠오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의도하고 그건 아니겠죠?
1: 네, 그런 건 아닙니다.
0: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계속 취재하고 계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지금 이 경영권 분쟁의 한번 백그라운드부터 살펴볼까요? 분쟁 자체가 왜 일어난 겁니까?
1: 일단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이 기업을 일궜던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이제 그 공동 경영을 하다가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졌는데요.
0: 장씨 가문이 영풍 쪽이죠?
1: 네, 맞습니다. 예. 네. 장병회 회장이 회장과 최기호 회장이 두 분이 하시다가 이제 고려아연 두고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불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 고려아연이 이제 트로이카라고 해서 네.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신성장 산업을 좀 육성하겠다라는 거에서 시작하면서 두 기업이 약간 좀 부딪히는 게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다 보니까 최윤범 회장이 약간 좀 저희 또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오버하셨다 이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양쪽의 논란 이게 뭡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1: 양쪽의 논란인 다양합니다. 일단은 영풍 같은 경우에는 석포제련소 환경 문제, 환경 부담금 문제 같은 경우가 계속 고래를 물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밝혀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원아시아 펀드 논란이랑 이제 이고니어홀딩스 그 고가인스 논란 두 개가 예. 가장 지금 이슈가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풍의 석포제련소 문제 그리고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펀드 이그니오 홀딩스 이거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작년에 두 회사가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까?
1: 이게 올해 6월에 이제 회계 감리 결과가 나오면서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회계 장부에 그 석포제련소나 아니면 그 관련해서 비용을 적게 계산해서 상계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중징계를 받았는데 고려 영풍 같은 경우에는 석포제련소 환경 충당 부채 과소 계상으로 204억 원의 과징금 징계를 받았고요.
0: 예.
1: 고려아연은 투자 자산과 해외 종속 회사 손상 평가 부실로 84억 원 정도의 과징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0: 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양쪽 다 회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 회계를 두고 이 징계를 받고 나서 이 두 회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 일단 영풍은 그 회계 결과 그 감리 결과에 이제 감사 결과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영풍 측은 이제 환경 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리 쌓아야 되는 금액이지만 이게 예. 자신들이 계산한 것과 좀 달랐다. 자기들은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더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했다라고 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고려아연도 같은 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무슨 회계 부정이 뭐 사익 편치나 아니면 고의적인 부정이 아니라 그냥 그 재무상의 손익이 계산을 잘못하는 게 좀 이게 금융당국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징계가 났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0: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걸린 건 맞는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우리도 현장에서 많이 봤지만은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때마다 금융당국과 어떤 마찰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논란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펀드 그리고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 이 사안이 세무조사 논란으로까지 번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 일단 그 금융 그 국세청에서 이제 5월달에 예. 이제 그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었는데.

0: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31개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그중에 한 케이스가 이게 고려아연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들이 좀 제기가 됐었고, 그 국세청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그 사례에서 이걸 사례를 보고 이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이 나오면서 이제 그 관련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1: 어떤 내용이었길래 고려아연으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낸 자료에는 고려아연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던 건 아닌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고려아연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국세청이 터널링이라고 이제 기업이 몰래 터널을 만들듯이 구멍을 만들어서 돈을 빼낸다는 식의 이제 그 용어인데, 그걸로
1: 그렇죠.
0: 이제
1: 주주들의 그 좀 파먹는 거.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한 상장 법인이 투자 경험이 전무했던 사모펀드 운영사에게 돈을 맡겼고, 그 돈이 이제 투자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좀그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 사례에서 이제 언급된 게 이제 그 고려안과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세청이 고려안을 세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펀드 투자 논란 쪽으로 불거진 건데,
0: 네.
1: 그래서 고려아연이 뭘 했다는 거예요?
0: 일단 고려아연이 그 2019년에 이제 그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곳에 출자를 자금 펀드 출자를 하는데요. 그 자금 규모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그 5,600억 정도를 출자를 했는데, 그게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출자한 사모펀드 금액의 거의 90%에 달하는 규모라서, 네. 근데 그 출자한 것과 별개로 이제 그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이제 대표가 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지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아시아 펀드로 이제 투자한 금액이 자금이 고려아연 그 차윤범 회장과 관련된 일가의 쪽에 투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또 제기되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논란이 일면서 이제 터널링까지 가게 된 겁니다. 네.
1: 그러니까 최윤범 회장 쪽이 지인을 통해서 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 그 자금 같은 것들이 사주 일가의 이익 쪽으로 갔다 이렇게 간 건데,
0: 네.
1: 일단 국세청에서는 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0: 네.
1: 고려아연 쪽에서는 통상적인 차원의 세무조사였던 걸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요 상황을 보면은 통상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0: 네, 아무래도 이게 조사하는 곳이 좀 조사 사국이라고 그 재개를 좀 깊이 파는 부서에서 맡으면서 뭔가 알고 조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고려한 또 그거는 아니고 일반적인 그 정기적인 세무조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제라면 이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곳에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출자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들려요?
0: 네, 맞습니다. 그 투자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투자 실적이 좋으면은 뭐 괜찮겠지만 투자한
1: 잘했으면
0: 돈,
1: 뭐 문제 될게
0: 네,
1: 없죠.
0: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곳이 그뭐 상대 영풍 측에서 제기한 주장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제기하신 게 이제 69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뭐 650억, 600억이 넘게 이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투자도 제대로 못 했고 투자에 문제도 있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1: 600억 원이 넘게 회수를 못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회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영풍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0: 일단 영풍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그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이제 최윤범 회장 일가가 이제 먼저 투자했던 회사 쪽에 원아시아 펀드의 자금이 들어가면서 이게 어떤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 거고요. 뭐 일례로 이제 최윤범 회장이 CB를 통해서 12억을 투자한 아크미디어에 이제 원아시아 펀드가 290억을 투자했고요.
1: 아크미디어.
0: 네. 최윤범 회장 일가가 지분이 33%가 넘는 이제 하이엣에 이제 320억, 최 회장 일가 24억 원 정도를 CB를 인수한 이제 슬랭샷 스튜디오에 이제 80억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한테 돈을 출자해준 기업에 관련된 사주일가 기업에 펀드 자금이 들어간 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거죠.
1: 그러니까 이 얘기네요. 고려아연에서 고려아연의 자금으로 투자한 펀드가 최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쪽으로 자금을 투자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0: 네.
1: 거기다 투자 성과도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려아연 쪽에서는 이거 부정하고 있어요. 돈만 넣었을 뿐 투자 대상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혹이 다 풀리는 겁니까?
0: 그 고려아연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게 좀 일반적이진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을 댄 회사에 일가가 가지고 있는 회사 쪽에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네. 그걸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면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좀 충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 고려아연은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 고려아연 쪽의 입장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0: 일단 고려아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 명확합니다. 이제 자기들은 이제 돈을 출자한 LP일 뿐이고 개별 투자처를 선정하거나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건 운영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 투자와 자금 운용은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다. 그리고 뭐 그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에서도 뭐 사익 편취나 고의적 회계 부정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알겠습니다. 돈만 넣었을 뿐이고 투자 대상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찌됐던 간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약간 꺼림직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국세청도 칼을 빼들었다고 하니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그니오 홀딩스, 원아시아 펀드와 같이 이그니오 홀딩스도 고가 인수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0: 그 이그니오 홀딩스라는 곳이 이제 자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인데 이제 고려아연이 트로이카를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그 기업을 2022년에 이제 그 5,800억을 주고 지분을 두 차례 거쳐서 100% 인수를 하셨거든요.
1: 예.
0: 네. 근데 그 인수했던 기업 5,800억이라는 돈을 주고 산 기업의 그 재무 상황이 좀 제기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고가 인수가 너무 비싸게 인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1: 재무 상황이 어땠길래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0: 네, 2021년 이그니오 홀딩스 매출액이 29억 원에 불과했고 또 단기 순이익은 48억 원 적자, 그리고 자본 총계는 18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800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업을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1: 이 부분은 확실히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 그래도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그니오 고가 인수 논란,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넘어갔고요. 그 영풍 측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게 고가 인수 문제가 이제 주주들의 피해로 넘어갔다고 해서 주주 대표 소송을 진행 중이고 현재 그 재판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영풍 측에서 제시한 거는 업무상 배임 혐의네요. 네네. 요 이야기로 했고 4,005억 원 규모의 주주 대표 소송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송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는 건 아니죠?
0: 네,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도 진행 중이고 이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라는 게 영풍 측이 이제 그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 과정에 대한 자료를 국내에서는 수집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법인이 있는 미국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요거를 좀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신 거고 그걸 이제 미국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증거 개시 과정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증거 관련해서는 일단 미국에서는 영풍이 승리를 한 거고요.
0: 네.
1: 자, 고려아연 쪽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0: 그 고려아연 해명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고려아연은 이그니오 홀딩스 회사 하나만 산 게 아니라 그 이그니오 홀딩스가 갖고 있는 기업 밸류 체인 그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전반적인 걸 모두 인수했기 때문에 그 기업 하나만 보고 고가 인수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자기는 이것도 계속 키워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고가 인수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뭐 그 다 정상적인 회사에서 그 과정도 거쳤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1: 기자님 보시기에는 지금 고려아연의 설명 그러니까 적절한 뭐 전체 밸류체인을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전혀 고가가 아니다. 이런 설명 와 닿습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0: 일단 그 투자라는 게 뭐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당장 지금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하기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 그 금액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아마 그 이제 그 소송 과정에서 그게 밝혀지면 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영풍 쪽에서 제기한 문제 삼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영풍 쪽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걸 보니까 최근에 이사회 쪽의 그 결과를 보면은 최은범 회장 쪽에 조금 유리한 결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영풍 쪽에서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해요.
0: 아무래도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에 미친 느낌이 달라지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9월 임시주총에서는 이제 네. 표가 12대 7로 좀 갈리면서 이제 고려아의 쪽이 좀 더 많은 이사회를 확보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또 이게 9분이 이사가 불가리 되는 시점이라서
1: 아, 또요?
0: 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또 표 대결을 앞두고 있어서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일단은 지분 자체는 영풍하고 MBK 파트너스 동맹이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런 표 대결 계속 이어지고 3월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에서 명분 싸움으로 많이 번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아무래도 이게 그 기업 경영권 싸움을 하면서 누가 이 기업을 맡아야 더 잘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 하면서 상대방을 좀 비방하는 쪽으로 경쟁 구도가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그 영풍 같은 경우는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1: 그렇죠. 예.
0: 고려한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결권 제한 이런 카드를 꺼내면서 또 비판 아닌 비판을 받기도 하셨죠. 네.
1: 그때 뭐 고려한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로 욕도 많이 먹었었고 네. 그런데 영풍 쪽만 보자면은 이 명분 측면에서는 MBK 파트너스랑 손을 잡은 게 별로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0: 이게 이거를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아무래도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가 그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워낙 나쁜 이미지, 나쁜 기업 사냥꾼 쪽으로 이미지가 그렇죠. 붙어지다 보니까
1: 나쁜 놈들이 되어버렸죠.
0: 네, 그래서 이제 그 MBK가 고려한 지분 경영권을 가져가면 기업을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험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마 고려한 같은 큰 회사의 경영권 분쟁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했을 그렇죠. 거고 네.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모펀드의 돈을 힘을 좀 빌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막 MBK 파트너스가 아니라 또 외국계 사모펀드였다면 아마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어떤 면에서는 MBK 파트너스가 참전했을 때쯤에는 홈플러스 사태가 이렇게 커지기 전이었으니까 네. MBK 파트너스에 좀 책임을 무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서구 더 스쿠프 기자와 함께했고요. 다음번에 한번 다시 업데이트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코스피 낙폭이 커졌습니다. 한 1.3%

1% 정도 빠지면서 7,000선이 지금 다시 무너진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1.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힘을 내고 있는데 어쨌건 당분간 또 변동성에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주주환원이었습니다. 7289번, 0014번, 2366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1번 쓰시는 배당으로 명절 선물 소소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30만 전자 가자! 라고 하셨는데 지금 코스피 삼성전자 3% 넘게 빠지면서 27만 5천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참안 도와주네요, 진짜. 8616번 쓰시는 분, 중학생 때 주주클럽 포컬 다이니 누나 엄청 좋아했었는데 30년이나 지났네요. 뭐하고 지내실런지. 저랑 비슷한 연배신 것 같은데. 정답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주주환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힘을 못 내고 있어서 좀 기분이 빠지네요. 386하나 쓰시는 분, 69년 살면서 어느 회사의 주식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요즘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산것 같아서 후회되기도 해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지수라든지 ETF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7289번 쓰시는 분, 3전 우선주 보유하고 있는데 기대 중이에요. 정말 이 배당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요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주가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내일 상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륙 곳곳에 낀 안개는 걷혀가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4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내일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서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와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 때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따뜻한 가을 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을 좀 맞이하는 오늘 평소보다는 간선도로의 오전 정체가 짧은 편입니다. 다만 강변북 일산 방향 사고 여파가 있는데요. 여파로 지금 원효대교부터 마포대교 일대가 아직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에 서행되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3, 4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또 여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의 목소리를 묶어봤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북한군이 최근에 NDA를 넘어와 매설한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북한 주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침략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군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0: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북한의 눈치만 살폈다면, 그래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1: 국민의힘은 이 DMZ 폭발 사고 또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2: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 단순한 정쟁을 넘어서 음모론까지 양산하면서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면 음모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는 사안을 언급한 상대방을 규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최고위 현장에서 이번 그 DMZ 폭발과 관련해서 정쟁 개입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밝혔고, 또 오늘 김민석 대표 비롯해서 국방위 위원들, 여당 국방위 위원들만 현장 조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 조사하는 겁니까?
4: 일단 기본적으로 폭발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누구의 지뢰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북한군이 우리 남한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뢰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화학흔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조사를 해보면은 대충 이제 진실 유무는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군사 분계선 이 남인지 이 북인지, 이게 이제 우리의 영토인지 우리의 영토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장 조사를 국방위원들이 하러 가는데, 예.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에서 방금도 이제 대표께서, 장정욱 대표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현장에 안 간다는 것은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당의 국회의원들만 간다, 그러면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근거를 찾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으로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5: 네, 현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가는 거겠죠?
6: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간다고 해서 예.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가서 현장 사진 찍는 거, 인증샷 올리는 거, 그다음에
2: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6: 지휘관한테 보고받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어제 현장 조사 그 팀들도 그 실제 장소를 못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접밖에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은 근접도 안 될 겁니다. 훨씬 더 멀리 어떤 전망대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저 끝에 보이는 저기가 어디다 네. 추정된다 뭐 이런 설명밖에 못 들을 거예요. 그게 지뢰의 정체를 밝히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장병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목함 지뢰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어요. 그것도 있죠. 그다음에 장병들 몸에 박혀 있던 파편 나왔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편이나 화학흔 같은 거 확인하면 북한 건지 대한민국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도 있어요. 그리고 TOD 열 영상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를 할 수 있는데. 그 발목이 절단됐지 않습니까? 우리 그 대대장이. 근데 우리나라 이제에서 심은 이제 지뢰는 M14라고 하는 건데 네. 그 크기가 이 종이컵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화학은요, 폭약은 28g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목적이 뭐냐면은 부상을 주자는 거예요. 부상을 줘가지고 양쪽에 장병이 두 명 붙으면요, 총 세 명의 병력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지뢰를 만들어서 심었어요. 근데 북한은 아예 목적이 다릅니다. 목함 지뢰는요, 폭약 양이 220g이에요. 약 7배 더 많습니다. 예. 그 목적이 뭐냐면 처음부터 애당초 살상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덧신 싣고 갔는데도 우리가 이제 만든 덧신, 지뢰 덧신인데 그 지뢰 덧신 싣고 우리나라 그 지뢰를 밟으면 부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골절이라든가 삔다든가 이 정도 되는 거고, 북한에서 만든 목함 지뢰를 밟잖아요. 그거는 이제 덧신을 신어도 아까 말한 대로 폭의 양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절단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절단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북한의 목함 지뢰가 명백해 보이는데도 이렇게 계속 현장 가서 뭔가 퍼포먼스를 하겠다, 보여주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늑장 이제 지연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3: 네, 그럼 파편 같은 것들을 이제 국과수로 보냈다고 하니까 국과수 결과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늑장 조사 조사, 늑장 점검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 조사 가면서 이동로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추석 이후에 하기로 했다가 좀 당겨서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4: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가도 상관이 없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잖아요. 근데 또 늦게 갔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도 소용이 없는데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장에 대한 진입을 5일 후에 했던 거지 5일 동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랬으면 비판을 받아야죠. 하지만 지난 5일 동안 장병의 진술을 확인을 하고 장병의 이 장비에서 나왔던 화학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유엔사도 이제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갔을 때 증거 수집하러 간 게 아닙니다. 이 기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지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서 그 21일 날도 폭발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의 폭발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또 들어가요? 그럼 다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주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5: 네, 예. 지금 한동훈 의원의 또 존재감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군과 유엔사의 어떤 갈등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6: 제가 앞서 말한 게 대해서 제가 짧게 이어 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 현장 조사가 지난 2015년에 목함지뢰 그때 사고 났었거든요. 그때는 바로 들어갔었어요. 바로 들어가고 엿새 만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엿새 만에 본 조사도 아니고 예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건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가 21일 날 터졌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날 출국해요. 네. 그리고 다음 날인 22일 날 유엔에서 뭐 했죠?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내놓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목함지뢰 그 이제 터진 전날 바로 현장 조사가 가지고 북한 목함지뢰가 맞다라고 네. 이제 확인이 되면요. 그 다음 날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목함지뢰로 우리 군인이 부상을 입는 이 상황이 동시에 생기는 거니까 자기가 말한 것이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웃음거리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자기 지금 나라에서는 장병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장병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아니 국제부대 나와가지고 무슨 한반도 평화를 얘기한다? 저 지도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본인의 핵심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현장 조사를 늦췄다 이렇게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본인 뭐 무소속 의원이 지금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은 전부 다 개별적인 헌법 기관이거든요. 본인들 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의원과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한동훈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해서 또는 자료를 입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동훈 측에서 아마 이렇게 자꾸 내가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자기 SNS에 자기 여론조사 결과 좋게 나온 걸 또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일 잘하고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인기 많은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떡하지? 라는 조바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 없어 보이고 유시민 씨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유시민 씨가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점점 존재감이 작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희가 물으면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을 하겠어요? 이 진지하게 답변할 거라도 안 되는 거예요.
5: 네.
6: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 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동훈 의원 비롯해서 장동혁, 안철수, 나경원 의원까지 이거 다 당권, 대권, 서울시정 그 욕심에 이러한 음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이거 지금 DNG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러한 오해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지적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이제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도 했고 어쨌든 대북관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야당이 아니라 여당 측 인사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2: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사 시점을 둘러싸고 야당은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0: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전국 현안,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무용수의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도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연애할 때 남편은 완강한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밀어붙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바라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시누이는 틈만 나면 빈정거리면서 은근히 기싸움을 걸어왔고요. 시어머니는 살림부터 아이 양육까지 사사건건 참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댁에 가는 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남의 일처럼 보기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이 생겨도 중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르는 척 지나가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재판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앞으로 잘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했고요. 결국 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사업이 바빠졌습니다.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었죠. 저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육아를 위해서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와 아이들만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완전히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노력한다고 했으니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가정을 유지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가족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찾아오거나 양육에 참여하는 일도 거의 없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자라서 더는 엄마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면서 남편 생각을 하면 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허울뿐인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정리하고 싶습니다. 10년 전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장기간의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오면서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면 다시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이혼소송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될까요?
1: 기각이 되는 경우는 이혼할 만큼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 즉 아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일 때 기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근데 그러면 10년 전에 한번 기각이 됐는데 이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각되면 다시 못 제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1: 이혼소송이 기각되었더라도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0: 네.
1: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전 이혼 기각 판결 후에 일로 별개의 소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기각당한 이후에 벌어진 일로 다시 소송 제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사연자분의 경우 기각 이후 1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0: 네.
1: 또 그 기간 동안 남편이 혼인 계속 의사를 밝히면서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요.
0: 네.
1: 이 점은 중요한 사전 변경에 해당해서
0: 네.
1: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친정 근처로 좀 이사를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건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거든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한 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0: 네.
1: 이에 대비하여 이사 당시 남편의 동의가 있었는지, 주말에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합의에 의한 주말 부부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10년 전 재판에서 남편은 나 가정을 지키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각이 된 건데, 요런 부분, 이번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이전 기각 판결은 오히려 사연자분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수 있어요.
0: 네.
1: 남편이 그때 혼인을 계속하겠다며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약속이었는데,
0: 네.
1: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남편의 혼인 유지 의사가 진정성이 없는 것임을 보여주거든요.
0: 말뿐이었다. 이런 거죠.
1: 네, 법원은 이전 소송의 기각 사유와 그 이후의 변화를 비교해서 현재의 혼인 관계 상태를 판단하는데,
0: 네.
1: 노력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0: 네.
1: 이전 소송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서 남편의 약속 불이행을 입증하면 효과적입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사실상 10년 가까이 따로 생활해 왔잖아요. 장기간 이렇게 별거를 한 건데 재산 분할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별거 이후에 각자 모은 재산도 나눠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세요.
1: 혼인 파탄 시점을 이제 별거 시점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이혼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
0: 네.
1: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할수 있는데요.
0: 네.
1: 그렇게 하게 된다면 별거 이후에 이렇게 모았던 재산은 나누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별거 이전에 있었던 재산이 바탕이 되면 그것도 포함은 될 수는 있겠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10년 전에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한 거 남편과 상의해서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한 거라고 하면 사연자분한테 불리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재판에서 남편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10년 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혼이 가능하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고향 다녀오시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 한 번쯤 들리셨을 텐데요. 간식을 사서 돌아왔더니 멀쩡하던 내차 문에 큼지막한 흠집이 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옆차 사람이 문을 벌컥 열어서 찍어놓고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버렸네요. 이른바 문콕 도주입니다. 남의 차를 망가뜨리고 그냥 간 사람, 물피 도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주차를 마친 뒤에 차 문을 열다가 생긴 일반적인 문콕은 도로교통법상 물피 도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물피 도주 규정은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은 뒤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콕은 차를 세워놓고 문을 닫았다가 생긴 일이어서 차의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승자가 문을 열어서 문콕을 한 경우도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물피도주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문콕을 하고 그냥 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로 남의 차를 훼손했다면 문을 연 사람에게 수리비 등을 민사상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문콕을 했다면 모른 척 떠나지 말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법으로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보보의 늦은 후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재밌게 보고 계시죠? 대회 9일차를 맞이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단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21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39개. 와, 남녀 농구 대표팀이 일본과 중국 따돌리고 12년 만에 동반 우승했고요. 야구 대표팀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역시 나란히 일본 따돌리고 각각 5회 대회 연속 우승했습니다. 또 8년 만에 정상 탈환 목표를 완수했고요. 펜싱은 가장 많은 4개 금메달을 거둬들였습니다. 정말 효자 종목 탄탄하게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체조에서는 여자 기계체조 도마 여서정, 평균대 황서연이 금메달도 획득했습니다. 10월 4일 대회가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대회 후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금메달 행진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양궁과 태권도도 이어받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8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브.

0: 우리가 익숙한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문화유산부터 오랜 세월 자연이 빚어낸 풍경까지 알고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와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요. 국가유산청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함께하는 유네스코 라디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현장을 직접 누비면서 우리 유산의 가치를 찾아오신 분인데요. 한양대학교 김지홍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한양대학교 김지홍이라고 합니다. 네.
0: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짧게.
1: 짧게요. 네. 아, 제 소개 겸 인사를 드리면 네, 저는 건축 역사를 전공했고요. 지금 세계유산 등재나 보존 관리 실무에도 좀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까 앞에서 그 아시안 게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세계유산 분야도 이 전 세계인들과 뭔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뭔가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약간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딱 이해가 되네요.
1: 네.
0: 세계유산과 인연이 상당히 오래 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한 2008년, 9년 때, 그러니까 학생일 때 그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세계유산 등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조금씩 세계유산에 대해서 처음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박사를 마치고 국가유산청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네. 진짜 그 업무를 정말 하게 된 거죠. 정부에서. 네,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럼 국가유산청에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1: 국가유산청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0: 지금은 교수님이시잖아요.
1: 네, 작년에 지금 한양대학교로 이직을 해서 지금은 건축 역사 이론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0: 근데 여전히 우리의 세계유산을 찾아내고 지키는 일에 네. 계속 앞장서 계시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네.
0: 세계유산 늘 듣는 말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굉장히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한번 네. 개념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게 그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한 나라에만 한정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가 같이 함께 보존해야 되는 국제사회에서 보존해야 되는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을 목록화하고 그에 대해서 보호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인증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에서는 그 목록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매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부산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을 정하는 거야. 이것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네. 부산에서 했었기 때문에. 보통 뭐 국가유산 우리나라 내에서는 지정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세계유산은 등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1: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목록을 관리하기 때문인데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목록이라고 해서 그 목록에 어떤 유산들을 올릴 것인가 그래서 등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정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지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러이러한 유산을 이렇게 그 지정하는 그런 평가하는 거라면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각 나라에서 자기소개서처럼 등재 신청서를 써요. 네. 그래서 그걸 제출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고 잘 되어 있는 심사하고 또 현장에 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0: 우리나라가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지 꽤 오래됐죠?
1: 네.
0: 그러면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만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만 등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그 세계유산 협약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거의 한 180여 개국 정도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180개국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협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올림픽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뭐 국내에서 뭔가 좀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나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국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1: 우리나라가 요즘은 사실은 K문화 때문에 네. 굉장히 문화적 위상이 높아졌는데 유네스코 안에서는 지금 정규 분담금, 그러니까 회비 기준으로 9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꽤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고요. 그리고 그 88년에 세계유산 협약 가입을 한 이후로 이제 세계유산 위원국이라고 해서 일종의 임원 제도가 있어요. 이사회 제도 같이 임원 제도가 있는데 그 위원국을 4차례 지금 수임을 하고 있고 그 지금도 2023년부터 내년까지 2027년까지 위원국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개최를 하면서 의장을 또 의장국으로서도 역할을 했고요.
2: 그것도 아무 나라나 하는 거 아니죠?
1: 그렇죠. 이게 투표를 그 이 투표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각 대륙별로 각 지역별로 대표를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또 이제 외교적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한 국가들이 보통 위원국으로 그 당선이 그 선출이 됩니다.
2: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이 180개국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 네네.
2: 그리고 앞서 그 분담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9위 정도 수준에 네. 기여를 하고 있다.
1: 네.
2: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건가요?
1: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예산을 내게 되면 그 예산에 네. 대한 어떻게 보면 일부 예산은 조금 어떤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그 유네스코 전반적인 뭐 사업에 대한 조금 입김이 좀 세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유산이 많이 등재가 된다는 건 사실 분담금과 상관없이 그만큼 유산들의 가치가 높기 때문인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유산의 가치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또 외국 분들이 느끼시는 게 조금 다른 것 같기도
2: 다를
1: 하고요.
2: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2: 다를
1: 네.
2: 것 같습니다. 석고람, 불국사, 하회마을, 남한산성, 서원, 갯벌, 가야 고분군까지 와 진짜 다양한 유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이것은 어떤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 그 유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세계유산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계유산이 등재되기 위해서 심사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오유비라고 하는
2: 되게
1: 네, 어려운 말이 있는데.
2: 탁월한 보편적 가치.
1: 네네. 근데 그 말 그 이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계유산에서. 근데 그 말이 탁월하다는 게 다른 나라의 유산 혹은 다른 유산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유산을 뽑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서도 보편적이라고 하잖아요.
2: 네네.
1: 그거는 뭐 너무나 특이하거나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인류에게 뭔가 이 그 나라 사람들만의 유산이 아니라 그 국경을 넘어서서 조금 더 전 세계인에게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혹은 미래 세대에게도 뭔가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2: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1: 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죠.
2: 그거를 간략하게 네. 이 세계유산이 등재되는 절차를 네.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본심사에만 한 2년 정도가 걸려요. 만 2년 정도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또 일종의 예선 뭐 그리고 뭐 연구 과정 이런 것들까지 하면 짧게는 5, 6년,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 네.
1: 많이 걸리는데 이게 문제가 결국은 이 유산을 국내에서는 주로 연혁 위주로 구성을 하잖아요. 이게 뭐 신라시대 때 언제 만들어졌고 그다음부터 어떤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혁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세계유산 등재는 그래서 이 유산이 왜 중요해? 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나 혹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치가 있어?
2: 아까
1: 이런
2: 말한
1: 것들을.
2: 그 탁월한 보편적
1: 네네,
2: 가치. 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건데?
1: 네, 일종의 약간 감동적인 서사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무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산을 이렇게 너무 한국의 역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면이 세계유산이 좀 그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1: 네.
2: 그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건 사실은 어떤 대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 네, 네, 그렇죠.
2: 어렵네요. 이 등재된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 네, 어렵습니다.
2: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유산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좀 등재 비하인드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1: 등재 비하인드는 제가 겪은 것 중에는 사실 한국의 서원이라는 네. 유산이 있는데요. 그 뭐 흔히 잘 알려져 있는 도산서원, 뭐 병산서원 이런 것처럼 국내에 총 9개의 유산을 한국의 서원이라는 하나의 이제 꾸러미처럼 만들어서 세계유산에 등재한 유산이었어요. 근데 이 유산이 사실 처음 한번 등재 신청을 했을 때는 심사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일종의 이제 낙제를 한 거죠. 그 신청서에 있어서.
2: 네네.
1: 그래서
2: 서류에서 떨어졌네요.
1: 아니요. 현장 심사까지 했는데 네. 그게 최종적으로는 조금 미비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서원은 또 거기 계시는 또 유림들, 유사님들이 굉장히 연로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네스코까지 서류를 보냈는데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아, 이게 국제적인 창피를 당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거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시겠다. 너무 속상하셨다.
2: 맞아요,
1: 그래서
2: 맞아요.
1: 이게 이제 그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제 우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아 이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게 유산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홉 개 서원이 또 여러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유산으로 묶는데 조금 미비했던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보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심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 잘 보완하면 사실은 다 등재될 수 있는 유산입니다. 이게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정말 2년 더 걸 다시 2년 걸려서 등재가 됐는데 그때 저는 좀 그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막 속상해 하셨던 분들이 그때는 이제 세계유산위원회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있었거든요.
2: 네.
1: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 등재 현장에서 그 축하 세리머니를 하시겠다고. 그
2: 유림 어르신들이 가신
1: 네네.
2: 거예요?
1: 네. 그래서 서원별로 한 한두 분씩 정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가셨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의관을 다 정제하셔야 되니까 가시랑 도포를 다 사서 다 캐리어에 넣으셔가지고
2: 역시
1: 가신 다음에 그걸 또 네. 다림질을 해야 되잖아요.
2: 그럼요.
1: 그러니까 막 그 호텔 방에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다림질을 하셔서 와. 그걸 입고 이제 그 심사가 사실은 세계유산위원회가 하루 종일 하는데 몇 시에 등재되는지 모르거든요.
2: 네.
1: 그 앞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데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장이 오셔가지고 다 입으시고 또 아제르바이잔이 그때 당시에 온도가 40도가 넘었어요.
2: 네.
1: 그 더위에 물론 뭐 회의장 안에 에어컨이 나왔지만 그 호텔에서부터 막 입고 오셔서 막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 순간에 의장이 이제 등재되었습니다라고 땅땅땅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그때 너무 막 박수로 환호를 치시는 거예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회의장에서도 다들 막 너무 다들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또 뭐 한국 드라마 중에 킹덤?
2: 오, 네.
1: 킹덤이 굉장히 그때 네. 유행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막 이렇게 갓을 쓰고 그렇죠. 이렇게 나이 드신 할아버지 막 몇십 분이 와 계시니까 그게 굉장히 막 각국 대사들도 다 와서 사진 좀 찍을 수 있냐.
2: 우리의 문화를 직접 현장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네네. 어르신들이.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이게 마음고생이 심하셨구나. 이게 심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본인 그 당신들이 되게 그동안 유교에 대해서 마치 현대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문화처럼 되게 그런 게 스트레스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치 뭔가 이렇게 유교 문화가 마치 이제 꼰대 문화처럼 너무 보수적인 뭐 문화다. 그리고 뭐 여성 차별적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비난이나 현대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또 지적이 있었잖아요.
2: 네네.
1: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막 약간 죄책감 같은 게 있으시다가 이게 네. 국제 무대에서 좋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유교 문화라는 걸 조명을 받게 되니까
2: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1: 네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워하시고 사실 그런 서원이나 종가에 계신 분들이 자 그렇잖아요 사실 누가 그렇게 제사 지내고 싶어하고 그 시골에 있는 집들을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싶어하시겠어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의무감에서 어쨌든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2: 우리의 전통을 고스란히 지키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네. 정말 제가

0: 말씀만 들어도 제가 뭉클하고
1: 네, 맞아요.
0: 너무 멋지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1: 네.
0: 그러니까 잊지 못할 어떤 현장의 모습 중에 보니까 연속유산이라는 개념이 있네요. 이게
1: 네.
0: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갯벌 같은 경우도
1: 갯벌도 연속유산이죠.
0: 그렇죠.
1: 네.
0: 이런 개념도 사실은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연속유산은 되게 쉽지 않네요.
1: 네,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한 군데만 해도 사실은 힘든데,
0: 그러니까요.
1: 여러 유산에 대해서 공통적인 가치도 뽑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보존관리 계획도 또 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세계유산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탁월한 보편적 가치,
1: 네.
0: OUV이네요. 우리 소중한 문화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건데, 이 기준으로 보면 석굴암이라든가 불국사, 종묘, 화훼마을 이런 유산들이 딱 교수님이 보실 땐 정말 이것이 보존할 가치라고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그 유산마다 조금 달라서 그런 조금
0: 그렇죠. 좀
1: 저도
0: 다 다르죠. 석굴암, 불국사, 종묘,
1: 네.
0: 화훼마을.
1: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런 걸 계속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가치고 어떤 것이 우리나라가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유교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그러면서 오히려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선비 문화와 결합해서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0: 네.
1: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궁궐도 오히려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의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연결성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또 어떻게 보면 독특성이나 약간 소위 말하는 탁월성을 만들어낸 유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왜냐하면 그전까지 너무 우리는 이거 한국에밖에 없어. 뭐
0: 맞아요. 네.
1: 한국에만 있는 거야. 이런 것들로도 되게 좁게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래 우리는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받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발전했어. 이렇게 조금 그렇게 시각을 넓히고 지역을 넓히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나라의 문화를 더 돋보이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해도를 높여주고요.
0: 네. 한국의 문화유산 이야기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목조 문화입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은 전란, 이런 역사적인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많이 소실되고, 불나서 없어지고,
1: 네.
0: 이런 걸 많이 거치면서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런 것도 세계유산 심사에서는 보나요?
1: 그럼요. 그래서 이 사실은 세계유산이라는 게그 현장에 어떻게 잘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현장 심사는. 그래서 이제 심사자들이 오는데, 물론 심사자들이 아시아 지역 분들도 오시지만 해외 분들이 오시는, 그러니까 아예 서양권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오시는데, 이 서양과 조금 다른 특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목조로 짓고
0: 그렇죠.
1: 서양은 아무래도 좀 석조가 많이 발달한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찰 같으면 천년 고찰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0: 맞아요.
1: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심사자가 와서 그러면 여기 있는 건물 중에 어떤 게 천년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목조 건축물은 천년 된 목조 건축물이 없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사실은 저희는 이게 조선시대 건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찰이 세워진 거는 뭐 신라시대,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 시대이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사실 조선시대 건물인 거예요.
0: 그때 다시 복원해서 했었던
1: 네. 그리고
0: 거니까.
1: 계속해서, 그러니까 복원이라기보다는 계속 이어지면서 중창이라는 걸
0: 아,
1: 하잖아요, 사찰은.
0: 중창이라는 건뭐 중간중간에 보수하고 이런 걸
1: 네네, 뭐,
0: 말하나요?
1: 기둥도 갈아야 되는 이런 작은 수리들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뭔가 불이 나거나, 아니면 임진왜란 이후에 크게 사찰을 다시 짓거나 이런
0: 그렇죠.
1: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그걸 이제 물질적인 진정성이라는 거를 심사 기준에서 많이 보는데,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목조라는 것이 사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속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원형을 존중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그 사찰이나 어떤 건물과 관련된 혹은 조선시대 뭐 실록과 같은 그런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계시는 스님들의 실제로 그 하고 있는 불교에 대한 예배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원 같은 경우에는 제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제례에 대한 전통 이런 것들 무형적인 부분들도 세계유산 등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0: 아,
1: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보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소실됐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없어졌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수리하고 복원해서 그걸 명맥을 쭉 이어가게 하려는 그 마음, 진정성,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본다는 거네요.
1: 그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속성 이런 것들도 요즘은 그래도 심사에서 많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참 심사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목조 건축물도 그렇고 그냥 일반 건축물도 그렇고 특히 자연 문화의 경우에도 이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1: 그렇죠. 자연유산은 특히 갯벌 같으면 사실 너무 넓은 지역이고
0: 그러니까요.
1: 이걸 어떻게 보존할지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갯벌이나 뭐 제주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심사 때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심사도 심사지만 이제 심사되고 나서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존할 거냐, 보호할 거냐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점점 숙제로 저희에게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쌓은 경험 바탕으로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은 등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재 이후에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존해서 그 가치를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것인가. 끝으로 교수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참이 유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유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명예롭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에 대한 브랜딩이나 뭐 마케팅이 될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 뒷면에는 그것을 잘 물리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또 보존이라는 의무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부에선 당연히 그 보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그 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0: 그럴 수 있어요.
1: 부분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서원에 계신 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화훼양동마을 이런 분들도 여전히 전통 가옥에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집을 관리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분들도 아, 우리 지역에 어떤 유산이 어떻게 잘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많은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주역이신데요. 20초 남았습니다. 원픽. 우리나라 세계유산 내가 꼽은 원픽.
1: 저의 원픽은 뭐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세계유산에 발을 들이게 되었던 그 한국의 역사 마을 화훼 양동 마을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앞서 그 유림 분들의 그
1: 그리고
0: 마음이
1: 그곳에
0: 담긴.
1: 사시는 주민들 꼭그 주요 가옥뿐만 아니라 그 마을과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보존을 계속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2: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0: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2.3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고 목요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 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용담 터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매송 나들목에서 팔곡 분기점까지는 4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이전 홍성 휴게소 부근 1차로에는 철제물과 좀 떨어져 있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차선 변경에 미리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송파 부근 갓길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송파 나들목에서 지금 서안한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79km 내외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에 대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양국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양국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며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추가적인 대응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3차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회의에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삼성전자, SK 사장급 인사가 함께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재재청 요청 거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재청하라고만 왔고 답변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권민수 한은 부총재는 오늘 한은에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국 주가와 달러와 움직임은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글로벌 국채 금리가 상당폭 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김건희 특검팀 최종 의견과 구형, 김 의원 부부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 전국적으로 3만 8천여 가구 아파트가 쏟아지며 본격적으로 가을 분양 시장이 열립니다. 직방 집계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50개 단지 3만 8,032가구에 달합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 60% 이상 많으며 일반 분양 물량은 3만 2천여 가구입니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를 보려고 46만 8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6시 기준 하루 방문객은 9만 1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24일 10만 1천 명을 시작으로 추석 당일인 25일 13만 6천 명, 26일 14만 명 등 연휴 내내 매일 10만 명 안팎의 관람객이 친수공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의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와 대구 27도까지 올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모레는 중서부와 전북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겠고 10월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2 종목 결승에서 우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걸로 이 종목은 아시안게임에서만 5번 연속 정상, 우리나라 대표 효자 종목입니다. 1대1로 팽팽하던 8회, 연속 안타로 결승점을 뽑아내며 팬들이 약속의 8회라 부르는 바로 그 짜릿한 장면까지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사랑받아 프로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경기장이 치맥과 함성으로 가득 차는 아시안게임 5연속 금메달의 주인공,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야근, 2번 야구, 3번 야호, 4번 야식. 1번 야근, 2번 야구, 3번 야호, 4번 야식.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종목 프로 경기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아서 막 이게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막다 들썩들썩 하잖아요. 쉽게 정답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금메달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기인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기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 경기 어떤 종목일까요? 1번 야근, 2번 야구, 3번 야호, 4번 야식.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 특히 이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여러분의 감상평, 예, 여러분이 그 짜릿했던 그 순간의 기분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립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제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고와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 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 4898번님, 와, 너무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예. 예, 7696번님. 사실 한일전은 종목에 상관없이 관심이 많고 필승의 기원이 넘치고 있지요. 특히 이 종목과 축구는 양국 간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라서 더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한일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한 거예요, 이 경기를. 근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6681번님,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9696번님, 저는 두산 팬입니다. 모든 선수들 잘했지만 특히 두산의 곽빈 선수 칭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0120번님, 와, 어제 기분 최고였어요. 참 잘했어요. 많은 분들이 경기 보셨네요. 오늘은 뭐, 정답, 100% 다 정답 보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경기 뭘까요? 아시안게임에서만 5번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표 효자 종목인데요. 약속의 8회라고 부르는 그 짜릿한 장면이 만들어졌죠. 미국, 일본, 한국에서 정말 유난히 사랑받는 경기입니다. 이 프로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진짜 경기장이 떠들썩하고 정말 치맥, 막 함성. 예. 뭘까요, 이 종목? 1번 야근, 2번 야구, 3번 야호, 4번 야식.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번외, 덤으로 문자 보내실 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야식, 뭐가 있는지도 보내봐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이 종목을 하는 경기장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응원가입니다. 아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들으시면 알 거예요. 힌트송입니다. 유정석이 불러요. 질풍가도.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서울의 노을 명소 중 하나죠. 한강의 노들섬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바뀌는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수변문화공간을 개방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커졌고요. 이번 주에는 한강 빗섬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노들 글로벌 예술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서울시 김지호 미래공간 담당관 전화 연결합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미래공간 담당관 김지호입니다.
0: 예, 노을 명소로 많이 알려졌죠, 노들섬. 이곳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중인가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노들섬은 이제 공연을 보러 가는 곳을 넘어 한강 바람을 맞으며 걷고 쉬면서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나는 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노들섬은 2019년 음악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문을 열었지만 그동안 일부 시설 위주로만 이용돼 동측 숲과 수변 공간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노들섬 전체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전시와 공연, 산책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 수종과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정비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 보호를 위한 서식 환경도 개선해서 시민과 문화예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대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전시와 공연, 산책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예술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건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1: 아, 네. 가장 큰 변화는 노들섬이 이제 단순히 한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강의 풍경과 자연을 입체적으로 즐기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2024년 5월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소리 풍경이 최종 설계안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한국의 산세와 소리가 퍼져나가는 물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입니다. 노들섬 상부에는 꽃잎처럼 공중에 떠있는 7개의 정원과 이를 잇는 공중보행로로 이루어진 하늘예술정원이 조성되고 맹꽁이 서식지 등 다양한 생태 환경을 품은 내추럴 가든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수변에는 한강 가까이에서 산책하고 쉬면서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수변문화 공간이 들어섭니다. 낮에는 정원을 걷고 해질 무렵에는 노을을 감상하며 밤에는 공연과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0: 앞서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소리 풍경이 최종 설계안으로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건 노들섬의 전체적인 구조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노들섬이 수변 문화 공간이 있고 공중 부분이 있는데 수변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과 함께 산책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지상부는 새로운 모양의 떠있는 공중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또 서울의 풍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0: 지금도 그럼 공사를 진행 중인 건가요?
1: 네,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사 기간에도 노들섬을 전면 폐쇄하지 않고 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완성된 공간부터 저희가 차례로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이번에 수변문화공간이 개방이 됐다고 하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개방한 수변문화공간은 노들섬의 최종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펼쳐질 변화를 시민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한강 위에서 공연과 휴식을 즐기는 수상정원과 그 다음에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하늘예술정원을 순차적으로 선보여서 2023년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0: 2030년이 되면 네. 전체의 그 노들섬이 예술섬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공사 중이고 중간중간에 개방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럼
1: 네,
0: 담당관님은 중간중간에 나가보시겠네요?
1: 뭐 저희는 계속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0: 지금도 많이들 오시죠?
1: 저희가 개방 첫날, 그러니까 9월 18일 날 개방을 했는데요. 그날만 거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만 명이 넘는 분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10일 정도 됐는데 총 인원이 한 9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0: 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아, 사람 너무 많다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가시는 분들?
1: 아, 근데 그 적정 수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만여 분 정도 오시면 적정하게 이렇게 취직하면서
0: 그렇군요.
1: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아니면 보통 벚꽃 축제에도 한번 갔다가 사람이 네. 너무 많아서 아유, 못 가겠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신데 여기는 적정 네네. 수준으로 오신다. 가셔도 된다. 네.

0: 펼쳐지는 공연을 바라보는 객석으로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정원이 있는데요. 통나무 징검다리와 벤치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오르면서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한강의 풍경을 즐기고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가족 나들이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헬기장 주변에도 조경석과 다양한 초유화를 식재해서 한강변의 초원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그다음에 한강대교 남단 하부에는 빛과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공간 아틀리에 노드를 조성해서 낮에는 한강과 정원을 즐기고 해가 진 뒤에는 빛과 영상으로 펼쳐지는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네. 뭐 늘 현장을 가서 보신다고 했잖아요.
0: 네.
1: 특별히 노들섬에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0: 네. 저는 그 해질 무렵에 수변 산책으로 걸어보시면 어떻겠냐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후한 그 산책로를 순환형 산책로로 정비했는데요. 한강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기에도 좋고 가볍게 달리기에도 좋은 코스입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풀을 감상할 수 있는 그라스 정원과 계절의 색을 느낄 수 있는 수석 정원을 차례로 만나실 수 있고 지상에서 수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틈새 정원이 조성돼 있어서 섬 위의 풍경과 한강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특별한 장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철 주말에는 수변 공간

0: 토요일에는 한강을 바라보며 책을 읽는 팝업 도서관이 열리고 일요일에는 돗자리와 보드게임을 빌려줄 수 있는 피크닉 데이가 진행됩니다. 한강과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구석구석 라이브 버스킹 공연과 푸드트럭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수변 산책로를 한 바퀴 걸은 뒤 노을을 바라보며 책과 음악을 즐기시면 노드산만의 여유와 매력을 가장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1: 요새 가을에 딱 날씨도 좋네요. 걷기구도.
0: 네.
1: 예.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노들 글로벌 예술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큰 축제도 네. 열린다면서요.
0: 아, 네.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 수변 레이저 미디어 아트 축제인 서울 라이트 한강 빗섬 축제가 10월 2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열흘간 노들섬에서 열립니다.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한강과 노들섬을 무대로 빛과 레이저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데요. 펼쳐집니다. 그리고 10월 24일 토요일에는 폴킴, 권진아, 김창원 밴드 등 다양한 음악가가 참여하는 서울 뮤직 페스티벌도 개최됩니다. 노들섬에 오시면 두 축제 모두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고요. 해가 지기 전에 새롭게 문을 연 수변 공간과 산책로를 둘러보시고 저녁에는 빛과 음악으로 물드는 노들섬에서 가을의 여유와 낭만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 네,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노들섬 여러분 시간 내서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지호 미래공간 담당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12시까지 함께합니다.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어제 일본에서 아시안게임 이 종목 결승전이 열렸었습니다. 우리 대표팀 일본이 싸웠는데요. 우리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목으로 아시안게임에서만 5번 연속 정상에 오른 겁니다. 1대1로 팽팽하던 8회에 연속 안타로 결승점 뽑아내면서 팬들이 약속의 8회라고 부르는 짜릿한 장면까지 만들어진 건데요. 이 종목 무엇일까요? 1번 야근, 2번 야구, 3번 야호, 4번 야식.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3106번님, 추석에 남은 송편과 전을 어젯밤 야식으로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네요. 예, 제가 야식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명절이 끝난 바로 직후니까 명절 때 남은 음식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3861번님, 우리 집은 고향이 부산입니다. 저는 롯데팬, 아들은 LG, 며느리는 두산. 이 시합 있는 날은 카톡에, 가족 카톡에 예민한 글들이 오고 갑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모두 좀 즐겁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2대1 막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다 1대1 대 1이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8616번님. 어제 김치 왕뚜껑에 시큼한 열무김치 잔뜩 넣어서 두개 먹고 육포 뜯으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 경기를. 진짜 재밌게 보셨겠네요. 이럴 땐뭐 이렇게 먹으면서 보게 되기도 하죠. 6497번님, 추석에 시댁에서 이것저것 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어제 우리 선수들 이거 하는 거 보고 정말 스트레스 확 날렸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5275번님, 정말 이겨서 너무 흥분됐어요.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즐겁게 경기 보셨네요. 금메달까지 땄으니 얼마나 다들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아, 정말 즐거운 순간. 여러분 다 이제 또 추억으로 남으셨겠죠?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야근, 2번 야구, 3번 야호, 4번 야식.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기.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은 300만 인천 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 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순학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의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0: 저 옆에 카메라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네.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이순학입니다. 평상시에 시민들하고 걷고 자전거 타면서 많이 찾아뵀는데 오늘은 이렇게 YTN 뉴스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예.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오늘은 부의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검단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시라고요.
1: 네.
0: 태어나신 거예요?
1: 예. 조상 대대로 한 500년 됐습니다.
0: 아, 정말요? 부의장님 검단에서 500년 되셨어요? 가문이?
1: 예. 저희 그 고려 말에
0: 네.
1: 여말 선초에 저희가 다 도망 나와서 다 죽고 뭐 그랬다 그러셔요.
0: 아, 토박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럼 검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겠네요.
1: 제가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0: 네.
1: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할아버지, 뭐 다 조상님들이 같이 사신 곳이잖아요.
0: 네. 그러니까
1: 그런 애착이 좀 많이 있습니다.
0: 그러시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 입성하신 스토리도 좀 궁금한데요.
1: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원생활을 했습니다. 미생물 쪽이나 아니면 유기화학 쪽을 했는데
0: 네.
1: 그 지역에서 살면서 환경운동이나 아니면 지역민들과 많은 그 일에 대해 지역의 일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 좀 입문하게 됐습니다.
0: 자연스럽게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내가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우선 매립지 문제고요. 제가 그때 입문할 때는 이제 매립지 문제나 지역이 인천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자리에 있는 곳에서 소외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역이 개발이 한참 되면서 뭐랄까 개발론에만 밀려서 환경이나 어떤 환경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외되고 이런 것들이 좀 먼저 같이 좀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산이 있으면 예전에는 월남치마 같았습니다. 산이.
0: 네.
1: 길게 쭉 한복처럼.
0: 근데
1: 어느 순간 이게 막 개발이 되면서 이게 조금 깎여가지고 이게 미니스커트가 된 거예요.
0: 아, 산이 깎여서요.
1: 예, 그리고 이제 산 중심으로 해서 일부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깎아서 산의 꼭대기만 남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산의 한 60, 70%가 다 날아간다고 봐야죠.
0: 아하.
1: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산은 산대로 최대한 보존하고 주민들의 어떤 그 녹지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그 환경 복지도 같이 있으면서 같이 보존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개발은
0: 네.
1: 개발대로 이루어지되 자연도 최대한 보존해서 주민들이 삶에서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0: 그래서 연구원 생활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는 정말
1: 네.
0: 정치로 내가 직접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1: 네.
0: 하셔서 정치를 하시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려면 나와 입장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협치를 하면서 그걸 하나씩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1: 맞습니다.
0: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0: 네.
1: 그 시의원 처음 되면서 환경 아카데미를 의원 연구단체에서 환경 아카데미를 했어요.
0: 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1: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환경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 환경 아카데미를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직접 환경에 대해서 저도 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같이 했어요. 그리고 1년 지금 지난 4년 동안 했고요.
0: 네.
1: 이번 10대 때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0: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자연과 환경에 대한 그 방향은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소통과 협치가 중요한 건데 이번에 제1부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견제 없는 의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10대 인천시의회가 민주당 38석, 국민의힘 7석으로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국민의힘과 소통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소통 잘 됩니까?
1: 아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0: 너무 잘 돼요?
1: 예.
0: 오.
1: 그, 저희가 여당이니까 이 집행부가 해야 할 일, 정책들에 대해서 밀어야 할 거는 확실히 밀어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고 하거나 저희가 봤을 때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 미스나는 거가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강하게 좀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해야 할 건 하고
0: 네.
1: 더 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견제와 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집행부를 막는 게 아니라
0: 네.
1: 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막을 부분은 막고 열어줄 부분은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힘과는 국민의힘과는 국힘도 시민을 국힘 의원님들도 시민을 인천 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이세요.
0: 그렇죠.
1: 정말 열심히 하세요.
0: 네,
1: 그분들도
0: 네.
1: 정말 옳은 일이면 그분들도 절대 반대하지 않고 있어요.
0: 네.
1: 서로 잘 힘 맞춰서 합을 맞춰서 잘 하고 있습니다.
0: 네. 막을 건 막고 열어둘 네. 건 열어두고.
1: 예.
0: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1: 중앙에서만 잘.
0: 네.
1: 엉뚱한 걸 가지고 중앙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안 하면
0: 네.
1: 시의원님들 정말 일 잘하세요.
0: 그런데
1: 중앙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중앙에서도 시의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시당을 통해서 일을 잘.

0: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뭐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이번에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직접 상임위 소개 좀 부탁드려요.
0: 그 환경교통위원회는 그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기존에 9대 때 거기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교통을 가져왔고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환경 분야를 가져왔습니다.
1: 아하.
0: 그리고 지금 현재 박찬대 그현 시장님이 ABC 플러스 E 이론이 있어요. A가 AI고
1: 네.
0: B가 바이오입니다.
1: 어허, 네.
0: C가 컨텐츠고 플러스 E인데 E가 에너지예요. 근데 인천에 그 A 인천의 에너지가 약한 10기가 이상을 발전 용량이 10기가 이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AI 시대에는 4배에서 한 6배 정도의 그 발전 용량이 필요해요.
1: 네.
0: 그래서 박찬대 시장님도 풍력 중심으로 해서 알리백 분야죠. 재생에너지 부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그 환경교통에서 환경 쪽 분야에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환경교통위원회를 의회에 요구를 했고 저희 또 의회에서도 의원 정수가 40에서 45로 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서로 뜻이 맞아서 환경교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 환경교통위원회, 이번에 새로 생긴 상임위인데, 이 상임위에서 부의장님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0: 예. 제가 선택해서 갔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이거 상임위 선택은 다 이렇게 손들어서 가시면 되나요?
0: 아니죠. 저 본인들이 선택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1: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0: 예, 저는 이제 환경하고 에너지 쪽이 전문
1: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0: 분야입니다.
1: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시기도 했고,
0: 예.
1: 예.
0: 그리고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도 제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맞죠.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게 된그 계기 중에 하나도 그 수도권 매립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특히 이 상임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아닌가요?
0: 예, 맞습니다.
1: 네.
0: 저희가 환경국에 매립지 정책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 네.
0: 저희 시장님도 이번에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대체 매립지 문제나 그다음에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요. 소각장이라고 안 하죠. 지금은 그 소각장을
1: 네.
0: 지금은 다른 말로 쓰고 있습니다.
1: 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
0: 네.
1: 이 부분 되게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거예요?
0: 사실 1매립지가 지금 이제 끝난 매립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1매립지 같은 경우에 연그 관리비가 한
1: 네.
0: 1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이제 저축돼 있는 거, 예치돼
1: 예.
0: 있는 게.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관리를 해야 돼요. 난지도 같은 경우에 지금 50년이 넘었잖아요.
1: 네.
0: 아직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은 서울시에도 되고 있고요.
1: 네.
0: 그럼 1매립지는 저희가 앞으로 뭐 난지도처럼 한다면 앞으로 한 20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 100억씩 잡으면은 2천억 원이에요. 그럼 2매립지도 올해만 해도 작년이죠. 작년에 한 6, 700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갔어요.
1: 네.
0: 근데 거기도 관리비가 좀 부족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축적해 놓은 관리비에 비하면. 그리고 인천시에서 1매립지, 2매립지만 봐도 인천 아시겠지만 4자 합의서에서 그 SL공사 이관 문제가
1: 네.
0: 맨 마지막 문제예요. SL공사 이관을 하면 4자 합의서가 완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 비용에 대해서 합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인천시에서 또 넘겨 받아야 되는데
1: 네.
0: 한 5천억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인천시에서 감당할 수 있나요? 힘들지 않겠어요?
1: 그러면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0: 저는 SL공사를 인천시에 굳이 이관할 필요가 있겠느냐. SL공사 직원만 해도 한 300

0: 60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 매립하는 양으로 SL공사 직원들 인건비 부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 정확한 뭐 어떤 돈을 지원해 준다거나 지원이 확실한 그 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 인천시 이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지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매립 면허권이에요, 실제로. 그 부분도 인천시에서 이제 가져올 부분은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허가권도 인천시에 있고, 근데 매립지에 대한 유지 관리 운영권에 대한 것은 SL공사에 전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제 같은 정부에서 민주당 정권 하에서 서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용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봐요, 인천시에서. 그래서 SL공사는 인천시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냥 갖고 전국에 뭐 매립지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SL공사는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인천시에 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방 간에 어떤 그 좋은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지 그냥 환경, 지역에 대한 환경 주권, 이 얘기 한마디로서 SL공사를 무조건 인천시에 가져와야 된다. 가져오게 된다면 확실하게 그 자금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자금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진다면, 그리고 대체 매립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져와도 된다고 봐요.
1: 아하, 그렇군요. 그런 게 사자 실무협의가 얼마 전에
0: 네.
1: 11일쯤에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요? 그런 논의가?
0: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막 시작된
1: 이제
0: 거잖아요.
1: 막 논의가 시작이 된 거니까요.
0: 예,
1: 앞으로
0: 뭐
1: 풀어나갈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0: 이제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렇게 뭐 깊이 나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1: 일단
0: 같아요.
1: 사자 실무협의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0: 예,
1: 하네요.
0: 맞습니다.
1: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검단이십니다. 500년 전통, 500년 동안 쭉 그곳에 계셨던.
0: 아, 네. 아니,
1: 조선왕조 500년인데 똑같네요.
0: 저희는 사실 그 조상님들이 역적으로 몰려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깊이 산속에 숨어서 사신 거죠.
1: 그래도 어쨌든 그곳에서 오랫동안 또 어쨌든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검탄을 잘 알고 계시고 지역구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역구 이야기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0: 네.
1: 김포 골드라인 이야기인데요. 검단 오류 연장 위에서 직접 김포시의회 찾으셨잖아요.
0: 네.
1: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0: 전에 지난 그 3년이죠. 그 25년까지 그때까지 김포시하고 저희 철도국에서 좀몇번그 대화를 나눴어요.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 3년간 지금부터 3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받고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았었는데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3년 동안. 그다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그 김포시 의회 김계순 의장님을 찾아뵀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좀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김포에 이사단이 있습니다. 이사단에서 오류역까지 직선 개념이에요. 김포시에서 원하는 거는. 근데 저희가 인천시에서 원하는 방안은 지금 검단 산단이죠. 뷰티풀 파크라고. 그 옆에 또 제2산단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 그 아침 저녁으로 교통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김포시에도 학운 산단이 약한 8산단까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교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학운 산단과 또 저희 그 검단에 있는 뷰티풀 파크하고 제2산단이나 그쪽하고 연결해서 오류역으로 연결하는 그 안을 좀 같이 추진하자. 그 돈도 실제로 한 500억 이상 적게 들어요. 그쪽 땅값이 좀 쌉니다.
1: 네네.
0: BC도 네. 0.9 나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거하는 인구가 적어서 0.9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거기 교통로로 따지면 1.0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검단 뭐 산업단지 말씀하시고 지금 교통도 굉장히 큰 현안이긴 한데
0: 네.
1: 부의장께서 사실은 검단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지금 빠르게 빠른 속도로 네. 늘어나고 있고. 근데 검단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채우고 싶다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0: 제가 이 검단 신도시 말씀하시려고 네.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0: 신도시가 사실 저희 우리나라 개발 체계가 아파트 먼저 짓고
1: 네.
0: 그다음에 도로 내고 환경 문제 뭐 기타 문제를 후반 분야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 어.
0: 먼저 선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거기 검단에는 여러 가지 신도시에 보면은 녹지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이죠. 일종의 체육관이나 아니면은 뭐 운동장, 축구장 뭐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녹지축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열악합니다.
1: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고 싶다.
0: 그리고 일단은. 학생들 교실이 부족할 정도예요. 거기가 신도시가 평균 나이가 34.5세입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젊은 거예요.
1: 그렇군요. 검단이.
0: 네. 신도심은 그래요. 검단도 이제 구도심은.
1: 검단 신도시가.
0: 네. 네. 검단 구도심은 노령화 좀 됐고요.
1: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단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요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형 BF 기준 조례에 담은 개정안 추진하셨잖아요.
0: 네.
1: 요거 짧게 소개해 주세요. BF라고 하면은 배리어 프리
0: 예.
1: 말하는 거잖아요.
0: 장애 없는
1: 그렇죠.
0: 예, 학교죠. 사실 제가
1: 네.
0: 한 부모님이 좀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특수반 학생인데
1: 네.
0: 점심 먹다가 뒤로 한 몇 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뒷머리를 좀 다쳐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1: 실제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예. 실제로 학교 급식실에 책상이
1: 네.
0: 의자가 동그란 등받이가 없는 의자입니다.
1: 앉는 것만 있고.
0: 예. 그래서 네. 누면은 그냥 쏙 들어가게끔 자동으로.
1: 네네. 네.
0: 근데 전 인천시에 있는 학교들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이런 작은 일 하나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반 학생들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등받이만 만들어줘도 그런 사고가 안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등받이 있는 학교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인천시 전체가 543개입니다. 그런데 있는 학교가 11곳이에요.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1: 그러네요.
0: 이게 뭐냐면 하나 만드는데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1: 네.
0: 확실하게 이거 만들어라.
1: 네.
0: 그래서 지금은 100% 다 돼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개정안의 출발점이 그 급식실 의자에서 시작을 했네요. 인천형 BF 기준 조례에 담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참 그러니까 환경도 그렇고 검단에 있는 분들 시민들의 조금 더 삶의 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가 오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0: 네.
1: 저희가 인천시의회 의원님들 오시면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땡땡땡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나 이순학 인천시 의원은 땡땡땡이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아이고 30초밖에 없네요.
0: 네,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제 차에는 자전거가 실려 있어요. 저는 걷고 자전거 타고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 전문가 시의원 이순학입니다.
1: 앞으로 검단의 환경이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더 윤택해질지가 기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순합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1: 오늘 SAT 정답은 야구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7: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8: 답 나왔네.
9: 가자.
7: 어딜요?
9: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0: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1: 평택시!
12: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7: 얼마나 걸릴까요?
12: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9: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2: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7: 세계 반도체 수도.
9: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1: 바로 평택시.
1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5: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6: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1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에 전국의 하늘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공기질은 전권역에서 보통에서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주 후반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와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따뜻한 가을 옷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 6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나 일대에 지금 밀려가는 모습인데요. 서울 요금소 부근 잘 살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0: 서울 방향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 일대에서는 3km 정도 밀리고 있고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부근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송내 나들목까지 5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한 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회의에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삼성전자, SK 사장급 인사가 함께합니다. 최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고발장이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내면서 비예보로 사고 당시의 장소의 핵심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즉각적으로 증거 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장병들의 트라우마로 재투입이 어려웠다고 해도 별도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하는 등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재재청 요청 거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재청 하라고만 왔고 답변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후생과 복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7개 분야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으로 적발되면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까지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오늘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가 마무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반복 담합의 적발률 제고를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예산 규모가 큰 교육청 발주 공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권민수 한은 부총재는 오늘 한은에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국 주가와 달러화 움직임은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글로벌 국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부총재는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은 양호한 모습이지만 중동전쟁 여파와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 등 대외 리스크 요인에 따라 국내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적으로 3만 8천여 가구 아파트가 쏟아지며 본격적으로 가을 분양 시장이 열립니다. 직방 집계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50개 단지 3만 8,032가구에 달합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 60% 이상 많으며 일반 분양 물량은 3만 2천여 가구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서 1,542가구, 쌍령동에서 1,249가구 등의 분양이 시작됩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강일동에서 고덕강일 3단지 토지 임대부 분양 500가구와 고덕강일 3단지 2차 토지 임대부 분양 59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은 새로 전세를 얻거나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2년 전보다 8천만 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3,662만 8천 원으로 2년 전인 2024년 8월 대비 8,268만 2천 원 상승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은 부족한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초강력 대출 규제에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안까지 발표되면서 신규 전월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싸게 빌려 가맹점에 연 12에서 18%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의 제재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2,983억 원을 저금리로 빌려줘 부당 이득을 보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노래방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 50분쯤 경남 함양군 함양읍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50대 남성을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숨진 남성과는 평소 얼굴만 알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대구, 부산 27도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모레는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3도, 습도는 48%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도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맹활약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 소속 국가 없이 난민팀으로 출전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태권도 남자 80kg급 마무드 자신 무하마드 선수와 여자 49kg급 탈라 하산 후나이디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난민팀에 대해 알아봅니다. 난민팀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난민 출신 선수들이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선수단으로 구성돼서 출전하는 팀을 말합니다. 두 선수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 요르단 피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다 태권도를 접했고요. 이번 아시안게임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 출전합니다. 아시안게임에 난민팀이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올림픽에선 2016 리우데자네이로 대회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전 세계 난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난민팀을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 대회 이후에 2020 도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난민팀이 참가했고 특히 2024 파리올림픽에선 카메룬 출신 신디 응간바 선수가 복싱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난민팀에 역사상 첫 메달을 안기기도 하는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팀 못지않게 난민팀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한 지역의 정조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회의에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SK 사장급 인사가 함께합니다. 청와대 내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이후 점검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늘 약세로 장을 연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7,000선을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강세로 출발한 뒤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1: 네, 하나은행 딜링룸입니다.
0: 네, 휴장 끝난 코스피 오늘 7,000 아래로 내려왔다고요?
1: 네, 오늘 코스피는 0.33% 내린 7,057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약보합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낙폭을 더 키우면서 7,000피를 내줬고 현재는 2%대 약세를 나타내며 6,900선도 위태로 온 모습입니다. 예, 앞서 우리 증시가 연휴로 쉬는 동안 미국 증시는 약세를 보인 뒤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특히 전 거래일인 지난 25일에는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각각 0.22%와 0.12% 오르는 등 AI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유가 재급 등등으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난 24일 장중 5.2% 수준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10년물 금리의 향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우리 증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9,4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 반도체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8만 3,500원에서 약세로 거래를 시작해 3에서 4%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85만 원에서 약세로 거래를 시작해 3에서 4%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2% 오른 845선에서 출발한 뒤 등락을 오가는 등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1%대로 상승폭을 키웠는데 현재는 일부 반납하고 강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시 기준으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쯤 1,361원으로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106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배럴당 $93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0.97 근처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한국은행을 방문해서 신현송 한은 총재와 만났습니다. 경제 전반을 종합

0: 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1: 금융시장의 변동성, 외환, 자산시장의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2: 이형일
1: 리스크를 조기
2: 경제부총리 겸
1: 식별 대응하기 위한 협력
2: 재정경제부
1: 체계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긴 호흡에서 원화 국제화, 디지털 금융 등 미래 과제는 물론 잠재 성장률 제고 그리고 성장의 옹기 확산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협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자주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2: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3: 각자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여 정책 간 상호 보완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오랜 기간 우리 경제의 다양한 과제들을 직접 다뤄오신 만큼 앞으로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해 나가기를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네. 지난 추석 연휴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를 보기 위해서 48만여 명이 공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대책회의도 오늘 오후에 진행될 예정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5: 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오늘도 상어가 목격이 좀 되고 있습니까?
5: 네, 그렇습니다. 친수공원의 명물로 자리 잡은 상어 북항이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항이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지느러미로 물살을 가를 때마다 이 방문객들의 탄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의 이름을 딴 상어 북항이에 향한 관심은 부산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3m가 넘는 대형 야생 상어를 눈앞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만 48만 3천여 명이 공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객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일부터 누적 방문객은 무려 56만 명이 넘습니다. 상어가 모습을 감추기는커녕 수시로 수면 가까이 올라오다 보니 SNS에도 북항이를 촬영한 수많은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상어의 출현으로 예상치 못한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안전요원을 대폭 늘리고 야간 통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대책이 이루어졌고 방문객도 비교적 차분히 상어를 관찰하면서 인파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제 뭐 상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죠.
5: 네, 그렇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살아야 할 야생 상어가 좁은 수로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전문가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어 출현 이후로 국립수산과학원이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로 안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항이가 공원에서 본격적으로 목격된 게 지난 18일부터인데 열흘 넘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부산동구,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들이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대책회의를 엽니다. 북항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로 밖으로 내보낼지,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4: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계절의 시계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인 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설악산에는 오늘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가을이 완연해지나 싶더니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나 본데요. 기온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6: 네, 이번 주는 중반까지 비교적 온화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지나고 난 뒤 10월로 접어드는 목요일 이후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서울 아침 기온이 금요일과 주말에는 한 자릿수인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중부 일부와 강원 산간 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일부 지역은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나고 또 아침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설악산에서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첫 단풍이 기록했습니다. 평년과 같지만 지난해보다는 나흘가량 빠른 수준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0: 빠르게 흘러가면서 다음 달에는 단풍 전선도 빠르게 물들어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먼 남쪽 해상에서는 또 그 가을 태풍이 북상 중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현재 26호 태풍 수리에게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먼 해상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입니다. 네, 조금 전 발표된 정보에서는 강도 4의 매우 강한 태풍에서 강도 3의 강한 수준으로 한 단계가량 약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태풍은 앞으로 빠르게 북동진해서 이번 주 후반쯤 도쿄 남쪽 해상을 지난 뒤에 주말 이후에는 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남해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3m의 높은 파도가 일거나 해안가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일본 현지는 주말까지 태풍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비구름과 강풍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일본 기상청은 아시안게임 주 개최지인 아이치현을 비롯한 일본 대부분 지역에 호우와 강풍 등의 기상주의보를 발령했고, 또 일부 서부 지역으로는 호우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정치고수 두분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추석 연휴 내내 여야 사이에 안보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 북한군이 내려와서 거기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군의 원칙이 그러면은 무대응인 건가요?
2: 무대응이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보안상치 안 됩니다.
3: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본부실장입니다.
4: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가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5: 유엔군 사령관은 21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2일 유엔사 군정위는 25사단을 방문합니다. 바디캠 영상을 공유해 줄 것, 부상자들 인터뷰를 공유해 줄 것, 현장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6: 군과 유엔사, 민간 조사 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이 비무장지대 내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5: 한국군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난 29일 날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분노가 쌓이게 되니까 합동 조사가 27일로 실시대로 되기로 변경된 것으로.
7: 군은 사고 바로 다음 날 22일 우상장병의
8: 김병주 민주당 의원입니다.
7: 하약품 그리고 수술로 제거된 파편을 국립

0: 전쟁에서 승리해야.
1: 네, 추석 연휴를 뜨겁게 달궜던 안보 공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합참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뢰의 종류가 무엇일까? 이것을 밝혀내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2: 앞서 질문에서 그 목함 지뢰 추정 그 물체에 대한 목격 진술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진술을 했고 그리고 그 진술이 일치하는 바 그러니까 몇 개를 목격했는지.
3: 예, 먼저 이제
4: 황주봉 합참작전본부 1처장입니다.
3: 그 몇 명인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목함지뢰라고 진술하는 거는 저희 장병들은 적 지뢰뿐만 아니라 아군 지뢰에 대한 형상 그리고 재질 특정적인 것을 저희가 교육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DMZ 작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교육을 받았던 인원이라면 거기를 확인하고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1: 네, 오늘은 합참 공보실장이 아니라 합참 작전본부 1처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좀 더 책임 있는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보이는데 현장에서 목함지뢰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5: 네, 이제 공식적인 입장 아닌 것 같고요.
1: 예.
5: 어떤 병사의 증언을 토대로
1: 예.
5: 아마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로 규정 사실할 필요는 없는 거.
4: 서용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입니다.
5: 사실 저는 합참의 대응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공보실장이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 군사분계선에 있어서의 지뢰 폭발 사고의 참상에 대해서 국민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라고 지적하고 싶고 아마 그래서 교체가 돼서 아마 별 하나가
1: 예.
5: 나와서 책임 있는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진즉 그랬어야 되는데 꼭 얻어맞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 보안상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있어요.
1: 예.
5: 군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보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하는 것들이
1: 예.
5: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는 뭐 엿새가 지났다고 하나 절차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났던 이 군사분계선의 수색로 지역은 우리 군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 예.
5: 안전 확보 이후에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 이게 이제 사실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게 사실 그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정쟁으로 흘러갈 부분은 아닌 것 같다.
1: 예.
5: 좀 그렇게 좀 말씀.
1: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5: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뢰의 종류가 중요한 거고요. 오늘 브리핑에서 답변의 정확한 워딩은 먼저 목함 지뢰와 유사하다는 진술을 받았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5: 네.
1: 어떻게 봐야 될까요?
6: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런
1: 예.
6: 진술을 받았다. 그리고 부가 설명도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투입된 장병들은 우리 지뢰와 북한 지뢰를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기 때문에
4: 대변인입니다.
6: 그분들의 진술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하면 더 확실하게 이 지뢰가 어디서 어느 쪽에서 묻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1: 예.
6: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초 처음에 북한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긍정하지 않은 상태로 첫 반응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6일 동안에 도대체 뭐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추석 연휴 뒤에 하자 이 얘기가 국민들의 감정을 많이 건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예.
6: 그 사이에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현장에 가자는 얘기인데 그럼 6일 동안 뭐를 했길래 안전이 확보됐느냐? 어제 이제 처음 했잖아요. 그러면 그 6일 동안에 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1: 예.
6: 그래서 6일 걸려서 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갈 텐데 6일 동안 가만히 놔뒀고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비가 와서 혹시나 증거들이 유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미신입니까? 당연히 논리적인 귀결에 따른 공격인데 이걸 제대로 방어를 못하는 국방부, 군,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대단히 어설프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연휴 기간에 조사 빨리 안 하고 뭐하냐 1인 시위에 갔던 한동훈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장병들은 21일부터 북한군 지뢰였다고

0: 증언을 했다라고 썼어요. 장병들 트라우마 때문에 조사를 이룬 게 아니라 북한 지뢰로 드러나서 북한의 심기 건드리고 대통령의 순방을 망칠까 봐 이재명 정권과 비겁한 똥별들이 트라우마를 느껴서 장병들의 입틀막 하려고 조사를 미룬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장병들이 목함 지뢰와 유사하다는 진술을 군에서 공식적으로 받았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예. 군의 특성상 특히나 예. 이제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안보 차원에서도 신중해야죠.
0: 예.
1: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안보의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예. 접근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0: 진술이고 사실은 아니니까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지뢰에 대한 파편이 우리가 사용하는 지뢰가 아니라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의 파편인지 그런 것들이 정밀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21일 날 사고가 발생했고 22일 날 장병들을 치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디캠과 지뢰 파편에 대해서 국가수에 이제 정밀 감정을 의뢰했죠. 예. 근데 정밀 감정이 하루 이틀 만에 툭딱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좀 걸렸다고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장 조사가 시작되고 이 수색로 자체가 통상 다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발 한 발 이렇게 또 지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북한의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북한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하고 뭘 교섭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정확하게 뭔가 사실관계로 파악해야 뭐 항의를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0: 외교적으로 좀 민감한 시점인 거 맞지 않습니까?
1: 근데 이제 북미의 관계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외교적인 사안일 뿐이고
0: 네.
1: 지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받아내고
0: 예.
1: 여기에 대해서 군사분과선의 정전협정 위반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0: 현장 조사가 이제 어제부터 이뤄졌는데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원래는 29일로 예정이 돼 있었다. 신속한 조사를 늦춘 사람이 범인이다. 누구냐 이렇게 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2: 네, 유엔사에서 22일부터 그러니까 21일에 사건이 일어났고 예. 그 다음 날부터 현장 조사를 하자, 합동 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0: 예.
2: 우리 쪽에서 그거를 거절을 했다. 이제 이렇게 알려진 거잖아요. 결국 어쨌든 추석 연휴 다 지나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9일로 예정됐던 것이 조금 빨라진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금 전에 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다 끝난 다음, 조사가 다 된 다음에 뭔가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0: 예.
2: 원칙적으로 그렇겠지만 적어도 저런 장병들, 현장에 갔었던 장병들의 진술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테니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2: 왜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합참의 공보실장이 나와서 저렇게 기자들한테 당하는 모습이 연휴 내내 국민들에게 노출됐느냐. 그래서 정부의 대응이 대단히 어설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예,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요. 증거가 비에 씻겨간다는 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할 건 다 했다 뭐 이런 반박 같아요?
1: 아무래도 이제 군의 예. 작전에 대한 것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을 것이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성장군을 하셔서 야전에서도 오래 있었고 뭐 지뢰라든지 유실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0: 예.
1: 사실 한동훈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으로서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검사 출신이고 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작전 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겉으로밖에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김병주 의원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데 똥배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입을 다물어라 얘기를
0: 예.
1: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건전한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야당의 비판까지는 좋으나
0: 예.
1: 여기에서 어떤 서로 정치인끼리 어떤 감정적 대응으로 가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공방만 버리는 건 옳지 않다.
1: 그렇죠. 이제 단어에서
0: 예.
1: 쓰는 겁니다.
0: 예.
1: 뭐 똥배열, 입닥쳐라 이런
0: 예.
1: 것들은 솔직히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0: 예.
1: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여야가 연휴 끝나자마자 그런데 또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고 현장은 안전 확보가 먼저 필요한 곳입니다. 합참은 현장 조사 일정 등 작전 계획이 공개될 시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은폐 시도라고 합니다.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4: DMZ 지뢰 폭발 사고
5: 장동혁 국민의힘
4: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이 북한 목함 지뢰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 책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안 하고 김정은 심기 경호만 하다가 결국 우리 군 대대장의 발목을 앗아간 겁니다.
0: 민주당은 절대 은폐 시도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도 이제 누가 조사 늦췄냐 이 부분을 의혹 제기했잖아요. 이건 따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예.
2: 그 수색로를 개척을 해서 현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른 지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걸 그대로 둔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어 있어요. 6일 동안 그대로 놔뒀을 때 뭐가 바뀌었길래 안전이 확보돼서 어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0: 예.
2: 이것을 은폐 시도라고 하면서 뭐 정치공사한다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국민들은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0: 예.
2: 합당한 설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치공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현역에서 사성장군으로 지금 복무하고 계시다면은
0: 예.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당장 가서 확인을 하고 뭐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지금 정치인 됐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무한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너무한 거 아니냐는데요?
1: 뭐
0: 예.
1: 김병주 의원 말로 따르면 예. DMZ 현장 조사 국민의힘에 요구했는데 국민의힘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진실 공방도 따져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게 그 참 장병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참 가슴을 쓸어댈 일도 아니라 평생 트라우마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발목을 앗아간 빼앗긴 그런 대대장 분에 있어서도 어떤 무슨 말로 위로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니 신기 경호를 하다가 대대장의 발목이 날아갔다.
0: 예.
1: 이건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런 사고가 벌어져서 현장 조사를 안 하는 것들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신기 경호를 하다가 어떻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문맥도 안 맞는 그런 정쟁의 케이스인데 저는 사실 장병들이 저기에 투입됐을 때 저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다니던 데는 지뢰 지도가 있어서 여기에는 지뢰가 어디 어디 있고 해서 거기를 이제 걸어다니긴
0: 예.
1: 하는데 여기는 야생입니다. 야생의 수색로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오늘도 수색하는데 그 본 지뢰가 터진 데까지 아직도 못 갔다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좀 우리가 충분히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좀 보살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추석 연휴 안보 공방에서 혼란을 더한 장본인은 바로 박지원 의원입니다. SNS에 하루 사이에 엇갈린 메시지를 내놔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닥치고 설명부터 해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왜 적극 행정하지 않고 뒤로 숨냐. 지뢰사고로 우리 군인이 사고당했다면 사실대로 밝혀야지 우리 국민이 이해하지 않겠냐라면서 굉장히 거칠게 정부와 여당을 질책하더니 하루 만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간첩 부풍 조작당 국민의힘이다. 남침을 유도해서 계엄령 선포하기 위해 평양에 드론 보냈던 내란 외환당 아니냐면서 장안, 나한 저 네 사람 지목하면서 제 눈에 티끌이나 봐라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이 정부를 저격하더니 갑자기 눈치 보냐, 조변석기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박지원 의원의 어떤 말이 더 진심인 것 같으세요?
2: 앞에 말이 진실이겠죠.
0: 앞에 말이 진실입니까?
2: 예, 국민들께서 예. 다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 굉장히 시원하게 했다고 대서특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까지 또 완전히 바뀐 입장을 말씀을 하시니까
0: 며칠은 아니고 하루 만에 바꾼 겁니다.
2: 하루 만이군요. 예. 그럼 더 문제가 되겠네요.
0: 예.
2: 그럼 아마 뭔가 여권 내부에서 전달한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렇게까지 공격하시면 되겠느냐라든지. 결국은 박지원 의원을 통해서 여권 내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민심에

0: 어떤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1: 예.
0: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우리가 이제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1: 예,
0: 하루
1: 정치
0: 만에.
1: 구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0: 그러네요. 이제 구단으로 좀 우리가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1: 예.
0: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몇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1: 예.
0: 입장이 좀 오락가락하실 때가 있었어요. 물론 본인 속마음까지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적어도 대중에게 공개되는 선 내에서만 판단을 해본다면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1: 혹시 뭐 정부 저격하니까 민주당의 그런 단톡에서 뭐 박지원 의원님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2: 그런 건 없었어요.
1: 없었어요?
2: 다만 이제
1: 예.
2: 저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했다고 봐요. 첫
1: 예.
2: 번째 처음에 얘기했던 건 장병을 둔 부모의 마음에서 이게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우리 장병들 지금 이게 이런 참상을 당했는데
1: 네.
2: 빨리빨리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털어줘라. 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이제 정치인 박지원으로 돌아와서 당의 입장에서 이거 장동현 대표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고 지금 장병이 다쳐서 이런 참상 속에 있는데 외환죄를 운운하냐. 무슨 이게 외환죄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1: 예.
2: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정쟁으로 삼지 말아라.
1: 예.
2: 그래서 전날은 어떤 그 희생자, 아니 희생자가 좀 사고당한
1: 예.
2: 유족들의 마음에서 그리고 이 정치인으로 돌아와서는 또 정치 9.5단 정도의
1: 예,
2: 차원에서
1: 9.5단으로
2: 저는
1: 높여주시는군요.
2: 이제 연배가
1: 예.
2: 있으시니까 이제 10단으로는 그래도 9.5단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1: 윤석 대변인 속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신 것 같은 웃음으로 마무리하시는데 어떤 속내십니까? 예.
0: 박지원 의원을 그렇게까지 올려야만
1: 예.
0: 하는 서 소장님의 입장을 제가 이해하다가
1: 예.
0: 그래도 바른말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표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
1: 예.
0: 그런 말씀 드립니다.
1: 눈빛만 봐도 서로 잘 아는 두 분인데 어쨌든 뭐 9.5단이든 9단이든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비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키워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3: 여러분 이렇게 제일 힘들게 안 나왔습니다.
4: 조희재 대법원장입니다.
3: 여성 자체가 제재청 하라고 나왔고요. 답변도 결론만 드렸어.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4: 김민석
5: 컸습니다.
4: 민주당 대표입니다.
5: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제재청 거부를 던지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12.3 계엄밤의 대법원 행보, 업치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1: 네, 제재청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의 기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로 읽힙니다. 오늘 박성준 수석 대변인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도대체 누구랑 밥 먹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 근태 어떻게 되는지 입장 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집행이 됐고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자 국민의힘은 치졸한 협박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법원행정처 해체, 특활비, 특경비 삭감 같은 아주 치졸한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나치 독일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조희대는 희대의 결단을 내려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구랑 밥 먹고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건 민주당이 굉장히 싫어했던 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할 때 뭐예요? 별건 수사 통해서 엉뚱한 죄를 물어서 압박하는 거, 그거 없애겠다고 검찰개혁하겠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온게 민주당인데 전형적으로 그 예를 적용할 수가 있는 사례가 되겠죠.
1: 네.
0: 지금 본질은 뭐 김성원 후보 때도 그렇지만 이 제재청 과정, 제재청이라는 용어도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독창적 상황을 맞아서 그런 건데
1: 예.
0: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대법관을 제청받아서 국회에 부의하고 임명 반은 그거.

0: 정상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천착해서 얘기를 해야지 대법원장이 뭐 어떤 큰 비위가 있는 것처럼 공격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민주당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할 수가 있어요. 헌재로 넘어갈 수가 있게 할 수 예.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론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에 상응하는 그러한 정치력을 보이면서 정치를 끌고 가야지 160석 넘게 갖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건 그것은 정말로 국민이 그 뽑아준 그 대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집행이 됐고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명확하게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혹시 뭐 좀 걸릴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2: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네. 대통령의 제재청에 대한 거부에 네. 어떤 그 반발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뭐 행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겠죠. 업무 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과소로 책정해서 보고했다거나 또 누구를 그 내란의 가운데 만났다거나
1: 예.
2: 그다음에 지난번 파기환송도 선거에 개발령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별도의 문제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따로 따져야 될 문제고
1: 네.
2: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청 요구, 다시 재청 요구죠. 이거는 사실 협의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협의를 걷어찼다고 하는 게 마땅할 것 같고 근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들이 공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둘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봤을 때
1: 예.
2: 그가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느냐라는 점은 전 아닌 것 같아요. 예, 본인의 고집과 어떤 이해득실을 따져서
1: 예.
2: 제재청을 거부함으로써 결국에는 사법부의 안정도 침해할 뿐만 아니라
1: 예.
2: 전국 자체도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이 3부 요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1: 예.
2: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정을 가져올 만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큰 공격은 법원 행정처조차도 제재청을 받아야 된다라고
1: 예.
2: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경로를 하면서 내 뜻대로 해라.
1: 예.
2: 라고 했다면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판단과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는 추궁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일단 업무 추진비라 이거는 별도로 따로 마련해서
1: 예.
2: 저는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조희대는 희대의 결단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희대의 결단은 뭘 기대하고 하는 얘기일까요?
0: 아마도 재판 재개? 뭐 이 정도 생각은 예. 할 수 있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을 소재로 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1: 네. 연휴 내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둘러싼 진보 진영 내 갈등도 상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직접 유시민 작가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들어보시죠.
3: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 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거예요.
4: 유시민 작가입니다.
3: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통령.
5: 절제를 못하는 거죠.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죠. 프랑스 혁명이 그랬죠. 과한 주장을 하죠.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못 내시죠.
1: 네, 그동안 유시민 작가의 여러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의 통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인데 국민을 배신했다. 이 발언은 못 참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 그렇죠. 국민을 예. 속였다.
1: 국민을 속였다. 예.
2: 그거는 이제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1: 예.
2: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사실 유시민 작가가 이걸 얘기하면서도 팩트에 근거하지를 못했다라는 점은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날만해요. 뭔가 팩트를 근거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다면 논박이 가능한데 팩트를 틀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을 속였다. 정말 화가 나죠.
1: 예.
2: 그래서 저는 멕시코에 가셔서 교민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유시민 작가를 사실상
1: 예.
2: 꺼낸 거죠.
1: 예.
2: 그걸 안 꺼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2004년도에 그 국법법 논란과 관련했을 때 그때 고무찬양제를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 의원 시절에 본인의 어떤 공명심이었는지
1: 예.
2: 아니면 어떤 선명성을 위해서 반대하면서 이게 이제 물거품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다라고 지적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국정 지지도의 절반 이상은
1: 예.
2: 사실 진영 내 이 다툼들이 국민들 보기에도 참 보기 안 좋고 그다음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지금 상황이 안 좋게 치닫다 보니까 아 그동안 손을 그렇게 저주의 그 비난에도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는데
1: 예.
2: 유시민 작가가 이제 선을 넘어서 속였다고 해버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1: 예.
2: 작정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까지 마시고 돌아오시면 유시민의 운동장에서 빠져나와라.
1: 예.
2: 유시민
1: 자꾸 거론하지 않는 게 좋다.
2: 그렇죠. 유시민 작가는 본인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1: 예.
2: 같이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지내게 해주면 돼요. 자꾸 이분을 거론하니까 신난 것 같아요.
1: 또. 유튜버나 작가로 남게 하는 게 좋다.
2: 네네.
1: 김민석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는 당원당규상 정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말씀드린다. 우리가 먼저 멸칭을 좀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0: 저게 좀 헷갈려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한 얘기냐 이렇게 봤더니 당원이 아니잖아요. 유시민 작가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당원당규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마도 민주당원이 뭔가 멸칭을 쓴다거나 과격한 언사를 통해서 유시민 씨를 뭐 공격한다거나 이런 걸 먼저 하지 말자.
1: 예.
0: 아마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 할수록 특히 대통령께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할수록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거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방법은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을 반대로 돌려주면 돼요. 유시민 작가 맨 처음 시작한 게 뭡니까? 공소 취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럼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이 유시민 작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언론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어쨌든 서용주 맥 연구소장님의 분석과 해법은 자꾸 언급하지 말아라라고
2: 네.
1: 했는데 또 가만히 있을 유시민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추가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0: 북한군 포로의 송환 사실에 대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례적인 강경 대응인데요.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는 성기용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양국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며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우려해 보완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 송환에 뜻을 모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전 협의도 없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가 깨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비공개를 합의한 적 없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불필요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을 아껴왔지만 더 이상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 수석은 우리 대통령의 정당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신뢰와 우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추가적인 대응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익이 걸린 안보 사안을 정쟁화하며 우크라이나 측의 부당한 행위를 두둔하는 국내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4: 합성목재 예스팀바.
13: 경동산업 주식회사.
1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6: J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8: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9: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0: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0: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북한군 포로의 송환 사실에 대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례적인 강경 대응인데요.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는 성기용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양국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며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우려해 보완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 송환에 뜻을 모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전 협의도 없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가 깨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비공개를 합의한 적 없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불필요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을 아껴왔지만 더 이상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 수석은 우리 대통령의 정당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신뢰와 우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추가적인 대응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익이 걸린 안보 사안을 정쟁화하며 우크라이나 측의 부당한 행위를 두둔하는 국내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배경이 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니라 서방의 지원을 끌어내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 논란을 감수하면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한 배경엔 다급한 전황과 보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장기전으로 느슨해진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공조를 다시 조이기 위한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했습니다.
4: 최근 북한 전쟁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송환했습니다. 한 명은 토로가 될 것임을 깨닫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3: 특히 핵심적인 방공 무기 확보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 면허라는 중대한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북한군 개입 실태를 폭로해 서방의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킨 것이 미국의 파격적인 군사 지원을 이끌어내는 압박 카드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나아가 무기 지원의 소극적인 한국을 분쟁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묶어두려는 전략적 의도도 다분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국 포로를 구출할 수 있는 귀중한 교환 카드를 날렸다는 내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결단으로 선제 포장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사회에선 점차 외교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미국은 결국 협상을 통한 합의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시사했습니다.
5: 이 전쟁이 전장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인정하듯 이 전쟁은 협상을 통한 합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3: 거센 진실 공방을 부른 젤렌스키의 이번 승부수가 향후 평화 협상과 서방의 무기 지원 판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폭발 사고 현장 인근에 접근했지만 폭발의 원점에는 가지 못했다며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정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병력으로부터 목함 지뢰와 유사하다는 진술과 함께 폭발하지 않은 지뢰 한 발을 추가로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목함 지뢰와 유사한 지뢰도 많은 데다가 여러 진술이 혼재돼 있는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대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에서 미폭발 지뢰나 지뢰 파편 등 물적 단서를 수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북한군 목함 지뢰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목함 지뢰가 아닌 진술들도 있다면서 현장 조사가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이 사고 축소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군이 어떤 것을 은폐할 수 있겠느냐며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 영종도 갯벌에서 쌀이 든 페트병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 영종구 무의대교 아래쪽 갯벌에 쌀이 든 페트병 수십 개가 있다는 낚시꾼들의 신고가 경찰과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1.5리터짜리 페트병 10여 개를 수거했는데 이 가운데 한두 개에는 미화 1달러짜리 지폐가 함께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페트병을 뿌린 개인이나 단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페트병을 북한 방향으로 보내려 했는지 등 살포의 목적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거부 이후에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재청하라고만 왔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입장을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7: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거부 이후 처음으로

0: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출근길인 만큼 어떤 발언을 할지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제재청 거부 관련 대법원의 향후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제재청 하라고만 왔다며 답변도 결론만 내서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6일 대법원 상대 국회 국정감사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 제재청 문제 등 자세한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오늘 오후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릴 예정인데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진 않지만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여야 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1: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반년이 넘게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이어져 온 거죠?
0: 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들고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통상 후임 인선의 사전에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고 그로부터 열흘 뒤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재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22일 청와대의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제재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이 또다시 청와대 공문엔 제재청을 요청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입장을 내자 청와대는 공문상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권은 현 사태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해 대법원 항의 방문까지 벌이면서 양측의 갈등은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면 임명 제청으로 시작된 파장이 정치권까지 확산하면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까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수사 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 과정에 걸쳐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찰은 단계별 내부적 통제로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줄여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수사 이전 단계에선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관서가 맡도록 하는 회피 제도를 확대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엔 부당한 입김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합니다. 동료 사이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묻거나 처리를 부탁하는 부적절한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에겐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상급 관서는 사건 처리 과정을 상시 관리하고 중요 사건은 총경 경정급 간부가 직접 맡아 책임성을 높입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사후 검증은 이어집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엔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따로 둬 접수부터 이행 결과까지 챙기도록 했습니다. 또 법률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의 적정성을 다시 살피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겉으론 수사 시작 전부터 마무리까지 촘촘한 통제망을 갖췄지만 경찰이 경찰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셀프 감시란 한계가 남아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비대화 우려에 상호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한쪽으로 몰면 위험합니다.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합니다.
2: 경찰은 검찰이 맡았던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수사 총량엔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견제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게 14만 경찰의 홀로서기를 위한 과제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경찰의 업무 범위는 줄어든다며 경찰이 해야 하는 수사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 기피 분위기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용 기자, 오늘 국가수사본부장 간담회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의 수사 지향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경찰의 업무 범위와 부담이 줄어든다며 경찰이 하는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만 다루는 피싱, 폭행 등 사건에 더욱 역량을 쏟겠다는 겁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이 실력으로 겨뤄볼 사건 범위가 있지만 경찰에서만 다루는 사건에 집중해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사건을 송치한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송치 이후에도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 경찰은 수사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입장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앞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 기피 분위기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수사 전문 인력 자격인 수사 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수본은 전체 수사 인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 부서 기피는 통계적으로도 분위기상으로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 내용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검찰 수배 사건의 체포 주체를 경찰로 바꿔야 하는 게 대표적인데 경찰은 10월 2일 전까지 2,100여 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0: 추석 당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이 잠시 뒤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60대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허현진 기자.
2: 네, 경기 양주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0: 그곳 합동 감식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2: 잠시 뒤 오후 1시쯤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25일 제 뒤로 보이는 빌라 건물 3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외벽 곳곳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오늘 오후 1시쯤부터 합동 감식에 돌입하는데 소방에서만 10명가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0: 이 합동 감식과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까?
2: 추석 당일 화재로 경찰 4명과 소방대원 1명, 주민 1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60대 남성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 빌라 3층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해 해당 세대를 확인하려던 중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화재 3시간 전 숨진 남성의 아내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은 없었는지, 또 이러한 갈등이 방화 범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주시 빌라 화재 현장에서 YTN 허현진입니다.
0: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들이 객이 몰린 낮 시간대라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는데 카페로 몸을 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을 향해 거칠게 손짓하며 고성을 지릅니다. 설득당한 듯 흉기를 바닥에 내던지더니 갑자기 돌변해 거세게 저항하자 경찰은 제압에 나섭니다. 이렇게 붙잡히기 전인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이 남성은 한강공원 근처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했습니다. 휴일 나들이객이 몰렸던 시간이라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4: 날씨가 좋았으니까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5: 현장 목격자입니다.
4: 유모차에 아기도 있었고 가족 단위도 많았고 노약자들.
3: 인근 카페로 겨우 몸을 피하자마자 점주가 문을 잠그면서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카페에 들어가려고 그 사람이 칼로 막 창문 치고 너무 무서웠고 영화 같은 끔찍한 상황이었어서 가지고.
3: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검거한 40대 A씨를 상대로 약물 투약 여부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경찰은 중식당에 테러를 저지르고 출국한 중국인 용의자 4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중국 측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본청 국제협력국을 통해 현지 당국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지난 24일 새벽 경기 서현동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상호로 쓰는 중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페인트를 뿌리고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싸게 빌려서 가맹점에 연 12에서 18%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의 제재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2,983억 원을 저금리로 빌려줘 부당이득을 보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 채널 YTN에 최다액 출자자인 유진 ENT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 ENT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상정해서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청문을 통해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 ENT를 YTN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송법 위반이나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5: 네, 담벼락위 배트맨이 갈색 가방을 번쩍 들어 한 여성에게 돌려주는 모습 보이시죠?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요. 이달 초 영국 노리치 시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친구의 코스튬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남성이 핸드백 날치기 범인을 추격해서 가방을 되찾아준 건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추격 전엔 미스터 판타스틱 등 다른 영웅 복장을 한 친구들도 동참했고요. 쫓기던 범인은 결국 날치기한 가방을 성당 담벼락에 던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영웅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배트맨 복장을 했던 남성은 누군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다른 사람을 돕도록 영감을 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0: 평소에 입고 다니기엔 다소 튀는 의류와 알록달록하지만 귀엽지만은 않은 인형들, 기괴한 듯한 조형물들도 눈에 띄는데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타오바오가 항저우에서 여는 못난이 상품 전시전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1200제곱미터 공간에 무려 500개 넘게 전시된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사나 싶은 상품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유머,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관련 누적 매출 역시 수백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 네, 경찰서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스컹크가 영상에 보이네요. 잘 보시면요, 작은 병에 머리가 꽉 끼어 있습니다. 경찰관도 쉽게 다가가질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강렬한 냄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몇 차례 시도 끝에 병을 벗겨내는 데는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지난 18일 밤 미국 네바다주 라노 경찰서에 나타난 스컹크는 자유의 몸이 되자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스컹크는 자유를 찾았고 경찰관은 코를 지킨 것 같네요.
0: 거대한 타조가 오토바이를 막아서자 남성은 방어를 하다가 결국엔 전투 모드로 돌변합니다. 타조의 목을 쥐고 다른 손으로 뒤통수를 찰싹 이렇게 내려치는데요. 줄행랑을 치는 타조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글쓴이는 남아공의 한 농장주가 아이들을 지키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바이커와 타조의 한판 승부는 바이커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 같죠.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무려 46만여 명의 방문객을 불러모은 상어 북항이가 부산의 홍보대사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 하는 배경에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에 지친 사람들이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동물을 바라보며 정서적인 위안을 얻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특정 동물을 향한 관심이 팬덤으로 확산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얼룩말 새로는 부모를 잃고 홀로 지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고요. 지난해 4월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날 때는 6천여 명이 환송길에 몰려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4월 대전 5월드를 탈출한 늑대 누꾸도 기억하시죠? 이 수색이 이어지는 동안 공포보다는 응원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았고 생포된 뒤 돌아간 동물원에는 이 늑구를 보려는 관람객들이 몰리며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보다 더 중요한 건 동물들의 건강과 안전이겠죠. 상어가 장기간 수로 안에 머물면 이 스트레스 등으로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등은 오늘 북항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부산에 우연히 나타난 상어를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린 반면에 700억 원이 넘게 들인 이 여수섬 박람회에는 기대만큼 발길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지난 18일 갑자기 부산 북항에 나타난 길이 3.5m의 상어. 연휴 기간 이 상어를 보려고 5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북항을 찾았습니다. 도심 항구에 대형 상어가 나타난 의외성과 희소성,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인파가 몰린 겁니다. SNS에서는 목격담과 영상이 쏟아졌고 북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으며 하나의 캐릭터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2: 내가 볼 때 관종 상어인 게 분명한 게 몸마다 한 번씩 꼬리를 흔든다고 하던데 내 꼬리가 훨씬 낫지 않아? 나는 5분이 아니라 50분도 흔들 수 있는 걸.
1: 하지만 700억 원 넘게 들인 여수섬 박람회는 개막 초반 먹거리와 전시 등이 부실하다는 논란 속에 관람객 수가 목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SNS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됐고 북항이와 비교하는 게시물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연휴 기간 무료 입장을 확대하고 K-POP 콘서트와 각종 체험 행사가 더해지면서 추석 당일 관람객이 6만 명을 넘는 등 초반 부진을 다소 만회했습니다. 다만 박람회가 전면에 내세운 섬의 가치와 미래라는 큰 비전이 관람객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3: 바다와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4: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
3: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공간을
1: 반대로 부산은 상어의 등장을 기획한 것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SNS로 퍼뜨리면서 예상치 못한 홍보 효과를 덤으로 얻게 됐습니다.
5: 부산시에 돈을 들여서 홍보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6: 아유, 이거
4: 전재수 부산시장입니다.
6: 돈을 들여도 안 되는 홍보고 가오리 오징어를 좀 잔뜩 사가지고 정말 제가 그 좀 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1: 최근 지역 활성화를 내건 각종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관람객 수나 경제 효과 같은 성과를 앞세우기 전에 사람들이 왜 그곳을 찾아야 하는지부터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영화 암살자들이 추석 연휴 기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암살자들은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140만 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156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같은 기간 타짜 벨제부의 노래는 관객 70만 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시간 예매율은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야지.
7: 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무장지대 폭발사고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0: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어서 오세요.
7: 어제도 조사가 있었고 오늘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폭발 지점까지는 아직 못 갔다고 하거든요. 가는 길이 상당히 좀 험난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8: 우선 제가 젊었을 때 지피장도 하고 GOP장도 해봤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 수색을 한다는 것은 수색로라고 하는 것이 새로 항상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0: 100개의 수색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색로를 따라다니면서 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적대적 두국가론을 하고 난 뒤에 군사 분계선까지 오히려 더 철책을 이제 2km나 더 남쪽으로 추진해가지고 거기다가 철책을 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뢰를 이제 매설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지만
1: 그렇죠.
0: 유엔사에서도 이것에 정전협정과 관련된 문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이런 수색로라도 군사 분계선 바짝 붙어서까지는 안 합니다. 거기서 일정 부분 떨어져서 이렇게 수색을 하지 거기까지 바짝 붙어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북한이 이게 MDL 소위 말해서 군사 분계선을 이제 침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매설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수색로를 별도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색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산길 아무데나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지금 수십 년 동안에 그쪽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나무, 풀, 억새, 그다음 이런 것들이 자라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일일이 하나씩 다 이게 풀들을 제거하면서 그다음에 지뢰 탐지기 가지고 보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우선 오래 걸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이제 갔다가 어제도 이제 9시부터 했잖아요. 9시부터 갔다가 일몰 시간 전까지 일몰 전에는 나와야 되니까. 전까지 갔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간 거죠. 그막 이제 어제 것까지는 수색로가 확보가 됐으니까 오늘은 가게 되면은 어제 끝난 부분부터 할수 있어서 물론 가기 그곳까지 도착할 때도 조심해서 가야 되지만 어제 끝난 부분부터 폭발 지점까지 거기까지 또다시 이제 이렇게 수색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2: 합참은 그 어떻게 보면 수색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는데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가기 위험하기 때문에 뭐 로봇을 먼저 보낸다든지 좀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글쎄요, 우리가 이제 워낙 그 로봇이 이제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중국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레슬링도 하고, 무슨 뭐 건투도 하고, 뭐 180도 돌기도 하고, 공중회전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나무, 풀, 억새, 이런 것들이 빡빡하게 지금 차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별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벌판이고 이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로봇객 같은 거, 사족 보행, 그걸 투입하고 싶어도 그 사족 보행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족 보행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저런 데서는 어떻게 해서 이 지뢰를 제거하고 죄송합니다. 이 풀들이나 나무를 제거를 해야 그다음에 사족 로봇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결국 병력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1: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찾았고 북한 지뢰로 이제 확인할 시에는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합참 브리핑도 이제 오늘 있었는데 지뢰의 종류와 관련해서 합참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앞서 질문에서 그 목함지뢰 추정 그 물체에 대한 목격 진술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진술을 했고 그리고 그 진술이 일치하는 바 그러니까 몇 개를 목격했는지
4: 먼저 이제 목함지뢰와 유사하다고 진술을 받았고요.
5: 황주봉 합참
4: 그몇
5: 작전본부
4: 명인지는 나중에
5: 1차전입니다.
4: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목함지뢰라고 진술하는 거는 저희 장병들은 적 지뢰뿐만 아니라 아군 지뢰에 대한 형상 그리고 재질 특정적인 것을 저희가 교육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DMZ 작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교육을 받았던 인원이라면 거기를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1: 네, 뭐 일반인들이 평소에 지뢰를 볼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목함지뢰인지 아닌지 장병들은 뭐 한눈에 식별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0: 그럼요. 이게 이제 묻혀 있지 않을 경우에, 매설되지 않을 경우에 그냥 땅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금방 편하죠. 그래서 목함지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핸드폰처럼 생긴 게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나무로 돼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나무로 돼 있어서 금방 이제 이게 표가 나는데 우리 한국의 대인지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대인지뢰가 M16 대인지뢰가 있는데 예. 이렇게 돼 있었고 요 위에 이렇게 삼지창 같은 게 이렇게 뿔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밟았을 때도 터지고 여기다가 인계철선을 연결을 해서 두면 걸어가다가도 터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뿔이 있고 원통형이니까 금방 편하잖아요.
1: 네.
0: 또 하나 그러니까 발목지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M14죠. 그거는 손전등의 뒷부분 여는 거하고 똑같아요. 손전등의 뒷부분하고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이게 손전등의 뒷부분인지 M14 대인지뢰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외형상으로 보기만 해도 제대로 이제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1: 우리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를 위해 오늘 폭발 발생 추정 지점의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9: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1: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2: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3: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5: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0: 열 수 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 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너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5: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아이, 저 졸려서 조사 못 받겠는데요. 지금은 술도 많이 취했고, 한 3, 4시간만 재워주시면 그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7: 아, 뭐야, 지금 조사를 미뤄달란 거야?
6: 아, 그 밥도 좀...
8: 이 남자의 뻔뻔한 태도는 보는 이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그에게 식사와 휴식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6: 그 기자들한테 사진 찍히게 하면 나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 빚볼 일 없을 것 같은데 현장 검증도 안 할 겁니다.
7: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지금 본인이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8: 심지어 그는 나중에 어차피 사형을 받을 것이라면서 영장 심사와 현장 검증까지 거부를 했다고 하죠.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스스로 사형이라는 말까지 꺼낸 걸까요? 시간을 불과 며칠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는 7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이제 막 43일 차.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 치매로 요양 중인 어머니를 뵈러 안산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아, 그 외박 좀.
8: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보러 간다는 말과는 달리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주 4병을 마시고 또 다른 술집에서 술을 더 마셨죠. 그러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6: 아, 4만 원 돌려줘요. 내가 그만큼 안 먹었잖아.
7: 음식값 말고 봉사료까지 내셔야죠.
6: 에이씨, 경찰 불러! 경찰!
8: 그렇게 경찰까지 출동했고 중재 끝에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사건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모빈 안광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9: 안녕하세요. 안광희 변호사입니다.
8: 자, 오프닝에서 듣고 왔습니다만 7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보호소에서 지내던 남성.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경찰

0: 까지 출동했지만 뭐 중재 끝에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진짜 사건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 네. 2012년 8월 20일 저녁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이 남성은 39살, 7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43일째였습니다. 오후 4시쯤 소주 4병을 마시고 밤 9시 50분쯤 파장동의 한 주점으로 옮겨 양주를 한병더 마십니다. 여기서 술값 시비가 붙어서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2만 원을 돌려받은 걸로 정리됐고요. 그런데 화가 풀리지 않은 이 남성은 21일 0시 10분쯤 근처 마트에서 길이 23cm짜리 흉기를 삽니다. 술에 취해 그 주점을 못 찾고 배회를 하다가 며칠 전 역시 술값으로 실랑이가 있었던 다른 주점으로 들어가는데요. 0시 55분쯤 여성 사장이 혼자 있는 걸 확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문 잠가 옷 벗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저항하던 중에 손님 한 분이 잠긴 문을 두드렸고 당황한 이 남성은 사장의 목과 그 손님의 복부를 찌른 뒤에 달아났다고 합니다.
0: 술값 시비로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이 사람이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을지, 그런 뭐 신원이나 전력을 알았다면 좀더 주의 깊게 대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1: 네,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신원은 확인했지만 보호소에 머무는 출소자라는 사정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과나 입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는 당시 업무 지침을 좀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목격한 택시 기사가 뒤를 쫓아 뭐 휴대전화까지 버리면서 500m를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새벽 1시 5분쯤에 정자동 주택가에서 문이 열려 있던 65살 남성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거실에서 마주친 집주인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배와 가슴을 10차례 넘게 찔렀고 비명을 듣고 나온 아내와 아들도 여러 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그집 가장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0: 전혀 상관도 없는 가정집에 들어가서 결국 한 사람을 숨지게 한 건데.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과간입니다. 남자가 소리를 질러서 정신이 없었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없었던 건데 이런 주장으로 살인죄 피할 수 있습니까?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주장만으로 살인죄를 피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살인죄가 되려면 죽여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그러면 속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흉기의 종류, 뭐 찌른 부위와 횟수,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요. 이 사건은 23cm짜리 흉기로 배와 가슴이라는 목숨이 걸린 그런 부위를 10차례 넘게 찔렀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참고로 뭐, 이분은 뭐 심신미약도 뭐 주장했다고 하는데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뭐 인정되진 않거든요. 출동했던 경찰관도 대화가 안될 만큼 이 사람이 인사불성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고요.
0: 그리고 그 전에 들어갔던 주점에서도 업주에게 뭐 문장근 상태에서 뭐옷 벗어라, 나중엔 또 성폭행 하려던 건 아니었다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범행 의도를 부인하면 성폭행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1: 네, 이것도 결국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흉기로 위협하며 옷을 벗으라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무시당하게 분해서 혼내주려던 것뿐이라고 주장한 거고요. 옷을 벗으라는 말은 성적 행위를 의도했다고 볼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보이는데요. 게다가 여성이 혼자 있는 걸 확인한 뒤 들어갔고 문을 잠그겠습니다. 다만 그말 하나만으로 이게 확정되는 건 아니고 흉기 위협이 성적 행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까지 함께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 하나 더 붙잡힌 직후에 뭐 욕구를 참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도 이런 진술 번복을 한 것에 대해서 경찰은 뭐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0: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해 보이는 게 범행의 계획성이에요. 처음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뒤에 화를 못 참고 직접 마트에 가서 흉기를 샀어요. 심지어. 네. 다만 이제 원래 가려던 술집을 못 찾아서 결국 뭐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건데, 이렇게 범행 대상이 바뀐 경우도 계획 범행으로 볼 수 있습니까?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볼 수 있습니다. 계획성이라는 게 그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뭐 노렸느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범행을 마음먹고 준비를 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입니다. 이 사건은 그 준비가 좀 뚜렷하다고 보이죠. 흉기를 산 게 0시 10분쯤, 범행이 0시 55분쯤이니까 45분가량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릴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흉기를 들고 계속 돌아다닌 겁니다. 원래 가려던 곳을 못 찾은 것도 계획을 접은 게 아니라 길을 못 찾은 것뿐이잖아요. 다만 우리 법에 뭐 계획살인이라는 별도의 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목은 살인죄 하나인데 뭐 계획적이었느냐 뭐 우발적이었느냐 뭐 이런 게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반영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또 중요한 게 이 사람 초범이 아니었어요. 출소한 지 43일밖에 안 된 사람,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어떤 범죄였죠?
1: 네, 보도에 따르면 전과 11범이었다고 합니다. 네. 가장 무거운 건 2005년 전북 순창에서 저지른 특수강간 두 건인데 징역 7년을 받고 만기까지 복역한 뒤 2012년 7월경에 출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근데 출소 직후에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보호소에는 어머니 보러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나온 상황인데, 출소 직후에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정할 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1: 아주 불리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형 집행이 끝난 뒤에 뭐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뭐 누범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요. 출소 43일 만이라는 사정은 누범 여부와 별개로 또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불리하게 좀 고려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사람을 해쳤다면 변명의 여지가 거의 뭐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더 무겁게 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가 출소자 자립을 도우려고 마련해준 보호소에서 지내면서 치매로 요양 중인 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외박계를 내고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질을 안 좋게 볼 여지가 좀 크다고 보입니다.
0: 법정에서도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1: 네, 보도에 따르면 첫 재판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는데 정면만 응시한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선 변호인이 대신 대답하니 재판부가 다시 본인에게 물었고 그제야 투명스럽게 인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다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다시 불러세워 방청석에 유족이 있을 수 있으니 공손한 태도를 취하라고 꾸짖었는데, 그러자 판사 말을 자르면서 재판이 끝난 줄 알았다, 어떤 행동이 불순한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진지한 반성으로 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0: 뭐 맞습니다.
1: 그런 부분이 뭐 양형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0: 네. 자,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사건을 열심히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던 중에 그냥 사망을 해버립니다. 뭐 사망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약을 이제 중첩해서 복용을 하다가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사망을 한 걸로 밝혀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은 이제 재판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 유무죄 판단이 없이 절차가 그냥 바로 종결이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자, 근데 이렇게 되면요, 유족 입장에서는 허탈하죠. 갑자기 피고인이 사망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가 다 종결이 된다고 하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상받을 권리 같은 것들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1: 네, 이게 뭐 남은 분들께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뭐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뭐 생전에 발생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니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남긴 재산이 뭐 거의 없을 가능성이 뭐 높고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면 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또 달라질 거고요. 이렇게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게 자동으로 바로 막 지급되는 게 아니라 피해 정도 그리고 유족 관계 같은 요건을 좀 충족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유족분들께 가장 아쉬운 거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법정에서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판결로 확인할 기회를 끝내 잃어버린 것, 이게 가장 아픈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1: X파일
0: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is FM.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쉽게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인데요. 오늘 기상청은 설악산 첫 단풍 관측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10월 하순이면 단풍도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 오늘 서울은 26도까지 오르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수요일은 중부와 전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주 후반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0: 아침 기온도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가을의 계절의 변화감을 크게 마주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일부 구간으로 돌발 구간이 좀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 부근 1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기 때문에 서종 지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따라서 의정부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서하남 부근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고 강일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좀 많은 구간은 부천 지역인데요. 서운에서 송내, 장수에서 중동까지 오고 가는 차량들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 천안 분기점 부근 주춤하고요. 그리고 기흥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어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 네, 사고 발생 지점까지는 접근하지 못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거죠?
2: 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 그리고 민간 조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어제 현장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어제는 사고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진행된 첫날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일몰 때까지 종일 진행됐는데 지뢰 정밀 탐색과 함께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조사단이 폭발 발생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폭발 원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향후 조사에서 사고 지점까지 접근한 뒤에 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폭발 지뢰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어제 투입된 현장 조사팀은 모두 40여 명으로 구성됐는데 폭발 당시 작전에 나섰던 수색대원도 참가해 현장 조사를 도왔습니다.
0: 목함 지뢰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2: 네, 합참은 목함 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목함 지뢰와 유사한 지뢰들도 있는데다가 매립돼 있던 지뢰인지 여부도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폭발하지 않은 지뢰 한 발도 발견했다는 등 여러 증언이 있는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대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남은 지뢰 파편 등을 확보해야 폭발물이 북한군 지뢰인지 아니면 아군 지뢰인지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이번에 사고 난 지역이 우리 군이 수십 년 동안 가지 않은 지대인 만큼 북한군의 지뢰인지 아니면 방어를 위해 우리 군이 매설했던 것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측 지역에 폭발물을 매설했다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인데 다만 장마철 기간에 떠내려온 것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군은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에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0: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고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북한군

0: 목함 지뢰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목함 지뢰가 아닌 진술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오늘 지금 현장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2: 강신철 장관입니다.
1: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도 최종 확인되면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1: 합당하고 상당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끝나겠습니다.
3: 당초에 본인 현장 조사 계획을 내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결정은 장관님이 하셨던 건가요?
1: 현장 조사는 유엔사와 합참, 현장 부대가 다 상황 평가를 해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그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3: 그동안에 군이 조금 축소하고 하겠습니다. 은폐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좀 어떻게 설명하시죠?
1: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군이 어떤 걸 은폐할 수 있겠습니까? 투명하게 진행을 해드렸고 뭐 평가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 일부러 늦게 하거나 또는 뭐 은폐하거나 그런 거 분명히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향후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는 다음 달 초에 예정돼 있는데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첫 공식 입장을 밝혔죠?
5: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거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출근길인 만큼 어떤 발언을 할지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재재청 거부 관련 대법원의 향후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재청 하라고만 왔다며 답변도 결론만 내서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6일 대법원 상대 국회 국정감사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 등 자세한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0: 네,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반년 넘게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이어져 온 거죠?
5: 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통상 후임 인선을 사전에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고 그로부터 열흘 뒤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재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22일 청와대의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재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음날 조 대법원장이 또다시 청와대에 공문엔 재재청을 요청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입장을 내자 청와대는 공문상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권은 현 사태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해 대법원 항의 방문까지 벌이면서 양측의 갈등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면 임명자청으로 시작된 파장이 정치권까지 확산하면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0: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에 대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4: 추가 조치 검토까지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건데요.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는 성기영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양국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며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우려

0: 해 보완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 송환에 뜻을 모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전 협의도 없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가 깨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비공개를 합의한 적 없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불필요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을 아껴왔지만 더 이상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 수석은 우리 대통령의 정당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신뢰와 우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추가적인 대응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익이 걸린 안보 사안을 정쟁화하며 우크라이나 측의 부당한 행위를 두둔하는 국내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추석 당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2: 경찰은 집안에서 숨진 60대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3: 네, 경기 양주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까?
3: 네, 오후 1시쯤부터 합동 감식이 시작되면서 현장에는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25일 제 뒤로 보이는 빌라 건물 3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는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외벽 곳곳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합동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4명, 소방 10명을 포함해 모두 2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관계기관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은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의 흔적을 살펴보고 발견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1: 합동 감식과 별개로 경찰 수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게 될까요?
3: 추석 당일 화재로 경찰 4명과 소방대원 1명, 주민 1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60대 남성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 빌라 3층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해 해당 세대를 확인하려던 중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화재 3시간 전 숨진 남성의 아내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은 없었는지 또 이러한 갈등이 방화 범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주시 빌라 화재 현장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1: 당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1심 결심 공판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2: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연 기자, 김 의원이 출석했다고요?
4: 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조금 전인 오후 1시 10분쯤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사필 귀정이라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팀 최종 의견과 구형, 김 의원 부부 측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2013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방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뒤 김 씨에게 전달됐는데 특검팀은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당선을 지원해준 답례로 봤습니다. 당시 가방 결제 대금도 김 의원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직무와 관계없는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김 의원은 직전 공판에서 선물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1: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목받았었죠.
4: 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 씨의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김 씨는 반발하면서도 결국 지난 8월 증인신문에서 가방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가방을 직접 받지 않았고 나중에 알았다며 구체적인 수수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 옷 색깔마다 필요해 모조품을 많이 샀다며 문제가 된 가방은 나중에 발견해 쓰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특검 지적에는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2: 경찰은 중식당에 테러를 저지르고 출국한 중국인 용의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중국 측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본청 국제협력국을 통해 현지 당국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중국인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모두 범행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오늘 강원도 설악산에서 올가을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YTN 카메라에도 포착된 올가을 설악산의 첫 단풍 모습인데요. 기상청은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일대를 중심으로 산 전체의 20%가량이 물들었다며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악산의 첫 단풍은 평년과 같은 날에 시작됐지만 지난해보다는 나흘 빠른 수준입니다. 첫 단풍 이후 산의 80%가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보통 2주 뒤부터 나타나는데 설악산의 단풍 절정일은 10월 19일쯤이 될 전망입니다.
2: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무려 46만여 명의 방문객을 불러모은 상어 북항이가 부산의 홍보대사가 될지 관심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SNS에서 북항이를 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북항에 온 샤플루언서 북항이의 면접을 직접 평가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8천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려 91%가 명예 홍보대사 합격, 즉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북항이 있는 부산 동구도 상어를 공식 마스코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동물을 향한 관심이 팬덤으로 확산하는 사례는 북항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얼룩말 새로는 부모를 잃고 홀로 지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고요. 또 이듬해 4월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날 때는 6천여 명이 환송길에 몰려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4월이었죠. 대전 5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 역시 수색이 이어지는 동안 공포보다는 응원의 대상으로 주목받았고 생포된 뒤 돌아간 동물원에는 늑구를 보려는 관람객들이 몰리며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1: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1: 자,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좀 황당한 사건이 생겼는데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7: 날씨가 좋았으니까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모차에
8: 현장
7: 애기도 있었고
8: 목격자입니다.
7: 가족 단위도 많았고 노약자들 카페에 들어가려고 그 사람이 칼로 막 창문 치고 너무 무서웠고 영화 같은 끔찍한 상황이었어서 가지고.
1: 예. 어제 뭐 녹취에도 나왔습니다만 날씨도 정말 좋았고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마지막을 좀 즐기기 위해서 한강공원으로 가족 단위로 나간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한 남성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 이제 흉기를 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놀라서 대피를 했었는데 이 카페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면서요?
5: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

0: 조공정의 양평 한강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40대 남성이 이제 흉기를 소지를 하고 있었고요.
1: 네.
0: 그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오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놀라서 대피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인근 카페로 가게 됐는데
2: 이경민
0: 문제는
2: 변호사입니다.
0: 그때 당시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이제 아기띠를 메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아기가 또 유모차에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빠르게 대피하지 않았다면 정말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었고, 다행히 인근 카페로 대피하고 나서 뭐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왔다가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1: 예.
0: 정말 다행히도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 네,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카페 문을 흔들고 또 유리를 깨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페 점주가 좀 대처를 잘했다면서요?
4: 그렇죠. 곧바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만약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우려 섞인 그런 시선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 네.
4: 그러니까 빠른 대처가 돋보였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1: 네, 그렇죠.
4: 카페 안에는요, 유모차를 끌고 있는 어린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고객도 있었고 고령자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응이 불가능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휴일 낮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흉기로 위협한다라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 그렇죠.
4: 즉각적인 대응이나 이에 대해서 어디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인근 카페로 일단 대피를 했고 문도 빠르게 걸어 잠갔기 때문에 추가로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문을 열려고 하는 듯한 가해자의 모습 역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열지는 못했지만 문 앞에 서성이고 또 문을 좀 잡아당기는 모습 같은 부분도 확인이 가능해서요.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 가까스로 이 카페 사장님의 기지 덕분에 막아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과연 이 남성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의문인데, 근데 일단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검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피해가 없어서 추가로 더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없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만 적용이 되는데
1: 네.
0: 사실 조사에 따라서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또 추가로 이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특히나 당시에 카페로 다가갔을 때
1: 네.
0: 결국 이제 누구를 보고 갔느냐, 결국 이제 누구를 상대로 당시에 이제 뭐 가해 행위를 할 의도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 피의자도 아마 그분의 답변을 할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뭐 흉기를 소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협박까지 나아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수 협박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뭔가 이제 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였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흉기의 그 크기에 따라서는 또 이제 다른 의도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당시 이제 대피를 했다라는 그 시민들이 15명 정도 되니까
1: 네.
0: 그때 당시 이제 목격을 했고 들었던 내용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가해자가 뭐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다가갔는지, 그리고 카페 앞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혐의 의무가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니까 범행 동기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 지금 보고 계신 저 남성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저 흉기가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잡히는 거를 그냥 들고 이렇게 휘두르려고 한 건지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4: 참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네.
4: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요, 이 흉기를 우연히 갑자기 득해서 휘두르게 된 건지 아니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온 건지 상관없이 일단 처벌 대상은 됩니다.
3: 예.
4: 그 점은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만약 이 흉기를 가지고 실제로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위협을 했다, 협박을 했다라면 뭐 특수협박죄 같은 것들도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흉기를 철저하게 사전에
2: 변호사입니다.
4: 미리 구입을 해서 어느 장소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위협을 할지까지도 정해놓고 있었다면 그때는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높은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4: 아직까지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흉기를 어디서부터 갖고 있었고 어디에서 구한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요. 일단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번에 다른 상해라든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 어찌 보자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빠른 대피와 대처가 가능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0: 라고 하면은요, 이전 같은 경우엔 사실 마땅히 처벌할 규정도 없었어요. 하지만 흉기를 가진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큰 위해가 된다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되면서 이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생겼습니다. 전 충분히 구속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게 됩니다. 누가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었는지 다시 또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이전 범행 전력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카페 문은 잠겼지만 이 문을 부수려고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들어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면 이 역시도 구속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흉기를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그 계획성 여부, 재범의 우려 그리고 사전에 유사한 어떤 재범, 그러니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본다면 구속과 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 네, 경찰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지 여부부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다룰 내용은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섬뜩하기도 한데 서울 도심의 유명 굴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손님이 굴을 주문했는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반짝이는 걸 보시죠. 이게 칼 조각입니다. 5cm 길이의 칼 조각인데 이게 지금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2: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지금 굴 음식 전문점에서 발생한 일인데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사실 이제 보통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음식을 드실 때 이제 기호가 있겠지만 보통 한 입에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이날만큼은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굴을 잘라서 먹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위를 요구를 했고 가위로서 이제 반으로 자르니까 저렇게 이제 칼날 5cm 정도의 칼날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처음부터 먹을 생각, 그러니까 한 입에 먹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당시 추석 연휴 첫날이었기 때문에 진짜 먹었으면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었던 상황인데, 근데 더 이 사람이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 이후에 식당 측의 대처가 사실은 조금 이제 납득할 수 없고 조금은 이제 뭔가 해명도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레드에 글을 올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논란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3: 대처가 상당히 이제 좀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과를 하고 칼날은 가져갔고 이후에 새 굴 두 개 정도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생 굴에서 5cm도 되는 칼날이 발견이 됩니까? 이후에 대처도 문제였습니다. 뭐 당연히 뭐 즉각 사과를 하고 바꿔주고 뭐 가격을 받지 않는 거 이런 건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그 굴은요 가져가고요 새로 굴 두 개를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계산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가격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대처가 너무나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3: 굴에서 칼날이 나왔는데 새 굴을 준다고 그게 안심이 될까요?
0: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요. 당시에 이 응대를 했던 직원이 있는데 피해자가 너무 황당해서 좀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자 본인이 사장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니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직원이 좀 당황해서 본인 선에서 해결해보고자 본인이 사장이라고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굴에서 칼날이 발견된 것 자체가 문제고요.
3: 그렇죠.
0: 그 이후의 대처 역시 너무나도 미흡했다. 이번 사건도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굴을 잘라봤기 때문에 발견이 됐기에 망정이지 만약 이대로 삼켰다거나 입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 예. 자, 지금 이 논란 이후에 식당 대표가 SNS에 사과문도 올리고 또 사고 경위를 공개하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이 사과문에 올라온 식당의 입장은 뭡니까?
2: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칼날이 들어가게 된 게 당시 이제 굴 손질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이제 칼날이 파손이 되면서 이제 이 칼날이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내놓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매니저가 본인이 사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좀 이 상황이 좀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매니저 메신저가 그때 당시에 조금 응대를 하면서 예. 조금은 더 이제 뭐 사과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결제를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식당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응대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구가 파손됐을 때 그랬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뭐 음식에 대해서 내놓지 않고 뭐 음식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이렇게

0: 이제 서빙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응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과의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 예. 사실 뭐 음식물에서 머리카락 같은 뭐 이런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식품위생법상 처벌을 할수 있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시행 규칙상 이 칼날이 나왔기 때문에
1: 예.
0: 칼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몸으로 섭취를 했을 때 아주 중대한 위해가 발생을 할수
1: 그렇죠.
0: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바로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1: 어.
0: 영업정지를 5일을 하고 있고
1: 예.
0: 그리고 이 1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이런 칼날이 나오게 되면 2차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그때는 또 10일. 그다음에 3차로 또 이제 나왔을 때는 20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만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1: 네네.
0: 이렇게만 구두로 경고를 했는데,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에 이제 끼칠 수 있는 위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금속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제 영업정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 입장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 또한 이 칼날이 났을 때는 조금 영업정지 기간을 5일로 조금 장기로 두고 있고,
1: 예.
0: 만약에 이제 머리카락이나 벌레 이 정도 나왔으면 영업정지 2일, 이렇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예.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손님이 삼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이 칼날을 삼켜서 정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일단은 형사, 민사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내 몸에 상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내가 이제 신체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던 부분,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서 입원을 해 있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또 따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칼날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손질 못했던 그 직원뿐만 아니라 그 업주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직원하고 업주를 상대로 동시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천만 다행이지만 아찔한 그런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애인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3: 충격적인 사안이죠. 지금 이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1: 네.
3: 이제 일명 수아핑이라고 합니다. 뭐 부부라든가 애인이나 본인의 어떤 이 배우자와 관계를 바꾸어서 맺는 그 자체를 좀 즐기는 좀 다소 기괴한 그런 문화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1: 네.
3: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장을 하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60대 남성이 운영해 온 겁니다. 충격적인데요. 사이트 내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은요. 뭐 본인의 아내를 유혹해 달라거나 아니면 부부와 정기적으로 어떤 꾸준한 만남을 이어갈 이웃을 찾는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1: 예.
3: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운영을 해왔는데 2021년도부터 이 사이트를 운영해왔다고 해요. 그럼 적어도 6년 정도 기간 동안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일단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었고요.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주소, 연결 창구라고 볼수 있는
1: 네.
3: 도메인을 계속 바꿔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일종의 회원제 사이트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이트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또 검거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1: 네.
3: 사이트에 보면 뭐 본인의 배우자나 뭐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치명적인 성적인 사진들과 영상들이 또 다수 공유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품평을 한다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자극적인 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2: 네. 자, 이 사이트가 6년 동안 운영이 됐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그만큼 수요가 있고 회원이 있기 때문에 6년 동안 운영이 됐을 텐데 지금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이제 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법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회원들에 대한 추적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무조건 추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렇게 이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
1: 네.
0: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실제 이 사이트 안에서 만약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애인의 이런 얼굴 아니면 성적인 그런 사진들을 성착취물을 유포를 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라든지 아니면 카차 이용 유포, 반포, 이 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 예.
0: 사실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여러 개를 올렸다라고 하면 그 건건이 다 범죄가 되거든요.
2: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고 네. 실제 보니까 뭐 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나체 사진을 합성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른바 이제 지인 능력방이라고 해서 그렇게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의 이런 사진을 이용해서 AI 영상물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소설을 이용한 그런 이제 게시글도 올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안에서 이제 했었던 행태가 너무나 이제 다양해서 사실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되는 수위가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관련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이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성적 취향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 사진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상대방이 아무리 내 사진 올려도 괜찮다라고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3: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다고 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다고 해도요. 이걸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데까지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촬영에 동의를 한 경우라고 해도 이 유포 자체는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와 같은 어떤 특정 사이트에 공유한다거나 이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하는 건 어느 정도 금전적인 거래가 결부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운영하면서 금전적인 이득도 봤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인 뭐 취향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도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대상이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뭐 모바일 상품권이라든가 해외 결제 등을 통해서 추적을 피해온 정황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는 다수 결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촬영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도 이것은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 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더욱더 무거운 책임, 성범죄와 관련된 불법 촬영죄의 혐의를 물을 수밖에 없는 중한 형이 좀 선고돼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네, 자 불법 행위의 장을 열어준 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뭐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한 중식당이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모자를 쓴 남성들이 뭔가 이 입구도 그렇고요. 페인트를 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의 테러를 감행하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농약이나 살충제로 추정되는 액체가 곳곳에 뿌려지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게 24일 그러니까 추석 그 시작되는 그날 성남 분당구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 문제는 이 중식당의 상호가 시진핑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시진핑이라는 상호를 쓰고 있고 이 중국인 4명이 이날 들어가서 약 1시간가량 레커칠과 페인트칠을 했고요. 예. 그리고 동시에 지금 바닥도 이제 뭔가 이제 망치 같은 걸로 두들기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식재료에 농약 추정되는 물질까지 당시에 이제 넣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지금 국과수에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시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날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또 중국으로 또 도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 정말 이제 이게 과거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는 게 흔치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그런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인 일당 4명이 용의자로 지목이 된 상황인데 근데 이 4명이 그러니까 이 중국집 식당의 이름이 시진핑이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거든요.
3: 그러니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해당 업주는요, 이 시진핑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서 8년 정도 영업을 해왔는데 최근부터 이 업장 이름에 불만을 품고 여러 가지 항의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에이펙이 경주에 열릴 당시에도 이 시진핑이라는 이 식당의 이름을 문제 삼으면서 여러 가지 뭐 민원도 제기가 되고 네. 실제로 이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아니냐 이런 뭐 지자체에 신고도 들어갔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들의 범행 목적은 이 시진핑이라는 이 이름 자체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출이 아닌가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들이 붙잡히고 뭔가 추가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야지만 정확한 범행 목적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개된 이 CCTV 영상 보면 일단 상호 같은 부분에다가도 레커치를 하고 있는 예. 모습들을 네네. 보면 아마도 이에 대한 불만 표출 아닌가라고 예측은 되고 있고요. 일단 영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진핑이라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그 명칭을 사용한 것 자체가 뭐 반려 사유가 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보통 영업신고한 때는 뭐 규격 같은 부분을 잘 맞추었는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장소나 인적 구성을 갖추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는 별도의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범행 동기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상당 부분 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자, 지금 결국에는 업주가 이 시진핑이라는 상호를 바꿀 계획이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4명이 함께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 그냥 4명의 개별적인 그런 판단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특정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 배후 조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만한 정황이 좀 있습니까?
2: 일단은 지금 중국인 4명이 들어오게 된게 8월부터 지난 일주일 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모텔에서 이제 26일까지는 사실 머무를 계획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에 범행이 있고 나서 바로 출국을 했었던 거에 비춰볼 때는 어느 정도 뭔가 이제 범행과 관련해서 이 부분만 마치고 나갈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이제 행동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레커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2: 그 말인즉슨 내가 이걸 이렇게 범행을 시킨 대로 이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3: 증거를
2: 확인을,
3: 남기려고.
2: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군가 배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식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지난해 에이펙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에서 40차례 계속해서 항의 전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도 이제 간판에 검은색 페인트 칠로 이제 했었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는 뭐 아주 단시간에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에 비춰봤을 때 아마 어느 정도 시간적인 텀을 두고 계획적으로 이런 범행을 좀 꾸미고 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계획범의 지금 가능성을 두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근데 지금 경찰이 이 용의자 4명에 대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이미 중국으로 가버렸잖아요. 수사가 가능할까요?
0: 검거에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서 용의자들 추적하겠지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모두 출국을 했기 때문에 좀 중국 당국의 협조도 필요한데요. 물론 한국에서 처벌하는 것 가능합니다. 이들이 중국 국적이라도 해도요. 지금 범행 장소 자체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자면 피해자라고 볼수 있는 이 식당에 업주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인이 피해를 본 사안이다라고 정리를 해보자면요. 당연히 한국 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모두 중국으로 출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 당국의 어떤 협조를 얻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다시 한국으로 불러 들어올 수도 있는 사안은 맞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처벌을 이제 중국 측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은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당연히 한국으로 송환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한국에서 처벌과 재판을 받도록 아마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중국 당국의 협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 사안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부산의 한 호텔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이런 목격담에 이어서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도 빈대가 대거 발견됐다라는 유튜브 채널에 고발이 나왔는데, 자, 이 영상 속의 찜질방을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검은 빈대의 모습이 보이고 지금 팔뚝에 보시면 빨갛게 부어오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요 사이사이에 거뭇거뭇한 그런 벌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부산 쪽에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뭐 이제 외국인 탓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빈대가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유튜버가 이제 그런 제보를 받고 본인이 실제로 내려가서 지금 이제 부산 찜질방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이벽 틈이라든지 아니면 매트리스 내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휴식 공간 이런 곳에서 알, 그다음 약충, 성충 요렇게 이제 지금 빈대가 이제 발견이 된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빈대가 사실은 야행성입니다. 이제 밤이 돼야 보일 수 있는 건데 지금 밤도 아닌.

0: 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를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촬영까지 이제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이 빈대가 있게 되면은 그 옆에서 잠을 자거나 했을 때 빈대가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2: 예.
0: 빨아먹게 되면 이 울긋불긋하게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2: 예.
0: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빈대가 있는 곳을 촬영을 해봤을 때 빈대가 사람의 피를 많이 빨아먹어서 그런지 또 통통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만큼 빈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독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1: 예.
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업주한테도 이 유튜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어쨌든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그 찜질방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다는 건가요?
3: 일단 찜질방 측에서는 아, 뭐 벌레 갖고 그러나라는 반응이었다라고 해당 영상을 제보한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1: 네네.
3: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분류해보자면 목욕장업에 해당을
2: 예.
3: 합니다. 목욕장업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들을 갖고 있는 건데, 가장 우선순위가 당연히 위생이겠죠.
1: 예.
3: 위생과 관련된 그 청결 유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인데, 지금 빈대가 발견됐다고 해서 뭐 곧바로 뭐 영업정지다 단정할 수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요. 빈대가 발견됐다면 당연히 위생 부분의 기준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청결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자체의 점검, 그리고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빈대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뭐 옷이라던가 가방을 타고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밖에
1: 집으로 또
3: 없습니다.
1: 가서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뭐 2차, 3차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더큰 피해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1: 예.
3: 상황이어서, 만약 이 영상대로 이렇게 빈대가 이 업장 곳곳에 퍼져 있다고 하면 여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추측도 조심스럽게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위생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순차적으로 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벌레 때문에 이제 팔뚝이 부어오르고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3: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빈대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빈대가 이곳에 있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영상 등으로 증빙이 되는 것
1: 네네.
3: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내가 빈대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빈대에 물렸다. 그렇다면은 뭐 병원에 가서 이에 대한 진단서 같은 것을 확보한다거나, 그 이후에 치료비가 들었다면 구체적인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청구하면,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1: 네.
3: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 예. 자,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경찰이 경기 남양주에 있는 별장에서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피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오후로 미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그래서 신문이 언제 열리는 건가요?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후 4시부터 50대 운전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오전 10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신문이 오후로 연기된 겁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에서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목을 다친 피해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끝에 숨을 거두면서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0: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있습니까?
1: 범행 직후 A씨는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0: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부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A씨가 10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해왔다는 점을 토대로 수사 중입니다.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을 찾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1: 어제 낮 12시 40분쯤 경북 성주군 가천면에 있는 사찰에서 불이 나 3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고 사찰 건물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를 쓰다가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5: 건강해.
1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6: 하루 한 번
17: 건강기능식품.
18: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9: 오늘 낮 동안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0: 이제 우리 섬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도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맹활약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 소속 국가 없이 난민팀으로 출전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태권도 남자 80kg급 마무드 자신 무하마드 선수와 여자 49kg급 탈라 하산 후나이디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난민팀에 대해 알아봅니다. 난민팀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난민 출신 선수들이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선수단으로 구성돼서 출전하는 팀을 말합니다. 두 선수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 요르단 피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다 태권도를 접했고요. 이번 아시안게임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 출전합니다. 아시안게임에 난민팀이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올림픽에선 2016 리우데자네이로 대회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전 세계 난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난민팀을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 대회 이후에 2020 도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난민팀이 참가했고 특히 2024 파리올림픽에선 카메룬 출신 신디 응간바 선수가 복싱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난민팀에 역사상 첫 메달을 안기기도 하는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팀 못지않게 난민팀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낮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기온 26도로 어제보다 선선하고요. 주 중반에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 주말에는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또 아침 기온은 주말에는 한 자릿수까지 크게 떨어집니다. 기온 변화가 크다는 점 감안하셔야겠고요.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구간 조금 더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이동량이 많이 늘어 있는데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까지 쭉 차량이 부쩍 증가하면서 정체가 되는 와중에 매송휴게소 부근에서는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주변으로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까지 밀리고 있고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는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주변도 혼잡합니다. 그리고 안성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간격 바짝 좁히고 있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4차로 쪽에는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경찰이 경기 남양주에 있는 별장에서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피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오후로 미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아, 그래서 신문이 언제 열리는 건가요?
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후 4시부터 50대 운전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오전 10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신문이 오후로 연기된 겁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에서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목을 다친 피해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끝에 숨을 거두면서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8: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있습니까?
9: 범행 직후 A씨는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부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A씨가 10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해왔다는 점을 토대로 수사 중입니다.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을 찾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8: 어제 낮 12시 40분쯤 경북 성주군 가천면에 있는 사찰에서 불이 나 3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고 사찰 건물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를 쓰다가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 네, 지금 이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성묘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 산소 앞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조상들께 예를 갖추기는커녕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남성이 드라이버로 보이는 골프채를 들고 신중하게 스윙 연습을 합니다. 아, 그런데 장소가 부적절해 보이죠? 산소 앞인데요. 이 영상을 SNS에 올린 게시자는 해당 남성이 자신의 할머니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며 아버지가 심하게 화를 내며 경찰 신고까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산소 주변에서는 이렇게 골프공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해당 남성은 산소 인근의 밭을 관리하는 인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산소 훼손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또 매너 스포츠 연습을 참 매너 없게 한다라면서 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러한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스윙 연습은 잊을만 하면 등장하곤 하죠. 자, 3년 전에는요, 이렇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촬영돼

0: 논란이 됐는데 교육 목적이었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놔 공분을 사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골프 복장까지 갖추고 연습을 한다거나 또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죠. 해변에서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스윙 연습도 좋지만요. 때와 장소를 가리는 연습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어린 10대들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금메달을 목에 걸으며 미래가 더 기대되는 작은 거인들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체조 대표팀의 막내이자 평균대 유망주인 16살의 황서연 선수. 135cm의 작은 체구지만 지난 25일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 결선에서 가장 높은 난도의 연기를 안정적으로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40년 만에 나온 아시안게임 여자 평균대 금메달에 아시안게임 이후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이런 것도 아시안게임 종목이었나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e스포츠 뿌요뿌요 챔피언스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강동신 선수를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건 앳된 모습의 소년, 바로 일본의 구리하라 유키 선수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구리하라는 1학년 때부터 뿌요뿌요를 시작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월에 열린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고요. 또 4월엔 초등학생 최초로 프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아시안게임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의 자리에도 올랐는데요. 이 뿌요뿌요를 포함한 e스포츠의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에 논란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었는데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최근 이번 대회 이후 e스포츠를 정식 종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구리하라 선수를 아시안게임에서 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우리 태극 전사들이 속속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고 5개 대회 연속 금메달에 성공한 야구 대표팀은 오후에 귀국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2: 네, 스포츠입니다. 네,
1: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이죠. 안세영 선수가 무난히 여자 단식 결승에 진출했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아시안게임 2연패에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대회 준결승에서 중국의 천이페이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따돌렸습니다. 1세트에 단 5점만을 내준 데 이어 2세트도 21대 12로 승리했습니다. 세계 랭킹 4위를 상대로 38분 만에 결승을 확정짓는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특히 천이페이는 과거 안세영에게 7연패를 안긴 대표적인 천적이었지만 오늘 승리로 내리 5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결승전은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안세영 올해 치른 53경기 가운데 단 1패만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첫 2연패가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25m 권총 단체전에서는 봉설인 양진 오예진 선수가 호흡을 맞춰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대표팀의 마단리 봉설인은 양진의 격발 지연 실수에도 불구하고 292점을 쏘며 중국에 이어 귀중한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진 선수는 격발 실수로 개인전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1: 네, 잠시 뒤에는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에 성공한 우리 남자야구 대표팀이 귀국하죠?
2: 그렇습니다. 일본을 3대1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낸 남자야구 대표팀이 잠시 뒤인 오후 3시 45분쯤 귀국합니다. 대표팀은 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선수들은 소속팀으로 복귀해 순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프로야구 정규리그 막판 레이스에 합류합니다. 앞서 야구 대표팀은 예선에서 일본의 5대0 충격적 패배를 수록하고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선발 곽빈이 타유완전 완벽투에 이어 7회 완아웃까지 단 1점을 내주는 피칭으로 금메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수 아래로 평가받는 일본 사회인 야구 시로팀을 상대로 예선전 5대0 완패에 이어 결승에서도 3대1로 어렵게 승리하면서 일부에서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금메달로 김도영과 소영준, 최민석, 문현빈, 박준순 등 16명이 군면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YTN은 잠시 뒤 야구 대표팀의 귀국 소식을 현장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팔레스타인의 사실상의 집단 학살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는 이스라엘이 국제 축구 경기에서도 이른바 왕따 신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들이 악수도 거부하고 검은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는데 이스라엘은 0대 3 완패를 당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빗짐을 진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팔에는 검은 완장을 찼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 나선 아일랜드 대표팀 선수들은 시종일관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악수도 교환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국가 연주 때는 모두 묵념을 택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헝가리에서 소수의 이스라엘 응원단만 자리한 가운데 열린 경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0대 3 완패로 끝났습니다.
4: We didn't handle the pressure well. This is very obvious.
5: 압박을 견디지 못한 데다 우리가 짊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졌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팀 감독입니다.
3: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적인 비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연설에 나서자 외교관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5: 아직 나가지 않은 도덕적 비겁자들이 더 있다면 지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3: 유엔은 가자지구 전쟁 잔해를 치우는 데만 적어도 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곳곳에 불발탄이 남아있는 데다 만구에 달하는 시신도 묻혀있지만 이스라엘은 복구를 위한 장비 반입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영화 암살자들이 추석 연휴 기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암살자들은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140만 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156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같은 기간 타짜 벨제붑의 노래는 관객 70만 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시간 예매율은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의 피격 사건이 한국 정부 측의 자작극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역사 왜곡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6: 영화적 상상력과
5: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6: 넘어선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과거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를 받았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선동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 그 국민의힘의 DNA는 공작이에요.
5: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윤석열 12.3 내란과 관련해서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했고 그거에 대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유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어떤 얘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공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기본 한나라당이 했던 총풍 북풍 사건과 관련된 공작 영화거든요. 그게요. 국민의힘의 이 공작의 DN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반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 나머지 두 명이 누군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에게도 징역 6개월이 구형이 됐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징역 1년이 구형이 됐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예년보다 조금 짧았던 추석 연휴지만 각종 사건 사고는 더 잦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자, 그제 고용주로 숨지게 한 운전기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후에 진행이 되죠?
9: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은 오늘 오후 4시부터 50대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며 애초 오전 10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심사가 오후로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은 그제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용주인 70대 피해 여성이 남편과 별장에서 연휴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분을 크게 다친 겁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인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경찰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남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범행 동기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9: 네, 남편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운전기사, 여성을 살해한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이 남성은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10여 년 동안 기사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오랜 시간 서로 알고 지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운전기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고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동기와 또 계획 범행 여부 등을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이죠. 한강공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죠?
9: 네, 그렇습니다. YTN이 확보한 영상부터 보고 말씀 나눠보시면요. 예. 네,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관을 앞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저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설득한 끝에 흉기를 내려놨다가 경찰관들에게 결국 제압되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양화 한강공원 근처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오후라서 나들이객들이 많이 몰렸던 시각인 만큼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근처 카페로 겨우 몸을 피하자마자 점주가 기지를 발휘해 문을 걸어 잠그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10: 날씨가 좋았으니까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5: 현장 목격자입니다.
10: 있었고, 가족 단위도 많았고 노약자들. 카페에 들어가려고 그 사람이 칼로 막 창문 치고 너무 무서웠고 영화 같은 끔찍한 상황이었어서 가지고.
9: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약물 투약 여부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사흘 전에는 양주에서 방화 의심 화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9: 네, 오늘 오후 1시부터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 등 모두 20여 명이 참여해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석 당일인 지난 25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숨지고 경찰관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주민은 3층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숨진 남성의 아내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화재 3시간 전쯤인데요.
1: 네.
9: 숨진 남성의 아내가 머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불이 나기 전 남녀가 크게 다투는 소리가 났고 이후에 여성이 병원에 실려갔다며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1: 한 10시경에 여기서 주민분들이 이제 다투셔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분이 계셨고 저희가 이제 음식을 장만하면서 저희가 1층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구급차도 왔다 가고 하더라고요.
9: 네, 다만 출동한 구급대원이 가정폭력으로 다친 건지 여러 차례 물었는데 아내는 수납장에서 떨어진 접시에 머리를 맞은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내의 부상과 또 남성의 방화가 서로 연관돼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연휴 첫날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중국인들이 중식당에 페인트 테러를 저지르는 일도 벌어졌어요?
9: 네, 그렇습니다. 연휴 추석 연휴 첫날에 있던 일인데요. 예. 새벽 시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중식당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작업복 같은 옷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식당을 서성이는 남성들이 보이실 텐데요. 한 손에 든 분사기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페인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또 식당 내부로도 침입해서 곳곳에 페인트를 칠하고 또 매장 바닥이나 의자 등 집기를 파손했습니다. 또 음식 재료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중국인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이들 모두 범행 당일 인천공항을 거쳐서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예, 이들이 이제 중국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식당의 이름 때문으로 보인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은 매장 이름이 중국 최고 지도자와 같아서 벌어진 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도 가게 이름을 바꾸라는 취지의 회유나 협박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건데요. 식당 주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2: 와서 이거 간판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작년 추석 때쯤에는 추석 때부터 이제 돈을 줄 테니까 그 간판 바꿔라.
9: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범행 한 달 전, 나머지 셋은 불과 일주일 전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도 이들이 중식당이 연휴를 맞아 휴무인 점을 노리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입국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늘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중국 당국과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고 중국 측이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가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1: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함께 추석 연휴 사건 사고 되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9: 고맙습니다.
1: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 도구로 삼는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의도된 은폐라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부혜경 기자.
13: 네, 국회입니다.
1: 네,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사고 관할 부대를 방문했다고요?
13: 네, 조금 전 민주당과 개혁신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를 찾아 상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합참의 합동조사 진행 상황과 DMZ 경계작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방문엔 불참했는데요. 대신 조금 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전체 회의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출석시켜 사고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도된 은폐라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은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접견에서도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군이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투명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폭발이 북한의 새로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라면서 대통령에게 맞서더라도 국민에게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늑장 조사나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13: 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야말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을 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고 운을 뗐는데요. 김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14: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15: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4: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13: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제재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 행정처 의견을 묵살했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른바 조희대 경로설도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0: 상황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최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중사가 북한군 목함 지뢰인 것을 봤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21일 비무장지대 수색로 개척 임무 도중 왼쪽 다리 부상을 입은 해당 중사는 폭발 당시 현장에서 북한군 목함 지뢰를 봤다는 구체적인 발언을 주변에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증언들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사고 조사를 시작한 어제 이전에 나온 것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장병들은 수색로 개척 임무를 마친 뒤 철수 명령이 내려진 직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공병 중사와 동료 등 두 사람이 튕겨나간 위치 사이에 추가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도 식별됐지만 폭발하지 않았고 현장 인원이 표식 처리만 한 뒤 철수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관련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던 전직 보좌관 A씨가 제2의 조국을 막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에 승원이를 제2의 조국으로 만들지 말라. 승원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단하셔야 한다고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으로 새로운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될 거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청은 경찰 수사 범위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 기피 분위기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2: 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경찰 외수사기관으로 들어오는 만큼 경찰의 독점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만 다루는 피싱, 폭행 등 사건에 더욱 역량을 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책임이 커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공소제기에 더욱 협조해 재판에 가서 죄를 받을 사람은 반드시 유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1: 경찰은 수사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죠.
2: 네, 앞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 기피 분위기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수사 전문 인력 자격인 수사 경과를 잦은 반납한 경찰관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수본은 전체 수사 인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부서 깊이는 통계적으로도 분위기상으로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 내용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검찰 수배 사건의 체포 주체를 경찰로 바꿔야 한다는 게 대표적인데 경찰은 10월 2일 전까지 2,100여 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3: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늘 약세로 장을 연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7,00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등 연휴 동안의 일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4: 네, 하나은행 딜링룸입니다.
3: 네, 오늘 코스피가 7,000선 아래로 내려갔죠?
4: 네, 오늘 코스피는 0.33% 내린 7057선에서 개장했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낙폭을 더 키우면서 7000피를 내줬고 현재는 2%대의 약세를 나타내며 690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부진은 추석 연휴 동안 있었던 악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한때 5.5%를 넘으며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지난 24일 장중 5.2%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IT 기업 오라클이 전력 공급 차질로 AI 데이터 센터 개발사에 불가항력을 통보하는 등 일부 AI에 대한 투심이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낮 2시 기준으로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2조 4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 반도체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8만 3,500원에서 약세로 거래를 시작해 4%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85만 원

0: 1,000원에서 약세로 거래 시작해 4%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2% 오른 845선에서 출발한 뒤 등락으로 가는 등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상승폭을 키웠고 현재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시 기준으로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동에서의 긴장이 일부 완화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장기물 금리 상승 여파로 낮 2시쯤 1,358.3원으로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10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배럴당 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1.11 근처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지난 추석 연휴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를 보기 위해서 48만여 명이 공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대책회의도 조금 전에 시작됐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2: 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상어가 목격되고 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친수공원의 명물로 자리 잡은 상어 북항이를 부르는 발걸음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항이가 지느러미로 물살을 가를 때마다 시민들의 탄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의 이름을 딴 상어 북항이를 향한 관심은 부산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3m가 넘는 대형 야생 상어를 눈앞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만 48만 3천여 명이 공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객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일부터 누적 방문객은 무려 56만 명이 넘습니다. 상어가 모습을 감추기는커녕 수시로 수면 가까이 올라오다 보니 SNS에도 북항이를 촬영한 수많은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상어의 출현으로 예상치 못한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안전요원을 대폭 늘리고 야간 통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대책이 이뤄졌고 방문객도 비교적 차분히 상어를 관찰하면서 인파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상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죠.
2: 그렇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살아야 할 상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좁은 수로에만 머물고 있다 보니 전문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어 출현 이후로 국립수산과학원이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로 안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항이가 공원에서 본격적으로 목격된 게 지난 18일부터인데 열흘 넘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부산 동구,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들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대책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북항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로 밖으로 내보낼지,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YTN 차상입니다.
1: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악산에서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크게 내려갑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3: 네, 서울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산 전체 20%가 물들면 단풍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설악산 대청봉을 중심으로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시기는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난해보다는 나흘 빠른 기록인데요. 이렇게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한낮에도 크게 덥지는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데요. 일교차가 그래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은 신경 써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많게는 4도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7도, 부산 26도로 예년보다 2에서 4도 높아 일교차가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수요일에는 중서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구름 뒤로 한기가 밀려오며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현재 태풍 수리개는 강도 3의 강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동쪽 부근 바다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를 따라 오키나와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인 나고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1: 최근 태국 수도 방콕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면서 한국인 관광객 수백 명이 공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방콕 일대에 지난 24일부터 3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시내 곳곳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로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으면서 타이항공 여객기를 타려던 한국인 수백 명이 수완나품 공항에서 14시간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매체인 파타야 메일은 태국 중부 촌부리주 파타야 인근 농부루 지역에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사흘 만인 지난 27일 오후 6시에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주요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리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2026 VMA에서 드림으로 베스트 팝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솔로 아티스트가 베스트 팝을 수상한 건 이번이 K-POP은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입니다. 그룹으로는 지난 2020년 방탄소년단이 베스트 팝을 수상했습니다. 리사는 늦은 밤 간절히 원했던 수많은 꿈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놀라운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도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연애할 때 남편은 완강한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밀어붙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바라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시누이는 틈만 나면 빈정거리면서 은근히 기싸움을 걸어왔고요. 시어머니는 살림부터 아이 양육까지 사사건건 참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댁에 가는 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남의 일처럼 보기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이 생겨도 중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르는 척 지나가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재판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앞으로 잘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했고요. 결국 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사업이 바빠졌습니다.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었죠. 저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육아를 위해서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와 아이들만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완전히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노력한다고 했으니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가정을 유지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가족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찾아오거나 양육에 참여하는 일도 거의 없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자라서 더는 엄마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면서 남편 생각을 하면 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허울뿐인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정리하고 싶습니다. 10년 전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장기간의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오면서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면 다시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이혼소송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될까요?
1: 기각이 되는 경우는 이혼할 만큼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 즉 아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일 때 기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근데 그러면 10년 전에 한번 기각이 됐는데 이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각되면 다시 못 제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1: 이혼소송이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0: 네.
1: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전 이혼 기각 판결 후에 일로 별개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기각당한 이후에 벌어진 일로 다시 소송 제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사연자분의 경우 기각 이후 1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0: 네.
1: 또 그 기간 동안 남편이 혼인 계속 의사를 밝히면서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요.
0: 네.
1: 이 점은 중요한 사정 변경에 해당해서
0: 네.
1: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친정 근처로 좀 이사를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건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거든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한 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남편이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면 혹시 요 부분 사연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요?
1: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사했다고 하셨는데
0: 네.
1: 이거는 워킹맘으로서 자녀 양육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0: 네.
1: 이를 별거 또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0: 네.
1: 특히 주말 부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혼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 점은 혼인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유지하려 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아내 쪽의 일방적 별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0: 네.
1: 이에 대비하여 이사 당시 남편의 동의가 있었는지 주말에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합의에 의한 주말 부부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10년 전 재판에서 남편은 나 가정을 지키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각이 된 건데 이런 부분 이번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이전 기각 판결은 오히려 사연자분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0: 네.
1: 남편이 그때 혼인을 계속하겠다며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약속이었는데
0: 네.
1: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남편의 혼인 유지 의사가 진정성이 없는 것임을 보여주거든요.
0: 말뿐이었다 이런 거죠.
1: 네, 법원은 이전 소송의 기각 사유와 그 이후의 변화를 비교해서 현재의 혼인관계 상태를 판단하는데
0: 네.
1: 노력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0: 네.
1: 이전 소송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서 남편의 약속 불이행을 입증하면 효과적입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사실상 10년 가까이 따로 생활해 왔잖아요. 장기간 이렇게 별거를 한 건데 재산 분할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별거 이후에 각자 모은 재산도 나눠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세요.
1: 혼인 파탄 시점을 이제 별거 시점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이혼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
0: 네.
1: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그렇게 하게 된다면 별거 이후에 이렇게 모았던 재산은 나누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별거 이전에 있었던 재산이 바탕이 되면 그것도 포함은 될 수는 있겠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10년 전에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한 거 남편과 상의해서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한 거라고 하면 사연자분한테 불리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재판에서 남편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10년 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혼이 가능하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고향 다녀오시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 한 번쯤 들리셨을 텐데요. 간식을 사서 돌아왔더니 멀쩡하던 내 차 문에 큼지막한 흠집이 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옆차 사람이 문을 벌컥 열어서 찍어놓고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버렸네요. 이른바 문콕 도주입니다. 남의 차를 망가뜨리고 그냥 간 사람, 물피 도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주차를 마친 뒤에 차 문을 열다가 생긴 일반적인 문콕은 도로교통법상 물피 도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물피 도주 규정은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은 뒤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낸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콕은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여닫다가 생긴 일이어서 차의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승자가 문을 열어서 문콕을 한 경우도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물피도주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문콕을 하고 그냥 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로 남의 차를 훼손했다면 문을 연 사람에게 수리비 등을 민사상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문콕을 했다면 모른 척 떠나지 말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법으로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보보의 늦은 후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푸른 가을 하늘이 눈부십니다. 한낮에 계속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최고 기온은 26도로 그래도 어제보단 좀 선선한 편이고요. 주중반에는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주말에는 한 자릿수까지 크게 떨어지는 만큼 가을의 날씨가 변동성이 제대로 느껴지겠고요. 큰 일교차의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직은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나 크게 정체가 늘진 않았고요. 조금씩 차량 소통량이 늘어는 나고 있습니다. 다만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로만 밀리고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만 속도 내려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썩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좀 밀린다고 할 수 있는 구간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아주 짧게만 주춤하고요. 그 외 구간에서는 하남 가는 길 비교적 원활합니다. 공항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짧게 지체고요. 동작대교 다리 위에서는 괜찮은데 동작대로로 이어져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지역까지 양방향 신호 길게 봤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YTN.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6: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장병 가운데 일부가 목함지뢰와 유사한 물체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7: 네, 군 당국은 유엔사와 함께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추적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우리 군 장병이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요?
8: 네, 합동참모본부는 폭발 상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장병 가운데 일부가 목함지뢰와 유사한 물체를 현장에서 목격한 걸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진술도 있고 다른 종류로 추정된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는데 여러 진술이 섞여 있는 만큼 목격 진술만으로는 폭발물 종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어제 첫 현장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추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데 현장에 남은 지뢰 파편 등을 확보해야 폭발물이 북한군 지뢰인지 아니면 아군 지뢰인지를 규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류와 수술지 제거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감정 결과도 조만간 나올 걸로 보입니다.
6: 네, 목함지뢰를 봤다는 진술도 나온 만큼 이제 북한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걸까요?
8: 네, 어떤 지뢰인지 여부는 결국 현장 조사와 함께 국과수 결과를 통해 밝혀내야 할 상황인데요. 사고 지역이 아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를 설치한 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부상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북한군 지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합참은 이번에 사고 난 지역이 우리 군이 수십 년 동안 가지 않은 지대인 만큼 북한군의 지뢰인지 아니면 방어를 위해 우리 군이 매설한 것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북한군 지뢰로 밝혀진다면 장마철 주변 하천 등을 따라 유실된 건지 아니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에 폭발물을 매설했다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합참은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와 사고 직후부터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투명하고 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6: 이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중사가 북한군 목함 지뢰인 것을 봤다고 발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21일 비무장지대 수색로 개척 임무 도중 왼쪽 다리 부상을 입은 해당 중사는 폭발 당시 그 현장에서 북한군의 목함 지뢰를 봤다는 구체적인 발언을 주변에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지뢰 탐지 장비를 운용했지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는 지뢰 등 별다른 폭발물이 탐지되지 않았다는 주변 증언도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병 소속으로 주특기 임무가 지뢰 제거인 해당 중사는 그동안 우리 군과 북한식 지뢰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더해 해당 중사는 철수 명령 이후 두세 번 정도 이동한 지점에서 폭발 사고를 당했고 함께 이동하던 동료도 폭발 여파에 주변으로 튕겨나갔다는 진술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공병 중사와 동료 등 두 사람이 튕겨나간 위치 사이에 추가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도 식별됐지만 폭발하지는 않았고 현장 인원이 표식 처리만 한 뒤 철수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 민주당은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의도된 조사 은폐라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9: 네, 국회입니다.
6: 네, 국회 국방위 차원의 현장 점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9: 네, 민주당과 개혁신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를 찾았습니다. 합참의 합동조사 진행 상황과 DMZ 경계작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방문엔 불참했는데요. 대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전체 회의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출석시켜 사고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 조사가 지연된 건 의도된 사건 은폐라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맞섰습니다.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접견에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조사에 다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 장관이 대통령에게 맞서더라도 국민에게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늑장 조사나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7: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9: 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야말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을 들어보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질타가 컸다고 운을 댔는데요. 그러면서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란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재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조희대 경로설도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이미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사법부 장악과 삼권분립 파괴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명픽대법관을 임명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속셈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적극 엄호했는데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법사위 전체 회의도 열리고 있는데요. 대법관 재재청 문제를 두고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어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재재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서 향후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달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결할 해법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대리 기자, 이 조 대법원장 출근길에 첫 공식 입장을 밝혔죠?
10: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거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출근길인 만큼 어떤 발언을 할지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재재청 거부 관련 대법원의 향후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재청 하라고만 왔다며 답변도 결론만 나서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6일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장으로 준비한 인사말을 했고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6: 네,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반년 넘게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이어져 온 거죠.
10: 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통상 후임 인선을 사전에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고 그로부터 열흘 뒤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재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22일 청와대의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재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이 또다시 청와대 공문은 재재청을 요청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

0: 않았으나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입장을 내자 청와대는 공문상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권은 현 사태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해 대법원 항의 방문까지 벌이면서 양측의 갈등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면 임명 제청으로 시작된 파장이 정치권까지 확산하면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관련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던 전직 보좌관 A씨가 제2의 조국을 막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에 승원이를 제2의 조국으로 만들지 말라, 승원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단하셔야 한다고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으로 김 의원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사퇴 불가피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으로 새로운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될 거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2: 한밤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 등의 혐의로 1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대 남성은 어젯밤 11시 30분쯤 청주시 모충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알지 못하는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자신의 이륜차를 타고 도주했던 가해자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추석 당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1: 경찰은 집안에서 숨진 60대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추기자 연결합니다. 허현진 기자.
3: 네, 경기 양주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합동 감식 지금은 모두 끝났습니까?
3: 네, 오후 1시쯤부터 시작된 합동 감식은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합동 감식에는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2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감식에 참여한 소방대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4: 이것저것 뭐 범죄 의심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5: 지금 좀 봤을 때 인화성 물질
6: 소방대원입니다.
4: 저 지금 안 돼요. 지금 말을 못 해드려요.
3: 네, 무엇보다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이 집중 규명 대상이었습니다. 인화성 물질 흔적을 살펴보고 발견된 물질에 대해서는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1: 합동 감식과 별개로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죠?
3: 네, 추석 당일 발생한 화재로 경찰 4명과 소방대원 1명, 주민 1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60대 남성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 빌라 3층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해 해당 세대를 확인하려던 중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하기 3시간 전에 숨진 남성의 아내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은 없었는지, 또 이러한 갈등이 방화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주시 빌라 화재 현장에서 YTN 허현진입니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0: 벗어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틀린 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110만 용인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9: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0: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11: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10: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11: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10: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12: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있게 사용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3: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요. 다음 주에 또 공휴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어난 여유만큼 예상치 못한 지출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럴 때 내 지갑의 상태 꼭 챙겨봐야 합니다. 평소보다 지출이 늘어났다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돈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그 계획 잘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일부 보험사에서 하지정맥류 시술에 대해 보험금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보험 설계사

0: 일을 했던 청취자님이 실제 본인이 직접 설계한 보험을 점검받고 싶다면서 신청한 특이한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님들을 위해 문자창을 열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질문 소개해드리고요.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 듣는 시간 마련해볼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연휴 잘 보내셨나요?
2: 네, 잘 보냈습니다.
0: 부쩍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2: 그러게요. 연휴였는데.
0: 그러니까요. 뭔가 연휴 끝에 돌아왔을 때가 더 뭔가 일상 복귀가 힘든 것 같은데 네. 힘을 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2: 아마 이런 생각해보신 청취자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거 보험 상품 내가 직접 설계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보셨을 텐데 오늘 사연은 보험 설계사로 실제 일을 하셨던 청취자분께서 본인의 가정에 보험 점검을 요청하셔가지고 상담해드렸던 사례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0: 궁금해요.
3: 저는 요즘 실손의료비 중에서도 입원의료비 관련한 지급심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알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워낙 실손보험금, 이 보험금 지급 건수가 많다 보니까 보험사가 그런 기준을 되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피해라고 하기보다는 좀 손해 없이 네. 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요모조모를 잘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나도 보험이나 보장 또는 재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두 분이 직접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샵 0945번의 문자 메시지 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만나봅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주요 비급여 치료를 둘러싼 보험금 지급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전환 이후 보험금 청구가 크게 줄어든 데 이어 하지정맥류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실제 입원의 필요성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병원에 머문 시간이나 입원 수속 여부 등을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환자의 상태와 시술 내용, 합병증이나 부작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 의료비만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요. 이렇게 달라진 하지정맥류 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요즘 실손 의료비에 5세대 실손으로 한 세대가 또 이제 넘어왔고 그런데다가 보장의 범위와 규모도 좀 달라지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하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실손보험 통해서 많이 보장을 받았던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보장까지 좀 달라져서 고민이 좀 많은데 일단은 뭐가 달라졌는지부터 좀 다시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앞서 소개된 기사 내용으로 각 보험사에서 이런 알림톡 메시지 받으신 청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보험사 알림톡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달 받고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올해만 해도 너무 변동성이 많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손의료비 가입 가능한 세대가 바뀌었고요. 도수치료비에 대한 것들도 이제 비급여가 아니라 관리급여로 전환이 됐고 또 체외충격파도 이렇게 보상하겠다 보상 기준이 또 달라졌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지정맥류 관련된 내용까지 전달되면서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병원 갔다 와서 병원비 나오면 실손 청구하면 알아서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신경 쓰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병원비를 썼다 하더라도 그 실손 비용에 맞게끔 내가 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 실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2: 맞아요.
0: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이드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볼게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서 문의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 실손보험의 변경사항의 핵심은 뭘까요?

0: 12시간 정도로 치료가 끝나는데 내가 입원 처리를 해서 입원 의료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대법원에다 판단을 구했던 거죠.
1: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구한 결과 예전에는 입원했어요? 네, 입원했어요. 그러면 그냥 입원 의료비로 보상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원 의료비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시술이었거나 또는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입원할 필요가 굳이 없었는데 라고 하면 실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입원 의료비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백내장 수술이 한창 이슈였었는데 그때 백내장 수술의 경우도 입원 여부를 이렇게 따졌었고 그래서 지금은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입원했다라고 하더라도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통원 의료비만 보상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2: 근데 내가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따지고 안 따지는 걸 떠나서 어쨌든 청구를 하면 받을 수는 있는 거니까 통원으로 보상을 했다 하더라도 보상은 받으니 괜찮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1: 그렇죠. 이게 보상 받냐 못 받냐 OX로 따지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금액에서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비 포함해서 병원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손의료비에서 입원의료비 한도는 보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80%에서 90% 보상을 받았다 가정을 하면 300만 원 병원비 중에서 한 250에서 270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원으로 처리가 되면 통원의료비 한도가 보통 20에서 25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내가 병원비는 300만 원이 들었는데 통원 처리가 되면 실제 실손보상 받는 거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2: 아 그렇군요. 이거는 상당한 차이네요.
0: 엄청난
2: 차이예요. 입원으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240만 원 이상 보험금이 나오는데 통원 의료비로만 썼을 경우에는 20만 원 내외로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입원이 반드시 필요해서 입원을 했고 그에 따른 병원비를 지출했으니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실손의료비 가입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좀 까다롭고 나빠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입원 의료비에 대한 맹점이 이 비중증 질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막고 과도한 의료비 책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행이 됐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2: 그렇죠.
0: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정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현실은 벌어졌고 결국에는 두 가지 정도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수술과 입원이 과연 필요했냐 이 적정성 안에 있는지 권고 안에 맞는 입원 수술 필요 소견을 받으시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너무 건강하시거나 시술 방법이 간단해서 입원이나 수술 필요 소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통원 의료비로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전에 충분히 의논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방법은 이미 내가 실손의료비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통원의료비밖에 보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액으로 보상이 되는 수술비 보장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지정맥류 수술이나 시술로 지급되는 수술비 보험금이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치료비 보조 역할부터 수술비 보험으로 대비하기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적인 보장을 논의를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부족한 이 실손의료비에 대한 대안으로 수술비 특약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뭐 일단 가입만 잘 해두면 되는 게 보험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보장받기까지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위험이 더 많아진 세상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꼼꼼하게 상담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갖추시는 게 진짜 중요할 텐데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이 복잡한 보험이라는 금융상품 전문가분들이 고르고 골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치기를 해드립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도 두 분이 직접 현장에 나가 만나고 온 청취자님 사연을 들려주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7479번님 YTN 라디오 매일 듣는 애청자인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1년 전쯤 굿모닝 굿나이프를 듣다가 서민정 팀장님께 보험 점검을 받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때 보완한 덕에 암 진단금 혜택과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면제 혜택도 받아서 정말 큰 부담을 덜었거든요. 자, 굿모닝 굿나이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7479번님이 지금 메시지를 넣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3: 그럼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연락을 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보험 걱정, 돈 걱정 없이 치료만 잘 받고 돌아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문자까지 남겨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0: 아, 그러게요. 저도 완쾌하시라고 또 응원을 전해드리며 7479번님도 어쨌든 보험 점검을 통해 비포 애프터가 진짜 확실하셨던 네. 사례인 거잖아요. 이제 오늘 어디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지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사연은 가족보험 점검을 요청하셨던 40대 후반 청취자님 상담 사연인데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상담을 도와드리는데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보험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상담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좀 재밌는 배경이 사실 숨어 있었습니다. 상담 신청하셨던 청취자님이 사실은 몇 년 전에 보험 설계사 일을 하셨었고요. 그때 본인 가족 보험을 설계를 하셨었는데 그거를 점검해주세요라고 하면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0: 이거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제가 미용사인데 머리 이제 커트를 이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제 머리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다른 미용실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1: 비유가 되게 재밌네요.
0: 그리고 본인이 설계한 보험을 점검받고 싶다. 뭔가 확신이 없으셨을까요? 왜 이런 상담 신청을 하셨을까요?
3: 일단은 일을 그만두신 지가 3년 이상 좀 되셨어요.
0: 지금은 안 하세요?
3: 네. 그래서 실제 근데 설계사로 근무를 하신 것도 채 1년이 안 되었는데 일단은 아는 언니 추천으로 자격증 땄고요. 그다음 보험 설계사로 이제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면서 했는데 보장 내용 일단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대화를 하면서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을 다 못 채우고 그만두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결국 뭐 하겠어요? 내 거 그리고 내 자녀 거 이렇게 다 가입을 하시고 친언니랑 조카분들 것까지 가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셨던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래도 청취자님이 짧지만 일을 하시는 동안 뭔가 교육도 잘 받으시고 직접 좋은 것들로 구성해서 나와 내 가족들을 잘 설계를 해주셨을 텐데 어떻게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 내용 이런 보장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셨을까요?
1: 그렇죠. 사실 저도 상담 시작하면서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똑같이 드렸어요. 아니 이거를 직접 점검해보시는 것도 사실 가능하시지 않겠냐.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설계하신 의도가 있을 거고
0: 그렇죠.
1: 설계 내용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청취자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사실 난 잘 모른다. 왜 모르시냐 그랬더니 이게 어떤 내용이 잘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점검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일할 때도 초반이다 보니까 같이 그 일하자고 했던 언니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알려주신 대로만 그냥 구성을 해서 본인은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어떤 보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저도 생각해보면 첫 방송을 한 게 15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초보자 아나운서인 시절에 초보 아나운서 시절에는 하긴 뭐 저도 뭐 제 방송이 좋은 건지 잘 된 건지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아마 청취자님도 그런 고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이 일 시작하는 초반에 사실 설계는 내 설계가 아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알려주신 언니분이 있었는데 이 언니분도 일을 그만두신 상황이라 일단 물어볼 데가 없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오죽하면 YTN 굿모닝 굿나이프까지 이제 발길을 들이신 건데 일단은 20대 초반의 두 자녀 그리고 청취자님까지 세 분의 보험료가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이 이제 세 식구 한 8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52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시고 안내를 받고 이제 가입을 하셨던 건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들으시더니 너무나 아쉬워하셨어요.
0: 어떤 게 아쉬웠을까요?
1: 일단 첫 번째가 보험료인데 실손 의료비를 빼고 나머지가 이제 52만 원인데 청취자님이 한 22만 원, 자녀분 두 분이 각각 한 15만 원 정도 보험료거든요. 근데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게 30년 납, 90세 만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0: 납기가 굉장히 기네요.
1: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세 분이 뭐 건강하게 잘 지냈다라고 하면 30년간 내야 되는 보험료가 단순 계산하더라도 1억 8천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보장 내용 사이사이에 또 갱신형 보장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30년을 오롯이 다 내더라도 납입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죠.
3: 그리고 이 정도의 보험료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나이 대비 보장으로 살펴봤을 때 결국에 보장이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30년 납입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가 결국에는 총 한 5,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암진단비가 갱신형, 비갱신형 다 합쳐서 4천만 원이고요. 뇌혈관은 1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도 1천만 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나이가 어림에도 보험료 대비의 보장 내용이 굉장히 적은 건데 이 이유가 뭐였냐면 보험료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주요 진단비가 아니라 입원 일당. 결국은 입원했을 때 내가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보장이었는데 이 보장으로 보험료가 3만 원 넘게 나가고 있었어요.
1: 네, 청취자님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자녀분들보다 보장 금액이 오히려 적어요. 보험료는 22만 원으로 더 많이 내시는데 두 건 가입 중이신데 그 두 건을 합친 게 암진단금이 4천, 뇌혈관 1천, 허혈성 1천 이렇게거든요. 그리고 수술비 보장이 들어있긴 한데 이게 조금 보면서 좀 황당해 하셨던 게 제일 작은 수술을 받으면 수술비가 5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큰 수술을 받아도 수술비가 2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30년 납을 다 하시는 게 청취자님만 약 7,200만 원 정도 내시거든요. 근데 내시는 사이에 암에 걸리고 뇌혈관 질환도 걸리고 협심증도 걸려도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사실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7,200 내고 6,000 받는 보장이니까 보장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0: 누가 보험료보다 보장 금액이 더 적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잘못 설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큰 병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내가 낸 돈에 비해서 보장이 턱없이 부족하면은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3: 그렇죠. 지금 청취자님이 사실은 보장이 적은 것도 아쉽고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도 아쉬운데 결국엔 자책을 제일 심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볼 수 있었던 건데 내가 설계사였을 때도 이렇게 했나라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가 상황이 이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오빠도 협심증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 정말 또 턱없이 부족한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더 늦기 전에라도 문제점을 좀 알게 됐고 지금에라도 보험료를 줄이면서 좀 보장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오히려 안심을 하시면서 저희와 보완 내용을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0: 그래 맞아요. 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다 100점짜리 정답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중요하고 귀한 인연이니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그런 만남을 가졌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재설계를 잘 해나가시면 될 텐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청취자님 어떻게 보완하는 걸로 좀 의논을 하셨을까요?
1: 일단 첫 번째 의논했던 게 보장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 대비 주요 보장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리는 특히 지금 가족력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장들은 좀 더 넉넉하게 늘리는 걸로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험 자체가 건강해서 아무 일 없이 보상 안 받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그러면 그때만큼은 내가 필요한 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그래야 보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3: 그러면서 우리가 보험료 줄이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월보험료가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결국에 총 내셔야 하는 보험료를 계산해보고 좀 놀랬어요. 그래서 납입기간을 일단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몇 년 뒤에 이제 자녀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본인들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때 자녀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으면 좋겠다가 포인트였어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플 확률 50%. 안 아플 확률 50%. 청취자님 댁처럼 이렇게 아버님이나 오빠분 가족력이 있다면 그 해당 질병에 있어서는 아플 확률이 조금 더 많아진.

0: 그리고 안 아플 확률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장성 보험은 안 아플 때 내가 이 보험을 다 납입하고도 아깝지 않을 돈으로 지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1: 맞아요.
0: 청취자님은 과한 보험료를 쓰면서도 정작 아플 때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보장안을 본인이 직접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할 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청취자님과 자녀분의 보장까지 하나하나 전문가가 실망스럽지 않게끔 잘 개선안을 만들어주셨을 텐데요. 어떤 애프터 결과가 나왔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 도움받아 우리 집도 보험 점검 보장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3: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4: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5: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잇.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성민 주치의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1: 예, 애프터 처방 결과 간단하게 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이 보장 내용을 좀 든든히 하자였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두 자녀들하고 청취자님하고 특별한 치료 이력이나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보장을 넉넉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암진단금은 기본 5천만 원으로 늘렸고요. 기존에 없었던 표적항암 치료비 보장의 세트 보장을 같이 뇌혈관 질환 보장도 2천만 원, 수술비 1천만 원, 걱정하셨던 심혈관 보장도 허혈성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게끔 보장 범위도 같이 넓혀서 준비를 했습니다.
0: 이렇게 되면은 그 가족력으로 되게 걱정 많으셨던 그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협심증이 발병할 경우에도 보장 금액이 커지는 거죠.
1: 그렇죠. 기존에는 협심증 진단 받으시고 수술하실 경우에 지급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정을 한 이후에는 진단비가 3천만 원 지급이 될 거고요. 수술비도 1,500만 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총 4,500만 원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전후 비교했을 때 3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 정도면은 가족력에 대한 대비도 든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같은 상황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3배가 넘는다. 이렇게 되면 정말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거죠.
1: 그렇죠.
0: 자, 보험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6: 네, 기존의 새 식구 보험료가 30년 납입을 함에도 청취자님이 22만 원, 자녀분들이 각 15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월 보험료는 청취자님이 약 17만 원, 자녀분들은 9만 원, 10만 원으로 일단 총 36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보장을 기존보다 더 크게 늘리면서 주요 진단비를 비갱신형으로 바꿨음에도 저희가 월 16만 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총 보험료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기존에는 총 납입하셔야 되는 보험료가 약 1억 8,7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면 약 8,600만 원으로 총 보험료에서 1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게 몇 년 뒤에 자녀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물려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때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물려받으시면 실손의료비 보험, 이런 건강보험 합치더라도 보험료가 각각 11만 원 전후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넉넉한 보장을 물려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한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생각할 때 본인이 직접 설계했으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잘 모르던 시기에 하시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서 많은 부분 보험료나 보장 내용을 개선하면서 오히려 걱정하던 가족력을 굉장히 잘 챙기실 수 있어서 든든해 하셨던 애프터 결과였습니다.
0: 그렇군요. 실손 보험을 제하고 3인 가족 50 2만 원 지출되던 보험이었습니다. 보장도 굉장히 부족했는데 36만 원으로 줄이면서 이 비갱신형으로 가져갈 주요 보장들 다 챙기고 또 탄탄하게 내가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보장까지 다 구성을 했으니 이제는 청취자님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고 이 보험 잘 유지하시면서 혹시라도 어려움 생기셨을 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그리고 지출, 저축, 투자, 여러 가지 재무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문제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0945번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를 확실히 AS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가 상담해 주실 첫 번째 청취자님 3351번님 골라봤습니다. 지난주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왔는데 용종됐다고 하면서 추가 비용을 결제했거든요. 혹시 이것도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
1: 네, 당연히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일단은 건강검진 비용을 제외하고 용종 제거하시고 조직 검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내셨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치료 목적의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실손의료비 청구가 되고요. 두 번째로 용종을 떼셨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질병수술비라든지 종수비 수술비라든지 이런 수술비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 수술비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관련 서류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다만 이게 주의하실 점이 요즘에 이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어요. 용종을 뗀 줄 알았는데 용종 절제를 하신 게 아니고 단순히 검사하려고 생검을 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검사를 위해서 일부 조직만 채취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술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수술비 보험금은 생검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꼭 기억하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065번님. 저는요. 치료받은 기록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고 운동하다 다쳤던 기록들인데 보험을 보완하려고 알아보니 보험회사마다 설계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치료 기록인데도 왜 보험사마다 가입 조건이 이렇게나 다른 건가요?
2: 이게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질병, 뭐 암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가 거의 대부분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입원하셨던 이력, 수술하셨던 이력들은 보험회사마다 심사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을 보장받으려고 설계했느냐에 따라서도 심사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 상담하셨던 분도 넘어져서 입원하셨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심사를 받았더니 어떤 회사는 유병력자 심사로 넘어가고 어떤 회사는 그냥 일반 건강체. 근데 또 어떤 회사는 이게 예외질환으로 인정이 돼서 제일 저렴한 버전인 10년 고지형 건강체로 통과가 되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0: 이렇게나 달라요.
1: 그럼요. 그리고 결국엔 치료 기록이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유병력자 보험이나 간편보험도 회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질병 수술이라든지 입원 이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 다른 부분에 대한 심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가장 좋게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인지 최대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좀 유리하게 적용을 받으려고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있는 그대로 치료 내역을 알리시고 설계사를 통해서 심사 결과를 정확하게 비교 안내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병원 진료 기록, 치료 기록, 그리고 질병 진단 기록 있으신 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비싼 거 가입하게 될까 봐 가입 거절될까 봐 조금 본인 유리하게 좀 뭔가 각색하시는
2: 네.
0: 분들 계신데
2: 절대 안 돼요. 절대
0: 안 됩니다. 나중에 보험금 아예 못 받고 내가 냈던 보험료까지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꼼꼼하게 비교해서 보험사마다 이렇게 각각 상황이 다르다고 하니까 최적의 보험사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보험 상품 선택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신 3667 7번님, 7631님, 3993번님의 상담 신청하신 많은 분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오늘은 요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장 중에 하지 정맥류와 관련된 내용, 또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직접 설계했지만 문제가 많아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다시 준비했던 상담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금융 상품이라도 어떻게 접근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상담 통해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바라는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의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차태현의 2차선 다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아쉽게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가을이 한층 더 깊게 스며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낮에도 어제보다는 선선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고요. 이번 주 주중반 수요일에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는데 비가 그친 후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금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면역력 관리 잘하셔야겠고요. 오늘 간선도로가 평소보다는 좀 쉽게 통행이 가능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적었는데요. 다만 내부순환도 방금 전에 성산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관련 차량들만 4대 정도가 1차로 쪽에 쭉 서 있기 때문에 뒤로 좀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도 전반적으로 수월하다가 조금 전부터 홍제문 터널 좀 앞서서는 차가 약간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도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만 밀리고요. 아직은 이전이나 이후 구간에서는 큰 정체는 없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성산대교 부근으로만 주춤거리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남단 쪽으로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월요일 1, 2부는 여의도 급한 시간입니다. 서영주 맥 정치연구소장, 하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6시 3부에서는 여야가 DMZ 폭발 사고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당 외통위 간사 맡고 있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돌아온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여의도 급한 시간입니다. 서영주 백정치사연구소장, 하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지금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이 실시간 1,400명쯤 되는데 막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2: 어, 네. 대단합니다. 네.
0: 댓글의 상당수가 빌런 등장했다. 서영주 빌런.
3: 이제 네, 이제 빌런.
2: 아, 서영주 소장이 빌런이라뇨?
0: 아, 그러니까.
2: 제가 볼 때는 할리우드 영화에는 그 정의의 사나이 뭐 주연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0: 이게 아마 오늘이죠.
1: 네.
0: 오늘 그 CBS 라디오에 그 김승원 의원의 전 보좌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보좌라고 불리신 분.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서영주 소장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제다, 서영주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해명하실 거 있어요?
3: 그러게요. 제가 뭐 늘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그만큼 뭐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고 생각이
2: 지명도가 높으신 뜻 아니겠어요?
3: 근데 이제 그 이 김승원 의원 보좌관 그분이 아는 선배인데 아마 이번에 그 청문 과정 속에서 네. 본인이 여러 가지 주장했던 바들이 조금 더 매끄럽게 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의 아쉬움 그런 걸 좀 토로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손할 수 있죠. 주관적으로.
0: 왜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서영주가 열심히 안 도왔나 이런 의미.
3: 뭐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네. 잘 알고 있는 서영주가 열심히 안 도왔나 했는데 네. 저도 뭐 속내 사정이 있죠. 당의 입장을 또 이 좀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당시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참전하면서 이게 구도상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뭐 이게 이제 뭐 빌런까지는 아니고
0: 예, 아니 방송 자체도 네. 뭐 반농담식으로 그분이 네. 하시기 하셨는데 이유를 설명을 안 했어요. 왜 빌런인지.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됐어요.
3: 그렇게 뭐 심각한 이유는 없다. 다만 좀 서운함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이제 그 정도 빌런으로 풀었으면 뭐 끝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럼 뭐 악명도.
3: 악명도 왜 명이야?
2: 명이죠. 떴어요. 서영주 떴어. 최근에 1년에. 아니 그냥 1년에.
3: 건전한 우리.
2: 떴어요.
3: 상식에 네. 접근하는 그럼요. 그런 평론을 하시죠.
2: 제가 근데 정말 우리 서영주 의원님 과거 선거전에서도 보면 참 상식과 양심에 입각해서 정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0: 예, 알겠습니다.
3: 그래요. 고맙습니다.
0: 자,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 이거 재미난 통계가 있던데 추석 명절 동안 네, 평상시보다
2: 네.
0: 가정폭력 신고가 40% 늘었다.
2: 아, 네.
0: 근데 전년 대비해도 뭐 한 10% 후반대로 늘었더라고요. 하, 이게 참 오랜만에 1년에 두 번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할 수만 없지만
2: 그렇죠.
0: 가정폭력 신고까지 가면 조금 안 되는 거 아닌가.
3: 이게 뭐 짐작이긴 하나 예. 이게 사회가 화가 많아졌나
0: 아이고,
3: 뭐 그런 예. 생각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이 정치의 극단화 자체가 불러온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조금 더 화를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서로 좀 뭐 가족 간에도 다를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3: 조금만 이해하면 폭력 신고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0: 예, 예.
3: 아, 안타깝습니다.
0: 근데 뭐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 근데 뭐 또 그 갈등을 치유하는 게 정치권
3: 그렇죠.
0: 또 언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해야 할 일인데 최근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합니다. 거기도 뭐 지방 갈등이 많잖아요.
3: 많죠. 그놈의 지방 갈등이 이제 끝내야 되는데 아이고 진짜 보고 있으면 이게 뭐 지적하는 것도 지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돌이켜보면은 같은 식구끼리인데 왜 이렇게까지 서로 간에 난도질을 하고 있는지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고 오늘 보니까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이제 그만합시다. 예, 예, 예. 뭐 올린 거 보면.

0: 이제 그만할 때 된 것 같아요.
1: 네, 국민들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추석 민심이라는 게 민생, 뭐 경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2: 그렇죠. 네.
1: 지금 각 정당이 뭐 여야가 싸우는 건 당연한 거고 또 당 여당 내부 야당 내부에서도 지금 어쨌든 분란이 있으니까 좀 걱정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정감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죠. 국정감사.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주제는 무엇일까? 일단 뭐 작년 국정감사는 대통령이 6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감사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1년 오로지 민주당 또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야당이 어떤 주제를 갖고 올까? 뭐 근데 지금 제일 첨예하게 예상되는 거는 뭐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 또 검찰개혁 최근에 또 뭐 국방위에서 아마 DMZ 문제를 또 다룰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지금 살 짚으셨고요. 사실 1년 2개월 지났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지금 며칠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67주 되는 시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 딱 67주 되는 시점이 오버랩이 된 기사를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빠르게 지지율이 하락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저는 67주 정도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하 아닌가 싶었는데 그걸 보니까 그 리얼미터인가 뭐 하여간 뭐 기준으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67주째 37%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33% 나왔다는 그때 그런 그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정확히는 뭔데?
1: 예, 말씀하는 거 찾을게요.
2: 그렇죠. 네.
3: 여론조사 얘기 좀
2: 놀랐습니다. 제 귀찮게 정말 죄송한데
1: 예.
2: 뭐 이거는 그래도 좀 그걸 보여주는 거 좀 너무 놀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딱 일단 뭐 주보 보안이죠. 주식, 부동산, 그다음 보안 수사권 저 폐지 논란, 그리고 이제 안보 불안,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인사 이 다섯 개 정도가 그대로 국감에서 각 상임위마다 전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안보 이슈하고 외교 이슈가 다시 불거지긴 했는데 결국 그 인사 그것과 그것 속에서 지금 최근에 또 인사 관련해서는 이제 비서실장이 직접 물러나고 또 얼마 전에 김영부 정치실장 실장 두 명이 다 물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아마 항상 인사 논란 나오면은 그냥 김현지 정지상 자동적으로 나와버리니까 아마 야당이 김현지 실장 출석하라 아마 또 이런 논란도 그게 또 하나 그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4: 일단 뭐 지지율 얘기가 나온 김에 어쳐서 갈게요. 그런데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 이제 수치로 비교하는 것 같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의 수직 낙하에서 떨어졌어요.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이 하락 국면은 매주 2%씩. 물론 저는 이 매주 2%씩 떨어진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를 표했는데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고 나서 다시 2에서 3%씩 매주 예.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은 엄연히 지금 다른 양상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가지 같아요. 사실 인사 문제가 가장 시의적으로 지금 가까이 와닿았기 때문에 국감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 문제는 이제 ETF, 레버리지 ETF 문제 이거는 이제 반드시 걸고 넘어질 부분인 것 같고 부동산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첨예하게 갈 것 같아요. DMZ 지금 지뢰 그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이것도 시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국감에서 안 다룰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이 부분은 조금 지금 현장 조사가 들어갔고 사실 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을 때는 여야 만원하고 이 부분이 요단에서 이걸 은폐하거나 북한의 눈치를 보려고 하나도 없거든요. 강력하게도 이렇게 항의할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쟁의 수준을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역풍이 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 그 구도만 봤을 때는 그 야권에 특히 국민의힘의 유례 없이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국감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느냐인데 최근 들어서 청와대가 국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 없다가 이번 국감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서실장 포함해서 김현지 실장까지 출석시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1: 예.
5: 특히나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경제하고 안보인데 경제하고 안보 분야를 동시에 등장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든 상임위가 아주 뜨거울 전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언급한 여론조사 이거는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제 15개월 차를 분석한 거니까 따로 이야기를 개요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64%로 시작해서 15개월 차에 38%. 윤석열 대통령이 49%에 시작해서 15개월 차에 34%. 여기 4% 차이 났다. 라는 말씀 정확하게 확인드리고

0: 자, 그런데 방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극명하게 어쨌든 대비되는 건 이제 DMZ 사건 사고 같아요. 이게 지금 어쨌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부러 좀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김정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여당에서는 음모론 좀 그만해라. 우리 장병들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어디에 뭐가 묻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조사가 들어가느냐. 유엔과 같이 시간을 좀 두고 당연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북한 포로를 송환했는데 왜 비밀로 했느냐. 뭐 이것까지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외교 문제까지 될것 같기도 하고 뭐 이번에는 홍보수석이 강하게 우크라이나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것 같아요?
1: 우크라이나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이것을 비밀로 하자, 공개하지 말자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부터는 좀 먼저 짚고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국내 사정이 먼저 우선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뢰에 각
0: 잠시만요. 우크라이나 국내 사정이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포로들도 아직 송환을 못 받았는데 북한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버리면 우리 우크라이나 포로는 어떻게 받느냐, 러시아로부터.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알리지 말자 했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북한 포로가 지금 현재 북한과 우크라이나가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 포로가 우크라이나 포로와의 어떤 그 상호 교환의 그런 레버리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0: 있기
1: 그런 점도
0: 때문에.
1: 좀 작용을 한것 같아요.
0: 네,
1: 그렇기도
0: 그다음에
1: 하고 그 지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21일 발생부터 지금까지 시기열로 놓고 보면 이것이 알려진 과정이라든가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 점들이 있어 보이냐면 저는 이제 메시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DMZ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 그 안보 문제 때문에 이것을 대외비로 했을 필요성은 있죠. 근데 다만 이것을 첫 번째 국회에는 최소한 알렸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들에게 알려지는 과정도 저도 이제 국방부 출입했습니다만 특히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엠바고를 걸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대외비를 걸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그 비판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대외적으로 브리핑 과정에서 험한 말이 오간다든지 이러면서 좀 오해를 산 측면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 예, 강 의원님.
2: 이번에 저두 가지 지금 그러니까 포로 송환에 있어서의 그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이제 어떤 갈등 문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우선 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에 성기용 홍보수석이 직접 이제 본인 성명까지 내면서 드러내면서 했는데 톤이 좀 너무 셉니다. 이게 저도 외교부 출입도 아마 여기도 우리 한 기자도 했지만 보통 이제 외교적인 어떤 그 한 나라의 입장 발표는 대통령실이 직접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다른 나라를 비판을 되게 아무리 좀 강한 톤으로 하려고 해도 보통 외교부처에서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하고 갈등을 관리해야 되고 또 그 나라하고 이번 일 하나만으로 앞으로 관계를 이어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이 정말 직접 나서서 원색적으로 상대방을 지금 뭡니까? 거짓 사실, 허위 공보. 그리고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 이런 말은 사실 그 단교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갈등일 때 마지막 정말 서로 간의 그 최후 어떤 지점에 나설 때나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한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이고요. 또 뭐 아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걸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게 그 지금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먼저 이거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저 뭐냐 비공개하자. 그래놓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담을 또 덜어준 것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나 러시아는 너네 왜 북한 포로 받았어. 북한에 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걸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그냥 대놓고 아니 우리가 그냥 한국에 줘버렸어.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 부담 덜어진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극한 언사를 써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뭐 국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북한이나 러시아에 뭔가 자꾸만 또 어떤 그 보내고 싶은 신호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봤어요.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X를 하다가 국내 야당을 겨냥하긴 하지만은 살인자니 매국노니 했는데 이걸 러시아 언론이 딱 받아가지고 이용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뭐 살인자 매국노라고 했다라고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러시아 언론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니 매국노니 그렇게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호시탐탐 때를 노리는 러시아의 그런 관영 언론들한테 먹잇감을 준 측면은 없지 않는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3: 그러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의 북한 포로를 국내에 보내는 부분들 이거를 야당에서 시비한다는 자체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에도 국내 사정이 있어서 비공개를 하기로 했던 것이고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땐 젤렌스키가 그 정상 간의 합의를 파기했다고 봐요. 다른 뭐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대한민국 우크라이나에 눈치를 볼 이유는 없어요.
0: 예.
3: 도와주면 도와주지. 예. 전쟁 중인 국가에 있어서 어려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원조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저는 그런 외교적인 함의가 있는 비공개 포로의 생환이었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됨으로써 사실 국제사회에 있어서 뭐 북한이나 러시아가 이 두 명의 북한 포로가 한국에 오는 걸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하지만 이게 공개됨으로 있어서의 대응, 러시아와 북한은 공개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걸맞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고려가 됐던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북한 포로들이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오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문제? 신변에 예.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비공개했는데 그래요. 물어보고 싶어요. 야당이나 지금 이 포로 생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쪽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럼 비공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해서 뭐 어떻게 좀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대한 공치사를 하면서 오면은 그때는 또 뭐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비거리를 걸 거는 좀 걸어야 되는데 시비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공론화하는 것들 예. 참 국익에 도움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잠시만요. 그거는 그 하영 기자가 정리해 줬고 두 분이 공방을 한 번씩 했으니까 그 이 우크라이나 뭐 포로 문제는 그래 뭐 시비거리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거니까 DMZ 문제는 야당이 충분히 시비 걸만한데 DMZ 문제 한번
2: 당연히 야당이 시비를 걸만하죠. 이걸 정쟁이라고만 하기에는 저는 뭐 저 이것을 국민의힘이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생각은 전혀 저도 없고
0: 예?
2: 우리 국민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저는 그 과거 같으면 이게 2, 3일이면은 다 나올 일인데 그리고 지금 그 이 국군의 그 DMZ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는 원로 군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 폭약 터지는 소리 그리고 튀어나오는 파편 대개 그 정도는 하루 그수 터지는 순간 대개 안다는 예. 것이고 그다음에 걸리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다 나오는 것인데 물론
0: 지난번 사건 때는 이틀 후에 아마 조사가 들어갔을
2: 뭐 그래서 3일 만에 예. 다 났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주일 더군다나 뭐 다 100번을 양보해서 그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럼 추가적인 인원과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뒤에 여차하면은 뭐 곡사포라든가 그 뒤에 배후에 엄호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하는 시간을 100포를 양보해서 그래 그러면 전에 2, 3일에 끝날 거니까 최소한 이번에 한 4, 5일 정도 너 정도면 이제 해결될 수 있겠지.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고 예.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추석 연휴 동안에는 뭐 병병들 트라우마 때문에 뭐 하면서 추석 연휴 끝나고 그리고 29일 정도 돼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엔사 부분. 저도 이거는 100% 야당 주장이 맞다고는 저도 지금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유엔사하고 같이 합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유엔사가 그 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거절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진위는 더 파악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그런 과정도 핸들링이 지금 전혀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게 지금 학기자가 잘 말씀을 했는데 군이 이번 사건은 이상하게 너무 지금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다음 지뢰 맺은 거를 자꾸만 지형 변화라 그러고 그다음에 어떤 근데 저 뭐냐 그 동안 대응을 한 게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했다. 근데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참사가 났고 재료 매설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막지 못한 거 아니냐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했다. 계속 이런 말만 하니까 기자들이 지금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폭발. 저는 이런 과정들이 불필요한 음모론을 네.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알론.
3: 일단 사실 보면 이제 그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이 이재명 정부가 이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은폐를 한다. 규정을 은폐하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의 눈치를 본다. 북한의 눈치를 왜 보는지 나 묻고 싶어요. 지금 뭐 남북관계에 있어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9월 21일 날 나고 사실 22일부터 사고 수습에 대해서 바디캠부터 파편 조각 국과수에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국과수가 뭐 하루면은 금방 뭐 자판기입니까? 안 나와요. 그럼 최소한 3, 4일 걸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목발 그 목함 지뢰가 터졌을 당시에는 우리 이제 자주 다니던 정찰로에 통문 앞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지형 지물 그다음에 지뢰의 지도가 다 있기 때문에 사고수습의 일수가 하루 이틀은 더 지금보다는 더 빨라질 수 있죠. 여기는 거의 눈을 감고 다녀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병들 입장에 생각하죠. 정치한 사람들이나 위에 사람들. 옛날에 임성근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자기 몸 아니니까 들어가라고.

0: 있겠죠. 장병들이 그러면 수습한다고 해서 그냥 일단 뛰어 들어갑시다. 사고 현장 파악해야 됩니다. 그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거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안전 보장에 대한 판단들을 유엔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은 우리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이틀을 고민하고 안전 조치를 마련하는 것들 하루 이틀도 못 기다려요.
1: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만일 예전에 묻어놨던 게 빗물이나 뭐 이렇게 산사태로 유실이 돼서 흘러갔다,
2: 네.
1: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2: 예, 지금으로서는 위치가 어떤 곳에서 시작이 됐는지, 실제로 거기서 묻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부터 흘러왔는지, 그 근처에 이제 물을 흐르는 곳이 있다는 거
1: 그러니까
2: 아닙니까? 그것부터도
1: 아직 모르는
2: 진상조사를.
1: 상황이니까.
2: 예.
1: 근데 뭐또 하나의 상황은 아마 이제 야당이 또 주장하는 것 같은데, 한계선을 넘어와서 설치하고 갔다.
2: 예, 그렇죠.
1: 그럼 이건 도발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국방부 입장도 만일 그렇게 북한군이 매설했다고 발표가 나오면 그에 상응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2: 그렇죠. 네.
1: 뭐 어떻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죠?
0: 뭐 목함질회 때는 우리가 이제
1: 뭐 예전에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항의도 할수 있고 했는데, 지금 모든 게다 끊어져 버렸는데.
3: 왜 항의를 못 해요? 그 제가 목함질회 때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고요. 그래서 그 3일 만에 북한 소행인 게 드러났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군 지휘부가 확성기 틀었어요. 그래갖고 3주 내에 빵빵 틀어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 그게 응분의 조치입니까?
3: 응분의 조치가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갖고 북한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공경에 처해가지고 그때 황병서를 비롯한 군 지도부가 긴급히 우리한테 만나자고 해서 그 사람들 내려와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김관진 안보실장이 만나가지고 직접 북한 쪽하고 우리 여기서 국내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황병서 이분이 그때 한번 거기 최고 지도부인데, 황병서 이 사람이 김관진 실장이 화장실 들어가서 용변 보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배를 드러내면서, 나 여기 지금 수술했다. 근데 나 지금 여기 빈손으로, 쉽게 말하면 확성기 끄는 거 이거 얻어가지 못하면 나 가서 지금 이배저 수술 도저히 죽게 생겼다. 제발 좀 그거 확성기 끄는 거 합의해달라. 이렇게
1: 아니,
3: 했어요.
1: 아니.
3: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김관진 실장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수술은 해드리겠다. 근데 우리도 우리 요구는 들어주셔야 된다. 이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북한이 인정하고, 목함지회 그 하는 거
1: 아니,
3: 인정하고
1: 그러니까,
3: 사과 유감 표명 했습니다. 그래서
1: 박근혜
3: 그때.
1: 때는 확성기를 북한이 두려워했고,
3: 네.
1: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윤석열 때는 확성기 전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트니까 저쪽에서 맞받아 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인접 주민들이 국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이거 좀 하지 하게 안 하게 좀 막아달라고, 잠도 못 자고 송아지들 임신한 거다 사망하고 이런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거기서 맞대결을 틀면 이게 응분의 조치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0: 그럼 먼저 강력한 대응 부분들은 군에서 지금 뭐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서, 뭐 지난번처럼 목감질의 사건 이후에 8월 4일날 그 당시에 15년 8월 4일 그다음 확성기가 합참 발표 이후에 그 8월 10일 날 아마 제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22일, 8월 22, 24일 날 이제 남북 그군 고위급들이 만나서 이제 수습에 나섰는데, 저는 사실상 확성기에 준하는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는 봐요. 그래야만 뭐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눈치 볼 이유도 없고, 이와 같은 일을 북한이 와서 매설하고 갔다면 이거는 정말 천일공노한 짓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1: 예.
0: 확실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정적이고 의혹만 제기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2: 예. 사실 확성기부터 좀
1: 예.
2: 말씀드리면, 확성기는 물론 이제 전방에서 근무한 장병들도 잘알 텐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북한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들리는 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먼 거리 몇 킬로 이상으로
1: 예.
2: 이제 가면서 전방부대에서 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 쪽에서도 늘 상징적으로 확성기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지금 모든 논의가 오늘 논의를 들여다보면 이미 이게 목함지뢰로 판명난 것처럼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오늘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목함지뢰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목함지뢰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바꿔 이야기할 수도
1: 그렇게
2: 있고요.
1: 해야죠.
2: 예. 이런 가능성을 두고 진상조사 플러스 지금까지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 전달됐는지, 이 21일부터 지금까지의 과정, 혹시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1: 지금 강철호 위원 말처럼 우리 장병들이 어쨌든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확실한 일단 조사가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어떤 정쟁이라 이런 거 좀 중단하고 그런.

0: 이건 명확해야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해야만 우리가 남북의 지금 대치 상황에서 북한에 따져볼 수 있는데, 이미 그냥 야당은 이건 북한의 소행이야. 북한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방 입장에서는 안보의 문제도 있고, 북한에 우리가 사실상 생사람을 잡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명확한 이그 원인 파악을 통해서 북한이 했다라는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지는
1: 예, 알겠습니다.
0: 하루 이틀 좀 기다려 달라.
1: 네. 자,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남북 이슈가 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화 암살자들이 지금 개봉했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그런데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의 평점은 높아요. 10점 만점에 8점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털의 평점은 3점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좌우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건데, 그 언론도 지금 여기 동참하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이게 좌파 영화 그렇게 뉘앙스로 이야기하면서 사실조차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화 관계자들도 비난하고 있는데, 또 영화 관계자들은 상상의 영역에서 의혹 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오늘도 몇 군데 언론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이에 관한 사과를 했다라고 썼는데 사과한 적 없거든요. 그거 오보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냥 그게 어떻게 오보가 났냐면 일본 언론이 그렇게 했다라고 오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 받아가지고 오보를 했거든요. 근데 박전 대통령도 당시에 이런 언론 보도에서 확인됐을 때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뭐 근데 지금 다시 또 그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좌우 논쟁 때문에 지금 이렇게
2: 그렇죠.
1: 벌어진 거거든요.
0: 저는 안 봤어요, 아직 암살자들.
1: 근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영화는 어쨌든 사실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에 이제 의혹, 음모론이 뭐냐면 결국은 유경수 여사 암살범은 뒤에 배우에 북한이 있는 게 아니다. 뭐
2: 그렇죠.
1: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파 지역에서는 뭐 좌파들은 이 가족들도 정치 지력 때문에 죽인다 이 말이냐 하면서 공격하고 있고 뭐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2: 지금 저기서 말한 사실이란 것은 그냥 유경수 여사가 1913년 8월 15일 날 총탄에 휘저 숨진 것이죠.
1: 예.
2: 거기까지는 사실인데
1: 거기서 출발한 거죠,
2: 그 총탄을 쏜 사람과 세력이 누구냐 이거를 갖고서 지금 그 영화가 주장을 한
1: 예,
2: 건데,
1: 맞습니다.
2: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전혀 그 이 영화는 제가 볼 때는 영화의 외피를 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 공격이 아닌가 저는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그이 바로 유경수 여사 그날 총을 맞고 서울대 병원에 급히 후송이 된 유경수 여사 심폐소생 마지막으로 유경수 여사 다리 부여잡고
1: 예.
2: 끝까지 살리려고 했던 유경수 보좌했던 그 비서관 지금 이 김두영 비서관이신데 올해 86세세요. 그분이 3년간 마지막으로 이제 유경수 보좌를 했고 그때 청와대 돌아가는 거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분이 볼때 그날 그 대통령의 보인 슬픔이 그 유경수 여사 운구가 이 시신 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침착을 지키다가 그 빈소 들어와 갖고 그때 굉장히 젊은
1: 네.
2: 청년이었던 본인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리고 한밤중에도 그냥 아무도 없는 빈소에 와가지고 거기다 분향도 하고 거기서 또 곡을 하고 그 정도로 부인을 살아간 것을 우리 그때 부하들이 다 함께 보았는데 정말 그런 분이 그 중정부장하고 청와대 경호실장하고 해가지고 그 정치적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 권력 유지를 위해 그 아내를 그렇게
1: 했겠느냐?
2: 살해하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했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왜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그것이 그 어떤 그어저 설득력이 있고요. 하나만 말씀 좀 그래서 지금 박정희 기념재단이나 유족 쪽에서 상영금지 가처분을 검토 중이다
1: 예.
2: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근데 이게 뭐 일종의 음모론이죠. 음모론인데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0: 사실 이제 영화에 색깔을 붙이게 된게왜 그러게 됐나 저는 좀 아쉽긴 해요. 영화는 영화로서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뭐 사실 뭐 좌파가 만든 영화고 좌파들의 음모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싶어요. 건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평가들이 정치권에서. 그래서 사실 영화가 이게 뭐 다큐멘터리 형식은 아니잖아요.
1: 아니죠. 예.
0: 그래서 팩트를 근거로 한 여러 가지의 어떤 시각들을 놓아내린 것인데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 뭐 이거 좀.

0: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 그럴 수 있죠.
0: 어떤 사람은, 아, 그럴 수도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반 통상적인 영화를 보는 대중들의 시선이라서 정치권이 개입하면 그 대중들의 평가 시선대로 왜곡시킬 수 있다. 저는 그 정도로 좀 합리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2: 네. 영화는 영화죠. 네, 영화는 영화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영화는 시장에서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관객을 보니까 벌써 이제 200만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영화는 관객들이 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서 영화의 네. 작품성이나 어떤 그 영화의 정치적 올바름을 그 흥행의 성공만으로 그렇게 재단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놀고 먹고 과거에 보면 뭐 블록버스터들도 많은데 그 영화가 정치적으로 올바라서 그러면 관주 천만 넘게 한 거냐. 그냥 순전히 재미와 오락을 위한 것들이 또 천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그럼 그 영화의 정치적 올바름을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경우에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저는 아주 저는 눈에 띄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상영될 수 있다면 동시에 이걸 비판할 자유도 있다. 예, 그건 네. 당연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그 별세, 전 대통령의 별세라든가 그거 의혹이나 음모론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소재는 지금 민주당 주변에도 무궁무진해요. 과연 그럼 그런 영화를 또 그 저 정치적 상상력을 덧붙여가지고 그 별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각종 떠도는 어떤 이야기들 그런 걸 갖고 한번 영화화했을 때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그것도 똑같이 영화는 영화니까 이걸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분명히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을 덧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예. 할 때에 똑같은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예. 저는 바랍니다. 그게 예. 맞는 것 같고요.
3: 네. 근데 최근에 한 10년, 15년 전부터 일제 강점기 근현대사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이 생겨났는데 그리고 히트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갑자기 한 21세기 때부터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기니까 막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작품이 계속해서 성공하니까 최근에도 근현대사 다룬 작품들이 한 연달아 계속 성공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아마 그 연장선 일환이 아닐까. 또 제가 볼 때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뭐 정치로서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이 영화적 관점으로 보면 재밌어요.
0: 소재로.
3: 소재로는.
0: 소재로는 그렇죠.
3: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 수술 마치고 우리 예. 2부도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조희대 대법관 문제도 있고 또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아직도 중수청장이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까지 해서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1분 수 마치고 광고 듣고 옵니다.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와이텐 라디오 이동의 유정현 선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법관 재자청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법원이 대립되는 상황이 있는데, 오늘 명절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하고 앞에서 그냥 출근하기 전에 문답을 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 또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면서 퇴장했다고 하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지금까지 관례는 그냥 뭐 증인으로 나와서 문답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은 인사만 하고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5: 국감장에서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만 하고 들어가고 메시지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밝히겠다라고도 충분히 읽힐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여론을 좀 살필 것 같아요. 여론을 살펴서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냈을 때 효과가 있을 때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직접 목소리도 내겠지만,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직접 낸다기보다는 본인의 메시지를 국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내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6: 그런데 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의 문답을 하는데 참 그 제 개인적으로는 고약한 게, 대통령 순방 나갔을 때 재지청 걷어찼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환한 얼굴로 기자들한테 제가 이거 설명을 하겠다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사법부 수장과 대통령 간에 있어서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얼굴이 좋은지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과의 그 의사결정 과정, 그거는 낱낱이 밝혀야 된다. 법원행정처에서 재지청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이 언론에서는 경로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이 되냐, 이거는 받을 수 없다 해서 부딪히면서 재재청을 걷어찼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장에서 그 이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은 엄청난 사법 독재를 저지르는 결정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국감장에서 막 뭐를 밝힌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히는 거 보고 제가 다시 또 확신이 드는 게, 아, 이 사람 정치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사실 인사만 하고 들어가지 않고 저는 그 증인석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풍경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 뭐 제2의 윤석열을.
6: 윤석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서 뭐 내가 뭐 부합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당하는 그렇죠.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6: 저는 그 장면을 노리고 있다고 봐요.
4: 그래서 나중에 정치에 이제 도전한 거고. 네, 어떻게 보세요?
7: 그거는 청와대나 여권에서 흘린 얘기고요. 그 일방의 설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경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자, 모든 설은 각자 그 유리한 쪽에서 흘리죠. 그 설이 보도되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쪽에서 흘리는 것뿐 흘리는 것이죠. 그 사실인지 여부도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법원 측은 어쨌든 공개 부인했고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경로는요. 그럼 대통령은 경로 안 합니까? 대통령도 경로했다는 지금 보도 엄청 많이 나고 대통령이 경로할 때 대표적으로 내가 원하는 인사 여기에 대해서 반발도 많고 그래서 하면은 논쟁 끝에 경로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그렇고 저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대통령의 뜻을 관철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럼 밑에 부하들 말 안 듣고 경로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이 그 아주 그 독단적이고 헌법적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건 논란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대통령이 임명권 최종적으로 전속적으로 갖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걸 그런 게 다 보도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로했건 안 경로 안 했건 본질도 아니에요. 그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이미 판례에도 나오고 헌법 학자 해석도 일관되지만 전속적 권리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대법관이라는 가장 중요한 법원의 구성원을 재청 그것을 하는 전속적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지 말지 하는 권한을 갖는 거고요.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임명할지 말지의 권한을 갖는 겁니다. 각자가 각자의 딱 한계와 범위가 분명한 헌법상 전속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과 행정부가 그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을 이렇게 침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짓밟고 거기에다 뭐 내부적으로 논의한 내용 가지고서는 그게 경로했으니까 독단적이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 대통령자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재청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런 언론 플레이를 보고도 더욱더 그럼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헌재에 갖고 가세요. 탄핵을 하시든지 그런 것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확인도 안 되는 설이나 흘리고 그저 저 뭐냐 그 먹히지도 않는 공격을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더 이것은 좀 오히려 더 수세 몰렸다는 걸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5: 그 강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설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들을만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나온 팩트 중에 어떤 것은 중요해 보이냐면 법원행정처가 재지청의 의견을 올렸다. 재지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법원행정처가 어느 곳이냐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사무를 보는 곳이라고 아마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으로 가는 초엘리트 판사들이 모이는 곳이고 법원행정처가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법원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 핵심적인 판사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이어서 이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하고 의견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로다 아니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6: 그러니까 예. 이제 전속적 권한을 강조하셨어요. 대법원장의 대법관의 재청권은.
7: 네.
6: 그 청와대가 네. 존중해서 재청을 한 거예요. 재청권을 존중해서. 자, 당신의 전속권한을 행사하십시오 했더니 그 전속권한을 행사 안 한 사람이 대법원장이에요. 사실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권에 대해서 묵히고 있다가 차라리 절차대로 뭐 청와대는 저기 그 추천위를 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했는데 차라리 추천위 다시 꾸려서 재청 전속권한을 행사했었으면 훨씬 더 매끄러웠을 텐데 사실상 정치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만한 재재청권에 대해서 근거 없다 하고 거의 어깃장을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법원행정처가 이견을 낸 건 팩트지 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뭐 경로? 저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경로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7: 경로를 한 적이 없어요?
6: 아니 언론 보도에 경로라는 표현들이 윤석열이나 경로를 하는 거지 경로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규정화되지 않다라는 측면이고 네.
7: 경로를 한 번도
6: 그래서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로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이 집단지성의 의견을 본인은 어떤 판단으로 있어서 그거를 걷어찼는지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 외에는 없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감장에 와서 거기 앉아서 증인석에 앉아서 세세히 밝히셔라.
7: 제가 그래. 보니까 과연 대한상공회의에서 통계 보도자료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경로를 했다는 일도 얘기도 나오고 지금 좀 전에 지금 경로라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우리 대통령께서 경로하셨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적이 없죠. 반대로 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도 지금 우리 대법원장께서 경로하십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6: 아니, 그러니까 경로가 본질이 아니라고요.
7: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쓰는 건데 지금 대통령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경로하신 적도 많고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경로하신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로한 게 많이 있다는 기사가 엄청 많아요.
0: 예.
7: 왜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에 대해 분노할 수도 있는 거지.
6: 그러니까 무슨 네, 저는 죄송합니다. 경로가 본질이 네. 아니라고 그래서
7: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죠.
6: 경로가 본질로
7: 아니, 왜냐하면 아니, 잠깐만요. 얘기는 경로 저도 안 넘어가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경로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네. 얘기하니까 그건 좀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0: 제가 그럼 정리할게요.
7: 네네. 네.
0: 강 의원 말대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경로는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했고
7: 그렇죠. 네.
0: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통령 경로 기사 날 때마다 청와대에서 경로한 적 없다고 얘기했어요. 됐죠? 깔끔 정리했죠. 예. 어쨌든 일반 증인으로 어쨌든 불렀으니까 어떻게 아마 얘기도 다 경로했습니까?
7: 제가 약간 경로한 것 같네.
8: 경로 본질 아니라면서
7: 아, 제가 경로한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0: 한번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전 아까 우리 일부 끝날 때 예고한 것처럼 중수청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자 아직 뭐 제대로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청문회 날짜도 못 잡았고 그래서 뭐 수장 없는 중수청이 출범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

0: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임명 어떻게 지금 아마 대통령이 아마 이거는 야당 눈치가 아니고 여당 내 인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 정확한 얘기입니다.
0: 네.
1: 네.
2: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까지 이 예를 들면 검증에 검증을 거쳐온 것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겠다라는 뜻으로 오히려 읽혀져요.
0: 정무적 판단이
2: 지금까지는.
0: 그렇게 보이죠.
2: 예.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라는 것은 방금 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지지층, 그러니까 말하자면 흔히 이야기하는 핵심 지지층의 반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걸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다만 시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중수청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이 사회에서의 무게감을 본다면 흔히 말하는 계문발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장 없이 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권에서의 책임질 소재들이 좀 많이 있겠다, 비판의 소지도 많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0: 예.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러면 여당 일부가 반대, 여당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권 일부라고 하죠.
1: 그렇죠.
0: 네, 여권 일부. 이제 조국 혁신당도 반대하고 있으니까. 여권 일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친윤 검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검찰 개혁을 반대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3: 네, 검사라서 안 된다는 이유는 그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비논리적이죠. 아니, 검사가 이그 권력의 빌붙어 먹은 검사들이 잘못된 거지. 정말 그 본연의 직분을 다한 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다 악마는 아니다.
0: 4명 후보 중에 3명이 검사 출신이니까.
3: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검사 악마는 옳지 않고요. 직업에 대한 악마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친윤 검사다. 검찰개혁에 반대했다. 그래요. 수사기소 분리돼서 반대 입장을 했던 과거사가 있지요.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 반대 지금 할수 있어요? 여건상 안 됩니다. 수사기소가 이미 법적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문을 통해서 그걸 검증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검증에 올리기도 전에 반다는 것은 저는 사적인 뭔가 판단이 있지 않느냐. 추미애 지사도 뭔가 김지영 후보자에 대한 사적인 판단이 저 사람 잘 되는 걸못 보겠어. 뭐 박은정 의원도 모르겠어요. 김용민 의원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저는 사실 이게 검사다.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반대했다, 수사기소 반대했다, 이 부분들은 이미 클리어하고 이거는 청문회를 통해서 끝내야 될 문제인데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깃장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 지명하고 나서 검증을 하고 하 기자님 말씀대로 이거 하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나 좀 너무 길어졌어요. 한 2주 정도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오시는 대로 이 중수청장 인사권 행사는 바로 하셔서 좀 늦지 않게 가라. 그러니까 수레바퀴 돌려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마귀가 앞에서 친한 사마귀가 있다고 해도 돌려야 돼요.
1: 그 제가 볼 때는 첫째 우선 이 여권 중에서 이른바 비명 반명 세력들이 주로 그러는 건데
0: 예.
1: 제가 볼때 뭐 이분이 친윤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핑계고 소재예요.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하는데 이건 좀 그래도 민생과 치안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건 남겨둬야 된다고 할때 이분들 그냥 무조건 물어뜯습니다. 아니 검찰개혁 정말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수박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럼 국회에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넘기면 또 국회에서 자기들이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행정부에서 갖고 가서 뭐 최소한의 손질은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깨물어요.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겨우겨우 발족시켜놨더니 지금 또 지금 말한 대로 중수청 됐던 어떤 이력을 가지고 또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삼아서 만약에 이분을 그럼 낙마시키고 누구를 다른 사람 했다. 그러면 그분 갖고 또 물어뜯을 거예요. 그러니까 묘체는 본질은 이분들의 어떤 디테일의 검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본질은 계속 정치적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수용해야 될 비판은 수용해야 되지만은 지금 국민이 또 치안이 민생이 그런데 중요한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보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계속 떡 내줬다가 결국은 본인이 잡아먹히는 신세가 된다라는 거를 저는 조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김지용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청와대 주변 얘기 들어보면 친윤이라고 딱지 붙인 건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선 주자 됐을 때 그때 막 인기가 떠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였던 최은순 씨 모해 위증 교사인데 그게 지금 수사가 다 그냥 다 주저앉은 상황에서 재수사 명령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래서 결국 윤 대통령 된 다음에 물 먹고 좌천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 친윤이 아니라 오히려 반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하나하나의 이력만 가지고서 친윤이다 아니다 반윤 이런 거 라벨 붙이는 것도 이것도 좀 무리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탈레반식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당권이나 어떤 정권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쯤에서 대간 저 뭐냐 대통령이 정리하고 그런 쪽 보지 말고 국민과 원칙을 좀 보시라. 예.
2: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 네. 강찬호 의원이 이야기한 걸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고 이어져온 과정을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아니,
1: 검찰개혁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제 말씀은 네. 검찰개혁을 너무 탈레반식으로 주장하는 세력을 그 주장을 곰곰이 뜯어보면 예. 이게 정말 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예. 목표를 위한 정치적 검찰개혁인지 저는 후자가 의혹이 예. 짙다.
0: 게다가 오늘인가요? 그 대표적 여권 스피커 김어준 씨. 김어준 씨도 아마 이 중수청장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을 감싸던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 이제 우정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 언제 사랑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뭐 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이 중수청장의 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의도가 그쪽 진영이 명백해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바라는지 솔직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하는 것도 아닌데 위하는 척하는 그런 행태들이 제1위 진영을 분열시키는 가장 안 좋은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인식적으로 국민들한테 떨어뜨리는 가장 안 좋은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용은 국민들이 잘 모르겠으나 집안싸움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피해야 될 부분인데 김어준 씨 책임 정말 크다. 거기 유시민 작가도 크고요. 그래서 제발 멈추고 이제 하나로 좀 뭉쳐서 좀 뭔가 좀 해보자.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0: 알겠습니다. 아,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하영 한결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2: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론.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론.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4: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6: YTN is FM.
1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쾌청한 하늘에 바람까지 선선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해가 금방 저불어 가는데요. 저녁에는 쌀쌀해서 겉옷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부산과 울산, 제주 산지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쪽은 종암분기점에서 구리나들목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모가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도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정치권에서 여야가 뜨겁게 맞붙었던 건 외교 안보 이슈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평택이신데 명절 때 갔다 오셨죠?
1: 저는 거기서 상주하죠. 예. 거기서 출퇴근합니다. 예.
0: 그 지역구 민심 어떻습니까?
1: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 지역구가 평택이고 평택에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기가 괜찮은데 그럼.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어렵다. 작년에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저만의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안사건 일부 존치하는 그 형사소송법 발의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를 보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그거 잘했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데 그리고 지금 경찰이 역량이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수사권 다 없애서 걱정이다. 뭐 검사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민주당 아끼는 분들한테는 왜 자꾸
1: 그런 얘기
0: 힘을
1: 하느냐?
0: 합쳐도 어려운 시기에 내부에서 자꾸 다투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1: 그 대통령 지지도가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성들이 많이 빠졌다. 여성들이 많이 빠진 거는 보안수사권 폐지 이슈가 확실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의원님이 하시는 게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평택은 뭐 다른 것보다는 아까 뭐 다른 지역보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 교통 문제가 그 주민들한테서 나오는 불만 아니에요?
0: 예, 왜 그러냐면 평택이 짧은 시간 동안 인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체증 문제 또 출퇴근 시간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 의정 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 해소입니다.
1: 근데 아마 그 부분은 그꼭 평택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 뭐 경기도에 있는 의원들이 다 고심하는 부분일 거예요.
0: 예, 맞습니다.
1: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0: 예.
1: 분란이 많잖아요. 다들 이제 어려움을 표시하고 뭐 버스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뭐 GTX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또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0: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1: 그 방금 지역 주민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다내 탓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조금 자세를 낮췄습니다마는 그 기자회견 이후에도 뭐 유시민 씨라든가 조국 원장이라든가 그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곱게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좀 아직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0: 글쎄, 저도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기자회견 보고 사실 상당히 안도했거든요. 굉장히 자세를 낮췄고 또 본인이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도 특히 그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 문제 가지고 뭐 국민을 속였다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유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특히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유 작가가 이 국민을 호도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보안사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그러는데 유 작가는 이제 평론가니까 그런 말을 할수 있지만 대통령이나 또 국정을 책임진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법을
1: 그럼요.
0: 만들어야 되고 형사사법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했었고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중수청 출범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0: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1: 중수청장 임명은 하세월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 씨라든가 또 조국 원장이라든가 유시민 씨또 당내 일부 인사들이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대통령이 양보해야 되느냐?
0: 그게 중수청이 앞으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책임 기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사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사이거나 경찰 출신이 있는데 경찰 출신이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수청을 구성하는 초기 인원이 검사하고 또 검찰청에서 간 수사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출신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 출신이라고 계속 밑어놓는 그런 반대를 하면 결국은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거고 그러면 그 책임은 결국은 우리 정부와 여당이 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잘 헤아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보안수사권 뭐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그 대통령도 예외적 검찰 보안수사권 허용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의원님도 관련된 것을 법안법 발의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조국 원장, 김용민 의원까지 이 얘기를 다 옛날에 같이 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지금 딱 바뀌어가지고 절대 안 된다.

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우리 국민이 본단 말이죠.
1: 엄청난
0: 예.
1: 피해죠.
0: 그러면
1: 당하는
0: 예, 되돌릴
1: 입장에서는.
0: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미 이건 결정 났으니까. 그러면은 뭐 김수민 씨 말처럼 더큰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바꿀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있는 건가요?
1: 저는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검수 완박 해왔지 않습니까? 검수 원복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채로 이제 경찰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 지난번에 광주 사건처럼 장윤규 사건처럼 그런 일들이 몇 건이 더
0: 뭐
1: 벌어지면
0: 제주 사건도
1: 예,
0: 그렇고.
1: 국민 여론은 검사한테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니까 결국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수사권 도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만약 그런 민심이 나빠져서 우리가 총선에서 진다면은 결국은 법을 바꾸면은
0: 바꾸면 그렇죠.
1: 그만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10월 2일부터 이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이제 형사 출신 주민도 만나고 또 아들이 형사인 친구하고도 얘기해보고 또 법 발의하기 전에 그 수사 실무 뛰고 있는 수사관들한테 많이 들어봤는데 수사관이 지금 4만 명이 훨씬 넘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경찰이 됐잖아요. 뭐 법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경찰은 뭐 수사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도 있고 교통도 있고
0: 그럼요.
1: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 수사관도 하는 건데 거기 능력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들도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고 검사들이 법률적인 측면을 보완해 주는 게 서로에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법이 개정 저 이렇게 바뀌어서 10월 2일부터는 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 정부 여당이 잘 체크하고 현장을 잘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즉시 대처하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뭐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니까
1: 네,
0: 말이죠.
1: 맞습니다.
0: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멕시코 순방을 다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또 회담을 했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는데 그런 성과들이 언론의 보도가 좀안 되고 홍보가 안 된다. 대통령이 좀 거기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홍보가 안 되지라고 느껴서 아마 SNS에 관련 글을 적기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번 순방은 뉴욕에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하시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호주나 이런 대통령 정상들과 만나서 회담했고 그다음에 멕시코를 방문하셨는데 일단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그 다자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항행의 자유에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국가들끼리 연대를 하자 이런 이니셔티브를 제공하셨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 30분 정도 만나셨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한미 간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SNS에서 뭐 우리가 이란 전쟁에 기여하는 게 없다 이렇게 불만도 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런 걱정이 다 불식이 됐다. 한미 관계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거를 저는 느꼈고요. 또 멕시코하고 회담에서는 이제 경제 통상 분야 협력 상당히 긴밀하게 추진하셨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또 우리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 충분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여러 정치 현안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면서 대통령의 이런 대외적인 활동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해외 나갈 때마다 나가기 전에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가서도 또 많은 안 좋은 측면에서의 그런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0: 뭐 일본 만났는데 이게 대담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1: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할 때마다 특히 외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해오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하면 대통령 당신도 좀 아쉬움을 표하지 않았나 예, 예.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 도중에 골프 얘기가 나와서
1: 예.
0: 그 아마 12월에 G20 정상회의가 미국에 있는 것 같고
1: 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예. 있습니다.
0: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비서실에 이재명 대통령 골프를 칠 테니까 일정을 잡아라 이런 얘기 됐다고 하니까
1: 네.
0: 뭐 골프 치신 분은 아시겠지만 꽤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예.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뭐
1: 반나절을 같이
0: 예, 지내야 되고 이렇게. 꽤 많은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기대를 좀 우리 입장에서는 해봐야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반등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1: 네.
0: 이것도 아마 순방의 효과는 좀 작용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 게 이게 국정 동력이 생기냐 안 생기냐 뭐 그런 문제 있잖아요.
1: 예. 예.
0: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조금 계속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번에 지지율이 일부 반등했는데 순방의 효과도 있지만은 가시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낮은 자세를 보이고 좀 더 겸허하게 일하겠다 하는 모습을 보인 게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또 관심 갖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성장률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고 수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은 바닥 경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0: 예.
1: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추석 연휴 동안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안보 이슈가 역시 이제 DMZ 지뢰사고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이 정부가 고의로 진상을 미루고 있다. 탄핵 단어까지 꺼내 들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음모론이다. 또 국방부는 장병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 외통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첫째로는 일단 우리 군인들이 큰 부상을 당하는 중대 사고를 입었잖아요.
0: 예.
1: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흔들려고 하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의 원인 또 배경 이런 거를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럼요.
1: 다만 이번에 이제 사고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 가지고 계속 그런 음모론을 얘기하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2015년에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틀 만에
0: 예, 예, 예.
1: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 군인들이 늘 다니던 그 통행로에서 일이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속한 조사가 가능했던 거고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자기네 국경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철책도 세우고
0: 예.
1: 또 지뢰도 매설하고 우리 유엔사에서 그저 그걸 조사해야 되겠다고 하니까는 우리 군이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0: 예.
1: 한마디로 길이 없던 곳에 또 지금까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곳에 현장을 수색로를 개척하다가 사고 난 거고 또 보도에 따르면은 그 지뢰 탐지기까지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0: 예.
1: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위험한 곳에 아하. 사고가 났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뢰 탐지기까지 가지고 가다가도 사고가 난 판에 아. 거기를 갑자기 우리 조사관들이 아. 들어가서 수색을 한다 또는 그 폭발된 그 파편을 찾는다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사고가 나면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0: 아니, 그럼요. 예, 사고 조사하러 가서 또 다른 사고 나면 안 되죠.
1: 그렇죠.
0: 당연히.
1: 예. 어제 이제 유엔사하고 우리 합참하고 또 현지 부대원들이 같이 한 40명 정도가 사고 현장 부근까지 갔다는 건데 그래도 사고 현장 그 지점은 못 갔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풀밭이고 낙엽 떨어져 예. 있고 안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외환죄니 탄핵이니까니 거론하는데 이 국민을 진짜 우롱하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0: 예.
1: 지금 거기서 걷어들인 일부 파편이나 또 부상 장병들이 소지하고 있던 장구들을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현장까지는 가서 조사해야 될 거예요. 그때 결과를 보고 북한이 한 건지 아닌지 아니면 이 시점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건지 아니면 과거께 뭐 갑자기 그렇죠. 노출돼서 된 건지 다 파악을 한 이후에 예. 그다음에 혹시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가 만약에 북한에 그런 책임이 있는 건데 제대로 대응 안 했으면 그때 가서 따지면 될 일이지 이걸 자꾸 너무 시간을 예. 압박하면은 더 큰 사고가 예. 날 수도 있죠. 예.
0: 자 일단 그동안 안전 우혹 제기가 있었는데 수색대원 바디캠이 폭발 당시 녹화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마 조사 때 참고가 될 거고요. 네. 그 간부들도 지뢰 덧신 전원 착용이 확인됐네요.
1: 글쎄요, 지뢰 덧신까지 착용했는데도 그 대대장이 예. 이제 발목이 절단되는 이제 불행한 사고가 예. 났는데 어쩌면 그만큼 성능이 센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국민에게 숨길 수 없는 거다. 예, 결국은 예. 시간의 문제인데 그거는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런 것이지 다 밝힐 수밖에 없는 거다. 그때 가서 필요하면은 따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송환 공개로 논란이 이것도 되고 있는데
1: 네.
0: 처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아니라고 했고 이번에는 우리 홍보수석이 다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진위 여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홍보수석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 우리에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야당은 이것도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결국은 북한 눈치 봐서 말 못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1: 근데 상식적으로 예. 이제 북한군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0: 예.
1: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한국으로 온다 했을 때 자기의 신원이 다 노출되고
0: 북한인 가족도
1: 한국으로
0: 있겠죠.
1: 왔다는 예. 것을 알리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알려지고 싶지 않겠죠. 분명히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그런 거에 대한 사전 협의가 다 있었을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북한군을 러시아에 보내고 우크라이나 포로를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교환 조건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대비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다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걸 왜 밝혔느냐 이게 의문인데
0: 예, 예.
1: 사실 그건 본인만이 알겠죠. 그렇지만 추측컨대 국내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사안이 공개된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적 측하고 지금
0: 예,
1: 사실 여부에 대해서 예. 지금 옥신각신하고
0: 예,
1: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 있는 러시아 측 군인들이 여러 나라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0: 예, 예.
1: 그중에 공개된 거는 지금 우리나라로 온 북한 군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한국에 온 것을 공개한 거고
0: 예, 예.
1: 그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공개적으로 우리한테 뭐 의사표시가 있을
0: 예,
1: 수도 있겠지만은
0: 예, 예. 필요하다.
1: 예.
0: 알겠습니다. 예.
1: 그거는 우리 정부가 거짓말할
0: 예.
1: 이유가 없는 거죠.
0: 예. 예. 그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무기 요청했는데 우리가 들어주지 않아서 뭐 그랬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
1: 예.
0: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 예.
0: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가 체험적으로 느끼기에 순방 정상회담이 너무 많다.
1: 예.
0: 이게 물론 우리 국격이 그만큼 올라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회담 하러 가면은 다들 뭐 저 한국 대통령이랑 만나고 싶다 하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그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자 회의나 또 지역 회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0: 예, 예.
1: 대통령이 가신 게 이번에는 유엔 총회, 그 전에는 G7A, 그리고 또
0: G20,
1: 11월에는 APEC 뭐, 정상회의
0: 예.
1: 가셔야 되고 또 나토 회의 가셨고
0: 예, 예.
1: 이제 그런 다자 회의들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주최하는 측에서는 우리를 꼭 초청하고 싶어하고 꼭 왔으면 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거든요. 아마 얼마 전에 프랑스에 가신 것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셔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국격을 손상하거나 우리 국익을 손상한다면은 당연히 너무 과도하게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은 외교관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나가실 때마다

0: 실력도 올라가고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러한 합의들도 많이 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많이 갔었잖아요. 예. 그때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더 많이 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때는 나가면 국민이 걱정하고 나가서 사고 쳐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예.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란 말이에요. 나가면 국격이 올라가고 또 이번에도 한미관계 굉장히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중남미의 중요한 멕시코와도 그런 중요한 경제 통상 분야 합의까지 이뤄내고 예,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민주당 홍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7: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8: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6: 교통안전 1분 터.
17: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고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북한군 목함 지뢰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목함 지뢰가 아닌 진술들도 있다며 현장 조사가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재재청 요청 거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재청 하라고만 왔고 답변도 결론만 들여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과 관련해 평탄화라는 표현보다는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준공 1호 모아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 강남 집값은 계속 하락하진 않을 거란 우려가 많지만 서울 외곽 집값은 연말까지 가파르게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은 오르고 외곽은 내리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을 거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에 출범하면 경찰의 업무 범위와 부담이 줄게 된다며 경찰이 해야 하는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해야 하는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그 부분은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이 실력으로 겨뤄볼 사건 범위가 있지만 경찰에서만 다루는 피싱, 폭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집중해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항이 많고 오해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많이 듣고 더 설명해서 제대로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이어서 YTN 라디오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무환이 방송됩니다.
4: YTN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월요 스페셜 3분 건강 유비무환 제4편 고혈압 침묵의 살인자를 잡아라.

0: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현영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흔한 줄은 알았는데요. 어르신들이 앓는 만성질환 가운데 1위인 줄은 몰랐습니다. 혈압 높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증상이 없으면 알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럴까요?
1: 네, 혈압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오르는데요.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해서 증상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혈압이 계속 높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방치하시면 혈압에 민감한 장기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가 넘으면 혈압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혈압은 잴 때마다 수치가 다르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상황마다 달라요. 왜 다른지도 궁금하고 어떤 수치 믿어야 됩니까?
1: 혈압은 움직이거나 긴장하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커피 한 잔으로도 혈압이 오르기도 하는데요. 또 실제 어떤 분들은 병원에만 오면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요즘은 가정혈압을 재라고들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드시기 전 그리고 자기 전 5분쯤 편히 쉬었다가 혈압을 측정하시고요. 평균 혈압이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보시면 됩니다.
0: 혈압 약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먹으면 못 끊어. 그러니까 달리 노력해봐 이런 말도 있는데 오래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고혈압은 낫는 병이 아니라 약으로 혈압을 조정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죠. 대부분은 약을 드셔야 혈압이 조절되고 혈압약은 수십 년간 검증된 약이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예.
1: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거는 약이 아니라 조절 안 된 혈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0: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 이건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한마디 해주시죠.
1: 세 가지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싱겁게 드시는 거, 체중 줄이시는 거,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걸으시는 거요.
0: 네.
1: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약 한 알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또 한편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요.
0: 네.
1: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심근경색증, 뇌졸중 위험을 배로 올리기 때문에 금연하셔야 되고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무섭지만 혈압을 자주 드시고 약을 꾸준히 드시면 가장 다스리기 쉬운 병이기도 합니다.
0: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현영 교수였습니다.
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7: 답 나왔네. 가자.
6: 어딜요?
7: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8: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9: 평택시.
10: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얼마나 걸릴까요?
10: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7: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0: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8: 세계 반도체 수도
7: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2: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9: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1: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5: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6: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7: 아이, 저 졸려서 조사 못 받겠는데요. 지금은 술도 많이 취했고, 한 3, 4시간만 재워주시면 그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18: 아, 뭐야, 지금 조사를 미뤄달란 거야?
17: 아, 그 밥도 좀...
19: 이 남자의 뻔뻔한 태도는 보는 이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그에게 식사와 휴식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17: 그 기자들한테 사진 찍히게 하면 나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 빚볼 일 없을 것 같은데 현장 검증도 안 할 겁니다.
18: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지금 본인이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19: 심지어 그는 나중에 어차피 사형을 받을 것이라면서 영장 심사와 현장 검증까지 거부를 했다고 하죠.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스스로 사형이라는 말까지 꺼낸 걸까요? 시간을 불과 며칠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는 7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이제 막 43일 차.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 치매로 요양 중인 어머니를 뵈러 안산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아, 그 외박 좀.
19: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보러 간다는 말과는 달리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주 4병을 마시고 또 다른 술집에서 술을 더 마셨죠. 그러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17: 아, 4만 원 돌려줘요. 내가 그만큼 안 먹었잖아.
18: 음식값 말고 봉사료까지 내셔야죠.
17: 에이씨, 씨. 에이, 경찰 불러! 경찰!
19: 그렇게 경찰까지 출동했고 중재 끝에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사건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모빈 안광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20: 안녕하세요. 안광희 변호사입니다.
19: 자, 오프닝에서 듣고 왔습니다만 7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보호소에서 지내던 남성.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뭐 중재 끝에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진짜 사건은 그 이후

0: 후에 벌어졌다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 네. 2012년 8월 20일 저녁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이 남성은 39살, 7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43일째였습니다. 오후 4시쯤 소주 4병을 마시고 밤 9시 50분쯤 파장동의 한 주점으로 옮겨 양주를 한병더 마십니다. 여기서 술값 시비가 붙어서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를 했고 술동한 경찰의 중재로 2만 원을 돌려받은 걸로 정리됐고요. 그런데 화가 풀리지 않은 이 남성은 21일 0시 10분쯤 근처 마트에서 길이 23cm짜리 흉기를 삽니다. 술에 취해 그 주점을 못 찾고 배회를 하다가 며칠 전 역시 술값으로 실랑이가 있었던 다른 주점으로 들어가는데요. 0시 55분쯤 여성 사장이 혼자 있는 걸 확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문 잠가 옷 벗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저항하던 중에 손님 한 분이 잠긴 문을 두드렸고 당황한 이 남성은 사장의 목과 그 손님의 복부를 찌른 뒤에 달아났다고 합니다.
0: 술값 시비로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이 사람이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을지. 그럼 뭐 신원이나 전력을 알았다면 좀더 주의 깊게 대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1: 네,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신원은 확인했지만 보호소에 머무는 출소자라는 사정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과나 입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는 당시 업무 지침을 좀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목격한 택시 기사가 뒤를 쫓아 뭐 휴대전화까지 버리면서 500m를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새벽 1시 5분쯤에 정자동 주택가에서 문이 열려있던 65살 남성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거실에서 마주친 집주인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배와 가슴을 10차례 넘게 찔렀고 비명을 듣고 나온 아내와 아들도 여러 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그집 가장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0: 전혀 상관도 없는 가정집에 들어가서 결국 한 사람을 숨지게 한 건데.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과간입니다. 남자가 소리를 질러서 정신이 없었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없었던 건데 이런 주장으로 살인죄 피할 수 있습니까?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주장만으로 살인죄를 피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살인죄가 되려면 죽여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그러면 속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흉기의 종류, 뭐 찌른 부위와 횟수,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요. 이 사건은 23cm짜리 흉기로 배와 가슴이라는 목숨이 걸린 그런 부위를 10차례 넘게 찔렀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참고로 뭐, 이분은 뭐 심신미약도 뭐 주장했다고 하는데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뭐 인정되진 않거든요. 출동했던 경찰관도 대화가 안될 만큼 이 사람이 인사불성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고요.
0: 그리고 그 전에 들어갔던 주점에서도 업주에게 뭐 문장 그은 상태에서 뭐옷 벗어라, 나중엔 또 성폭행 하려던 건 아니었다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범행 의도를 부인하면 성폭행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1: 네, 이것도 결국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흉기로 위협하며 옷을 벗으라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무시당하게 분해서 혼내주려던 것뿐이라고 주장한 거고요. 옷을 벗으라는 말은 성적 행위를 의도했다고 볼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보이는데요. 게다가 여성이 혼자 있는 걸 확인한 뒤 들어갔고 문을 잠그겠습니다. 다만 그말 하나만으로 이게 확정되는 건 아니고 흉기 위협이 성적 행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까지 함께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 하나 더 붙잡힌 직후에 뭐 욕구를 참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도 이런 진술 번복을 한 것에 대해서 경찰은 뭐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0: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해 보이는 게 범

0: 여행의 계획성이에요. 처음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뒤에 화를 못 잡고 직접 마트에 가서 흉기를 샀어요. 심지어.
1: 네.
0: 다만 이제 원래 가려던 술집을 못 찾아서 결국 뭐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건데. 이렇게 범행 대상이 바뀐 경우도 계획 범행으로 볼수 있습니까?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볼수 있습니다. 계획성이라는 게, 그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뭐 노렸느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범행을 마음먹고 준비를 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 준비가 좀 뚜렷하다고 보이죠. 흉기를 산게 0시 10분쯤, 범행이 0시 55분쯤이니까, 45분가량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릴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흉기를 들고 계속 돌아다닌 겁니다. 원래 가려던 곳을 못 찾은 것도 계획을 접은 게 아니라 길을 못 찾은 것뿐이잖아요. 다만 우리 법에 뭐 계획살인이라는 별도의 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목은 살인죄 하나인데 뭐 계획적이었느냐, 뭐 우발적이었느냐, 뭐 이런 게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반영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또 중요한 게이 사람 초범이 아니었어요. 출소한 지 43일밖에 안된 사람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어떤 범죄였죠?
1: 네, 보도에 따르면 전과 11범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무거운 건 2005년 전북 순창에서 저지른 특수강간 두 건인데 징역 7년을 받고 만기까지 복역한 뒤 2012년 7월경에 출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근데 출소 직후에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보호소에는 어머니 보러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나온 상황인데 출소 직후에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정할 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1: 아주 불리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형 집행이 끝난 뒤에 뭐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뭐 누범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요. 출소 43일 만이라는 사정은 누범 여부와 별개로 또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불리하게 좀 고려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사람을 해쳤다면 변명의 여지가 거의 뭐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엔 더 무겁게 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가 출소자 자립을 도우려고 마련해준 보호소에서 지내면서 치매로 요양 중인 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위박계를 내고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질을 안 좋게 볼 여지가 좀 크다고 보입니다.
0: 법정에서도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1: 네, 보도에 따르면 첫 재판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는데 정면만 응시한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선 변호인이 대신 대답하니 재판부가 다시 본인에게 물었고 그제야 퉁명스럽게 인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다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다시 불러세워 방청석에 유족이 있을 수 있으니 공손한 태도를 취하라고 꾸짖었는데 그러자 판사 말을 자르면서 재판이 끝난 줄 알았다. 어떤 행동이 불순한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진지한 반성으로 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0: 맞습니다.
1: 그런 부분이 뭐 양형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0: 네. 자,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사건을 열심히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던 중에 그냥 사망을 해버립니다. 뭐 사망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약을 이제 중첩해서 복용을 하다가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사망을 한 걸로 밝혀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은 이제 재판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 유무죄 판단이 없이 절차가 그냥 바로 종결이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자, 근데 이렇게 되면요. 유족 입장에서는 허탈하죠. 갑자기 피고인이 사망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가 다 종결이 된다고 하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상받을 권리 같은 것들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1: 네, 이게 뭐 남은 분들께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뭐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뭐 생전에 발생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니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남긴 재산이 뭐 거의 없을 가능성이 뭐 높고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면 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또 달라질 거고요. 이렇게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0: 다만 이게 자동으로 바로 막 지급되는 게 아니라 피해 정도 그리고 유족 관계 같은 요건을 좀 충족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유족분들께 가장 아쉬운 거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법정에서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판결로 확인할 기회를 끝내 잃어버린 것, 이게 가장 아픈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2: 엑스파일
1: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

0: 여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20mm,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제주 산지에 5mm 내외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오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아직 자동차 전용도로 위 일부 지역에서는 정체 남아 있습니다. 마포와 용산, 강서와 여의도에서 정체고 성수에서 의정부 가는 길도 서행 중입니다. 강남순환로 수서방향 관악터널 내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위 강북방향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는데요. 차선이 두 개뿐이고 뒤로 차간 간격이 좁아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 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기름램프에서 홍제램프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시 보정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이 걸려있는 사건이라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5: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으로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최대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뒀던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6: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3: 윤석열 당시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7: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6: 네, 그건 아니고.
5: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0: 생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 1심은 윤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3: 조순표 재판장입니다.
2: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0: 윤전 대통령은 이러한 짧은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성묘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 성묘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조상들께 예를 갖추기는커녕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챙에 넓은 모자를 쓴 남성이 드라이버로 보이는 골프채를 들고 신중하게 스윙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 앞이라서 장소가 부적절해 보이죠. 이 영상을 SNS에 올린 게시자는 해당 남성이 자신의 할머니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며 아버지가 심하게 화를 내며 경찰 신고까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산소 주변에서는 이렇게 골프공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 해당 남성은 산소 인근의 밭을 관리하는 인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산소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매너 스포츠 연습을 참 매너 없게 한다며 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스윙 연습은 잊을만하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이렇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촬영돼서 논란이 됐는데요. 교육목적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아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골프복장까지 갖추고 연습을 한다거나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인 해변에서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골프 스윙 연습도 좋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는 연습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이른바 차터리를 한 절도범의 장물에 고가의 명품 시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남성을 검찰로 넘기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 깨진 자동차 유리창 사이로 한 남성이 몸을 집어넣습니다. 문이 열려있던 차에서 현금을 훔친 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창문까지 깨뜨렸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차터리범 50대 남성 A씨입니다. 그러고는 몇 시간 뒤 다시 돌아와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차에 접근했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에 있던 값비싼 롤렉스 시계를 들고 갔습니다. 한 달쯤 뒤 같은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기 2시간 전까지도 장기 주차된 차들을 노린 절도 행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던 자동차 콘솔 박스에서 은팔찌와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어치, 네팔과 인도 지폐, 500원과 100원짜리 동전 수십 개를 쓸어 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모두 7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가운데 BMW 등 차량 2대는 문을 열어봤지만 훔칠 만한 금품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절도와 절도미수,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6: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장기간 여행
7: 문영열 인천 영종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6: 그때 장기 주차장을 이용할 때 반드시 차량 문을 시정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경찰은 차주들이 해외에 있어 피해를 몰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4: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오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도서관 앞에서 열린 벼룩시장 행사에서 1톤짜리 화물차를 몰다가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20대 여성은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고 4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인천 영종도 갯벌에서 쌀이 든 페트병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 영종구 무의대교 아래쪽 갯벌에 쌀이 든 페트병 수십 개가 있다는 낚시꾼들의 신고가 경찰과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1.5리터짜리 페트병 10여 개를 수거했는데 이 가운데 한두 개는 미화 1달러짜리 지폐도 함께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페트병을 뿌린 개인이나 단체가 누군지 확인하고 있다며 페트병을 북한 방향으로 보내려 했는지 등 살포 목적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네, 미국의 도심공원과 심야클럽에서 휴일 오전 말다툼에 이은 총격이 잇따라서 벌어졌습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8: 요란한 총성이 일요일 새벽 정적을 깨고 곳곳에 섬광이 번쩍입니다. 총격은 쉴 새 없이 30초간 이어졌고 공포에 질린 이들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도심공원에서 벌어진 총격에 10대 12명이 다쳤습니다. 한 여성의 18번째 생일을 축하하려 공원에 모인 청소년들이 이후 나타난 다른 무리와 말다툼하다 총격을 벌였다고 현지 보안관이 밝혔습니다.
9: 스케이트장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길 건너편에서 다른 무리가 도착했고 양측은 말다툼을 벌이다 총기를 꺼내 서로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안관입니다.
8: 보안관실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긴 차량과 공원에 남겨진 차량을 압수하고 목격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보안관실은 몇몇 주요 용의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심야 영업 스트립 클럽에서도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일요일 오전 7시 20분쯤 발생한 총격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숨진 남성 3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 이곳은 영업시간 이후에도 운영되는 장소이고 여러 사람이 얽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국장입니다.
8: 대로 추정된다며 싸움과 언쟁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총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흉기를 휘둘러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가 구속됐다는 속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오랜 기간 운전기사로 일해왔던 A씨는 다른 사건으로 해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이 피해 부부가 일을 시키려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에 대한 사실상의 집단 학살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는 이스라엘이 국제 축구 경기에서도 이른바 왕따 신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이 상대 선수들이 악수도 거부하고 또 검은 안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는데 이스라엘은 0-3 완패를 당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0: 빗짐을 진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팔에는 검은 완장을 찼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 나선 아일랜드 대표팀 선수들은 시종일관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악수도 교환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국가 연주 때는 모두 묵념을 택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헝가리에서 소수의 이스라엘 응원단만 자리한 가운데 열린

0: 경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0대 3 완패로 끝났습니다.
1: 압박을 견디지 못한 데다 우리가 짊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졌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팀 감독 벤 시몬입니다.
0: 가자지구 집단 학살 논란에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적인 비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연설에 나서자 외교관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1: 아직 나가지 않은 도덕적 비겁자들이 더 있다면 지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0: 유엔은 가자지구 전쟁 잔해를 치우는 데만 적어도 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곳곳에 불발탄이 남아있는 데다 만구에 달하는 시신도 묻혀 있지만 이스라엘은 복구를 위한 장비 반입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깊어가는 가을만큼 공기가 더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5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아지면서 선선함을 넘어 서늘함이 감돌겠고,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도 26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한 곳에서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 산간에는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중서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 폭발물들이 사전에 탐지되지 않았다는 현장 진술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YTN이 사고 당시 중상을 입은 공병 중사의 발언도 확보했는데 해당 중사 역시 북한군 목함 지뢰를 봤다는 진술을 주변에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2: DMZ 폭발 사고 당시 중상을 입은 공병 소속 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당 중사는 사고 당시 북한군 목함 지뢰인 것을 봤다는 발언을 이번 치료 과정에서 주변에 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특기가 지뢰 제거인 중사는 우리 군과 북한식 지뢰 재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 장병들 진술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3명이 부상을 입은 폭발 사고의 시작은 수색로 개척 임무를 마친 뒤 철수 명령 이후에 발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철수 명령 직후 피해 중사가 두세 걸음 이동하다가 첫 폭발이 났고 이를 구하려던 중령 수색대대장이 한두 걸음 이동하다가 두 번째 폭발이 발생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첫 폭발은 피해 중사와 주변에 있던 동료가 인근으로 튕겨날 정도로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지뢰 탐지 장비가 운용됐지만 폭발 당시 탐지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첫 폭발 사고 시점 주변에 추가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도 식별됐지만 폭발하진 않았고 장병들은 별도로 표식 처리한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장병들이 구체적인 증언은 사고 원인을 밝혀줄
0: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진술과 현장 증거물을 철저하게 교차 검증해서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 폭발물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군 당국의 규명 속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곧 열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규명 활동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날선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이번 사고 후속 처리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늑장 조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으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내일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는데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두고 질문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취임 4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여파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만남. 양당 대표는 강 장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5: 장병과 군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고
0: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5: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6: 다음에 국방과 안보를 든든히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4: 여야 지도부 회의에선 더 선명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군이 망가졌다, 군이 조사를 뭉개고 있다며 늑장 조사에 방점을 찍었고
7: 김정은 눈치만 보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재산을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4: 반면 민주당은 사건 은폐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군 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8: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을
0: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8: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4: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덮고 있다며 탄핵, 이적 행위 등 그건도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맞서면서 거친 설전도 주고받았습니다.
6: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겁니다.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이적 행위 외환죄입니다.
5: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0: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5: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여야 신경전 속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개요와 후속 대책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우리나라와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1: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거짓말 의혹으로 번지자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는데 야당은 외교적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건 우리 시각 지난 24일입니다. 곧바로 야당에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송환 사실을 감춘 것이냐는 공세가 빗발쳤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긴 거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반박이 나오자 청와대는 거짓 공보까지 한다며 양국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칫 이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으로 사안이 번질 우려가 제기되자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양국 우호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국익을 고려할 때 정치 공세가 지나치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10: 송환된 포로의 뭐 안전이라든지 가족들의 안전이나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
0: 김현정 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9: 특히 여당 일각에선 신의를 지키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틀어막고 외교 혼선을 덮는 면죄부라도 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11: 국제적 진실 공방만 키웠습니다.
0: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1: 스스로 외교 참사 논란으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9: 앞으로 또 다른 북한군 포로 송환이나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문제도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공개 충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2: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내며 외국 정부를 상대로 공개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이란 평가인데 우크라이나 측의 후속 대응에 따라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하도록 하던 관례와 달리 현안과 관련해 직접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파괴 폭거라고 반발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재청하라고만 왔다면서 향후 구체적 입장 등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0: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여러분 이렇게 매일 힘들게 안 나왔습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 여튼 자체가 제재 좀 하라고 말았어요. 답변도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0: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이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 5명 등 모두 7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통령의 재판 5건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정지 상태가 됐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번 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결국 청장이 없는 대행체제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대행을 맡을 차장과 지방수사청장 후보군 윤곽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수사 실무를 담당할 이 특례 임용 검사들은 어디로 출근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4: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싼 물음표는 좀처럼 집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을 입증해 조직 연착륙을 이끌 핵심인 초대 중수청장 임명이 대표적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반대 이력과 친윤 검사 논란 등에 대한 적극 해명에도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여권 강경파 반발 속 보름 넘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2: 김민재
5: 아니라
2: 행정안전부
5: 충분한
2: 차관입니다.
5: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고육지책으로 2인자인 차장과 지방수사청장부터 임명해 대행체제로 닻을 올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지휘부 주요 후보군으로 검찰 출신인 임현, 홍종희, 최재민, 김형근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수혈될 거로 관측되고 최근 김지용 후보자를 공개 비판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정상 작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력 모집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데다 특례 임용이 확정된 검사들마저 당장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반 시설이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점도 변수입니다. 중수청 준비단은 업무 공간을 마련해뒀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실무자들로부터는 본청이 들어설 서울청사는 공사가 한창이고 지방청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여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부패와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수청. 우려를 씻어내고 새 형사사법 체계의 주요 축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 섞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조국혁신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 뜻과 시대적 개혁 요구를 받들어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동력이 아니라 걸림돌이자 짐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과 채널A 사건 등 그동안의 행보만 봐도 뼛속까지 검찰이 우선인 사람인데도 오로지 권력과 생존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말만 바꾸고 또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 추석 당일에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경기 양주시 빌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60대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6: 흰 감식복과 보호구를 착용한 조사관들이 불이 난 빌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25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불이 난 지 3일이 지났지만 3층 창문은 여전히 모두 깨져 있고 외벽도 시커멓게 그을린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앞서 이 불로 3층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6명이 다쳤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A씨의 집을 중심으로 3시간가량

0: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 여부를 물었지만 A씨의 아내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가 이미 숨진 만큼 경찰은 주변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국과수 분석을 통해 자세한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1: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라 정책 자금을 끌어와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한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8억 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4년간 56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린 대부업체들이 중간에 있었는데 모두 회장이나 회장 친인척 업체였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 이종근 회장 일가 지분이 65%인 외식 가맹본부 명륜당.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대부업체 14곳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이종근 회장이나 배우자 등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였습니다. 대부업체들은 2021년 말부터 4년 3개월간 점주들에게 2,98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에서 연금리 2.3%나 4.6%, 그러니까 시중에서 빌렸을 때보다 모두 217억 원 싸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점주들에게 연 12에서 18% 금리로 빌려줬습니다. 점주가 돈을 못 갚으면 명륜당이 대신 갚아주는 약정까지 맺었습니다. 이렇게 14개 대부업체가 4년간 중간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56억 원, 명륜당도 111억 원의 이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산업은행에서 연 3에서 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 원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3: 현금성 자산이 그때 당시에 명륜당이 40억에서 한 120억
4: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3: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여러 형태로 또 다른 사업인 대부업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또 활용하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2: 명륜당은 또 가맹 희망자가 보는 정보 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은폐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YTN이 단독 보도한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차터리범이 모두 7대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작물 가운데는 고가의 명품 시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오늘 절도와 절도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 5대에서 4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와 롤렉스 시계 한 점, 은팔찌와 미국, 네팔, 인도 지폐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절도 범행 이후 자동차 유리창을 부수고 도주했던 A씨는 불과 몇 시간 뒤에 다시 돌아와 다른 차에서 롤렉스 시계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계절의 시기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설악산에서는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주 후반엔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지면서 서울 기온이 한 자릿수인 9도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정희은 기자입니다.
5: 아직 선명하진 않지만 산 정상 곳곳의 나무들이 울긋불긋 가을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일대를 중심으로 산 전체의 20%가량에 물드는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보통 단풍은 아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물드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최근 아침 저녁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 전선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6: 기상청에서 유명

0: 정상 첫 단풍 관측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1: 이원길 기상청
0: 20%가량 물들었을
1: 대변인실
0: 때를 기준으로
1: 주무관입니다.
0: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28일 관측되었고, 이는 작년보다 4일 빠르고 평년과는 같았습니다.
2: 차가워진 아침 공기는 이번 주 후반 내륙에서도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수요일 중부와 전북에 가을비가 지난 뒤 10월로 접어드는 목요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이후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낮 기온도 20도 가까이 내려가 10월 중하순에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며칠 사이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져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26호 태풍 수리개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번 주 후반 도쿄 남쪽 먼바다를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은 없지만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3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일거나 해안가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아시안게임이 막바지로 접어든 아이치현을 비롯한 일본 열도는 이번 주말까지 태풍의 영향권에서 비바람이 강해질 수 있어 날씨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두고 우리나라와 비공개 합의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오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에도 일방적 공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 내용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태국 방콕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려던 우리 국민 수백 명도 공항에서 10시간 넘게 발이 묶였는데,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도로가 거대한 물 웅덩이로 변했고, 차량들은 바퀴가 잠긴 채 물살을 헤쳐나갑니다.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방콕 일대에 무려 33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건데요. 주택 가까이 물이 차오르면서 5만 2천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주민 4,9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홍수 여파는 공항까지 번졌습니다. 일부 항공사 승무원들이 침수된 도로 때문에 제시간에 출근하지 못하면서 여객기 운항이 잇따라서 지연된 겁니다. 특히 타이 항공을 이용해 귀국하려던 한국인 수백 명이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오랫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편은 예정 시각보다 11시간 30분 늦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야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10시간 넘게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지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파타야 인근에서는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사흘 만인 어제 오후 6시에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고, 옷차림이 실종 한국인이 입은 것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태국 정부는 이처럼 지난 16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홍수로 8명이 사망했다며 방콕 등 일부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비는 약해지는 추세지만 태국 중서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여행객과 현지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모레노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 대표팀이 잠시 뒤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지난 에콰도르전 완승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양시찬 기자.
5: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3: 네,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5: 네, 말씀대로 이제 경기 시작이 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많은 관중들이 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으로 입장하고 있고요. 아직 경기

0: 그냥 밖에서 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축구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임박하면서 이 축구 열기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 모리노 감독이 임시 사령탑으로 부임한 뒤 지난 24일이었죠. 첫 경기에서 축구 대표팀은 에콰도르를 상대로 세 골차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루과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진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루과이는 FIFA 랭킹이 우리보다 12개 단위나 높은 강팀인데요. 역대 전적에서도 1승 2무 7패로 열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이 모레노 감독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어제 경기 전 마지막 공식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유독 선수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조금 전 오후 6시쯤 경기장에 도착했고요. 이 잔디를 밟고 체온을 높이면서 이 경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1: 네, 오늘 경기 선발 명단도 관심이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0: 네, 말씀대로 오늘 선발 명단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 앞서 에콰도르와의 첫 경기에서 이 대표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황인범과 이강인 두 선수가 나란히 결장했죠. 이 모레노 감독이 장거리를 이동한 두 선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엔트리에서 제외한 건데요. 일단 이강인은 출전하고 황인범은 제외됐습니다. 이강인은 전방에서 이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고 또 직접 득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모레노 감독과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Bueno, espero ver su mejor versión.
3: 아틀레티코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이강인 최고의 기량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강인이 스페인 라리가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즐겁게 활약한 포지션이 아닌 다른 곳에 그를 배치하는 것은 경솔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모레노 감독입니다.
4: 한 팀이 되어서
3: 이강인 선수입니다.
4: 팀을 위해서 뛰는 거라고 되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0: 주장 손흥민은 지난 에콰도르전 득점으로 이 A매치 57골을 기록했는데요. 차범근의 한국 축구 역대 A매치 최다골 기록에 한 골 차로 다가선 만큼 오늘 경기에서 역사를 다시 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5: 네, 부산 북항에 열흘 넘게 들어와 있는 상어 북항이가 내일 바다로 복귀를 시도합니다. 부산시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내일 오전 10시부터 선박과 워터펌프를 활용해 북항이를 친수공원 바깥쪽 바다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조사 결과 북항이의 활동성이나 호흡은 안정적이지만 열흘 넘게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친수구역이 서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대로 북항이가 외해로 나간다면 지난 18일 북항을 찾은 이 상어의 방문은 1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상어가 친수구역에 들어온 이후부터 북항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는 5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부산에 우연히 나타난 상어를 보기 위해서 연휴 기간에만 수십만 명이 몰렸습니다. 반면 700억 원 넘게 들인 여수 선박람회에는 기대만큼 발길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 지난 18일 갑자기 부산 북항에 나타난 길이 3.5m의 상어. 연휴 기간 이 상어를 보려고 5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북항을 찾았습니다. 도심항구에 대형 상어가 나타난 의외성과 희소성,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인파가 몰린 겁니다. SNS에서는 목격담과 영상이 쏟아졌고 북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으며 하나의 캐릭터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7: 내가 볼 때 관종상어인 게 분명한 게 온마다 한 번씩 꼬리를 흔든다고 하던데 내 꼬리가 훨씬 낫지 않아? 나는 5분이 아니라 50분도 흔들 수 있는 걸.
6: 하지만 700억 원 넘게 들인 여수섬 박람회는 개막 초반 먹거리와 전시 등이 부실하다는 논란 속에 관람객 수가 목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SNS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됐고 북항이와 비교하는 게시물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연휴 기간 무료 입장을 확대하고 K-POP 콘서트와 각종 체험 행사가 더해지면서 추석 당일 관람객이 6만 명을 넘는 등 초반 부진을 다소 만회했습니다. 다만 박람회가 전면에 내세운 섬의 가치와 미래라는 큰 비전이 관람객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8: 바다와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3: 김종기 사무총장입니다.
8: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공간을.
6: 반대로 부산은 상어의 등장을 기획한 것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SNS로 퍼뜨리면서 예상치 못한 홍보 효과를 덤으로 얻게 됐습니다.
9: 부산시에 돈을 드렸고 홍보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3: 정재수 부산시장입니다.
10: 뭐 투자원을 드려도 안 되는 홍보고 가오리 오징어를 좀 잔뜩 사가지고 정말 제가 그 좀 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6: 최근 지역 활성화를 내건 각종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관람객 수나 경제 효과 같은 성과를 앞세우기 전에 사람들이 왜 그곳을 찾아야 하는지부터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 네, 현장 장병은 북한 이 목함지뢰와의 유사성을 제기했는데 관련 내용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먼저 이 경위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11: 예, 아마도 우리 장병들이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러 이제 들어갔나 봐요.
1: 네.
11: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북한의 이 DMZ 내에서의 활동들이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이제 이계국가론을 주장한 이후로 MDL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분계선이라고 그러죠. 국가들 사이로 본다면 이제 국경선이 되는 그런 성격의 선인데. 이 근처에 이제 방벽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철저하게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이계국가론에 의해서 쌓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많아지면서 사실 우리 정부나 또는 그 유엔군이
3: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11: 그 정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가지 않아도 됐던 길을 이제 새로 가야 될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이번에 이제 들어가서 추가적인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11: 초기에는 이제 그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숙련된 우리 전문 하사군 그러니까 중사가 폭발물을 밟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휘관인 그 대대장이 그 중사 이게 다가가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 번째 폭발물이 생겼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쇄 폭발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 이남, 그러니까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고 의심되는 지역부터 한 수십 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랄까요? 좀 북한이 매설했다 이런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닐까요?
11: 글쎄요, 뭐 그것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이제 시기별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전쟁 당시에 심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많이 심어져 있었겠죠. 우리도 많이 심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전협정 이후에 정전협정 상에는 추가적인 지뢰는 이제 매설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북한이 끊임없이 이제 도발을 했고 또 우리도 그 당시에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다 양쪽이 다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냉전 시기에 북한이 추가로 매설했던 것도 있고 또 우리도 매설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최근에 아주 최근에 북한이 소위 이제 이계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한과의 적대성을 좀 강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제 지뢰 매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인지는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 여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북한군의 목함 지뢰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방부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12: 먼저 이제 목함 지뢰와 유사하다고 그렇게 진술을 받았고요. 그 몇 명인지는
3: 황조봉 합참 작전 1차장입니다.
12: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목함 지뢰라고 진술하는 것은 저희 장병들은 적 지뢰뿐만 아니라 아군 지뢰에 대한 형상 그리고 재질 특정적인 것을 저희가 교육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DMZ 작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13: 매립이 돼 있던 상태를 목격했다는 것입니까?

0: 아니면은 이제 지표면 위에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걸 목격했다는 것입니까?
1: 그 또한 또 정확하게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네, 지금 뭐 들으셨지만 우리 장병들이 뭐 적 지뢰인지 아군 지뢰인지 좀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작전에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육안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확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들어야 되는 건가요?
3: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숙련된 우리 부사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숙련되지 않은 일반 사병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2: 네.
3: 우리 군도 지금 이제 이런 위험한 일들은 부사관들이 전문적인 직업 군인인 부사관들이 위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해 중사들은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숙련된 그런 장병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들이 맡은 임무가 추가적인 수색로를 개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색로를 개척한다라고 하면 비무장지대에서 추가적인 수색로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지뢰를 제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들어간 우리 장병들은 아무래도 이 지뢰에 대한 교육은 식별 교육은 제대로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장병들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현장 검증을 해보면 지뢰의 출처나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 뭐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관련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3: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현장에 이제 투입된 병사들이 우리 일반 의무병들이 아니고 의무병 복역을 하는 그런 장병들이 아니고 직업군인 하사관들이거든요. 이제 부사관들은 본인이 맡은 업무에 이제 수년간 굉장히 숙련이 돼 있고요.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중사들, 이게 부상당한 피해 중사들의 얘기들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네, 물론 뭐 장병들의 진술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목격 진술뿐 아니라 국방부도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3: 그건 이제 당연한 거죠. 아무리 이제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초기에 목격한 그런 이제 진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굉장히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서 이게 식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착시나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 네.
3: 그 위급한 순간에서 바라본 것을 본인이 평소에 학습했던 목함 지뢰를 떠올리게 되면 자꾸 이제 그것이 연상이 되다 보면 그것이 확정적으로 이제 오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오류들도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장병들의 얘기들이 거의 맞을 것으로 확실합니다만 그래도 물증이 있어야 정확하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만에 하나라도 우리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물증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 네.
3: 이것을 뭐 하루 이틀 빨리 발표한다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변화되거나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아주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좀 그 결론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 예, 뭐 근데 아까 이제 이 지뢰가 언제 매설된 것이냐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사를 하면 뭐 특정을 할 수가 있는 문제긴 하는 겁니까 이게?
3: 뭐 완전히 이 100% 알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당시에 매립한 거면 굉장히 부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4: 네.
3: 또 냉전 시대에 매립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북한군이 매립을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흙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주변에 있던 것이 뭐 빗물이나 이런 작용에 의해서 떠내려 왔다면 아무래도 그 대지 위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뢰가 매설돼 있는 여부 그리고 이제 방향 또
5: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장병은 북한 목함 지뢰와의 유사성을 제기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6: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9: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0: 안전화.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1: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22: 잠깐!
0: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21: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0: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21: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22: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 외출하셔서 저녁까지 계신다면 일교차가 확연히 느껴지실 겁니다. 저녁 시간에는 겉옷이 꼭 필요한데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0.3도, 부산 23.3도, 전주 20.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릉휴게소 3차로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청하터널 1차로와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수서방향 소하분기점에서 금천요금소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관악터널 내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데 터널 내부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호대교 위 강북방향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여의하류에서 양화대교 구간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는데요. 차량 여러 대가 정차 중이고 주변이 꽤 혼잡해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 폭발물들이 탐지 장비에 탐지되지 않았다는 현장 진술이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YTN이 사고 당시 중상을 입은 공병 중사의 발언도 확보했는데 해당 중사 역시 북한군 목함지뢰를 봤다는 진술을 주변에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5: DMZ 폭발 사고 당시 중상을 입은 공병 소속 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당 중사는 사고 당시 북한군 목함지뢰인 것을 봤다는 발언을 이번 치료 과정에서 주변에 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특기가 지뢰 제거인 중사는 우리 군과 북한식 지뢰 재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 장병들 진술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3명이 부상을 입은 폭발 사고의 시작은 수색로 개척 임무를 마친 뒤 철수 명령 이후에 발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철수 명령 직후 피해 중사가 두세 걸음 이동하다가 첫 폭발이 났고 이를 구하려던 중령 수색대대장이 한두 걸음 이동하다가 두 번째 폭발이 발생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첫 폭발은 피해 중사와 주변에 있던 동료가 인근으로 튕겨날 정도로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지뢰 탐지 장비가 운용됐지만 폭발 당시 탐지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첫 폭발 사고 시점 주변에 추가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도 식별됐지만 폭발하진 않았고 장병들은 별도로 표식 처리한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장병들이 구체적인 증언은
2: 유용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입니다.
6: 핵심적인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진술과 현장 증거물을 철저하게 교차 검증해서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0: 설문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군 당국의 규명 속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곧 열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규명 활동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날선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강신철 국방장관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고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북한군 목함 지뢰를 목격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목함 지뢰가 아닌 진술들도 있다며 현장 조사가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파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후속 처리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늑장 조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 맞받으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내일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는데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두고 질문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취임 1사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여파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만남. 양당 대표는 강 장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4: 장병과 군의 안전이라는
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철저하고 투명하게 잘 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6: 그다음에 국방과 안보를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3: 여야 지도부 회의에선 더 선명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군이 망가졌다. 군이 조사를 뭉개고 있다며 늑장 조사에 방점을 찍었고
7: 김정은 눈치만 보는 대통령의 행태를
5: 정점식
7: 보면서
5: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반면 민주당은 사건 은폐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군 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8: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5: 원내대표입니다.
8: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3: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덮고 있다며 탄핵, 이적 행위 등 극언도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맞서면서 거친 설전도 주고받았습니다.
6: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5: 있는
6: 겁니다.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 행위 외환죄입니다.
9: 폭발 사고
5: 김민석
9: 조사는
5: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정쟁이나 정략에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여야 신경전 속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개요와 후속 대책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재재청 거부 논란을 겨냥한 공세의 전선을 다음 달 국감까지로 넓혔습니다.
2: 국민의힘은 국감장 증인 석에 서야 할건 재재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또 한 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0: 연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국회가 다시 문을 열자마자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가 채택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재재청 거부 사유를 직접 따져묻기로 한 겁니다.
11: 재재청을 요구한 공문을
5: 국회
11: 법제사법위원회
5: 위원장입니다.
11: 보지도 않았어. 전자공문으로 온걸 보지도 않고 재재청을 거부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10: 국민의힘은 증인석에 불려나와야 하는 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맞섰지만
11: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재청권을 요구한 것,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10: 수적 열세의 안건 가결까지는 막지 못한 채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법률권 위원들만 자리한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은 청와대 요청대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자는 내부 보고를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한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2: 조희대 원장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버텼다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은 끝까지 내년 6월까지 임명 안고 공석으로 두겠다는 지금 소신의 표현인 거죠?
10: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재청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보고했지만 경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3: 화를 내신 적도 없고
1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13: 저희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10: 거세지는 여야 공방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향후 입장을 설명할 창구 가운데 하나로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재청 논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춘군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재청하라고만 왔다며 향후 구체적인 입장 등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5: 여러분 이렇게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4: 조희대 대법원장
15: 요청 자체가 재재청하라고만 왔어.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추석 당일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친 경기 양주시 빌라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60대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16: 흰 감식복과 보호구를 착용한 조사관들이 불이 난 빌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25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불이 난 지 3일이 지났지만 3층 창문은 여전히 모두 깨져 있고 외벽도 시커멓게 그을린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앞서 이 불로 3층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6명이 다쳤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A씨의 집을 중심으로 3시간가량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A씨가 집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17: 이것저것 뭐 범죄를
14: 소방 관계자입니다.
17: 확인하려고 하는
18: 거거든요. 지금 좀 봤을 때 인화성 물질 이런 게 좀 있던가요?
17: 아니요. 아니, 저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말을 못 해드려요.
18: 한 2시간 정도.
16: 경찰은 같은 날 A씨의 아내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사실과 이번 화재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 여부를 물었지만 A씨의 아내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가 이미 숨진 만큼 경찰은 주변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국과수 분석을 통해 자세한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1: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일을 시키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별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50대 운전기사 A씨는 유족에게 거듭해서 사과했습니다.
20: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21: 죄송합니다. 범행 미리 계획하신 건가요?
22: 계획적이셨습니다.
19: 오전에 예정됐던 심사는 A씨가 돌연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마친 뒤에야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 머물던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오랫동안 운전기사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고 위기에 놓였고 그런 상황에도 자신에게 일만 시키려 해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택 싱크대에 보관하던 흉기를 챙기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여성이 숨을 거두면서 A씨 혐의는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전반적으로 보강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덕 도서관 앞에서 열린 벼룩시장 행사에서 1톤짜리 화물차를 몰다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중식당에 테러를 저지르고 출국한 중국인 용의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중국 측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본청 국제협력국을 통해 현지 당국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지난 24일 새벽 경기 서현동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의 이름을 상호로 쓰는 중식당에 무단 침입해 페인트를 뿌리고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라 정책 자금을 끌어와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한 명륜 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가 과징금 148억 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중간에서 4년간 56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린 대부업체들이 있었는데 모두 회장이나 회장 친인척 업체였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이종근 회장 일가 지분이 65%인 외식 가맹본부 명륜당.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대부업체 14곳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이종근 회장이나 배우자 등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였습니다. 대부업체들은 2021년 말부터 4년 3개월간 점주들에게 2,98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에서 연금리 2.3%나 4.6%, 그러니까 시중에서 빌렸을 때보다 모두 217억 원 싸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점주들에게 연 12에서 18% 금리로 빌려줬습니다. 점주가 돈을 못 갚으면 명륜당이 대신 갚아주는 약정까지 맺었습니다. 이렇게 14개 대부업체가 4년간 중간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56억 원, 명륜당도 111억 원의 이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산업은행에서 연 3에서 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 원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4: 현금성 자산이
22: 이순미 그때 당시 명륜당이
4: 40원에서 한 120억 본부였던 위치라든지 신용을 담보로 해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여러 형태로 또 다른 사업인 대부업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또 활용하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0: 명륜당은 또 가맹 희망자가 보는 정보 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은폐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 추가 협상이 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역시 협상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에 재개되는 회담에서 양측이 주요 쟁점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23: 핵 문제부터 합의하라며 이란의 협상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하루 만에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며 다시 추가 회담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안의 핵심은 이란 핵무기 보유 저지라며 11월 중간 선거 전에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이 가능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면서 유가도 떨어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4: 이란이 항복하는 즉시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즉시 유가는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고 유가는 폭락할 겁니다. 모든 물가도 내려갈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3: 이란 역시 미국의 공격이 재개된다면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동시에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4: 협상을 통한 해결 측만이 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국가가 우리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며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사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23: 해제시킨 이란 대통령도 미국과 핵 문제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도 없다면서 미국과 핵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IAEA 사찰단 입국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은 이르면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과 미국의 해산 봉쇄 해제를 앞세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관련 실질적인 양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백영진입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2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5: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듀엣토의 더 클래식
30: 9월 28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1: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중에서 1악장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28일 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중에서 1악장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오면 그때는 지금과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당시 세계 음악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바로 김선욱 씨였거든요.
1: 김선욱이 영국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이 2006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0: 그 리즈 시절에 리즈가 맞아요.
1: 어허허.
0: 리즈 유나이티드
1: 아, 그거
0: 축구
1: 거기
0: 때문에
1: 리즈예요?
0: 나온
1: 오.
0: 김선욱은 18살의 나이로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했는데 리즈 콩쿠르에는 라두루프, 머레이 페라이어 같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을 배출한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김선욱은 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했다고 해요.
1: 근데 당시에는 우승만큼이나 김선욱이 어디에서 공부했는지가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출신 연주자가 콩쿠르에서 입상하거나 아니면 세계 무대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면 어린 나이에 해외로 유학을 떠난 게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 김선욱 씨는 외국 유학 없이
1: 아하.
0: 한예종에서 재학하고 있던 정통 국내파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이죠.
1: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연주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이 예전만큼 낯설진 않지만 20년 전에는 그 의미가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0: 맞습니다. 김선욱 자신도 당시 한국에서만 공부해서도 이런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것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라. 어디에 있건 네가 잘하면 내가 증명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리즈 콩쿨 우승을 계기로 런던 필하모닉, BBC 심포니를 비롯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할 기회도 얻었고요.
1: 그러니까 요즘 조성진, 임윤찬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국제 콩쿠르를 통해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많이 보고 있지만 김선욱은 그보다 한 세대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간 피아니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이 김선욱 씨가 리즈 콩쿨 결선에서 선택한 작품이 브람스 피아노의 협주곡 1번이었습니다. 이후 김선욱에게는 이 브람스는 아주 중요한 작곡가로 남은 거죠.
1: 그런 의미에서 브람스 연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브람스가 말년에 남긴 6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8번 중에서 두 번째 곡, 간주곡 김선욱의 피아노입니다.

0: 브람스가 작곡한 6개의 피아노 소품 중에서 두 번째 곡, 간주곡,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이번 주 일요일 10월 4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정명훈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 공연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협연자로 무대에 섭니다.
0: 이 사실 김선욱과 정명훈은 이전부터 인연이 깊었다고 합니다. 정명훈은 김선욱이 아주 젊을 때부터 특별히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1: 김선욱이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세계 무대에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명훈은 이 젊은 피아니스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서울시향을 비롯해 여러 무대에서 꾸준히 함께 연주했고요. 음반도 있습니다. 서울시향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진은숙의 피아노 협주곡을 녹음했고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를 지휘해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음반도 녹음했습니다.
0: 근데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묘하게 닮은 점도 있습니다. 정명훈은 지휘자 이전에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는데 1975년에 리즈 콩쿠르에 출전해서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선욱의 직계 선배가 되는 셈입니다.
1: 아, 사실 김선욱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언젠가는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당시에도 장래에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밝혔는데 오랫동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지휘를 공부했고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을 맡아서 본격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기도 했죠.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한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중 3악장,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도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연애할 때 남편은 완강한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밀어붙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바라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시누이는 틈만 나면 빈정거리면서 은근히 기싸움을 걸어왔고요. 시어머니는 살림부터 아이 양육까지 사사건건 참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댁에 가는 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남의 일처럼 보기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이 생겨도 중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르는 척 지나가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재판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앞으로 잘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했고요. 결국 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사업이 바빠졌습니다.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었죠. 저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육아를 위해서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와 아이들만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완전히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노력한다고 했으니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가정을 유지해 보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가족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찾아오거나 양육에 참여하는 일도 거의 없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자라서 더는 엄마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면서 남편 생각을 하면 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허울뿐인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정리하고 싶습니다. 10년 전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장기간의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오면서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면 다시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될까요?
1: 기각이 되는 경우는 이혼할 만큼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 즉, 아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일 때 기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근데 그러면 10년 전에 한번 기각이 됐는데, 이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각되면 다시 못 재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혼소송 재개할 수 있을까요?
1: 이혼소송이 기각되었더라도 그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0: 네.
1: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전 이혼 기각 판결 후에 일로 별개의 소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기각당한 이후에 벌어진 일로 다시 소송 제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사연자분의 경우 기각 이후 1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0: 네.
1: 또그 기간 동안 남편이 혼인 계속 의사를 밝히면서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요. 이 점은 중요한 사정 변경에 해당해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친정 근처로 좀 이사.

0: 를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건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거든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한 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남편이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면 혹시 요 부분 사연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요?
1: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사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워킹맘으로서 자녀 양육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별거 또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주말 부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혼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 점은 혼인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유지하려 한 노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아내 쪽의 일방적 별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비하여 이사 당시 남편의 동의가 있었는지, 주말에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의한 주말 부부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10년 전 재판에서 남편은 나 가정을 지키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각이 된 건데, 요런 부분, 이번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이전 기각 판결은 오히려 사연자분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수 있어요. 남편이 그때 혼인을 계속하겠다며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남편의 혼인 유지 의사가 진정성이 없는 것임을 보여주거든요.
0: 말뿐이었다, 이런 거죠.
1: 네, 법원은 이전 소송의 기각 사유와 그 이후의 변화를 비교해서 현재의 혼인 관계 상태를 판단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전 소송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서 남편의 약속 불이행을 입증하면 효과적입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사실상 10년 가까이 따로 생활해 왔잖아요. 장기간 이렇게 별거를 한 건데 재산 분할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별거 이후에 각자 모은 재산도 나눠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세요.
1: 혼인 파탄 시점을 이제 별거 시점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이혼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별거 이후에 이렇게 모았던 재산은 나누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별거 이전에 있었던 재산이 바탕이 되면 그것도 포함은 될 수는 있겠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10년 전에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한 거 남편과 상의해서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한 거라고 하면 사연자분한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재판에서 남편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10년 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혼이 가능하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고향 다녀오시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 한 번쯤 들리셨을 텐데요. 간식을 사서 돌아왔더니 멀쩡하던 내차 문에 큼지막한 흠집이 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옆차 사람이 문을 벌컥 열어서 찍어놓고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버렸네요. 이른바 문콕 도주입니다. 남의 차를 망가뜨리고 그냥 간 사람, 물피 도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주차를 마친 뒤에 차 문을 열다가 생긴 일반적인 문콕은 도로교통법상 물피 도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물피 도주 규정은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은 뒤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콕은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여닫다가 생긴 일이어서 차의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승자가 문을 열어서 문콕을 한 경우도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물피도주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문콕을 하고 그냥 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로 남의 차를 훼손했다면 문을 연 사람에게 수리비 등을 민사상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문콕을 했다면 모른 척 떠나지 말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법으로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보보의 늦은 후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 추워지기 전 지금이 가을 즐기기 딱 좋은데요. 날 좋을 때 틈틈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20mm로 양이 가장 많겠고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제주 산지에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동작대교의 강북 방향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강릉휴게소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릉 방향은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와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인데 양재터널 1차로와 2차로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정도 정체입니다.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 갓길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촌 진입로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고 내촌 부근 진입로 2차로에서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남양주 가는 길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조사단이 오늘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관련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2: 중장입니다. 먼저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0: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입니다.
2: 작전 중에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북한군이 MDL 일대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에 대해 유엔사와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한 새로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작전 당일 10시 51분경 우리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인해 부상을 당했으며 중상자 2명, 경상자 1명을 포함한 작전 병력 18명 전원에 대해 응급 후송 헬기를 투입하여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현재 작전 병력 18명 중 15명은 퇴원하였으며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퇴원한 병력도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 치료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 진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상황 발생 직후부터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합동조사를 추진하였으며 9월 22일과 23일에는 부상 인원에 대한 진료 및 안정 가료를, 24일과 25일에는 합참 현장조사 TF 편성, 현장조사 투입 시기 평가, 지휘 통제 및 통신 점검 등 재반 작전 준비를, 26일에는 유엔사와 합동으로 기동로 확보 및 작전 환경 조사 등 예행 연습을, 27일부터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종료되지 않아 추가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와 평가 후 발표 예정이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0: 먼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입니다. 지뢰 폭발 위치는 MDL 남쪽 10여 미터 지점이며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 10여 미터 이격된 지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뢰 폭발은 두 발이었으며 작전 당일 철수간 추가로 한 발을 발견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원점 일대는 총 세 발로 추정하였습니다. 지뢰 폭발 시 부상자 장구리에서 채취된 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는 오늘 16시 04분부로 받았습니다. 감정 결과 TNT 성분과 갈색 계열의 이물질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현장 확인간 식별한 화구 형태와 폭발 당시 화염에 대한 작전 인원의 진술, 피해 인원의 부상 정도를 고려시 폭발 원인은 아군의 지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당일 철수간 폭발 지점과 약 1m 이격된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지뢰 한 발은 최종 조사관 확인 예정입니다. 진술을 근거로 북한군 목함 지뢰 형태와 유사한 갈색의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현장 조사를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입니다. 첫째, 해당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5년 9월에 발견된 점. 둘째,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되고 철제 파편이 없는 것을 고려시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것이 확실한 점. 셋째, 1차 폭발 지점 약 1m 인근 지점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넷째, 폭발 지점의 화구 및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통해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시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최종 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MDL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작전부장이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 당국의 브리핑을 지연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0: 합참 작전부장 양진혁 육군소장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조사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 등 40여 명이 2차 지뢰 폭발 지점 2m 전까지 도달했으며 1차 폭발 지점은 여기서 2m 이격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전 병력의 분장, 방탄 헬멧, 지뢰화 등을 확보하였고 지뢰 폭발로 발생한 작은 웅덩이 형태의 화구 2개소를 육안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좌측 사진에 보시는 사진은 오늘 현장 조사관 원점 지역 일대까지 접근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흰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이 2차 폭발, 그 다음에 위쪽 화구가 1차 폭발로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화구가 되겠습니다. 작전요원들이 진술한 지뢰 추적 물체와 기타 잔해물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엔사 군정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합동조사팀은 시간 관계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추후에 재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도로 작전 환경 및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중앙의 군사분계선 M들이며 남방 2km, 북방 2km 이내 4km 지역을 비무장지대 DMZ라고 얘기합니다. 남방 한계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부에 있으며 우리가 통상 GOP 철책이라고 하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광망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운영되는 지역입니다. 아춘 철책은 MDL과 GOP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GP를 연하는 선상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춘설책 이남 지역은 통상 감시가 가능하고 경세가 급하지 않은 경우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비교적 아군의 통제가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우측 사진은 15년도 북한 목함지뢰 폭발 당시 춘설책 일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시 장비로 춘설책 일대가 감시가 가능하고 당시 이 소통문 앞 뒤에서 지뢰가 폭발하여 중상자가 발생했던 상황이 되겠으며 이 하단부를 보시면 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동로가 개설되어 있겠습니다. 반면 이번 작전은 춘실책을 넘어 기구축된 녹색 기존 수색로를 따라 도보로 이동하다가 새롭게 MDL 방향으로 신규로 수색로를 개척하는 작전이었습니다. 1번 위아래 사진을 보시면 대단히 수풀이 울창하고 착잡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았고 수풀이 우거진 그런 지형으로서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이번 작전간 수색대대장과 공병요원이 지뢰 추정 폭발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은 어느 때보다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전 인원, 18명 전 인원이 수도통합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전 현장에서 작전을 실시했던 참가 병력 중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가 현장 조사 일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병들의 철저한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작전 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상황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전 당일 수색대장 등 18명은 GOP 철책에서 소형 전술 차량과 산악 바이크를 활용하여 소통문까지 차량으로 기동을 하였습니다. 소통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보로 기존 수행을 따라 이동하였고 차 지점, 새롭게 MDL 방향으로 수행료를 개척하는 위험성이 높은 그러한 지점부터는 우리 공병 요원들이 정밀 지뢰 탐지를 하기 위해서 맨 선두에서 지뢰 탐지기를 활용하여 지뢰 탐지 및 예초를 번갈아 하며 약 200m를 전진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신규 수행로 개척이 종료되는 시점 그리고 1차, 2차 지뢰가 폭발했던 그런 상황을 요도화했습니다. 총 18명 중에서 지휘관인 수색대대장 등 9명은 탐지조, 지휘조, 작전지원조, 작전지원조 3개조로 편성해서 지뢰 탐지 및 작전지휘를 실시하고 약 20에서 100여 미터 이격된 지역에 통신, 후방경계, 의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원조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수행로 개척작전을 진행하던 대대장은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해본 결과 MDL 지역에 좀 근접해 있다는 상황 평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작전을 종료하고 철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적색 동그라미 3번, 4번이 이번에 지뢰 추정 폭발로 중상을 입은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대장은 9번 수색요원에게 지시하여 맨 앞에 수색이 완료된 지역 표식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제 진입 역방향으로 철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번 공병요원이 철수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왼쪽 한 발을 내딛는데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1차 폭발이 발생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3명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인근에 있던 수색요원이 접근하여 화구 앞서 말씀드린 작은 웅덩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시 2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색 요원이 뒤를 돌아보니 여기 4번 지점에 수색대장이 폭발음과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식별하였습니다. 1차 폭발 당시 대대장은 1차 폭발로 인해 쓰러진 공병 요원에게 괜찮아 라고 소리치면서 신속하게 뛰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6번 수색 요원은 1차 폭발로 이명 증상이 있어서 웅크린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고 이 인원을 지나치자마자 2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정보참모도 대대장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5번 지점 일대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안면부 및 기타 신체 부위에 파편이 있었습니다. 파편상을 입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이 간격들은 다 1m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6번 인원은 없었습니다. 이 수색팀장은 신속하게 쓰러져 있는 수색대장에게 접근해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좌측 발목 심한 부상을 입었고 그 외 우측 허벅지 등 상당 부분 파편 등의 피해를 입고 고통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색팀장은 신속하게 지혈대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이후에 폭발로 이 지역이 안전지역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뢰탐지를 했던 공공요원들은 기존 방식이 아닌 보다 더 정밀한 지뢰탐지 방식을 적용하여 퇴출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맨 앞에 있던 1번 공병요원이 지뢰탐지기가 아니라 이 지점부터는 무릎을 꿇고 손곡괭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역은 탐침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긁어내가면서 약 20m를 전진하여 안전지역이 확보된 이후에 퇴출을 실시했습니다. 이 공병이 손곡괭이를 이어 탐침을 하는 과정 중에 이 1차 폭발 지점 약 1m 지리탐지였던 수색로 끝 지점에 약 5에서 10m, 5에서 10cm 내에 매설되어 있는 네모난 사각형 형태의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였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부 진술에서 보면 이 직접 공격요원이 탐지한 이 지뢰, 그 인원이 탐지한 표면에는 갈색 모양의 네모난 형태이며 매끄러운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언급을 하고 이 주변에서 또한 3명이 같이 목격했으나 약간 이격돼 있어서 어떤 인원들은 적색, 어떤 인원들은 갈색, 그리고 목함 지뢰라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1: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조사단이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군 당국의 브리핑을 지연 중계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규 편성 관계상 끝까지 전해드리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요. 다음 주에 또 공휴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어난 여유만큼 예상치 못한 지출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럴 때 내 지갑의 상태 꼭 챙겨봐야 합니다. 평소보다 지출이 늘어났다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돈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그 계획 잘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일부 보험사에서 하지정맥류 시술에 대해 보험금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보험 설계사 일을 했던 청취자님이 실제 본인이 직접 설계한 보험을 점검받고 싶다면서 신청한 특이한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님들을 위해 문자창을 열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질문 소개해드리고요.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 듣는 시간 마련해볼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연휴 잘 보내셨나요?
2: 네, 잘 보냈습니다.
0: 부쩍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2: 그러게요. 연휴였는데.
0: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연휴 끝에 돌아왔을 때가 더 뭔가 일상 복귀가 힘든 것 같은데 네. 힘을 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2: 아마 이런 생각해보신 청취자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거 보험 상품 내가 직접 설계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보셨을 텐데 오늘 사연은 보험 설계사로 실제 일을 하셨던 청취자분께서 본인의 가정에 보험 점검을 요청하셔가지고 상담해드렸던 사례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0: 궁금해요.
3: 저는 요즘 실손의료비 중에서도 입원의료비 관련한 지급심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알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워낙 실손보험금, 이 보험금 지급 건수가 많다 보니까 보험사가 그런 기준을 되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피해라고 하기보다는 좀 손해 없이 네. 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요모조모를 잘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나도 보험이나 보장 또는 재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두 분이 직접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샵 0945번의 문자 메시지 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만나봅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주요 비급여 치료를 둘러싼 보험금 지급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전환 이후 보험금 청구가 크게 줄어든 데 이어 하지정맥류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실제 입원의 필요성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병원에 머문 시간이나 입원 수속 여부 등을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환자의 상태와 시술 내용, 합병증이나 부작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 의료비만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요. 이렇게 달라진 하지정맥류 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요즘 실손 의료비에 대한 변동 사항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4세대에서 5세대 실손으로 한 세대가 또 이제 넘어왔고 그런데다가 보장의 범위와 규모도 좀 달라지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 하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실손보험 통해서 많이 보장을 받았던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보장까지 좀 달라져서 고민이 좀 많은데 일단은 뭐가 달라졌는지부터 좀 다시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앞서 소개된 기사 내용으로 각 보험사에서 이런 알림톡 메시지 받으신 청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보험사 알림톡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올해만 해도 너무 변동성이 많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손의료비 가입 가능한 세대가 바뀌었고요. 도수치료비에 대한 것들도 이제 비급여가 아니라 관리급여로 전환이 됐고 또 최저충격파도 이렇게 보상하겠다 보상 기준이 또 달라졌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지정맥류 관련된 내용까지 전달되면서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병원 갔다 와서 병원비 나오면 실손 청구하면 알아서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신경 쓰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병원비를 썼다 하더라도 그 실손 비용에 맞게끔 내가 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 실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2: 맞아요.
0: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이드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볼게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서 문의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 실손보험의 변경사항의 핵심은 뭘까요?
3: 결국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손의료비를 많이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입원 의료비 한도 때문인데 이제는 보상 기준을 입원했냐, 입원 퇴원의 여부로 보지 않고 결국에는 환자의 상태와 의사 소견으로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입원 치료를 했냐를 인정하는 거냐의 부분인데요. 이 하지정맥류 수술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치료인데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치료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2, 3일 정도 입원하시면서 수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간단한 시술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두 시간 정도로 치료가 끝나는데 내가 입원 처리를 해서 입원 의료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대법원에다 판단을 구했던 거죠.
2: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구한 결과 예전에는 입원했어요? 네, 입원했어요. 그러면 그냥 입원 의료비로 보상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원 의료비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시술이었거나 또는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입원할 필요가 굳이 없었는데 라고 하면 실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입원 의료비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백내장 수술이 한창 이슈였었는데 그때 백내장 수술의 경우도 입원 여부를 이렇게 따졌었고 그래서 지금은 백내장

0: 그러면 실손 의료비에서 입원 의료비 한도는 보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80%에서 90% 보상을 받았다 가정을 하면 300만 원 병원비 중에서 한 250에서 270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원으로 처리가 되면 통원 의료비 한도가 보통 20에서 25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내가 병원비는 300만 원이 들었는데 통원 처리가 되면 실제 실손 보상 받는 거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이거는 상당한 차이네요.
2: 엄청난
1: 엄청난
2: 차이죠.
1: 차이예요. 입원으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240만 원 이상 보험금이 나오는데 통원 의료비로만 썼을 경우에는 20만 원 내외로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입원이 반드시 필요해서 입원을 했고 그에 따른 병원비를 지출했으니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0: 그렇죠.
1: 중요하겠어요. 실손 의료비 가입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좀 까다롭고 나빠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입원 의료비에 대한 맹점이 이 비중증 질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막고 과도한 의료비 책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행이 됐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1: 그렇죠.
2: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정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현실은 벌어졌고 결국에는 두 가지 정도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수술과 입원이 과연 필요했냐, 이 적정성 안에 있는지 권고 안에 맞는 입원 수술 필요 소견을 받으시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너무 건강하시거나 시술 방법이 간단해서 입원이나 수술 필요 소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통원 의료비로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전에 충분히 의논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방법은 이미 내가 실손 의료비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통원 의료비밖에 보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액으로 보상이 되는 수술비 보장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지정맥류 수술이나 시술로 지급되는 수술비 보험금이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치료비 보조 역할부터 수술비 보험으로 대비하기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적인 보장을 논의를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부족한 이 실손 의료비에 대한 대안으로 수술비 특약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뭐 일단 가입만 잘 해두면 되는 게 보험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보장받기까지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위험이 더 많아진 세상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꼼꼼하게 상담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갖추시는 게 진짜 중요할 텐데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이 복잡한 보험이라는 금융상품 전문가분들이 고르고 골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치기를 해드립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제모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0: 애프터.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도 두 분이 직접 현장에 나가 만나고 온 청취자님 사연을 들려주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7479번님 YTN 라디오 매일 듣는 애청자인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1년 전쯤 굿모닝 굿나이프를 듣다가 서민정 팀장님께 보험 점검을 받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때 보완한 덕에 암 진단금 혜택과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면제 혜택도 받아서 정말 큰 부담을 덜었거든요. 자, 굿모닝 굿나이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7479번님이 지금 메시지를 넣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2: 아, 그럼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연락을 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보험 걱정, 돈 걱정 없이 치료만 잘 받고 돌아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문자까지 남겨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0: 아, 그러게요. 저도 많게 하시라고 또

0: 응원을 전해드리며, 7479번님도 어쨌든 보험 점검을 통해 비포 애프터가 진짜 확실하셨던
1: 네.
0: 사례인 거잖아요. 이제 오늘 어디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지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오늘 사연은 가족보험 점검을 요청하셨던 40대 후반 청취자님 상담 사연인데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상담을 도와드리는데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보험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상담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좀 재밌는 배경이 사실 숨어 있었습니다. 상담 신청하셨던 청취자님이 사실은 몇년 전에 보험 설계사 일을 하셨었고요. 그때 본인 가족 보험을 설계를 하셨었는데 그거를 점검해 주세요라고 하면 상담 요청하셨어요.
0: 이거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제가 미용사인데 머리 이제 커트를 이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제 머리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다른 미용실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2: 비유가 되게 재밌네요.
0: 그리고 본인이 설계한 보험을 점검받고 싶다. 뭔가 확신이 없으셨을까요? 왜 이런 상담 신청을 하셨을까요?
1: 일단은 일을 그만두신 지가 3년 이상 좀
0: 아,
1: 되셨어요.
0: 지금은 안 하세요?
1: 네, 그래서 실제 근데 설계사로 근무를 하신 것도 채 1년이 안 되었는데, 일단은 아는 언니 추천으로 자격증 땄고요. 그다음 보험 설계사로 이제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면서 했는데, 보장 내용 일단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대화를 하면서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을 다못 채우고 그만두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결국 뭐 하겠어요? 내 거. 그리고 내 자녀 거 이렇게 다 가입을 하시고 친언니랑 조카분들 것까지 가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셨던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래도 청취자님이 짧지만 일을 하시는 동안 뭔가 교육도 잘 받으시고 직접 좋은 것들로 구성해서 나와 내 가족들을 잘 설계를 해주셨을 텐데 어떻게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 내용, 이런 보장,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셨을까요?
2: 그렇죠. 사실 저도 상담 시작하면서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똑같이 드렸어요. 아니, 이거를 직접 점검해보시는 것도 사실 가능하시지 않겠냐.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설계하신 의도가 있을 거고,
0: 그렇죠.
2: 설계 내용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청취자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사실 난잘 모른다. 왜 모르시냐? 그랬더니, 이게 어떤 내용이 잘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점검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일할 때도 초반이다 보니까 같이 그 일하자고 했던 언니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알려주신 대로만 그냥 구성을 해서 본인은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어떤 보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저도 생각해보면 첫 방송을 한게 15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초보자 아나운서인 시절에, 초보 아나운서 시절에는 하긴 뭐 저도 뭐제 방송이 좋은 건지 잘된 건지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아마 청취자님도 그런 고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일 시작하는 초반에 사실 설계는 내 설계가 아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알려주신 언니분이 있었는데 이 언니분도 일을 그만두신 상황이라 일단 물어볼 데가 없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오죽하면 YTN 굿모닝 굿나이프까지 이제 발길을 들이신 건데 일단은 20대 초반의 두 자녀 그리고 청취자님까지 세 분의 보험료가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이 이제 세 식구 한 8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52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시고 안내를 받고 이제 가입을 하셨던 건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들으시더니 너무나 아쉬워하셨어요.
0: 어떤 게 아쉬웠을까요?
2: 일단 첫 번째가 보험료인데 실손 의료비를 빼고 나머지가 이제 52만 원인데 청취자님이 한 22만 원, 자녀분 두 분이 각각 한 15만 원 정도 보험료거든요. 근데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게 30년 납 90세 만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0: 납기가 한 굉장히 기네요.
2: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세 분이 뭐 건강하게 잘 지냈다라고 하면 30년간 내야 되는 보험료가 단순 계산하더라도 1억 8천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보장 내용 사이사이에 또 갱신형 보장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30년을 오롯이 다 내더라도 납입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도 문제가 될수 있죠.
1: 그리고 이 정도의 보험료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나이 대비 보장으로 살펴봤을 때 결국에 보장이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30년 납입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가 결국에는 총한 5,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암진단비가 갱신형, 비갱신형 다 합쳐서 4천만 원이고요. 뇌혈관은 1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도 1천만 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나이가 어림에도 보험료 대비의 보장 내용이 굉장히 적은 건데 이 이유 이유가 뭐였냐면 보험료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주요 진단비가 아니라 입원 일당. 결국은 입원했을 때 내가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보장이었는데 이 보장으로 보험료가 3만 원 넘게 나가고 있었어요.
2: 네, 청취자님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자녀분들보다 보장 금액이 오히려 적어요. 보험료는 22만 원으로 더 많이 내시는데 네, 두 건 가입 중이신데 그 두 건을 합친 게 암진단금이 4천, 뇌혈관 1천, 허혈성 1천 이렇게거든요. 그리고 수술비 보장이 들어있긴 한데 이게 조금 보면서 좀 황당해 하셨던 게 제일 작은 수술을 받으면 수술비가 5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큰 수술을 받아도 수술비가 2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30년 납을 다 하시는 게 청취자님만 약 7,200만 원 정도 내시거든요. 근데 내시는 사이에 암에 걸리고 뇌혈관 질환도 걸리고 협심증도 걸려도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사실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7,200 내고 6천 받는 보장이니까 보장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0: 누가 보험료보다 보장 금액이 더 적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잘못 설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큰 병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내가 낸 돈에 비해서 보장이 턱없이 부족하면은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지금 청취자님이 사실은 보장이 적은 것도 아쉽고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도 아쉬운데 결국엔 자책을 제일 심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볼 수 있었던 건데 내가 설계사였을 때도 이렇게 했나라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가 상황이 이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오빠도 협심증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 정말 또 턱없이 부족한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더 늦기 전에라도 문제점을 좀 알게 됐고 지금에라도 보험료를 줄이면서 좀 보장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오히려 안심을 하시면서 저희와 보완 내용을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0: 그래 맞아요. 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다 100점짜리 정답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2: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중요하고 귀한 인연이니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그런 만남을 가졌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재설계를 잘 해나가시면 될 텐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청취자님 어떻게 보완하는 걸로 좀 의논을 하셨을까요?
2: 일단 첫 번째 의논했던 게 보장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 대비 주요 보장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리는 특히 지금 가족력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장들은 좀 더 넉넉하게 늘리는 걸로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험 자체가 건강해서 아무 일 없이 보상 안 받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그러면 그때만큼은 내가 필요한 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그래야 보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1: 그러면서 우리가 보험료 줄이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월보험료가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결국에 총 내셔야 하는 보험료를 계산해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납입기간을 일단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몇 년 뒤에 이제 자녀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본인들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때 자녀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으면 좋겠다가 포인트였어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플 확률 50%. 안 아플 확률 50%. 청취자님 댁처럼 이렇게 아버님이나 오빠분 가족력이 있다면 그 해당 질병에 있어서는 아플 확률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리고 안 아플 확률도 존재하기 때문에
2: 그렇죠.
0: 보장성 보험은 안 아플 때 내가 이 보험을 다 납입하고도 아깝지 않을 돈으로 지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2: 맞아요.
0: 청취자님은 과한 보험료를 쓰면서도 정작 아플 때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보장안을 본인이 직접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할 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청취자님과 자녀분의 보장까지 하나하나 전문가가 실망스럽지 않게끔 잘 개선안을 만들어주셨을 텐데요. 어떤 애프터 결과가 나왔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 도움 받아 우리 집도 보험 점검 보장 체크해 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잇.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0: 임성민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성민 주치의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1: 예, 애프터 처방 결과 간단하게 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이 보장 내용을 좀 든든히 하자였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두 자녀들하고 청취자님하고 특별한 치료 이력이나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보장을 넉넉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암진단금은 기본 5천만 원으로 늘렸고요. 기존에 없었던 표적항암 치료비 보장의 세트 보장을 같이, 뇌혈관 질환 보장도 2천만 원, 수술비 1천만 원, 걱정하셨던 심혈관 보장도 허혈성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게끔 보장 범위도 같이 넓혀서 준비를 했습니다.
0: 이렇게 되면은 그 가족력으로 되게 걱정 많으셨던 그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협심증이 발병할 경우에도 보장 금액이 커지는 거죠.
1: 그렇죠. 기존에는 협심증 진단 받으시고 수술하실 경우에 지급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정을 한 이후에는 진단비가 3천만 원 지급이 될 거고요. 수술비도 1,500만 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총 4,500만 원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전후 비교했을 때 3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 정도면은 가족력에 대한 대비도 든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같은 상황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3배가 넘는다. 이렇게 되면 정말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거죠.
1: 그렇죠.
0: 자, 보험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2: 네, 기존의 새 식구 보험료가 30년 납입을 함에도 청취자님이 22만 원, 자녀분들이 각 15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월 보험료는 청취자님이 약 17만 원, 자녀분들은 9만 원, 10만 원으로 일단 총 36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보장을 기존보다 더 크게 늘리면서 주요 진단비를 비갱신형으로 바꿨음에도 저희가 월 16만 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총 보험료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기존에는 총 납입하셔야 되는 보험료가 약 1억 8,7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면 약 8,600만 원으로 총 보험료에서 1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게 몇 년 뒤에 자녀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물려줄 거다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때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물려받으시면 실손의료비보험 이런 건강보험 합치더라도 보험료가 각각 11만 원 전후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넉넉한 보장을 물려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한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직접 설계했으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잘 모르던 시기에 하시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서 많은 부분 보험료나 보장 내용을 개선하면서 오히려 걱정하던 가족력을 굉장히 잘 챙기실 수 있어서 든든해 하셨던 애프터 결과였습니다.
0: 그렇군요. 실손 보험을 제하고 3인 가족 52만 원 지출되던 보험이었습니다. 보장도 굉장히 부족했는데 36만 원으로 줄이면서 이 비갱신형으로 가져갈 주요 보장들 다 챙기고 또 탄탄하게 내가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보장까지 다 구성을 했으니 이제는 청취자님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고 이 보험 잘 유지하시면서 혹시라도 어려움 생기셨을 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그리고 지출, 저축, 투자 여러 가지 재무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문제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를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가 상담해 주실 첫 번째 청취자님 3351번님 골라봤습니다. 지난주에 국가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왔는데 용종됐다고 하면서 추가 비용을 결제했거든요. 혹시 이것도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
1: 네, 당연히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일단은 건강검진 비용을 제외하고 용종 제거하시고 조직 검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내셨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치료 목적의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실손의료비 청구가 되고요. 두 번째로 용종을 떼셨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질병수술비라든지

0: 종술비, 수술비라든지 이런 수술비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 수술비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관련 서류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다만 이게 주의하실 점이 요즘에 이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어요. 용종을 뗀줄 알았는데 용종 절제를 하신 게 아니고 단순히 검사하려고 생검을 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검사를 위해서 일부 조직만 채취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술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수술비 보험금은 생검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꼭 기억하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065번님, 저는요, 치료받은 기록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고, 운동하다 다쳤던 기록들인데, 보험을 보완하려고 알아보니 보험 회사마다 설계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치료 기록인데도 왜 보험사마다 가입 조건이 이렇게나 다른 건가요?
1: 이게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질병, 뭐암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가 거의 대부분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입원하셨던 이력, 수술하셨던 이력들은 보험회사마다 심사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을 보장받으려고 설계했느냐에 따라서도 심사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상담하셨던 분도 넘어져서 입원하셨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심사를 받았더니 어떤 회사는 유병력자 심사로 넘어가고 어떤 회사는 그냥 일반 건강체. 근데 또 어떤 회사는 이게 예외 질환으로 인정이 돼서 제일 저렴한 버전인 10년 고지원 건강체로 통과가 되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2: 이렇게나 달라요.
0: 그럼요. 그리고 결국엔 치료 기록이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유병약자 보험이나 간편보험도 회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질병 수술이라든지 입원 이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 다른 부분에 대한 심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가장 좋게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인지 최대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좀 유리하게 적용을 받으려고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있는 그대로 치료 내역을 알리시고 설계사를 통해서 심사 결과를 정확하게 비교 안내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병원 진료 기록, 치료 기록, 그리고 질병 진단 기록 있으신 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비싼 거 가입하게 될까 봐, 가입 거절될까 봐 조금 본인 유리하게 좀 뭔가 각색하시는 분들
1: 네. 절대 안
2: 계신데
1: 돼요. 절대
2: 절대
1: 안 돼요.
2: 안 됩니다. 나중에 보험금 아예 못 받고 내가 냈던 보험료까지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꼼꼼하게 비교해서 보험사마다 이렇게 각각 상황이 다르다고 하니까 최적의 보험사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보험 상품 선택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신 3667번 님, 7631님, 3993번님의 상담 신청하신 많은 분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장 중에 하지 정맥류와 관련된 내용, 또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직접 설계했지만 문제가 많아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다시 준비했던 상담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금융 상품이라도 어떻게 접근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상담 통해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바라는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의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차태현의 2차선 다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 중반까지 낮에 덥겠습니다. 다만 10월의 시작과 함께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요. 아침 기온 내륙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고 낮에도 20도에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동쪽 지역에 비 소식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20mm로 양이 가장 많겠습니다. 강남에서 사고 소식 있고 고속도로 위로는 야간 작업 중인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로 원활하더라도 적정 속도 지켜주시고요. 주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3차로와 4차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공항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한남대교부터 정체고 한강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남순환로 수서방향 관악터널 내 1차로와 2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월계 1교 가는 길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많이 혼잡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울요금소 5차로에서 타이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월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합동참모본부의 중간 평가가 나왔습니다.
8: 합참은 인근에서 발견된 미폭발 지뢰와 사고 현장 정밀 분석 등을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린 뒤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7: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예, 합참 발표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9: 네, 합동참모본부가 조금 전 우리 군인 3명을 다치게 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지역에 아군이 지뢰를 매설한 기록은 없는 반면 북한군이 근처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흔적이 지난 2025년 9월에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북한군 지뢰로 판단할 직접적인 근거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합참은 국과수 1차 감정 결과에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는데 1차 폭발 지점 약 1m 부근에서 갈색의 북한군 지뢰가 발견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사고 당시에 지뢰 두 발이 폭발을 했고 병력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폭발하지 않은 지뢰 한 발을 발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진술과 일치하는 지뢰를 발견을 한 겁니다. 합참은 미폭발 지뢰를 분석한 결과 북한군의 목함 지뢰와 유사한 갈색 계열의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또 폭발 현장의 차이도 뚜렷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고 현장에 철제 파편은 없었고 살상 반경은 상대적으로 좀 작았는데 우리 군이 사용하는 지뢰는 폭발 시에 철제 파편이 다량 발생하고 반경 역시 약 20m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한 합참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에 제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이 된다면 이번 사고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의 지뢰로 부상을 당한 거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합참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우리 군은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긴 하지만요. 이렇게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소행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발표한 건 지난 21일 사고 발생 이후 약 일주일 만입니다. 군 당국이 사고 원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것도 북한의 반보병 지뢰라고 콕 집어서 지목을 하면서 향후 북한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북한이 이를 인정할지는 별개입니다. 현재로서는 순순히 나오지 않을 거란 평가가 우세합니다. 북한은 비교적 증거가 명확했던 2015년 DMZ 목함 지뢰 사건 당시에도 남측의 모략극이라고 반발을 했고요. 이후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책임을 직접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7: 네, 중간 발표치고 이제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의 후속 처리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늑장 조사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란 맞받으면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 내일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10: 취임 4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여파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만남. 양당 대표는 강 장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11: 장병과 군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고
12: 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3: 그다음에 국방과 안보를 든든히
1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3: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0: 여야 지도부 회의에선 더 선명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군이 망가졌다, 군이 조사를 뭉개고 있다며 늑장 조사에 방점을 찍었고
15: 김정은 눈치만 보는 대통령의 행태를
14: 정점식
15: 보면서
14: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5: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10: 반면 민주당은 사건 은폐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군 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6: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14: 더불어민주당
16: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덮고 있다며 탄핵, 이적 행위 등 그건도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맞서면서 거친 설전도 주고받았습니다.
13: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겁니다.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14: 대표입니다.
13: 이적행위 외환죄입니다.
17: 폭발 사고
1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7: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10: 여야 신경전 속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개요와 후속 대책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국내에 송환된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모레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을 채택하고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한 국정원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또 백령도 인근 북한 추정 항공기 움직임 등 최근 안보 동향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안드리 베시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베시킨 대사 대리에게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특히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베시킨 대사 대리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7: 북한인권 민간단체들이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이 우크라이나에서 국내로 송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민간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두 청년이 스스로 대한민국행을 선택했고 그 자유의사가 존중됐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뜻깊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 청년에게 필요한 건 조용한 회복과 새로운 삶이라며 신변과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간부가 한반도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온라인 매체 뉴스포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무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모습은 자국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 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다노우 실장이 언급한 사건은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0: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하는데요. 임세연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자, 추석 연휴 직후 전국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연휴 기간 여야가 진단한 민심도 확연히 달랐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 추석 연휴는 민심 청취의
4: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습니다.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재청 거부를 던지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습니다.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5: 우리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사고 6일이 지나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0: 자, 여야 대표의 오늘 발언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이 청취한 민심하고 같은지 궁금합니다.
2: 비슷하면서도 다르기도 하는데요. 뭐 일단은 예. 민생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죠.
4: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2: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다행인 것은 사실 이번 추석 때 추석 시장 물가가 9년 만에 또 굉장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체감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나오고 또 특히 경유값, 뭐 휘발유값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도 하셨고요. 물론 뭐 반대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지만요. 종합적으로 뭐 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1: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4: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1: 21일에 우리 군 장병 3명이 북한군이 매설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에 예정된 유엔 기조연설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북한의 소행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올해 그 의혹이 지속되다 보니까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북한과 관련해서 떳떳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군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의혹 자체만 더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0: 예.
1: 지금 꽤 시간이 지나서야 군 측에서 북한군이 매설했을 그 지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발표한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국민들로부터 큰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심이 네. 그런 문제에 많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추석 민심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추석 민심 중에 이 서부전선 지뢰 폭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슈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시작은 이제 연휴 지난 21일 발생을 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고 3명의 장병이 이제 중경상을 입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합참이 발표를 했는데 예,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
2: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차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뭘 자꾸 은폐하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이 은폐 지시를 했다. 아까 말씀하잖아요. 장도혁 대표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사실상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장병들의 안전이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나 지금 부상을 입으신 장병분들의 빠른 회복이 또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단계에서 왜 예. 빨리 안 하고 왜 은폐하려고 하냐 하면서 예단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정쟁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0: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오늘 합동 현장 조사의 1차 발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사건 과정과 일자까지 일자에 그 일자에 무엇을 했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우리 군에서는 상황 발생 직후부터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합동 조사를 추진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또 그 날짜별로 뭐 23일에는 부상 인원에 대한 진료 및 안정 치료를 했다. 그리고 24일, 25일에는 합참의 현장 조사 TF를 편성을 해서 현장 조사 투입 시기나 이렇게 지휘 통제, 통신 점검 등 재반 사항을 재반 작전을 준비를 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26일에는 유엔사와 합동으로 이제 기동로 확보와 작전 환경 조사 이런 예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즉 이렇게 긴 과정, 뭐 말씀하신 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지만 이 작전 지역이 굉장히 또 위험하고 그동안에 군이 다니지 않았던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 과정을 진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투입이 안 되냐, 은폐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실제 중요한 이 사실관계 확인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다라고 봅니다.
1: 자, 이게 조금 전에 이제 합참의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녹취가 준비가 잠시 뒤에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들려드리겠고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왜 이렇게 늦었느냐, 발표가 이렇게 늦었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북한군의 지뢰에 의한 것이었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그게 이제 오늘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2: 네. 애초부터 이 지뢰 폭발이 있은 후에 북한의 그 지뢰 매설에 의한 폭발 사고였을 가능성이 가장 컸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만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 근거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지뢰탐지기를 갖고 들어갔는데 지뢰탐지기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1: 그러니까 철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2: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와 우리 군이 사용하는 지뢰와는 폭약 잠재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대략 200g 정도를 쓰기 때문에 이것이 보호장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절단될 정도의 폭발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이 쓰는 대인지뢰는 28g밖에는 TNT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장구를 착용했었을 때는 실제 골절살 정도만 입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그 소행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이렇게 호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굴종 외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상이었다고 보고요.
1: 그래서 아까 말씀 부상이 이제 한 명은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과연 발에 그 보호장구를 착용했느냐 이것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었는데. 착용은 했다고 그럽니다.
2: 그렇습니다.
1: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다친 거죠.
2: 그렇죠. 그게 그래서 폭발력의 차이가 있었고 그럴 정도의 폭발력이라면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군 전문가들이 다 평가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장 조사와 관련해서도 21일 날 폭발했는데 27일이니까 6일이나 지난 후에야 기동로를 갔다는 거예요. 사실 뭐 안전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현장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지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실종됐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리고 뭐 후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온 북한군 포로와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연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우리 국민들의 의혹, 의구심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1: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합참이 이게 왜 북한의 지뢰로 가능성이 크냐, 우리 지뢰가 아닐 가능성이 크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증거가 식별된 폭발 지점의 화구, 그러니까 땅이 이제 파였었죠. 그 화구가 얼마나 파였는지, 그리고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뢰에 포함된 그 화약의 용량, 크기. 이게 이제 북한이 훨씬 더 이제 많기 때문에 한 9배, 10배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지뢰, 아군 지뢰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0: 네. 예. 네. 오늘 나온 합참의 결과 이외에는 그 전까지는 그냥 추정의 영역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장병들이 이 정도로 다쳤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정된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 지금 상황이 신중해야 되고 또 엄중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안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0: 더 디테일하게 확인한 절차가 필요했다라고 보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오늘 나온 합참의 결과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 이제 우리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도 없고 북한군이 인근에 지뢰를 매설했던 흔적이 2025년 9월에 발견된 점, 그다음에 국가수의 감정 결과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은 확정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식으로만 아직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지금 최종 결론은 이제 조만간 더 자세한 조사와 뭐 확인을 되면 유엔사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확인을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북한의 소행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인 것이죠. 예. 당연하죠. 그리고 자꾸 북한 눈치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북한의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당연히 이 조사 과정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자세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이지 저희가 북한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것이 대통령 입으로 이거 북한 소행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1: 예. 그러니까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그랬고 합참도 그랬고 북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국방부의 지금 대응하는...
2: 지금 예.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었을 때 우리 군이 했었던 그 조치라는 것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였습니다. 예. 그런 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북한이 국사포로 실탄 사격에 나섰었고요. 그에 대한 또 대응으로 우리도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원점 타격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예. 이런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의지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북한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죠? 북한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 냈었던 것 중에 과연 그런 그 북한 눈치 안 보고 우리가 떳떳한 대북 외교를 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겹쳐졌을 때 훨씬 더 많은 불신을 자초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조사 결과가 뭐 불과 3, 4일 후면은 완벽한 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북한의 소행 가능성이 크다고만 본 거잖아요. 예. 실제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명이 됐었을 때 북한이 그거 분명히 부인할 겁니다. 그 이후에 과연 민주당과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오늘 장정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계속 지연되니까 그러니까 21일 날 발생을 했고 오늘이 28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늦어지냐? 탄핵과 외환죄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탄핵 외환이라는 게 탄핵이라는 것이 직무 수행에 이르지 못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도의 사안 갖고 정치적으로는 탄핵 구호를 외칠 수 있겠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할 수도 없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별개의 그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정치적 구호 성격이 강하다고 보지만 이런 그 대북 정책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일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합참의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정부가 고의로 이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사이에 그 타임라인을 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촘촘하게 이제 오늘 합참이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마치 유엔사에서는 빨리 현장 투입하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걸 막았다라는 식의 유언비어에 가까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보 관련되고 실제로 피해자 장병이 있는데 이렇게 정쟁으로 정치적으로 쟁점한 것이 과연 우리 군과 그 피해자분들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합참에서 일자별로 다 얘기했잖아요. 21일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장병의 안전 문제라든가, 뭐 병원 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 야당에서 적절한 비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진상 규명에 더 도움이 된다면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비판. 그런데 지금 사실상 거의 음해에 가깝고. 음모에 가까운 이야기를 사실 그동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외환, 뭐 탄핵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우스운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외환죄를 적용받아서 재판받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되기도 했고요. 뭐 또 은폐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데 최혜병 관련해서 조사 은폐 지시에서 격려했던 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어디다가 갖다 붙인지는 알 길이 없고 일단 합동에서는 정말 자세하게 일자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추후에 있는 조사에서도 뭐 정확한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함께 또 이야기 만약 부족하다면 그때 또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죠. 미리 그렇게 소위 말하면 예단해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최혜병 사건 때 그렇게 분노했던 민주당은 그 3년이 지난 지금 이번 그 우리 대대장이죠.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온정적인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소행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조차 이렇게 북한의 메시지조차 내지 못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어떤 그 안보관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최병 사건 때 경로하고 뭐 그랬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 공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의혹들도 제기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은 음모라고 하고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그러면 정당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었던 건가요? 사실 저는 이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지. 처음부터 이번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의지만 있었다면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북한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규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었던 21일 이후에 유엔사가 즉각 신속한 조사를 하자고 했었던 데 대해서 우리 군이 반대했다. 이 얘기를 갖고 음모나 음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는 뭐 국정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규명을 해봐야 될 내용이지 단순히 지금 이렇게 제보가 제보를 갖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음모, 음해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두 분도 지금 이제 열띠게 이제 토론을 벌이고 계신데 국회에 지금 국방위도 상당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오늘 이제 GOP 25사단 GOP로 이제 방문을 했고 내일은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이 돼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회도 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건을 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입은 장병 피해자들 되게 온정적이라고 하는데 저희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장병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민주당과 정부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온정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그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오늘은 현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을 했고요. 아마도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관련 분들을 모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나 궁금한 점들을 굉장히 물어서 보다 확실하게 이번 사건이 진실 규명이 나올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내일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2: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일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 유엔 기조연설을 예정하고 있었어요.
1: 23일이었죠.
2: 네, 직후에 유엔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 군이 신속한 조사에 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한 질문들. 또 하나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처음부터 의심할 만한 대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는지 그것이 단순히 25사단장 본인의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 전반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철저히 따져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내일 긴급 현안 질의 과정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민심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 중에 하나, 이 지뢰 폭발과 함께 대법관 후보 재자청 요구 이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제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 요청 자체가 제재청 하라고만
4: 조일의 대법원장
3: 또 결론만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만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0: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로 오셔서 인사말만 하고 가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지는 이제 가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뭐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본인도 지금 계속 뭐 자기 입장 얘기했다고 하시니까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예. 같고 여러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왜 7개월 동안 대법관을 공석으로 놔뒀나? 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대통령을
1: 김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0: 티타임을 하면서 뵀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이렇게 거부를 하려고 했었다면 그때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 왜 그때 얘기 안 했냐 등등 많은 국민께서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궁금점들을 국회의원분들께서 아마 대신해서 질문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예. 본인이 진짜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얘기하셨으면 직접 참여하셔서 본인이 뭐 억울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답답한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또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지난해인가요? 그 국감을 보면은 대법원장이 참석은 했으나 인사말만 하고 뭐 한 시간 동안 이제 답변을 하지 않고 이따가 이제 나갔는데 네. 어떨 거라고 보세요?
3: 오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것만 보면 저도 좀 네. 놀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가? 라고 읽혔거든요. 그런데 또 예. 그동안의 관례를 생각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인으로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해왔으니까 예.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대신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비판하는 게 그동안 7개월간의 공백을 왜 자초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의 공백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더 잘 알 겁니다. 법원행정처에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관행과 관례를 이렇게 중요시한다면 그동안에 그 협의가 없었던 것들에 대한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왜 청와대가 존중하지 않았었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2: 예. 이런 의혹이 있었죠.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다른 그 대법관들이 이제 판사들이 재재청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건의를 했더니 격론을 하면서 거부하고 거부를 했다.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의 의사대로 이렇게 거부를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건 없다. 격론한 적도 없고 그런 특정 의견을 보고 드린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뭐 처음에는 이제 경로 때문에 이제 네. 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행정처장은 경로한 적 없고 의견 보고 드린 적도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법원행정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대법원의 핵심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이렇게 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순 사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쪽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대법원장께도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 여부는 일단 행정처장은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서 나 이거 안 할래요 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의견은 드리긴 했겠지만 아마도 지금 뭔가 결정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요 의혹도 이제 국감장에서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 예. 요 부분. 국감이 이제 다음 달 6일이죠. 10월 6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3: 네.
2: 예.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거나 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이제 더 크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3: 저는 일단 뭐 국회에 나왔다가 증인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야말로 음모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게 뭡니까? 법원행정처장에서는 제재청에 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단독으로 경로해서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뭐 판결문 쓰듯 혼자 그 이 146자인가요? 그 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노경필 행정처장이 얘기하잖아요. 경로한 사실 없고 그런 의견조차 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의원들 그럼 어디에서 그런 얘기 듣고 이런 음모론과 음해를 했었던 겁니까?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뭐 이런 21일에 있었던 유엔사와 관련한 군과의 갈등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저는 이미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완전히 거짓으로 듣며

0: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경로했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경로한 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2: 예, 다음 달 6일 국감장의 모습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대법원장이 참석을 할지 참석을 한다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영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역사 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졌는데 한번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3: 5.18에 북한군이 개입돼 있습니다.
4: 김태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너무 비상식적 질문이었어요.
4: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6: 자,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5: 맥락이 있는 답변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답변드립니다.
6: 아니, 유경수 여사를 죽인 사람 무세광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답을 못해요.
5: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납득을 하지 못해서 답을
6: 아니.
2: 예, 김태규 의원이 갑자기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질문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의도가 어딨다고 보십니까?
1: 모르겠어요. 이게 질문이 너무 맥락이 없이 그냥 단순히 뭐 이거 맞아 틀려 약간 무슨 사상 검증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좀 책임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문체부 장관이 이 영화의 제작자도 아니고 뭐 극본을 쓴 분도 아니고 이분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 영화 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2: 예.
1: 그러니까 좀 맥락에 맞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2: 영화 암살자들 보셨나요? 혹시?
1: 저는 못 봤습니다.
2: 못 근데
1: 보신 분들이 얘기는 들었어요.
2: 예. 예, 예. 예, 정소장 보셨어요?
0: 저도 보지 않았고요. 볼 예. 생각도 없습니다.
2: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1974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있었죠. 이걸 소재로 다뤘는데 이 영화가 박정희 정권의 사건 은폐 또는 이 사건에 정권이 개입을 했다. 이걸 암시하는 영화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좌파의 전유물이 됐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이제 거론을 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0: 실제로 창작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이미 판명된 일에 대해서까지 그걸 비틀어서 왜곡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2: 예.
0: 강경 보수 세력이 거기에 북한군이 개입했던 정황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영화화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표현의 자유고 창작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 얼마든지 만들어도 된다라고
2: 예.
0: 답변할지 지금 거의 같은 상황이거든요. 문세광이 암살을 했다는 것과 또 2003년인가요? 박근혜 당시 의원이
2: 예.
0: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 뭐라고 했었느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지만 하급관리들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식으로 제작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 보지는 못하고 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2: 그러니까 김정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2002년 방북 당시에 사과를 했다. 이게 지금 팩트인가요?
1: 그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거 관련된 건 김신조 사건, 김신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서에서도 나옵니다. 김신조 관련된 것이.
2: 그러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지금 지금 이제 논란거리라 이걸 이제 뭐가 진실이고 뭐가 아니다. 그 김정일이 사과했다는 부분도 구두로 전해지는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확인은 되지 않은.
1: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예. 책, 저서 2015년인가요? 그때 쓴 책에도 나옵니다.
0: 이 그러면 그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 네.
0: 지금 1974년에 발생했었던 유경수에 대한 암살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규명이 된 겁니다. 문세광의 범행이었고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이 제기됐지만 모두 음모론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배격이 된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꾸만 이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암살에 본인의 정치적 이유로 관여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영화가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상영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2: 예.
0: 한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게 이제 영화의 앞단에 보면은 제가 이 영화는 보진 못했지만 대부분의 근현대사물

0: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픽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그런 사실을 공지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미스터 선샤인이나 이런 부분도 실제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독립군들에 대한 투항기이고 실제 뭐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실명으로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뭐 픽션이다라고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도 앞단에 이제 관객들에게 그런 그런 예고를 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그냥 철저하게 그 관객들이 평가하면 된다. 우리 굳이 정치권이 여기서 뭐 이런 방구 얘기를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 그 만약에 보시고 불쾌하면은 이 영화를 안 보면 되는 것이고요. 리뷰 평점 낮게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거에 이제 주진우 의원이 5.18 민주화 운동 뭐 북한군 영화 만들어 되냐 하는데 그렇게 영화 만들면요. 5.18 특별법에 의해서 범죄로 처리가 됩니다.
1: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법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놓으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위선적 이중잣대의 단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하고 남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죠.
0: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5.18 특별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영화 때문에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2: 어쨌든 저희가 세 명 다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0: 근데 굉장히 일단, 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열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관객의 상상에
2: 일단 뭐 허진호 감독도 그렇고 영화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배우로 규정하거나 가설을 사실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임세윤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태국에서 한국인 한 명이 홍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주 태국 대사관이 태국 관계 당국의 협조 아래 홍수로 실종됐던 한국인 추정 남성 한 명의 시신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한국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태국 현지 매체는 지난 24일 오전 5시쯤 태국 중부 촌프리주 파타야 인근 농뿌루 지역에 침수된 도로를 걷던 한국인 남성 한 명이 배수로에 빠져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시신은 실종 사흘 만인 어제 오후 6시쯤 현지 어민에 의해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결국 청장이 없는 대행체제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을 맡을 차장과 지방수사청장 후보군 윤곽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수사 실무를 담당한 특례 임용검사들은 어디로 출근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싼 물음표는 좀처럼 집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을 입증해 조직 연착륙을 이끌 핵심인 초대 중수청장 임명이 대표적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반대 이력과 신윤 검사 논란 등에 대한 적극 해명에도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여권 강경파 반발 속 보름 넘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개청 준비단장입니다.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고육지책으로 2인자인 차장과 지방수사청장부터 임명해 대행체제로 닻을 올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지휘부 주요 후보군으로 검찰 출신인 임현, 홍종희, 최재민, 김형근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수혈될 거로 관측되고 최근 김지용 후보자를 공개 비판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정상 작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력 모집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데다 특례 임용이 확정된 검사들마저 당장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점도 변수입니다. 중수청 준비단은 업무 공간을 마련해뒀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실무자들로부터는 본청이 들어설 서울청사는 공사가 한창이고 지방청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여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부패와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

0: 문제를 수사할 중수청. 우려를 씻어내고 새 형사사법 체계의 주요 축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 섞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이른바 공룡경찰이 탄생할 거란 일각의 우려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2: 오히려 경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든다고 설명하면서 더욱 책임을 갖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나흘 앞두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거란 일각의 우려를 경찰은 일축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룡경찰이란 표현이 나오자 수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단독 수사권이 부여됐을 때면 몰라도 지금은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것일 뿐 경찰 권한이 늘진 않았다는 겁니다. 중수청이 생기면서 경찰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피싱과 폭행 등 경찰만 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한 뒤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하던 부분을 메워야 하고 필요하면 경찰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재수사 요구나 이의 신청을 거쳐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국면에서 수사경과 반납이 늘어나는 등 수사 업무 기피 기류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을 핵심 지휘부가 직접 불식시키고 내부 기강을 다지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중수청과 협의를 거쳐 검찰이 수사해온 사건들 가운데 경찰이 맡을 사건들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영장을 받아 수배 중인 사건 2,100건을 다음 달 2일 전까지 경찰 명의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경찰청은 오늘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적용해 경무관 48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경찰청 본청과 국가수사본부 주요 직위, 시도경찰청 부장급과 경찰서장 등이 포함됐고 서울청에서는 경무, 치안정보, 수사, 범죄예방대응부장 등 8개 보직에 대한 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마친 배용석 경무관은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을 맡게 됐고 서울청 수사부장에는 김근만 충남청 수사부장 직무대리가 승진 발령됐습니다. 또 김종관, 손창현, 양승호, 김상형 경무관도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과 101 경비단장, 관악경찰서장과 송파경찰서장에 각각 배치됐습니다.
2: 경찰이 중식당에 테러를 저지르고 출국한 중국인 용의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중국 측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본청 국제협력국을 통해 현지 당국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동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중국인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모두 범행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중국인 여성 2명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서귀포에 있는 숙소에서 중국인 여성 2명을 감금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2천만 원가량을 계좌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인 소개로 제주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달아난 2명을 인터폴에 수배 요청하는 등 수사하고 있습니다.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달 국정감사에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연루된 경찰 관계자를 일반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상 기밀과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 박모 경감 등 32명을 이번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의결된 증인 명단에는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도 포함됐는데 행안위 위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 논란에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1: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경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가로챈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거래방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1: 자신이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일을 시키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별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50대 운전기사 A씨는 유족에게 거듭해서 사과했습니다.
3: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4: 죄송합니다.
5: 범행 미리 계획하신 건가요?
4: 계획자를 잤습니다.
2: 오전에 예정됐던 심사는 A씨가 돌연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마친 뒤에야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 머물던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오랫동안 운전기사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고 위기에 놓였고 그런 상황에도 자신에게 일만 시키려 해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택 싱크대에 보관하던 흉기를 챙기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여성이 숨을 거두면서 A씨 혐의는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전반적으로 보강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KB 국민은행의 월간 아파트 가격 조사에서 상위 50위권 고가 아파트 단지 가격이 넉달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는 9월 99.2로 전월 대비 0.22% 내리며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시총 상위 50개 단지 아파트의 월별 시총 변동률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고가 대단지 아파트 값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3월부터 5월까지 하락한 뒤 다시 오르다가 지난달 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9월 서울 아파트 값은 전월 대비 1.13% 올랐으며 오름폭은 전월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와 중랑구 등이 2% 넘게 올랐고 강남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과 관련해 평탄화라는 표현보다는 상향평준화라는 표현이 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준공 1호 모아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 강남 집값은 계속 하락하진 않을 거란 우려가 많지만 서울 외곽 집값은 연말까지 가파르게 이어질 거란 분석이 우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은 오르고 외곽은 내리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을 거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권 노사가 올해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교섭 시작 이후 5개월 만으로 잠정 합의안에는 내년부터 임금 인상과 영업시간 30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의 산별 중앙교섭이 잠정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이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이어온 지 5개월 만입니다. 앞서 노조는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난 4일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7: 노동시간을 줄이고
8: 이동혁 전국 금융산업노조 우리은행 지부위원장입니다.
7: 수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6: 노사 양측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액 임금 인상은 3%로 청년 신규 채용 등에 대해선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자율 출근제도 신설됐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금요일에는 고객 업무를 일정 시점에 마감하는 라스트콜 제도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근무와 영업시간 개선과 관련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고려하고 금융산업 특성과 소비자 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체 협약 시행은 내년 1월부터지만 점포 영업시간 조정은 시스템 점검 등 준비가 필요해 4월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3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계획 철회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방이전에 대해 사용자 측도 아무런 권한이 없어 교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긴급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잠정 합의안의 세부 내용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노사 간의 최종 합의는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희입니다.
1: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수많은 방문객을 불러모은 상어 북항이가 부산의 홍보대사가 될지 관심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부산시는 최근 SNS에서 북항이를 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북항에 온 샤플루언서, 북항이의 면접을 직접 평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8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려 91%가 명예 홍보대사 합격, 즉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북항이 있는 부산 동구도 상어를 공식 마스코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북항이에 열광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에 지친 사람들이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동물을 바라보며 정서적 위안을 얻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특정 동물을 향한 관심이 팬덤으로 확산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얼룩말 새로는 부모를 잃고 홀로 지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고요. 이듬해 4월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날 땐 6천여 명이 환송길에 몰리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4월 대전 5월들을 탈출했던 늑대, 늑구 역시 수색이 이어지는 동안 공포보다는 응원의 대상으로 주목받았고 생포된 뒤 돌아간 동물원에는 늑구를 보려는 관람객들이 몰리며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어 북항이를 보려고 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5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는 내일 상어가 넓은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원 수로 밖으로 유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5: 수로 난간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명물로 자리 잡은 상어 북항이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입니다. 북항이와의 만남이 처음이 아닌 이른바 다회차 방문객도 적지 않습니다.
9: 맨 처음 봤을 때는 조금밖에 안 보여서 안 보였는데 오늘 낮에 보니까 진짜 제대로 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5: 대형 야생 상어를 눈앞에서 볼 기회와 연휴가 겹치며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0: 너무 귀여워.
5: 지난 추석 연휴에 북항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48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일부터 더하면 57만 명이 공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 상어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부산 북항을 전국에 알린 효자 상어지만 부산시는 북항이와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수로가 상어가 살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11: 현재로서는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12: 지원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입니다.
11: 먹이 활동하게 되면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물보라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포착이 되거든요.
5: 수심 3m가 넘는 수로 주변에 인파가 끊임없이 몰리다 보니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3: 외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12: 김창덕
13: 안전하게
12: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입니다.
13: 특히 더불어 시민들을 마지막 상황까지 안전하게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5: 부산시는 오전 10시부터 선박과 물을 뿜어내는 펌프를 이용해 북항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고립된 상어에게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대신 스스로 이동하도록 유도한 해외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많은 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한 상어의 방문은 12일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0: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합동참모본부의 중간 평가가 나왔습니다. 합참은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조금 전에 이제 합참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번 DMZ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간 결과이기는 합니다만은 북한군이 예.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1: 예, 지금 결과는 북한군 지뢰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것도 최종 결과는 아니고 이제 중간 결과죠. 그동안 이제 결과에 대해서 조금,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군 지뢰라고 하면, 목함 지뢰를 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0: 예.
1: 이번에 그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의 정원에도 목함 지뢰를 했었고요. 그래서, 목함 지뢰일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높게 보고,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다는 전제하에 이제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우리 부상당한 병사의 상은에서 플라스틱 관련 물질들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발목 지뢰라고 하는 게 있는데 M14라고 하는 그런 지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우리가 북한군 지뢰다라고 우리 당국에서 발표를 해놓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우리 지뢰가 되라고 판명이 되게 되면
0: 예.
1: 상당히 우리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0: 아하.
1: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과 발표를 좀 미뤘던 것인데 지금 중간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보면 우리가 흔히 봤던 북한의 이제 목함 지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지뢰도 또 북한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 재질에.
0: 예.
1: 그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지뢰라고 하는 것이 중간 발표지만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해졌다고 판단해서 우리 이 군 당국이 이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0: 예.
1: 다만 이제 이 경우에도 이것이 북한군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매립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적대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병사들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매립해 놓은 것이냐?
0: 예.
1: 아니면 지금 이제 북한이 국경선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냐? 또는 다른 지역에 있던 지뢰가 큰 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유실돼가지고 그쪽으로 흘러왔느냐에 관한 부분은
0: 예.
1: 아직은 발표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0: 그렇군요.
1: 그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중간 조사 결과였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 지뢰의 가능성이 크고 그게 이제 북한이 의도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정방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셨는데 오늘 국가수 1차 감정 결과를 이제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TNT 성분하고 갈색 계열의 이물질이 검출됐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 예,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 지뢰들을 보면 주로 이제 TNT라고 하는 성분을 쓰고요.
0: 네.
1: 우리도 물론 TNT 성분을 쓰는 지뢰가 있습니다. M16 같은 지뢰들은 TNT 성분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0: 예.
1: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지뢰는 그 M16 계열은 굉장히 살상력이 큽니다. 이게 주변에 이 파급력도 크고 해서
0: 예.
1: 지금 이번에 폭발된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살상력을 내거든요. 주변에 있는 장병들이 거의 다 큰 타격을 입었어야 될 정도로 이제 살상력이 큰 것이라서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M14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발목 지뢰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TNT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성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0: 네.
1: 비교적 살상력이 약해서

0: 이것을 밟은 사람의 발목 정도만 타격을 입히는 그런 정도의 이 지뢰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우리 국과수에서 TNT 성분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1: 예.
0: 결국은 북한 지뢰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M16 계열의 지뢰이거나 해야 되는데.
1: 그런데 폭발력을 봤을 때는 북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0: 그렇죠. 그렇게 뭐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일단 1차 폭발, 2차 폭발 두 개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지뢰를 이제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진술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이번 그 진술하고 그 진술하고 오늘 발표하고 연관 지을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0: 네, 저도 사실은 그 연쇄 폭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목함 지뢰를 봤다고 하는 우리 병사의 증언 이것 예. 때문에 당연히 북한 지뢰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정할 부분은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발표를 우리 병사가 이 목함 지뢰 터지지 않은 목함 지뢰를 하나 발견을 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혹시라도 밟은 지뢰가 우리 지뢰이거나 또는 다른 종류일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제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던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병사들이 봤다고 하는 그 목함 지뢰가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이게 목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그 목함 지뢰인지 또는 유사한 물건인지 아니면 인지 오류인지에 대한 검증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정부가 발표를 미뤘던 것인데
1: 예.
0: 지금 나온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은 터진 지뢰하고 이 우리 병사가 봤다고 하는 목함 지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플라스틱 재질이 이게 합성 수지 재질이 이제 검출이 됐다고 하는 것은
1: 네.
0: 사실은 목함 지뢰하고는 좀 성분이 다른 겁니다. 목함 지뢰는 정말로 이 나무로 만든 것이라서 굉장히 조악하게 돼 있거든요.
1: 목함 지뢰처럼 생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0: 그런 것일 수 있죠. 신종 지뢰가 이제 나왔을 수도 있죠. 이제 목함을 만드는 것이 귀찮다 보니까 뭐 저희 나이 때 옛날에 초등학생 때 그 플라스틱 필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정도보다 조금만 더 크게 만들면 만들 수 있는 크기의 지뢰가 이제 목함 지뢰이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예, 이것을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1: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합참이 이 발표를 하면서 모든 책임이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북한 지뢰로 확인이 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그러면서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응한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당연히 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1: 예.
0: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당연히 우리 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뭐냐면 그 지뢰가 북한 지뢰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1: 예.
0: 이것이 언제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 위치에 있었느냐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최근에 우리를 적대행위 차원에서 묻었다고 된다면
1: 예.
0: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북한 지역에 매설돼 있거나 이랬던 것이 또는 한국 전쟁이나 냉전 시기에 매설돼 있던 것이 뭐 큰 비나 이런 것 때문에 유실돼서 그쪽으로 이동돼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1: 예.
0: 북한의 책임은 분명하지만 또 그것이
1: 예.
0: 의도적인 적대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또 좀 면밀하게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교수님 이게 왜 이렇게 이 북한이 고의성이 있다고 지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사실 이달 초에 군이 유엔사에 북한군이 이 군사분계선을 내려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지점으로 수색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 고의성이 지금 의심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고의 원인 자체가 사실은 예. 북한군의 활동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다가 생긴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군이

0: 그쪽에 와서 뭔가 활동을 했다면 지뢰를 매설했거나 아니면 뭐 그와 비슷한 뭔가의 어떤 뭐 정찰 활동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것인데
1: 예.
0: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북한이 최근에 매설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목함지뢰를 주로 과거에 사용했었는데, 지금 TNT 성분의 목함이 아닌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만들었던 목함 대신에 뭔가 최신 플라스틱 그 재질의 예. 지뢰를 새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근에 매설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합참의 중간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북한이 과연 오늘 우리 발표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추석 당일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친 경기 양주시 빌라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60대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허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흰 감식복과 보호구를 착용한 조사관들이 불이 난 빌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25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불이 난 지 3일이 지났지만 3층 창문은 여전히 모두 깨져 있고 외벽도 시커멓게 그을린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앞서 이 불로 3층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6명이 다쳤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A씨의 집을 중심으로 3시간가량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A씨가 집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4: 이것저것 뭐 범죄 의심 같은 게 있는지.
5: 소방 관계자입니다.
6: 지금 좀 봤을 때 인화성 물질 이런 게 좀 있던가요?
4: 아니요. 아니, 저 지금 안 돼요. 지금 말을 못 해드려요.
6: 한 2시간 정도.
3: 경찰은 같은 날 A씨의 아내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사실과 이번 화재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 여부를 물었지만 A씨의 아내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가 이미 숨진 만큼 경찰은 주변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국과수 분석을 통해 자세한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2: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젯밤 강원도 강릉에서 7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고소와 주거 침입 신고까지 했지만 결국 범행으로 숨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찰차에 이어 구급차가 주택가 골목으로 잇따라 들어옵니다. 밤 9시 20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주택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피를 흘린 채 쓰러진 60대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8: 살려달라고 대문을 막 붙잡고 흔들고 막 이러는 바람에 도망갔다고.
7: 피의자는 피해 여성과 20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2월 헤어진 70대 A씨. A씨는 둔기로 피해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이 주택 뒤편으로 몰래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같은 쪽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만에 동해시 자택 근처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치료비와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 7월 A씨를 소란행위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종결됐고 이달에는 주거 침입으로도 신고했습니다. 스토킹 고소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불송치됐습니다.
9: 자고는 오니까 그것 때문에 해놨다 이러더군. 그리고 어제는 철망을 어디서 파나고 물었대요.
7: 경찰은 이후 7차례 모니터링했지만 지난 18일부터 피해 여성의 뜻에 따라 추가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10: 가톨릭 관동대 그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5: 경찰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7: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흥행을 하는 가운데 이 자작극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연출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2: 국민의힘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공세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공작 DNA가 흐르는 게 아니냐며 맞받았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지난 추석 연휴 관객 150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의 정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흥행몰이와 함께 다름 아닌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974년 사건 발생 당시 숨겨진 배후를 추적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자작극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연출이 화근이 된 겁니다.
12: 치열하게 이 사건의 음원점을 파헤치고 또 그것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고
11: 국민의힘은 즉각 문세광의 단독 소행이란 수사 결론과 2002년 김정일을 사과까지 소환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북한 선전 영화의 리메이크 수준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날을 세웠고 제작사 측의 사과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13: 이 영화에서 팩트는 문세광의 저격과 유경수 여사의 피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세간에 도들던 온갖 음모론과 거짓을 짓섰고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먼
11: 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상임위원회 회의장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6여사를 살해한 범인이 누군지 집요하게 몰아붙이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14: 그러면은 유경수 여사를 죽인 사람
10: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4: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답을 못해요.
15: 저한테 왜 그런
10: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14: 아니 이 쉬운 거 세 개를
11: 반면 민주당은 영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힘의 공작 DNA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습니다.
16: 국민의힘의 DNA는 공작이에요.
10: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6: 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
17: 별점 테러와 평론 논란은 물론 정치권 공방까지 영화를 사이에 둔 대립은 스크린을 넘어 역사 공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네, 이렇게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제작진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공식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은 작품을 창작의 산물로 바라봐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화 어디에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개된 기록과 자료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하되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했다는 설명입니다.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만큼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용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제작사가 공식 사과하고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격범 문세광이 조총련에 포섭돼 사건을 실행한 과정이 수사와 재판에 나와 있는데도 당시 대통령이 영부인 암살을 기획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에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작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당장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귀국 뒤 맞이한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19: 요청 자체가
15: 제재 참 살았구나.
10: 조이대

0: 대법원장입니다.
1: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는
2: 대법원의 향후 대응 등 구체적인 현안엔 말을 아꼈지만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헌법적 사유와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짚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국감에서도 관례에 따라 기관장으로 준비한 인사말을 읽고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뜬 만큼 쏟아질 여야 의원 질의에 건건히 직접 답변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석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양측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달아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일각에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장기 공백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국감장 증인석에 서야 할 건 재재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연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국회가 다시 문을 열자마자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가 채택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재재청 거부 사유를 직접 따져묻기로 한 겁니다.
6: 재재청을 요구한 공문을 대법원장이 보지도 않았어. 전자공문으로 온 걸 보지도 않고 재재청을 거부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5: 국민의힘은 증인석에 불려나와야 하는 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맞섰지만
7: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재청권을 요구한 것.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5: 수적 열세의 안건 가결까지는 막지 못한 채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법력권 위원들만 자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은 청와대 요청대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자는 내부 보고를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한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8: 조희대 원장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버텼다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은 위원입니다. 끝까지 내년 6월까지 임명을 안고 공석으로 두겠다는 지금 소신의 표현인 거죠?
5: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재청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보고했지만 경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9: 화를 내신 적도 없고 또 저희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 드린 적도 없습니다.
5: 거세지는 여야 공방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향후 입장을 설명할 창구 가운데 하나로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재청 논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관련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던 전직 보좌관 A씨가 제2의 조국을 막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에 승원이를 제2의 조국으로 만들지 말라. 승원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단하셔야 한다고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으로 김 의원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사퇴의 불가피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으로 새로운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될 거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4: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22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3: 국민의힘은 KBS의 이른바 김승원 탄원서 보도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해당 보좌관이 관련 기사가 KBS에 보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퇴했으면 됐지 왜 기사를 내느냐고 항의했다며

0: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묵과할 수 없어 당 차원의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분히 묵시적이고 명시적 의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시민단체가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한매 상임대표는 유 작가가 지난 22일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0: 2년 전 윤석열 정부 때 YTN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정을 다시 판단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YTN 최대 주주를 불러 청문회를 연 뒤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상징된 안건은 방송질서의 공정성과
3: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입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른 청문 절차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4: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간판을 바꿔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청문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민영화를 다시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2년 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정원 5명 중 2명으로만 구성된 채 의결한 점,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점, 그리고 감사원 조사에서 지적된 지분 통합 매각이 적절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위원 2명으로만 의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선 법원이 1심에서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최대 주주 측은 청문회 실시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길 기대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미통이 결정을 환영하며 청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2년 전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미통의 이번 결정은 위원장이 회피를 선언한 채 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 1명이 조건부 찬성, 1명이 반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반대한 위원은 법원의 1심 판결만 갖고 위법성을 논해선 안 된다고 했고 조건부 찬성 위원은 청문회가 최대 주주 변경 취소를 전제로 해선 안 되며 청문회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두 가지 조건을 앞세웠습니다. 구 방통위를 승계한 현 방미통위가 2년 전 자신들이 했던 처분을 다시 판단키로 결정한 배경엔 YTN 민영화를 거세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 등 여권 시민단체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방미통위는 조만간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청문회를 주재할 외부 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선 2년 전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의 취소까지도 논의될 수 있어 언론계는 물론 시청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 의도로 해외 출장을 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 지난 1945년 남북이 분단된 지 올해로 81년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4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남북이 분단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함께 보시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올해 통일의식조사 결과인데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2%.

0: 그리고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이 55%를 넘겼는데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거리감이 두드러졌습니다.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39.1%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아졌는데요. 응답자의 90% 이상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요.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61.1%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76.4%로 하락했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도울 거라는 응답도 61.2%에 그쳤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남북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며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퍼지는 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하락세로 반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조사의 심층 분석 결과는 내일 학술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1: 네, 오픈 AI가 호주 정부 사이트에 침입해 비공개 자료를 열어보고 또 일반 이용자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이 권한을 넘어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AI 개발의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 오픈 AI 에이전트가 호주 보건 통계 포털에 무단으로 접근했습니다. AI가 정부 시스템을 해킹한 첫 사례입니다.
3: Today I spoke with the CEO of OpenAI.
4: 오늘 저는 OpenAI의 CEO인 샘 올트만과 통화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호주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데 실망감을 전달했습니다.
2: OpenAI 에이전트는 최근 총리입니다. 여러 차례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챗GPT 이용자의 이미지를 외부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하기도 하고 미국 교육부 사이트를 해킹하려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총리가 항의 기자회견을 한 날, 샘 올트먼 CEO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기업이나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 기업이 민주적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I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려면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몇몇 연구소에 의해서만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2: 샘 올트먼 CEO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도 AI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 제조 금지 같은 좁은 규제에서 시작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기업들의 속도 조절론이 이윤 추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4: 흥미롭게도 기업들 모두 규제를 받는 데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바닥을 향한 경쟁이란 걸 알고 있고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경쟁 속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무리하게 질주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어쩌면 속도를 늦추면서도 조금 더 빨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2: AI가 통제를 벗어날 임계점이 가까워졌다는 경고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막대한 인공지능 운용 비용의 한계를 느낀 미국 기업들이 비싼 기존 서비스 대신 가성비가 뛰어난 개방형 AI 모델로 빠르게 갈아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실리콘밸리를 넘어 미국 산업계 전반에서 자체 인프라에 맞춰 무료로 구동할 수 있는 오픈 웨이트 모델 도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두 달간 기업 실적 발표에서 개방형 모델 언급 횟수가 1년 전보다 무려 6배나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챗GPT 등 기존 최고급 모델의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데다 개방형 모델의 성능이 이들 못지않게 크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도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맹활약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 소속 국가 없이 난민팀으로 출전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태권도 남자 80kg급 마무드 자신 무하마드 선수와 여자 49kg급 탈라 하산 후나이디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난민팀에 대해 알아봅니다. 난민팀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난민 출신 선수들이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선수단으로 구성돼서 출전하는 팀을 말합니다. 두 선수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 요르단 피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다 태권도를 접했고요. 이번 아시안게임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 출전합니다. 아시안게임에 난민팀이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올림픽에선 2016 리우데자네이로 대회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전 세계 난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난민팀을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 대회 이후에 2020 도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난민팀이 참가했고 특히 2024 파리올림픽에선 카메룬 출신 신디 응간바 선수가 복싱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난민팀에 역사상 첫 메달을 안기기도 하는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팀 못지않게 난민팀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9월 28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중에서 1악장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28일 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중에서 1악장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이번 주 일요일 10월 4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정명훈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공연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협연자로 나서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합니다. 2부에서는 정명훈과 KBS 교향악단이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을 연주합니다.
1: 요즘 우리나라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조성진, 임윤찬을 비롯해서 국제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세계 무대로 나가는 연주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한 20년 정도 거슬러 가다 보면 그때는 지금과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당시 세계 음악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바로 김선욱 씨였거든요.
0: 김선욱이 영국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이 2006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1: 그 리즈 시절에 리즈가 맞아요. 리즈 유나이티드
0: 아,
1: 축구 그거요? 때문에 나온
0: 거예요.
1: 김선욱은 18살의 나이로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했는데 리즈 콩쿠르에는 라두루프, 머레이 페라이어 같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을 배출한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김선욱은 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했다고 해요.
0: 근데 당시에는 우승만큼이나 김선욱이 어디에서 공부했는지가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출신 연주자가 콩쿠르에서 입상하거나 아니면 세계 무대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면 어린 나이에 해외로 유학을 떠난 게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 김선욱 씨는 외국 유학 없이 한예종에서 재학하고 있던 정통 국내파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이죠.
0: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연주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이 예전만큼 낯설진 않지만 20년 전에는 그 의미가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1: 맞습니다. 김선욱 자신도 당시 한국에서만 공부해서도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라. 어디에 있건 네가 잘하면 내가 증명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리즈 콩쿨 우승을 계기로 런던 필하모닉, BBC 심포니를 비롯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할 기회도 얻었고요.
0: 그러니까 요즘 조성진, 임윤찬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국제 콩쿨을 통해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많이 보고 있지만 김선욱은 그보다 한 세대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간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이 김선욱 씨가 리즈 콩쿨 결선에서 선택한 작품이 브람스 피아노의 협주곡 1번이었습니다. 이후 김선욱에게는 이 브람스는 아주 중요한 작곡가로 남은 거죠.
0: 그런 의미에서 브람스 연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브람스가 말년에 남긴 6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8번 중에서 두 번째 곡 간주곡 김선욱의 피아노입니다.

0: 브람스가 작곡한 6개의 피아노 소품 중에서 두 번째 곡, 간주곡,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이번 주 일요일 10월 4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정명훈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 공연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협연자로 무대에 섭니다.
0: 이 사실 김선욱과 정명훈은 이전부터 인연이 깊었다고 합니다. 정명훈은 김선욱이 아주 젊을 때부터 특별히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1: 김선욱이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세계 무대에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명훈은 이 젊은 피아니스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서울시향을 비롯해 여러 무대에서 꾸준히 함께 연주했고요. 음반도 있습니다. 서울시향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진은숙의 피아노 협주곡을 녹음했고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를 지휘해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음반도 녹음했습니다.
0: 근데 이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묘하게 닮은 점도 있습니다. 정명훈은 지휘자 이전에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는데 1975년에 리즈 콩쿠르에 출전해서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선욱의 직계 선배가 되는 셈입니다.
1: 아, 사실 김선욱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언젠가는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당시에도 장래에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밝혔는데, 오랫동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지휘를 공부했고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예술 감독을 맡아서 본격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기도 했죠.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한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중 3악장,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뒤덕글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4: 고수익에원금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

0: 사용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인파가 몰린 겁니다. SNS에서는 목격담과 영상이 쏟아졌고 북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으며 하나의 캐릭터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2: 내가 볼 때 관종 상황인 게 분명한 게 옷마다 한 번씩 꼬리를 흔든다고 하던데 내 꼬리 훨씬 낫지 않아? 나는 5분이 아니라 50분도 흔들 수 있는 걸.
1: 하지만 700억 원 넘게 들인 여수섬 박람회는 개막 초반 먹거리와 전시 등이 부실하다는 논란 속에 관람객 수가 목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SNS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됐고 북항이와 비교하는 게시물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연휴 기간 무료 입장을 확대하고 K-POP 콘서트와 각종 체험 행사가 더해지면서 추석 당일 관람객이 6만 명을 넘는 등 초반 부진을 다소 만회했습니다. 다만 박람회가 전면에 내세운 섬의 가치와 미래라는 큰 비전이 관람객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3: 바다와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미래 산업과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공간을.
1: 반대로 부산은 상어의 등장을 기획한 것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SNS로 퍼뜨리면서 예상치 못한 홍보 효과를 덤으로 얻게 됐습니다.
4: 부산시에 돈을 들여서 홍보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5: 아유, 이거 이거는 뭐 수조원을 들여도 안 되는 홍보고. 가오리 오징어를 좀 잔뜩 사가지고 정말 제가 그 좀 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1: 최근 지역 활성화를 내건 각종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관람객 수나 경제 효과 같은 성과를 앞세우기 전에 사람들이 왜 그곳을 찾아야 하는지부터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부산 북항에 열흘 넘게 들어와 있는 상어 북항이가 오늘 바다로 복귀를 시도합니다. 부산시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선박과 워터펌프를 활용해 북항이를 친수공원 바깥쪽 바다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 조사 결과 북항이의 활동성이나 호흡은 안정적이지만 열흘 넘게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친수구역이 서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대로 북항이가 외해로 나간다면 지난 18일 북항을 찾은 상어의 방문은 1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6: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계절의 시기가 한층 빨라지는 가운데 강원도 설악산에서는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0: 주 후반에는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지면서 서울 기온이 한 자릿수인 9도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아직 선명하진 않지만 산 정상 곳곳의 나무들이 울긋불긋 가을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일대를 중심으로 산 전체의 20%가량의 물드는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보통 단풍은 아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물드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최근 아침 저녁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 전선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8: 기상청에서 유명산 첫 단풍 관측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28일 관측되었고 이는 작년보다 4일 빠르고 평년과는 같았습니다.
7: 차가워진 아침 공기는 이번 주 후반 내륙에서도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수요일 중부와 전북에 가을비가 지난 뒤 10월로 접어드는 목요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이후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낮 기온도 20도 가까이 내려가 10월 중하순에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며칠 사이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져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 남해

0: 해상에서 북상 중인 26호 태풍 수리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번 주 후반 도쿄 남쪽 먼바다를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은 없지만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3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일거나 해안가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아시안게임이 막바지로 접어든 아이치현을 비롯한 일본 열도는 이번 주말까지 태풍의 영향권에서 비바람이 강해질 수 있어 날씨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흥행하는 가운데 자작극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연출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2: 국민의힘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공세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공작 DNA가 흐르는 거 아니냐며 맞받았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지난 추석 연휴 관객 150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흥행몰이와 함께 다름 아닌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974년 사건 발생 당시 숨겨진 배후를 추적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자작극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연출이 화근이 된 겁니다.
4: 치열하게 이 사건의 의문점을 파헤치고 또 그것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고
3: 국민의힘은 즉각 문세광을 단독 소행이란 수사 결론과 2002년 김정일을 사과까지 소환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북한 선전 영화의 리메이크 수준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날을 세웠고 제작사 측의 사과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5: 이 영화에서 팩트는 문세광의 저격과 유경수 여사의 피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세간에 떠돌던 온갖 음모론과 거짓을 짓섰고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먼
3: 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상임위원회 회의장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교사를 살해한 범인이 누군지 집요하게 몰아붙이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6: 그러면은 유경수 여사를 죽인 사람 문세광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답을 못해요.
7: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납득을 하지 못해서 답을
6: 못해요. 아니 이 쉬운 거 세 개를
3: 반면 민주당은 영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힘의 공작 DNA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습니다.
8: 국민의힘의 DNA는 공작이에요. 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
2: 별점 테러와 평론 논란은 물론 정치권 공방까지 영화를 사이에 둔 대립은 스크린을 넘어 역사 공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제작진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공식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은 작품을 창작의 산물로 바라봐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화 어디에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개된 기록과 자료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하되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했다는 설명입니다.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만큼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용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제작사가 공식 사과하고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격범 문세광이 조총련에 포섭돼 사건을 실행한 과정이 수사와 재판에 나와 있는데도 당시 대통령이 영부인 암살을 기획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에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작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 조희래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당장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귀국 뒤 맞이한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2: 요청 자체가 재재청 하라고 말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는.
1: 대법원의 향후 대응 등 구체적인 현안은 말을 아꼈지만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헌법적 사유와 근거가 없었단 점을 재차 짚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국감에서도 관례에 따라 기관장으로 준비한 인사말을 읽고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뜬 만큼 쏟아질 여야 의원 질의에 건건히 직접 답변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석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양측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달아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일각에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장기 공백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이른바 공룡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0: 오히려 경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든다고 설명하며 더욱 책임을 갖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나흘 앞두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거란 일각의 우려를 경찰은 일축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룡 경찰이란 표현이 나오자 수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단독 수사권이 부여됐을 때면 몰라도 지금은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것일 뿐 경찰 권한이 늘진 않았다는 겁니다. 중수청이 생기면서 경찰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피싱과 폭행 등 경찰만 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한 뒤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던 부분을 메워야 하고 필요하면 경찰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재수사 요구나 이의 신청을 거쳐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국면에서 수사 경과 반납이 늘어나는 등 수사 업무 기피 기류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을 핵심 지휘부가 직접 불식시키고 내부 기강을 다지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중수청과 협의를 거쳐 검찰이 수사해온 사건들 가운데 경찰이 맡을 사건들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영장을 받아 수배 중인 사건 2,100건을 다음 달 2일 전까지 경찰 명의로 전원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7: 당신은 나의 동반자.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0: 북한군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최종 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으로 판정되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군이 북한군 지뢰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 아군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상자의 장구류를 감정한 결과 TNT 성분과 함께 우리 지뢰에선 발견되지 않는 갈색 이물질이 검출된 점도 근거입니다.
2: 철제 8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시 아군 지뢰는 아니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폭발 지점의 화구와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장병이 진술한 목함 지뢰에 대해서는 목함 지뢰 형태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수지 반보병 지뢰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폭발한 두 개의 지뢰와 합쳐 사고 원점에는 모두 세 개의 지뢰가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미터 지점인데,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걸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는 1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군은 유엔사와 함께 발표할 최종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의 매설 지뢰로 판정되면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1: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수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군 당국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뢰를 매설해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군 발표에 대해 참으로 비겁하고 한심한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합동참모본부가 참사 일주일 만에야 내놓은 답은 고작 북한 지뢰 추정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북한 도발인데 아직도 추정이란 단어로 꽁무니를 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경기 파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후속 처리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늑장 조사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 맞받으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는데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두고 질문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취임 4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여파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만남. 양당 대표는 강 장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5: 장병과 군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잘 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6: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든든히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4: 여야 지도부 회의에선 더 선명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군이 망가졌다, 군이 조사를 뭉개고 있다며 늑장조사에 방점을 찍었고,
7: 김정은 눈치만 보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4: 반면 민주당은 사건 은폐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군 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8: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4: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덮고 있다며 탄핵, 이적 행위 등 그건도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맞서면서 거친 설전도 주고받았습니다.
6: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겁니다.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 행위 외환죄입니다.
9: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에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여야 신경전 속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개요와 후속 대책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우리나라와 비공개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거짓말 의혹으로 번지자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는데 야당은 외교적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건 우리 시각 지난 24일입니다. 곧바로 야당에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송환 사실을 감춘 것이냐는 공세가 빗발쳤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긴 거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반박이 나오자 청와대는 거짓 공보까지 한다며 양국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칫 이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으로 사안이 번질 우려가 제기되자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양국 우호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국익을 고려할 때 정치 공세가 지나치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11: 송환된 포로의 뭐 안전이라든지 가족들의 안전이나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10: 특히 여당 일각에선 신의를 지키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틀어막고 외교 혼선을 덮는 면죄부라도 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12: 국제적 진실 공방만 키웠습니다. 성과를 거두고도 스스로 외교 참사 논란으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10: 앞으로 또 다른 북한군 포로 송환이나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문제도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공개 충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내며 외국 정부를 상대로 공개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이란 평가인데 우크라이나 측의 후속 대응에 따라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귀국 뒤 맞이한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14: 요청 자체가 재재청 하라고 나왔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앞서 이제 국정감사나
13: 대법원의 향후 대응 등 구체적인 현안엔 말을 아꼈지만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헌법적 사유와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짚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국감에서도 관례에 따라 기관장으로 준비한 인사말을 읽고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뜬 만큼 쏟아질 여야 의원 질의에 건건히 직접 답변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석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양측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달아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워.

0: 가운데 일각에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장기 공백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재재청 거부 논란을 겨냥한 공세 전선을 다음 달 국감까지로 넓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증인석에 서야 할 건 재재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또 한 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연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국회가 다시 문을 열자마자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가 채택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재재청 거부 사유를 직접 따져묻기로 한 겁니다.
3: 재재청을 요구한 공문을 대법원장이 보지도 않았어. 전자공문으로 온 걸 보지도 않고 재재청을 거부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2: 국민의힘은 증인석에 불려나와야 하는 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맞섰지만
4: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재청권을 요구한 거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2: 수적 열세의 안건 가결까지는 막지 못한 채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법률권 위원들만 자리한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은 청와대 요청대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자는 내부 보고를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한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5: 조희대 원장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버텼다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은 끝까지 내년 6월까지 임명 안고 공석으로 두겠다는 지금 소신의 표현인 거죠?
2: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재청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보고했지만 경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6: 화를 내신 적도 없고 또 저희 측이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7: 거세지는 여야 공방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향후 입장을 설명할 창구 가운데 하나로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재청 논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북한군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최종 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으로 판정되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6: 군이 북한군 지뢰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 아군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0: 점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상자의 장구류를 감정한 결과 TNT 성분과 함께 우리 지뢰에선 발견되지 않는 갈색 이물질이 검출된 점도 근거입니다.
1: 철제 8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시 아군 지뢰는 아니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폭발 지점의 화구와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장병이 진술한 목함 지뢰에 대해서는 목함 지뢰 형태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수지 반보병 지뢰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폭발한 두 개의 지뢰와 합쳐 사고 원점에는 모두 세 개의 지뢰가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미터 지점인데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걸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는 1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군은 유엔사와 함께 발표할 최종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의 매설 지뢰로 판정되면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0: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수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출석하며 사고 원인과 초기 대응, 조사 경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고 직후 유엔사의 신속조사 요청에도 조사 착수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군 당국의 늑장 대응과 증거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사단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고의적인 지연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맞설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우리나라와 비공개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거짓말 의혹으로 번지자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는데 야당은 외교적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건 우리 시각 지난 24일입니다. 곧바로 야당에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송환 사실을 감춘 것이냐는 공세가 빗발쳤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긴 거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반박이 나오자 청와대는 거짓 공보까지 한다며 양국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칫 이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으로 사안이 번질 우려가 제기되자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양국 우호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국익을 고려할 때 정치 공세가 지나치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5: 송환된 포로의 뭐 안전이라든지 가족들의 안전이나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4: 특히 여당 일각에선 신의를 지키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틀어막고 외교 혼선을 덮는 면죄부라도 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6: 국제적 진실 공방만 키웠습니다. 성과를 거두고도 스스로 외교 참사 논란으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4: 앞으로 또 다른 북한군 포로 송환이나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문제도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공개 충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7: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내며 외국 정부를 상대로 공개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이란 평가인데 우크라이나 측의 후속 대응에 따라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제재청 거부 논란을 겨냥한 공세 전선을 다음 달 국감까지로 넓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증인석에 서야 할 건 제재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또 한 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송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연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국회가 다시 문을 열자마자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가 채택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재청 거부 사유를 직접 따져묻기로 한 겁니다.
9: 제재청을 요구한 공문을 대법원장이 보지도 않았어. 전자공문으로 온 걸 보지도 않고 제재청을 거부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8: 국민의힘은 증인석에 불려나와야 하는 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맞섰지만
10: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제재청권을 요구한 거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8: 수적 열세의 안건 가결까지는 막지 못한 채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법력권 위원들만 자리한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은 청와대 요청대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자는 내부 보고를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한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1: 조희대 원장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버텼다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은 끝까지 내년 6월까지 임명 안고 공석으로 두겠다는 지금 소신의 표현인 거죠?
8: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제재청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보고했지만 경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2: 화를 내신 적도 없고 또 저희 측이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13: 거세지는 여야 공방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향후 입장을 설명할 창구 가운데 하나로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재청 논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청와대 대법관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요청 자체가 제재청 하라고만 왔다며 향후 구체적인 입장 등은 국정감사를 통해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4: 여러분 이렇게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청 자체가 제재청 하라고만 왔어. 우리가 답변 또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흥행하는 가운데 자작극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연출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공세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공작 DNA가 흐르는 거 아니냐며 맞받았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지난 추석 연휴 관객 150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흥행몰이와 함께 다름 아닌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974년 사건 발생 당시 숨겨진 배후를 추적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자작극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연출이 화근이 된 겁니다.
16: 치열하게 이 사건의 의문점을 파헤치고 또 그것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고
15: 국민의힘은 즉각 문세광의 단독 소행이란 수사 결론과 2002년 김정일을 사과까지 소환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북한 선전 영화의 리메이크 수준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날을 세웠고 제작사 측의 사과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17: 이 영화에서 팩트는 문세광의 저격과 유경수 여사의 피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세간에 떠돌던 온갖 음모론과 거짓을 짓섞어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먼
15: 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상임위원회 회의장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교사를 살해한 범인이 누군지 집요하게 몰아붙이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18: 그러면은 네. 유경수 여사를 죽인 사람 문세광이 맞습니까?

0: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답을 못해요.
1: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납득을 하지 못해서 답을
0: 못해요. 아니, 이 쉬운 거 세 개를.
2: 반면 민주당은 영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힘의 공작 DNA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습니다.
3: 국민의힘의 DNA는 공작이에요. 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
2: 별점 테러와 평론 논란은 물론 정치권 공방까지 영화를 사이에 둔 대립은 스크린을 넘어 역사 공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정치권에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은 작품을 창작의 산물로만 봐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입장문에서 암살자들은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이어서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작품 고유의 창작 의도와 성격을 넘어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북한군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최종 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으로 판정되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4: 군이 북한군 지뢰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 아군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상자의 장구류를 감정한 결과 TNT 성분과 함께 우리 지뢰에선 발견되지 않는 갈색 이물질이 검출된 점도 근거입니다.
5: 철제 8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시 아군 지뢰는 아니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폭발 지점의 화구와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장병이

0: 진술한 목함 지뢰에 대해서는 목함 지뢰 형태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수지 반보병 지뢰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폭발한 두 개의 지뢰와 합쳐 사고 원점에는 모두 세 개의 지뢰가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미터 지점인데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걸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는 1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군은 유엔사와 함께 발표할 최종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의 매설 지뢰로 판정되면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0: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수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군 당국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뢰를 매설해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군 발표에 대해 참으로 비겁하고 한심한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합동참모본부가 참사 일주일 만에 내놓은 답은 고작 북한 지뢰 추정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북한 도발인데 아직도 추정이란 단어로 꽁무니를 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경기 파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후속 처리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늑장 조사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 맞받으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는데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두고 질문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취임 4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여파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만남. 양당 대표는 강 장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4: 장병과 군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잘 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5: 그다음에 국방과 안보를 든든히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3: 여야 지도부 회의에선 더 선명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군이 망가졌다. 군이 조사를 뭉개고 있다며 늑장 조사에 방점을 찍었고
6: 김정은 눈치만 보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반면 민주당은 사건 은폐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군 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7: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3: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덮고 있다며 탄핵, 이적 행위 등 그건도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맞서면서 거친 설전도 주고받았습니다.
5: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겁니다.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 행위 외환죄입니다.
4: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여야 신경전 속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개요와 후속 대책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우리나라와 비공개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거짓말 의혹으로 번지자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야당은 외교적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건 우리 시각 지난 24일입니다. 곧바로 야당에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총안 사실을 감춘 것이냐는 공세가 빗발쳤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긴 거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반박이 나오자 청와대는 거짓 공보까지 한다며 양국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칫 이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으로 사안이 번질 우려가 제기되자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양국 우호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국익을 고려할 때 정치 공세가 지나치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9: 송환된 포로의 뭐 안전이라든지 가족들의 안전이나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8: 특히 여당 일각에선 신의를 지키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틀어막고 외교 혼선을 덮는 면제부라도 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10: 국제적 진실 공방만 키웠습니다. 성과를 거두고도 스스로 외교 참사 논란으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8: 앞으로 또 다른 북한군 포로 송환이나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문제도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공개 충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내며 외국 정부를 상대로 공개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이란 평가인데 우크라이나 측의 후속 대응에 따라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관 국정감사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귀국 뒤 맞이한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12: 요청 자체가 제재청 하라고 나왔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앞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11: 대법원의 향후 대응 등 구체적인 현안엔 말을 아꼈지만 청와대의 제재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헌법적 사유와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짚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국감에서도 관례에 따라 기관장으로 준비한 인사말을 읽고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뜬 만큼 쏟아질 여야 의원 질의에 건건히 직접 답변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석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양측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달아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일각에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장기 공백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제재청 거부 논란을 겨냥한 공세 전선을 다음 달 국감까지로 넓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증인석에 서야 할 건 제재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또 한 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3: 연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국회가 다시 문을 열자마자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가 채택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재청 거부 사유를 직접 따져묻기로 한 겁니다.
14: 제재청을 요구한 공문을 대법원장이 보지도 않았어. 전자공문으로 온 걸 보지도 않고 제재청을 거부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13: 국민의힘은 증인석에 불려 나와야 하는 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맞섰지만
15: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최재청권을 요구한 것,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13: 수적 열세의 안건 가결까지는 막지 못한 채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법력권 위원들만 자리한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은 청와대 요청대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자는 내부 보고를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한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6: 조희대 원장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버텼다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은 끝까지 내년 6월까지 임명을 안고 공석으로 두겠다는 지금 소신의 표현인 거죠?
13: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재청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보고했지만 경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7: 화를 내신 적도 없고 또 저희 측이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13: 거세지는 여야 공방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향후 입장을 설명할 창구 가운데 하나로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재청 논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북한군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 군은 최종 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으로 판정되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7: 군이 북한군 지뢰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 아군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상자의 장구류를 감정한 결과 TNT 성분과 함께 우리 지뢰에선 발견되지 않는 갈색 이물질이 검출된 점도 근거입니다.
8: 철제 8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시 아군 지뢰는 아니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폭발 지점의 화구와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장병이 진술한 목함 지뢰에 대해서는 목함 지뢰 형태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수지 반보병 지뢰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폭발한 두 개의 지뢰와 합쳐 사고 원점에는 모두 세 개의 지뢰가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미터 지점인데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걸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는 1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군은 유엔사와 함께 발표할 최종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의 매설 지뢰로 판정되면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9: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7: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수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5: 경기 파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후속 처리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늑장 조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 맞받으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오늘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는데요.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두고 질문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0: 취임 4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여파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만남. 양당 대표는 강 장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11: 장병과 군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잘 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12: 그다음에 국방과 안보를 든든히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0: 여야 지도부 회의에선 더 선명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군이 망가졌다, 군이 조사를 뭉개고 있다며 늑장 조사에 방점을 찍었고,
13: 김정은 눈치만 보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10: 반면 민주당은 사건 은폐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군 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4: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덮고 있다며 탄핵, 이적 행위 등 그건도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맞서면서 거친 설전도 주고받았습니다.
12: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겁니다.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 행위 외환죄입니다.
15: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10: 여야 신경전 속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개요와 후속 대책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을 우리나라와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6: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거짓말 의혹으로 번지자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는데, 야당은 외교적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6: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건 우리 시각 지난 24일입니다. 곧바로 야당에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송환 사실을 감춘 것이냐는 공세가 빗발쳤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긴 거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반박이 나오자 청와대는 거짓 공보까지 한다며 양국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칫 이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으로 사안이 번질 우려가 제기되자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양국 우호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국익을 고려할 때 정치 공세가 지나치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17: 송환된 포로의 뭐 안전이라든지 가족들의 안전이나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16: 특히 여당 일각에선 신의를 지키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틀어막고 외교 혼선을 덮는 면죄부라도 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18: 국제적 진실 공방만 키웠습니다. 성과를 거두고도 스스로 외교 참사 논란으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16: 앞으로 또 다른 북한군 포로 송환이나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문제도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공개 충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내며 외국 정부를 상대로 공개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이란 평가인데, 우크라이나 측의 후속 대응에 따라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국내에 송환된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을 채택하고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한 국정원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0: 이와 함께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백령도 인근 북한 추정 항공기 움직임 등 최근 안보 동향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돌발 공개를 둘러싸고 외교 마찰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거론했습니다.
1: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내놔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2: 온라인 매체 뉴스포스와 인터뷰에 나선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전 경험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은 자국 지역에서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고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it's only a matter of time when a trigger event could happen that would lead to uncontrolled consequences. 부다노우 실장이 언급한 사건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우리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 주장을 재차 강조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안보 위협까지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한 칼럼니스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깜짝 공개한 배경에는 한국에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지원받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포로 송환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앙심을 품고 유엔에서 공개하는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측근은 양국 간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는 건 정치적 쇼이자 과장된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한 뒤 한국과 외교 갈등이 커지면서 양측의 신뢰관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29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북한군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군은 최종 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으로 판정되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군이 북한군 지뢰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 아군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상자의 장구류를 감정한 결과, TNT 성분과 함께 우리 지뢰에선 발견되지 않는 갈색 이물질이 검출된 점도 근거입니다.
3: 철제 8편이
4: 양진혁
3: 없고
4: 합동참모본부
3: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4: 작전부장입니다.
3: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시 아군 지뢰는 아니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폭발 지점의 화구와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장병이 진술한 목함 지뢰에 대해서는 목함 지뢰 형태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수지 반보병 지뢰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폭발한 두 개의 지뢰와 합쳐 사고 원점에는 모두 세 개의 지뢰가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미터 지점인데,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걸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는 1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군은 유엔사와 함께 발표할 최종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의 매설 지뢰로 판정되면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5: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2: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수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경기 파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후속 처리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늑장 조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 맞받으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오늘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는데요.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두고 질문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취임 4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여파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만남. 양당 대표는 강 장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철저하고 투명하고 잘 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8: 그다음에 국방부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든든히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6: 여야 지도부 회의에선 더 선명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0: 특히 국민의힘은 군이 망가졌다, 군이 조사를 뭉개고 있다며 늑장조사에 방점을 찍었고,
1: 김정은 눈치만 보는 대통령의
2: 정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0: 반면 민주당은 사건 은폐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군 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0: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덮고 있다며 탄핵, 이적 행위 등 그건도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맞서면서 거친 설전도 주고받았습니다.
4: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2: 덮고 있는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 행위 외환죄입니다.
5: 폭발 사고 조사는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5: 정쟁이나
2: 대표입니다.
5: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0: 여야 신경전 속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개요와 후속 대책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북한군 포로 송환 돌발 공개를 둘러싸고 외교 마찰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거론했습니다.
7: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내놔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8: 온라인 매체 뉴스포스와 인터뷰에 나선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전 경험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은 자국 지역에서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고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간이 사건이 발생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
8: 부다노우 실장이 언급한 사건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우리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 주장을 재차 강조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안보 위협까지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한 칼럼니스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깜짝 공개한 배경에는 한국에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지원받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포로 송환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앙심을 품고 유엔에서 공개하는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측근은 양국 간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는 건 정치적 쇼이자 과장된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7: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한 뒤 한국과 외교 갈등이 커지면서 양측의 신뢰관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6: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조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안드리 베슈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에게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전격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7: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니라 서방의 지원을 끌어내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치밀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 논란을 감수하면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한 배경엔 다급한 전황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장기전으로 느슨해진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공조를 다시

0: 다시 조이기 위한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했습니다.
1: 최근 북한 전쟁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송환했습니다. 한 명은 포로가 될 것임을 깨닫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0: 특히 핵심적인 방공 무기 확보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 면허라는 중대한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북한군 개입 실태를 폭로해 서방의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킨 것이 미국의 파격적인 군사 지원을 이끌어내는 압박 카드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나아가 무기 지원에 소극적인 한국을 분쟁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묶어두려는 전략적 의도도 다분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국 포로를 구출할 수 있는 귀중한 교환 카드를 날렸다는 내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결단으로 선제 포장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사회에선 점차 외교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미국은 결국 협상을 통한 합의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시사했습니다.
2: I will say is that war is not going to end on the battlefield. That war is going
1: to end. 이 전쟁이 전쟁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인정하듯 이 전쟁은 협상을 통한 합의로 마무리될 겁니다.
0: 거센 진실 공방을 부른 젤렌스키의 이번 승부수가 향후 평화 협상과 서방의 무기 지원 판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북한 김선경 외무부 부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협상 주도권을 장악하고 몸값을 올리기 위한 기선제압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5: 2년 연속 유엔 총회 연단에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6: 영구 거착된 조선민주주의
1: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입니다.
6: 후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화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는 바입니다.
5: 그러면서 북한의 핵 억제력은 외부 침략과 위협에서 주권과 안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절대적 힘이자 불가항력이라며 핵 보유를 정당화했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 나가는 사명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 추진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6: 미국이 서울의 핵 잠수함
1: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입니다.
6: 적극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5: 북핵 중단 유엔 결의안 위반부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도발, 러시아 파병을 저질러 놓고도 유엔 헌장에 충실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는데도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북미 대화를 고려한 협상 주도권 장악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은 앞으로의 북미 대화가 핵 포기가 아닌 군축회담이나 제재 완화가 돼야 함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귀국 뒤 맞이한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7: 요청 자체가 제재청
1: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7: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는.
4: 대법원의 향후 대응 등 구체적인 현안엔 말을 아꼈지만 청와대의 제재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헌법적 사유와 근거가 없었단 점을 재차 짚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국감에서도 관례에 따라 기관장으로 준비한 인사

0: 산말을 읽고 한 시간여 만에 자리를 뜬 만큼 쏟아질 여야 의원 질의에 건건히 직접 답변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석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양측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달아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일각에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장기 공백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재재청 거부 논란을 겨냥한 공세의 전선을 다음 달 국감까지로 넓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증인석에 서야 할 건 재재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또 한 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연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국회가 다시 문을 열자마자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가 채택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재재청 거부 사유를 직접 따져묻기로 한 겁니다.
3: 재재청을 요구한 공문을
4: 서영교
3: 대법원장이 보지도 않았어.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 전주공문으로 온 걸 보지도 않고 재재청을 거부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2: 국민의힘은 증인석에 불려나와야 하는 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맞섰지만
5: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재청을
4: 국민의힘
5: 요구한 거.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합니다.
5: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2: 수적 열세의 안건 가결까지는 막지 못한 채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법력권 위원들만 자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은 청와대 요청대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자는 내부 보고를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한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6: 조희대 원장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버텼다는 건데 얘기는 결국은 끝까지 내년 6월까지 임명 안고 공석으로 두겠다는 지금 소신의 표현인 거죠?
2: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재청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보고했지만 경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7: 화를 내신
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7: 저희 측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2: 거세지는 여야 공방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향후 입장을 설명할 창구 가운데 하나로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재청 논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이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결승행을 확정지으며 사상 첫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2연패에 한 발짝 더 다가워졌습니다. 다이빙에선 세계 최강 중국의 금 은메달 독식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1: 세계 랭킹 4위를 제압하는데 38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4강전에서 중국의 천유페이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최초의 2연패까지 남은 경기는 이제 단 하나. 결승전 상대는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로 안세영은 최근 맞대결에서 8연승에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강호들을 잇따라 꺾으며 4강에 오른 세계 랭킹 46위 유태빈의 돌풍은 일단 멈췄습니다. 다만 준결승 패자 모두에게 동메달을 주는 규정에 따라 유태빈은 한국 선수로선 16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남자 단식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중국이 시상대 맨 위와 두 번째 자리를 독차지해온 다이빙에선 귀중한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김영남이 남자 1m 스프링보드에서 2위에 오르며 다이빙 강국 중국의 벽에 균열을 냈습니다.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도 김수지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예선에서 실격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 절차를 거쳐 구제돼 극적으로 결선에 진출했던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은 동메달을 일궈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

0: 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4: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3: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4: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3: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9월 29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이 쇼팽의 전주곡 집중 15번 빗방울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29일 화요일 듀에트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트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전주곡집 중에서 15번 빗방울,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조성진 하면 역시 쇼팽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죠.
1: 맞습니다. 2015년 조성진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이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방금 들은 연주도 당시 쇼팽 콩쿠르의 실황이었고요.
0: 근데 국제 콩쿠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세계 3대 콩쿠르라는 말을 합니다. 쇼팽 콩쿠르도 그 가운데 하나죠.
1: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쇼팽 콩쿠르,
0: 쇼팽,
1: 퀸 엘리자베스, 그리고 차이콥스키.
0: 그렇죠.
1: 이렇게 묶어서 세계 3대 콩쿠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3대 뭐 그걸 되게 좋아해. 3대 뮤지컬 막 세계 3대 뮤지컬에서 뭐
0: 3대 몇
1: 뭐 오페라의 유령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래. 3대 몇 드냐? 뭐 이것도 있고. 3대 갈비 막. 뭐 많아. 3대 국밥. 막 많지.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3대 콩쿠르란 건 없습니다.
0: 그렇다면 각각의 콩쿠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 먼저 쇼팽 콩쿠르는 성격이 아주 분명해요. 폴란드가 낳은 작곡가 쇼팽을 기념해서 1927년 바르샤바에서 시작됐고요. 5년에 한 번 열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쇼팽의 연주, 이 쇼팽의 작품만 연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0: 피아노 콩쿠르 하면 보통 베토벤 치고 라흐마니노프도 치고 뭐 다양하게 연주하는데 여기서는 오직 쇼팽 곡만 연주하는 겁니다.
1: 그래서 단순히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느냐가 아니고 이 쇼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쇼팽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쇼팽의 그 조국이 폴란드죠.
0: 네.
1: 그 폴란드 그때 시대에 막 뭔가 침략당했었던 그걸 뚫고 나오는 음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식으로 해석하느냐, 이런 거고요. 역대 우승자도 화려하죠.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에리치, 크리스티안 짐메르만, 당타이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이 대회를 거쳐갔고요. 2015년에 그 명단에 조성진이라는 이름도 추가됐고요.
0: 야, 다 엄청난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명의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우승한 반 클라이버 콩쿠르는 이른바 세계 3대 콩쿠르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1: 3대 콩쿠르 없다니까요. 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권위가 이 쇼팽 콩쿠르보다 떨어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오산입니다. 이 콩쿠르에서 우승하면 굳이 차이콥스키 콩쿠르나 쇼팽 콩쿠르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충분한 주목을 받고 스타가 되기 때문이죠.
0: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당시 18살이었던 임윤찬이 우승했습니다. 대회 역사상 최연소 우승. 특히 결선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영상은 콩쿠르가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1: 예전에는 이 콩쿠르를 직접 갔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서 그 극장에서 그렇죠. 콩쿠르에 대한 그 파이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요즘에는 이 인터넷으로 그 실시간 중계를 해준대요.
0: 바로.
1: 그것도 굉장히 마이크랑 이런 각도까지 잘 놔둬갖고 중계를 해준다는데 그래도 실제만은 못하죠.
0: 반 클라이버는 일찍부터 온라인 중계에도 적극적이었고요. 이 콩쿠르의 또 다른 특징은 우승자를 뽑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상자들에게 공연 기회를 연결하고 음반 제작과 홍보, 커리어 관리까지 지원하면서 젊은 피아니스트가 실제 직업 연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 그래야 좋은 콩쿠르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 콩쿠르의 그 우승자들은 좋은 행보를 그리고 스타 피아니스트로 자라왔다.
0: 중요하죠.
1: 라는 걸 만들어주는 셈이니까. 임윤찬 씨는 반 클라이번 우승자라는 설명이 없어도 될 만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그래서 성장을 했고 최근에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0: 지난해 뉴욕 카네기 홀에서 이 곡을 연주해 실황 음반을 발매했는데 이 앨범은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이 선정하는 2026년 그라모폰 클래시컬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분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얼마 전 전해졌죠. 임윤찬은 이미 2024년 쇼팽 에뛰드 음반으로 이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올해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다시 한번 수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이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제1변주부터 제3변주까지 준비했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제1변주부터 제3변주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임윤찬 다음으로 주목해볼 만한 젊은 피아니스트는 또 누가 있을까요?
0: 바로 김세현입니다. 지난해 18살의 나이로 프랑스 롱티보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인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를 받았고요. 청중상과 언론상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1: 아, 롱티보 콩쿠르는 이름부터 앞에 두 콩쿠르랑 좀 다르게 들리네요.
0: 네, 프랑스를 대표했던 두 음악가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피아니스트 마르그리트 롱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자크 티보이인데요. 이 두 사람이 1940년대에 만든 콩쿠르입니다. 그래서 쇼팽 콩쿠르나 방클라이번처럼 피아노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피아노와 바이올린 부문 이 두 개를 운영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1: 김세현에게는 이 콩쿠르 우승이 세계 무대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겠습니다.
0: 이 우승하고 나서 프랑스 여러 무대에 초청됐고 올해는 쇼팽과 포레의 작품을 담은 첫 정규 음반도 발표했습니다.
1: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김세현의 첫 정규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 기상적 왈츠 1번 가장조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범죄를 고발하고 때로는 직접 피해 구제에까지 나섰던 사람, 구독자 수십만 명의 유튜버 A씨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고발해오던 바로 그 A씨가 이번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1: 법원이 인정한 A씨의 범행은 그동안 유튜브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중고차 대출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였죠.
3: 뭘 어떻게 했다는 건데?
4: 사고 크게 난 외제차 있잖아. 그런 차를 이용해서 대출 받았대.
3: 사고 난 차인데 대출이 나와?
4: 그게 핵심인데 멀쩡한 차 사진에 파손된 차량 번호를 합성해서 정상 차량인 것처럼 꾸며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0: 그게 돼?
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고로 사실상 가치가 크게 떨어진 차량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꾸미고 지인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만 47억 원. 1심 법원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0: 협박해서 돈까지 받아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또 뭐야?
2: 같이 사업하던 사람한테 횡령 의혹 제기하면서 돈을 요구했나 봐.
0: 국회의원 이야기도 했다던데?
2: 어. 내 뒷배가 누구 의원이다. 힘써주고 있는데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말도 했다던데.
1: 범죄를 고발하던 유튜버에게 내려진 징역 7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1: 자동차 불법 대출 피해를 구제하고 각종 범죄를 고발하는 콘텐츠로 이름을 알린 유튜버였는데 정작 본인이 사기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을 벌였던 겁니까?
3: 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가 상당한 유명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에 의하면 유튜버 A씨에 대해서 헐값에 외제차들을 사들여서 멀쩡한 중고차 사진에 파손된 차량 번호를 합성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합계 47억 원대의 사기 범행, 동업자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합계 6억 2천만 원가량을 갈취한 공갈 범행, 사기 대출 혐의를 폭로한 자에 대한 협박, 중고차 수십 대를 지인 명의로 변경해서 자행한 무등록 차량 대여업 등이 문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야,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사건이 하나가 아닌데 우선 가장 피해가 컸던 47억 대출 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사고가 크게 난 외제차로 이거 어떻게 수십억 대출을 받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3: 네, 보도된 수법을 보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A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속여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차량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질 않았거나 차주들이 아예 보험사에 사고 사실 자체를 알리질 않아서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사고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들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를 이용해서 지인들이 정상적인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지인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1: 근데 이 47억이 전부 같은 방식으로 받았던 돈은 아니었던 거라고 또 하던데 또 어떤 범행이 다른 수법의 범행이 있었던 거죠?
3: 네, 앞서 말씀드린 사고 차량으로 받아낸 대출금이 약 30억 6천만 원이었고 보도에 의하면 A씨는 고가의 수입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것처럼 속여 추가적으로 16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해당 대출금을 본인의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1: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 대출될 때까지 은행이든 캐피탈이든 대출기관에서는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범행 수법이 워낙 교묘했던 건지 아니면 중고차 할부 대출 과정 자체에 허점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시죠.
3: 네, 차량 시세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부품을 재사용하는 용도 외에는 특별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 중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해 보험 접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차량을 일명 완파 차량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해당 차량으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업체가 실사를 거치지 않고 명의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는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허점에 더해서 A씨 등은 지인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며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차량 사진을 좀 조작을 한다든지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더욱 교묘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누구를 속인 사기가 되는 겁니까? 돈을 빌려준 캐피탈이나 금융회사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3: 네,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준 캐피탈이나 금융회사는 해당 차량이 완파 차량이라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사람

0: 상태로 정상 차량이란 착오에 빠져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승인해 준 건데요. 바꿔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속은 겁니다. 만일 돈을 빌려준 캐피탈이나 금융회사가 해당 차량이 재산적 가치가 전무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대출을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회사들이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되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명의만 빌려줬다라고 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지, 그리고 애초에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는 또 괜찮은 건지 어떻습니까?
0: 사실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A씨가 완파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속여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했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아무것도 모르고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형사상의 책임만을 면할 수 있을 뿐이고 어찌되었든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은 계약 명의인인 대여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위험이 상당합니다.
1: 자, A씨에게 공갈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압박하는 과정에서 했다는 말이 굉장히 센데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내 뒷배가 국회의원이다. 뒤에서 힘써주고 있다. 감당할 수 있겠냐?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 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갈 행위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A씨가 동업자 B씨가 A씨를 배제하고 돈거래를 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B씨에게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다라고 하여 3억 원 정도를 송금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A씨는 그 이후 재차 B씨를 만나서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 주신 국회의원 관련 발언을 하며 이 3억 2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자, 여기서 궁금한 게이 발언이 진짜였는지, 그러니까 실제 그 뒤에 뭐 뒤를 봐주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공갈죄 판단을 할때 따져 봅니까?
0: 실제로 A씨는 1심에서 B씨가 A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6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라면서 공갈을 부인했는데요.
1: 네.
0: 공갈죄는 사람을 겁먹게 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받으면 성립하는 죄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더라면 꼭 상대방이 내 말을 뭐 따르지 않았을 때 실제로 내가 고지한 해악대로 실천하겠다라는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일부 거짓말을 했든 실제로 협박 내용처럼 할 생각은 없었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 무서워서 재물을 줄 것임을 행위자 본인이 알았고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에 질려서 재물 등을 교부를 하였다면 공갈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1: 특히 A씨는 구독자 수십만 명의 유튜버잖아요.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말이 실제 공개할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과는 아예 무게나 압박감에서 상당히 달랐을 것 같거든요. 이런 영향력도 공갈 혐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물론입니다. 그저 일반인이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것과 구독자가 상당한 명수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영상 하나만 게시해도 손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신상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위협의 무게를 가집니다. 1심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B씨가 A씨 언동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A씨가 개인 렌트를 수년간 운영했다. 이건 또 뭡니까?
0: 네,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A씨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인들 명의를 빌려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이용해서 본인 명의로 장기나 신차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렌트 사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 하나씩 듣고 보니 사고차 대출 사기, 뭐 공갈, 협박, 무등록 차량 대여, 상당히 여러 사건이

0: 적혀 있는데요. A씨 본인은 재판에서 소극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 소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법원은 왜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1: 1심에서 A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던 부분은 30억 6천만 원 상당의 완파 차량 대출 사기, 단기 대출을 해주면 고가의 외제 중고 차량을 사서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고 한 16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 사기,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 동업자에 대한 6억 2천만 원 상당의 공갈,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이렇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A씨는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이랑 공갈, 16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고, 완파 차량 대출 사기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소극적으로 개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 중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제출된 계약서에 임차인 서명이 없고 인감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그 외에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이 문제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본인은 할부 양도 사업을 했을 뿐이고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한건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언을 종합해서 A씨가 운영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단기 렌트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공갈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씨의 B씨에 대한 발언이 충분히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16억 3천만 원 상당의 외제 중고 차량 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A씨의 수사 과정 중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해서 A씨가 해당 부분 사기의 공범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0: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쌍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첫 소식입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북한군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 군은 최종 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으로 판정되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군이 북한군 지뢰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 아군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상자의 장구류를 감정한 결과 TNT 성분과 함께 우리 지뢰에선 발견되지 않는 갈색 이물질이 검출된 점도 근거입니다.
4: 철제 8편이 없고
0: 양진혁 합동참모부 작전부장입니다.
4: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시 아군 지뢰는 아니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폭발 지점의 화구와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장병이 진술한 목함 지뢰에 대해서는 목함 지뢰 형태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수지 반보병 지뢰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폭발한 두 개의 지뢰와 합쳐 사고 원점에는 모두 세 개의 지뢰가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미터 지점인데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걸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는 1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군은 유엔사와 함께 발표할 최종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의 매설 지뢰로 판정되면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5: 우리 장병이
0: 권대원
5: 북한군
0: 합동참모본부 차장입니다.
5: 부상을 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3: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수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MDA를 넘어 지뢰를 매설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이번 사고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오늘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는데요.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두고 질문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취임 4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여파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만남. 양당 대표는 강 장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7: 장병과 군의
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철저하고 투명하게 잘 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든든히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6: 여야 지도부 회의에선 더 선명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군이 망가졌다, 군이 조사를 뭉개고 있다며 늑장 조사에 방점을 찍었고
9: 김정은 눈치만
0: 정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행태를 보면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6: 반면 민주당은 사건 은폐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군 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0: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6: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덮고 있다며 탄핵, 이적 행위 등 그건도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맞서면서 거친 설전도 주고받았습니다.
8: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국민의힘 있는 대표입니다. 겁니다.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 행위 외환죄입니다.
7: 폭발
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7: 조사는
0: 대표입니다.
7: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6: 여야 신경전 속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개요와 후속 대책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외교 마찰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를 거론했습니다.
2: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사건이 발생할 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11: 온라인 매체 뉴스포스와 인터뷰에 나선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전 경험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은 자국 지역에서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고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11: 부다노우 실장이 언급한 사건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우리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 주장을 재차 강조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안보 위협까지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한 칼럼니스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깜짝 공개한 배경에는 한국에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지원받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포로 송환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앙심을 품고 유엔에서 공개하는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측근은 양국 간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는 건 정치적 쇼이자 과장된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3: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한 뒤 한국과 외교 갈등이 커지면서 양측의 신뢰관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조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안드리 베슈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조치해 우리 정부에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베슈킨 대사 대리에게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면서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0: 맞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귀국 뒤 맞이한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3: 재재청 하라고 말았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앞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는.
1: 대법원의 향후 대응 등 구체적인 현안엔 말을 아꼈지만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헌법적 사유와 근거가 없었단 점을 재차 짚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국감에서도 관례에 따라 기관장으로 준비한 인사말을 읽고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뜬 만큼 쏟아질 여야 의원 질의에 건건히 직접 답변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석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양측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달아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일각에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장기 공백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증인석에 서야 할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4: 연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국회가 다시 문을 열자마자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가 채택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재재청 거부 사유를 직접 따져묻기로 한 겁니다.
5: 재재청을 요구한 공문을 대법원장이 보지도 않았어. 전자공문으로 온 걸 보지도 않고 재재청을 거부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4: 국민의힘은 증인석에 불려나와야 하는 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맞섰지만
6: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재청권을 요구한 겁니다.
7: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4: 수적 열세의 안건 가결까지는 막지 못한 채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법률권 위원들만 자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은 청와대 요청대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자는 내부 보고를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한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8: 조희대 원장이
2: 박근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입니다.
8: 끝까지 내년 6월까지 임명 안고 공석으로 두겠다는 지금 소신의 표현인 거죠?
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재청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보고했지만 경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9: 화를 내신 적도
2: 노경필
9: 없고
2: 법원행정처장입니다.
9: 저희 측이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4: 거세지는 여야 공방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향후 입장을 설명할 창구 가운데 하나로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재청 논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시에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이 걸려있는 사건이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10: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으로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최대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뒀던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11: 우리 당 관계자
2: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11: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12: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11: 네, 그건 아니고요.
10: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3: 저는 윤우진
2: 윤석열

0: 당시 국민의힘 대선
1: 가까운
0: 후보입니다.
1: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2: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3: 유권자의 관심이
0: 조순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입니다.
3: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2: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짧은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일을 시키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별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50대 운전기사 A씨는 유족에게 거듭해서 사과했습니다.
6: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7: 죄송합니다. 범행 미리 계획하신 건가요?
8: 계획자를 잡습니다.
5: 오전에 예정됐던 심사는 A씨가 돌연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마친 뒤에야 신문을 진행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 머물던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오랫동안 운전기사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고 위기에 놓였고 그런 상황에도 자신에게 일만 시키려 해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택 싱크대에 보관하던 흉기를 챙기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여성이 숨을 거두면서 A씨 혐의는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전반적으로 보강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충북 청주에서는 10대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9: 골목길로 경찰차가 진입하고 곧이어 구급차도 연달아 들어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서 있고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현장입니다. 성폭행을 시도했던 피해자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이곳에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곳은 주택들로 둘러싸여 있는 공터. 주민들은 늦은 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경찰차 여러 대가 왔었다고 말합니다.
10: 찔려서 죽 나죽는다고 해서 경찰이
0: 인근 주민입니다.
10: 그냥 그 소리만 들었지 다른 건 몰라요.
9: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대 가해자는 성폭행에 실패하자 자신의 이륜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현장에서 3k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범행 3시간여 만에 가해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해자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4: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오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3: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5: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아침 6시 20분 15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10 라디오 해봅시다. 이른 아침 출발합니다. 예전 이맘때면 온 동네가 잔치였습니다. 운동회 열렸거든요. 운동회, 가을 운동회 백미, 박터트리기, 줄다리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청백개주였습니다. 한 명만 잘 달린다고 지지 않고요. 모두가 뛰어나다고 승리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돕고 이어주는 팀워크, 호흡이 개주, 이어달리기를 승리로 이끌죠. 오늘 아침 전해드릴 경제, 정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어디 있나요? 같이 이어달리기 하시는 거죠. 4번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해서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1, 2, 3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관중과 코치진도 꼭 필요하죠. 어제 남자 개주 400m 아시안게임에서 소중한 동메달을 안겨줬죠. 관련 소식과 다양한 뉴스 강영구 아나운서가 1번 주자로 전합니다. 경제는 악재 이어달리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호재와 전망 또 성장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차영주 소장 스튜디오 오셔서 3번 주자로 전해드립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아침 6시 20분 국내 주요 소식과 전 세계 소식을 연결합니다. 생각해보니 영어로요. 4번 주자를 앵커라고 합니다. 이 아침 빠른 뉴스에 4번 주자 앵커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꼭 알아야 될 뉴스. 자, 1번 계주, 1번 주자 출발합니다.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계주 뛴 적 있어요?
1: 아, 저는 달리기가 느려가지고 네, 발이 느려서
0: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2번 주자였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좀 영화 얘기로 시작해 볼게요. 암살자들 관련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역사 관련해서 왜곡 논란이 막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죠?
1: 네, 지난 추석 연휴에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은요,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0: 네.
1: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영화는 아니고요,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영화라고 제작진이 해명을 했는데, 이 영화를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0: 자, 기나긴 억압과 또 폭압의 독재 정권이라는 사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경수 여사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파 있었던 기억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왜곡 논란이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조청년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0: 네.
1: 영화는요, 이 사건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 또 박정희 정권의 위기 탈출을 위한 자작극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또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큰 거죠, 현재.
0: 예, 그렇다면은 또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그 시절의 산업화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분들은 굉장히 비판하실 것 같아요.
1: 네, 유경수 여사를 보좌했던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박정희 악마화에 불과하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명백한 정치 프로파간다,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먹는 박낸 패륜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요, 영화 암살자들을 만든 허진호 감독을 국정감사의 증인 참고인으로 부를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 네, 여러 영화들은 사실 이렇게 좀 논란을 일으키는, 심지어 다큐영화도 이렇게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최근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비판과 건전한 의견 교환이 있으면 되는데
1: 네.
0: 그게 지금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비판 여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화 암살자들 단체 관람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 영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배우나 평론가 또 유튜버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비난을 하는 등 공세가 좀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 예,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최근에 또 디즈니에서 나온 시리즈물 메이드 인 코리아를 봐도 딱 그 시절을 다루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영화는 영화로서 즐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이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1: 영화를 사실로 받아들일지 허구로 판단할지는 관객의 몫이다, 이런 입장과, 또 아무리 창작이어도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만큼 사실을 왜곡하고선 판단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긴다, 이런 부분은 너무 무책임하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 좀 맞붙고 있습니다.
0: 예.
1: 역사를 영화를 통해서 접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0: 영화로 공부하면 안 되죠.
1: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역사적 소재를 다룬 영화를 보고 영화 끝나고 실제 역사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0: 거기까지 가야죠.
1: 네, 그렇죠. 감독이 의도를 갖고 만들기 거기 때문에
0: 맞아요.
1: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해석하는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영화에 대한 비판 혹은 옹호 여론에 편승을 해서 누가 자기 편이고 누가 남의 편인지 이런 식으로 가르는 식의
0: 맞아요.
1: 양상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분들은 영화가 아니라 무슨 드라마 스포츠 경기를 갖다 놔도 늘 뭐 옳냐 그냐 네. 따지는 분들이세요. 망치를 든 사람한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만 보입니다. 이분들은 그 못만 찾아다니는 분들이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계 최강 안세영 뭐 결승 진출했네요.
1: 네, 한국의 안세영 선수 4강에서 여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4위 중국의 천이페이랑 붙었습니다.
0: 천적이었잖아요.
1: 네, 한때 안세영 선수 상대로 7연승을 거두는데 천적이라고 평가받은 천이페이 선수인데, 안세영 선수 2대 0으로 천이페이를 제압하며 세계 최강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8강에선 31분, 4강에선 38분 만에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경기를 끝내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죠.
0: 더 이상 천적이 없는 세계 최강이다, 이런 얘기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육상에서는 반가운 동메달을 땄습니다.
1: 네,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38초 43으로 한국 신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시온, 남아디 조혜진, 이재성, 비에사 다니엘 가마사로 이루어진 남자 계주 대표팀 예선에서 1번 주자가 2번 주자에게 배턴을 넘길 때 배턴 터치 구간을 넘겼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실격 처분을 받았는데요. 대표팀 즉시 항소했고 판정이 뒤집히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는데 결승에서 동메달 그리고 한국 신기록이라는 멋진 결과를 일궈냈습니다.
0: 예, 또 축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기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어달리기처럼 마구마구 뛰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은행인데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시간이 더 줄어든다고 해요.
1: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은행이 오전 개점 시간을 30분 늦춥니다. 네. 기존 은행은 9시에 열어서 4시에 닫는데 금융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9시가 아닌 9시 30분에 은행 문 열어서 오후 4시에 영업을 끝낸다고 합니다.
0: 내년 4월부터입니다. 당장 아니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된 게 금융노사 합의라고요?
1: 네, 금융노사는 올해 4월부터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정 합의가 성사되면서 금융노조는 내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0: 네.
1: 은행문을 9시에 열면 직원들은 9시 이전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0: 고객들이 9시 오니까요. 네.
1: 그렇죠. 은행 문 여는 시간보다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걸 두고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금융노사 교섭에서 이 안이 교섭 테이블에 올라왔고 은행 영업을 30분 늦게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한 거죠.
0: 예. 자, 은행 직원들은 좀 반길 수 있겠지만 고객들은 불편하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뛰어가야 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은행 이용하려면 휴가까지 내야 한다면서 이 은행 운영 시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는데 운영 시간이 줄어들고 또 금요일에 라스트콜 제도라고 해서 영업 시간 종료 30분 전부터 고객을 받지 않는 제도 도입에 네. 또 잠정 합의를

0: 했습니다. 금요일엔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은행 영업시간이 더 짧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주문 마감 시간 이런 느낌처럼 네, 30분 전에 가셔야 되고요.
0: 네.
1: 자, 뭐 이제는 비대면 거래가 워낙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내려면 전세자금 빌리려면 은행 가야 되는데 가도 저는 1시간 이내에 끝난 적이 없어요. 항상 대기 시간도 길었거든요. 고객 편의도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 여건과 여러 가지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아, 우리 북항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왜냐하면 늘 걱정했잖아요. 자연의 일부인 북항이가 너무 관심의 대상만 됐다라고 했는데 자연으로 돌아간다고요?
0: 네, 열흘 넘게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오늘 외해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수로에 머무르는 게 길어지면 북항이의 체력이 떨어지고 또 먹이 활동이나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생기죠. 북항이의 건강을 위한 조치입니다.
1: 북항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야지. 네, 북항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내보냅니까?
0: 일단 선박과 물펌프를 활용해서 수로 안쪽에서 외해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1: 네.
0: 예전에 2004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백상아리가 연못에 갇혔던 일이 있었어요.
1: 예.
0: 그땐 그물과 보트로 상어를 유도해서 바다로 돌려보냈는데 이를 참고를 해서 일단 오늘은 북항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물 없이 유도하고 그래도 가지 않으면 맞춤 그물망을 제작해서 유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예.
0: 어쩌면 오늘이 북항이와 작별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서
1: 아이고.
0: 유도 작업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도
1: 그러시면
0: 있잖아요.
1: 안 돼요.
0: 그래서 부산시는 현장 안전관리에도
1: 네,
0: 나섰습니다.
1: 나도 봐야지라는 마음이 있긴 한데 안전 조심하시고요. 북항이가 이렇게 관심과 사랑, 이렇게 애착의 대상을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 재미난 일이 아니라 경고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요.
0: 네, 기후 위기의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고등어나 방어 같은 어종이 북상했는데 아열대성 상어도 먹이를 찾아 올라오면서 북항이 같은 사례가 늘었다라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이번 북항이 사례를 뭐 굿즈 만들자, 축제 만들자 등 볼거리나 즐길 거리로 소모하기보다는 기후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1: 네, 끝으로 자 우리 장병들 DMZ에서 사고 지뢰 사고 있었잖아요.
0: 네.
1: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표가 있네요.
0: 네, YTN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모 중사가 폭발 당시 현장에서 북한군 목함 지뢰를 봤다라는 구체적인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 예.
0: 해당 중사 그동안 우리 군과 북한식 지뢰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탐지 장비로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나와서 교차 검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예, 국가 수도 1차 감정 결과를 줬고요.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의도적이라면 북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사고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20분 가장 빠른 시사 경제 라디오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여러분 부자 돼봅시다. 행복해봅시다. 쨍하고 해뜰 때까지 여러분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YTN 라디오 해봅시다.

0: 네, 이어달리기 누가 한 명 잘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모두 잘한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두 못한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호흡을 맞춰주시는 2번 주자 등장하셨습니다. 외신 이야기입니다. 이용주 외신캐스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번 주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정말 센스 있게 오늘 또 네. 평창 올림픽
1: 맞아요.
0: 예,
1: 실제로 제가 가서 샀던 거예요.
0: 와, 멋있습니다. 예. 100호
1: 맞아요.
0: 그죠? 저는 근데 순간 처음 잠깐 보고 네. 호돌이. 옛날 사람인가요?
1: 언제죠? 예. 호돌이를 또.
0: 자, 이렇게 이어달리기처럼 전 세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펼칠지 궁금했는데 상호 관세 인하 품목 약간 무역전쟁이 누구로드나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1: 네, 지난 추석 때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뭐 공동 합의문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성과가 있었나 뭐 판다 두 마리만 미국이 얻은 맞아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뭐 이 경제 무역 합의는 조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상호 관세 인하 품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중국은요 미국산 농산물과 석탄에 대해서 관세 인하 대상을 대상에 포함을 했고요.
0: 네.
1: 미국은 중국산 완구 가전제품을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억 달러 대 300억 달러라는 이 상호 관세
0: 네.
1: 이런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40조짜리 이 규모니까 굉장히 예. 큰 합의를 한 것 같고요. 조금 자세히 따져보면 미국은 이제 중국산 완구, 가전제품, 유아용품, 주방욕실용품, 명절 선물용품 이래가지고 300억 달러 규모 상

0: 기간을
1: 네.
0: 중국 내 영업과 지점 설립 신청을 또 허락을 했습니다.
1: 네.
0: 굉장히 또 의아한데요.
1: 의외의 얘기입니다.
0: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미국에 있는 중국계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잘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1: 예.
0: 뭔가 이 금융 진짜 중국 기업이 미국의 금융기관이 생기는 이런 신기한 일을 또 보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좀 기대했던 AI 있잖아요.
1: 네.
0: AI 뭐 이건 좀 합의가 좀 덜 된 모양이에요.
1: 예.
0: 그래서 11월 말에 다시 한번 또 회의를 갖기로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 무역 휴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1: 맞아요.
0: 무역 휴전 중이라서 11월 10일 날 끝난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한 것과 또 추가로 앞으로 또 더 많이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미국 내 정치 상황도 변할 거고요. 또 뭐 이게 아무리 권력이 바라는 바가 있다고 해도 시장이 흐르는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요즘 걱정되는 소식은요. 전 세계 어딜 가든 기후 얘기잖아요. 태국 방콕에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 항공기까지 결항됐습니다.
0: 맞습니다. 이 태국 방콕 일대에서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33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시내 곳곳이 물에 다 잠겼고요. 현재까지 5만 2천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재민 4,900명은 현재 학교와 사원 등에 마련된 200여 곳의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홍수로 태국 정부가 발표하기를 8명이 숨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 네.
0: 어제 오늘 이어서 이틀 동안 특별 휴무 조치도 현재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1: 그 비행기가 못 뜨는 이유가 비행기를 운행하거나 또 공항을 관리할 승무원이나 직원들이 출근을 못해서.
0: 네, 이 활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요.
1: 예.
0: 활주로는 문제가 없는데
1: 사람이 못 오는 거잖아요.
0: 정작 그 운전하셔야 될 분,
1: 네.
0: 거기서 이제 서비스 하셔야 될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침수와 교통난으로 출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1: 아, 그럼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서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뭐 수백 명이 전날 밤부터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를 했는데 최대 14시간까지
1: 아,
0: 공항에서 대기를 하신 분도 계셨다고
1: 네.
0: 합니다.
1: 이거 공항에서 기다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굉장히 기약 없고 힘듭니다.
0: 네.
1: 게다가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 태국 중부 촌부리 파타야 인근 농뿌르 지역에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흘 만인 전날 발견이 됐는데
1: 네.
0: 그 당시 입고 있던 옷이랑 이제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정확하게 신원과 사망 원인을 하기 위해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이 태국 내에서 다양한 사고들 또 사망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기후, 기상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피하시라, 나가지 마시라라고 할 때는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금메달은 건졌는데 뭔가 아쉬운 부분도 껴있긴 해요.
0: 맞습니다. 야구대표팀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이 야구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성취를
1: 네.
0: 했습니다.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요.
1: 네. 연봉 차이가 얼만데 이거잖아요.
0: 그래서 요거를 일본 언론들이 조금 분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본 TBS 같은 경우에는 한 사회인 야구팀으로 나선 일본이 결승까지 간 거. 5연승 하면서 결승까지 간 거 참
1: 네.
0: 잘했다. 이런 얘기 했고요.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 프로 선수단에 패해서 금메달을 일본이 놓쳤다.
1: 네.
0: 이런 얘기 하면서 특히 한국 선수들에게 걸린 병역 혜택에 굉장히 큰 주목을 했는데
1: 네.
0: 우승하면 이 병역 혜택이 가니까 한국이 결승에 굉장히 크게 초점을 맞추고 경기를
1: 네.
0: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실제 뭐 면제로이드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1: 네.
0: 면제 받기 위해서 굉장히 잘하는
1: 맞아요.
0: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코코카라 넥스트라는 일본 매체가 한국의 우승을 두고 대회 전반에 걸쳐서 일본 야구의 벽을 실감을 하게 했다. 와, 이거는 좀.
1: 저는 일본에 보면 초등학교 뭐 야구팀 또 축구팀 굉장히 많습니다. 클럽도 많고요. 그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표팀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전 엘리트 스포츠잖아요. 수업 안 들어와도 돼, 운동만 해.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좀 이런 저변과 저력을 너무 분하다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추어한테 졌네 화내지 마시고 좀 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국민들은 좀 그런 비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고 계세요.
0: 맞습니다. 사실은요. 일본에 이번에 나왔던 그 사회인 야구 선수 팀이
1: 네.
0: 전국에서 불러온 야구 선수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나고야 지역의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었던 거예요.
1: SNS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저분 우리 회사 직원.
0: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 상대로 이렇게 진땀승을 해도 되는 건가라고 해서 대만 언론 역시요. 한국은 아시아 야구 강호 중 유일하게 100% 프로 선수들로 엘리트.

0: 엘리트 엔트리를 구성했다면서.
1: 맞아요. 엘리트 엔트리를 구성했죠.
0: 네,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급 전력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네. 했는데 팬들은 지금 너무 실망을 하고 있죠.
1: 네.
0: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1: 국내까지도 지금 이렇게 주는 게 맞아 이럴 정도로요.
0: 근데 KBO 리그는 지금 역대급 흥행을 또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1: 맞아요. 우리 국민들 야구에 진심이거든요.
0: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프로 선수랑 이 리그 흥행이랑 지금 좀 너무 따로 노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다른 아시아 그 국가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약한 전력으로 출전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선수들 인생이 걸려 있어요.
1: 중요하니까요. 네. 예. 이 군복무 문제도 사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만큼 또 국위 선양을 했을 때에 대한 보안이지 뭐 반드시 이걸로 군 면제가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것도 좀 많이 고민하고 선수들도 그 마음을 아 이게 나라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나고야 사회인 팀한테 지다니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이거 아시안 게임 시작할 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와서 흔히 말해서 뚜껑이 열렸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길지 반입 금지 안내판이 철거가 됐어요.
0: 맞습니다.
1: 이거는 우리도 그러면 티셔츠 들어올리면 다 독도 그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0: 아, 안 되죠.
1: 그래가지고 막 우리도 뭐 막 제재를 받았었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지난 26일 날 이 야구장 입구에 우길기와 이 대만의 청천 101기를 금지를 한다라는 이 게시물이 설치가 됐었는데 네. 다음 날 이제 이게 없어졌습니다.
1: 예.
0: 근데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1: 예.
0: 어제요.
1: 네.
0: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1: 뭐라고 올라왔나?
0: 그 사과문에 이 깃발을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게시물이
1: 네.
0: 잘못됐었다는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1: 우길기 쓰지 마세요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0: 왜?
1: 이상한 얘기네요.
0: 그러니까 아니 웬일로 일본이 일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 우리 선수단이 이순신 사진 걸었다고도 난리친 사람들 아니에요?
0: 맞아요.
1: 이상한
0: 황당합니다 사람이네. 정말로.
1: 일관성이 없네요.
0: 네.
1: 이상한 짓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있고요. 그 나라 안에서도 또 극우 뭐 여러 가지 우익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활동하시는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서경덕
0: 네.
1: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0: 아무리 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루만율이 네.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시안게임 공식 안내판에 우길기 반입 금지가 쓰여 있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게
1: 네.
0: 사과문을 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올려버려가지고 그럼 뭔가 이게 지금
1: 네,
0: 뭐 하자는 건가
1: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0: 납득이 안 됩니다.
1: 우길기를 뭐냐 하시면은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쪽쪽쪽 뻗어나가는 선이 그어진 깃발을 말하는데요. 미국 일본 군국주의 군대가 썼던 깃발이고 그 깃발 아래 많은 아시아 사람들 우리 국민들 우리 조상들이 살해당했던 범죄를 상징하는 깃발이죠. 이거를 쓰지 말라라는 얘기를 올렸다라는 걸 사과한다라니. 오늘 이렇게 또 한번 아침에 힘이 불끈스럽게 만드는 이번 주자 외신 캐스터 이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도 있으면 또 낮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창밖에 어두웠는데 캄캄했는데 해가 떴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유튜브 경제 통만을 들어오셔서 보시면 해 봅시다 유튜브 보시면 바로 이분이 온화한 햇살 같은 미소로 나와 계십니다. 3번 주자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1: 네. 자, 어제 7창선 무너져가지고 아, 빠졌어야 돼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판단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2: 아, 근데 그 어제 6888로 끝났거든요.
1: 네.
2: 예, 근데 그게 하루하루를 물론 따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의미 있는 날이 있죠. 우리가
1: 네.
2: 뭐 생일날이라든지
1: 맞아요.
2: 아니면 뭐 어떤 뭐
1: 중요한 변화
2: 중요한 변화가
1: 오늘부터
2: 있는
1: 오늘부터 대학생이야 뭐 이런 거.
2: 예,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1: 네.
2: 그 3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1: 어제까지
3: 어제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2: 어제까지 사신 분들.
3: 네, 사신 분들. 네.
2: 그러면 이제 어제 사셨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일 이제 주식이 들어오니까 네. 오늘은 이제 배당락이라고 해서 이제 배당 받는 만큼 주가 빠집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실질적으로 주식을 사셨

0: 있어야만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심상치 않게 매물을 던졌어요. 3조 8천억 시장에서 맞습니다. 매물을 던졌고 기관들도 1조 7천억 매물들을 던지면서 약 5%가량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7천선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놓고 보면 5%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가 빠졌는데 사이드카가 안 걸렸어요.
1: 예.
0: 그래서 사이드카는 이제 선물에서 걸리고 예. 서킷은 이제 현물에서 걸리는데 네. 사이드카가 안 걸렸다는 것은 다른 주식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빠지고 예를 들면 뭐 하나솔루션 같은 신재생에너지
1: 17%.
0: 뭐 그렇게 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주식들이 올라온 상황이기
1: LG 때문에 LG이노텍 대우건설 뭐
0: 예, 다 좋았습니다. 삼전닉스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배당이 있는데 왜 빠졌을까요? 그게 이제 어제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호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준 미국 상황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우리만 이런 물론 이제 어제 간밤 미국 증시를 보면 또 출렁거렸습니다. 역시 금리라든지 매크로 변수가 좀 압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라는 매크로 변수가 이제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5.24까지 올라가면서 우리가 5%를 넘어서도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데 네. 5.2를 장중에 찍었었던 경우가 이제 추석 연휴 때 있었습니다만 24로 이제 마감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걸 가지고 어제 삼전지수가 빠졌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긴 곤란해요.
1: 네, 정확한
0: 원인 다른 주식이 다 올랐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거 만약에
1: 시장 금리 자체를 꽉 깎아내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요.
0: 금리 때문에 만약에 삼전지수가 빠졌으면 다른 주식도 빠졌어야 되죠.
1: 네.
0: 그래서 꼭 그 이유만은 아니었겠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국의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분할 네. 상장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솔리다임 같은 경우 이제 기업용 SSD, 그러니까 기업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인텔로부터 인수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리다임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주력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SK하이닉스가 빠졌다라고 보기에도
1: 그것도 또
0: 아닌 것 같습니다.
1: 결국은
0: 이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제 선물 매도가 많았었습니다.
1: 네.
0: 선물 매도가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어제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그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네트로 봤을 때 3조 8천억을 팔았는데
1: 네.
0: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는데 네트로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일반적인 펀드 자금들도 저는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지만 파생과 연관된
1: 네.
0: 그러한 자금들이 결국 시장을 좀 흔들어놨다.
1: 네.
0: 결국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상방향 롱 포지션이었는데
1: 예.
0: 어제 숏으로 전환되면서 이것이 변동성을 좀 키웠던 요소이지 실질적으로 배당을 그럼 외국인들이 피한 거 아니야?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선물이 현물을 흔들어놓는
1: 예.
0: 메토독 현상이 어제 나타났었던 부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나마 어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문자로. 그래서 왜 빠졌나요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뭐 정확한 답이 있으면 예측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0: 그렇죠?
1: 알 수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0: 네.
1: 시장에는 여러 또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자, 미국 상황도 좀 볼게요. 굉장히 좀 어제는 많이 차갑게 내려앉는 모양인데 여기서는 정말 또 채권 문제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0: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오늘 다 전부 다 밀렸습니다.
1: 네.
0: 미국에서 이제 두 가지 이슈였는데요. 첫 번째 촉발된 것은 이제 유가였었죠.
1: 네.
0: 유가가 이제 올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7일간 협상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가가 다시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은 그 연속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페드워치 같은 경우 지금 50%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다음
1: 예.
0: 이제 연준 회의 때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10년물 국채 금리가 5.2 이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0: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죠. 모든 주식이 다 밀렸기 때문에
1: 예.
0: 한 1%대의 시장이 밀렸던 원인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주가가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강하고 특히 이런 상황이 오면 과거에도 있었지만 증시가 어려울 거라고 보니까 또 과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금리가 강세일 때도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도 있었는데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장단리 10년물이나 2년물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나 위기일 수 있어라고도 보는데 명확히 알면 내가 좋겠지만.
0: 아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금리와 주식시장이 같이 갈 때가 있고 반대로 네. 갈 때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냐 네.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냐라는 겁니다.
1: 네.
0: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급여가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늘어난다. 그것은 기업들에게 선순환 구조거든요.
1: 네.
0: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1: 팔게 많아지니까요.
0: 그러면서 이제
1: 많고.
0: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인플레이션 자극됨으로써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가는 겁니다.
1: 그렇죠.
0: 이거는 정상적인
1: 전체적인 양적 성장으로
0: 그렇죠.
1: 보여지는 거죠.
0: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런 성장들이 네.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에 문제는 공급발 인플레이션입니다.
1: 예.
0: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제 여기 올 때 차를 끌고 왔는데 기름을 넣는 행위는 한 번이지만
1: 네.
0: 유가가 올라가면 소비를 더 많이 한 거로 잡히죠.
1: 예.
0: 우리가 기존에 대략 뭐 1,600원대 넣다가
1: 예.
0: 지금은 1,800원대 넣으니까
1: 네.
0: 200원만큼 소비를 더 한 거로 잡힙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건 기업의 이익과 상관없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1: 네.
0: 이거는 주식시장의 악재다. 더군다나 이번에 또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금리를 민감하게 보는 것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막대하게 회사채라든지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1: 네.
0: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주식이 안 좋다?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
1: 네.
0: 이런 도식처럼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안 좋다. 이것은 우리 삼전직수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1: 네.
0: 등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미래같이 투자하는 기업이나 경제 상황은 어려울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금리 자체가 미래에 대한 이익. 환수니까요. 그런데 AI는 또 굉장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엔비디아는 어제 또 상승세가 있었잖아요. 1.68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자사주 매입도 있고 굉장히
0: 네.
1: 막으려고 노력을 해요.
0: 네.
1: 이 성장세를 막으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1,500억 달러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매입 한도를 늘려놓은 겁니다.
1: 네.
0: 그 전에 지금 이제 9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700억 달러 좀 넘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더 이제 한도를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1: 예.
0: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1: 네.
0: 근데 지금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이 없어서 차입을 하는데
1: 맞아요.
0: 엔비디아는
1: 채권을 막 발행하고 있습니다. 7.7%까지요.
0: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1: 네네.
0: 자사주 매입을 할 정도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죠.
1: 엔비디아는 넉넉한데
0: 네. 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7%대
1: 오라클은 지금 7.7%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0: 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 니네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베라 루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돈을 벌어서
1: 네.
0: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어.
1: 좀 쏠림이 있네요.
0: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1: 네.
0: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1: 네.
0: 잘 되는 놈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언론은 그 좀 자극적인 말씀하신 오라클 같은 경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 네.
0: 실질적으로 오라클 같은 경우도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그 문제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잉여 현금들이 나타난다라면 우리 삼전직수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거기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차영주 소장님 맨날 긍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이
0: 네.
1: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있는 사실을 일단은
0: 그렇죠.
1: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0: 예, 예.
1: 이번 주에는 자 마이크론 실적, 뭐 미국 물가와 관련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있잖아요.
0: 예.
1: 게다가 SK는 솔리다임 얘기가 앞서 말씀하신
0: 네.
1: 이거 하나만으로 움직일 소재는 아니다라고
0: 네.
1: 하셨습니다만 봤을 때 이번 주는 뭘 좀 봐야 우리 한국 코스피
0: 뭐 PC 지표도 봐야 되고요.
1: 예.
0: PC 지표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얼마큼 견조하게 미국에서 지금 물가가 견조하게 나타나느냐를
1: 네.
0: 봐야 되겠고 30일 날 마이크론 실적 나옵니다.
1: 네.
0: 마이크론 실적이 앞으로 얼마만큼 영업 이익률이 지켜냈느냐
1: 네.
0: 이것이 관건이고요. 10월 1일 날
1: 네.
0: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렇죠.
0: 15조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또 매수 절벽이 어떻게 나오느냐
1: 네.
0: 이번 주 참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저희가 월요일과 금요일 쉬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7천에 대한 도전, 7천
1: 네.
0: 포인트에 대한 도전 시도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1: 예, 7천선 다시 돌아가나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됩니다. 뭐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까지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하는 무대
1: 추선입니다.
0: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네, 결과만 볼 거면 스포츠 왜 봅니까? 재미없잖아요. 스포일러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1번 주자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보시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끝자락에 하루 사이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4.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고 수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월급 분기점 3차로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영동 시점부터 월급 분기점까지 사고 여파로 4km 정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출근길 정체가 서서히 모아지고 있는데요. 수원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3km 구간과 달래내 부근을 지나서 반포 나대목까지

0: 지는 이제 10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형은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군 당국이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간조사 발표에서 사고 지역에 아군이 지뢰를 매설한 기록은 없고 지난해 9월 인근에서 북한군이 묻어둔 지뢰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폭발 지점의 구덩이와 화염의 형태, 장병들의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북한군 지뢰의 폭발 특징과 맞아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에서도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아 아군 지뢰가 폭발 원인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최종 조사에서 북한군 지뢰로 판명되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작전 중이던 장병이 피해를 본 만큼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출석하며 사고 원인과 초기 대응, 조사 경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고 직후 유엔사의 신속 조사 요청에도 조사 착수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군 당국의 늦장 대응과 증거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사단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고의적인 지연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맞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안드레 베시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우리 정부에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주 외교부 1차관은 베시킨 대사대리에게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협상 상황에 정통한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중재자들을 통해 오늘 혹은 내일 각각 개별 회담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카타르 측 중재자들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 논의가 이란이 앞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제시했던 7일 계획의 수정안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ISNA 통신도 아라그치 장관이 오늘 중 미국에서 중재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가 고점을 높이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7% 내린 51,481.5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0.77% 내린 7,683.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92% 내린 26,820.38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회의에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삼성전자, SK 사장급 인사가 함께합니다. 청와대 내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이후 점검 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달 기업의 체감 경기 동향과 심리 상태가 석달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 경기 조사를 보면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0.5포인트 내린 99.1을 기록했습니다.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나타낸 통계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적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가 석달 만에 소폭 하락했지만 상승 추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아파트 가격 조사에서 상위 50위권 고가 아파트 단지 가격이 넉달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는 9월 99.2로 전월 대비 0.22% 내리며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시총 상위 50개 단지 아파트의 월별 시총 변동률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9월 서울 아파트 값은 전월 대비 1.13% 올랐으며, 오름폭은 전월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4.5도, 습도는 78%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0: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장성철의 뉴스 명단.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부쩍 아침 공기가 차갑다 했더니 설악산에선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후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고 조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법무부 장관 지명 등 현안을 짚어봅니다. 이어 3부, 4부는 핫피플을 중심으로 여의도 정가 이슈를 분석하는 인재 영입위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DMZ 폭발 사고, 북한 포로 송환 진실 공방 등 여야의 맞불 공세 속 빅스피커의 행보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줘야 합니다. 뉴스 왔당.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특보입니다.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윤 기자님 감사해요.
1: 네.
0: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 정윤경 기자 휴가 갔다고 네. 이렇게 스페셜로 또 오셔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
1: 감사합니다.
0: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1: 네, 잘 쉬고 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소식이죠?
1: 네, 첫 번째 뉴스 DMZ 폭발 사고 군 북한질의 가능성 매우 높아 오늘 국방위 현안질입니다.
0: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군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이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우리 장병들이 작전을 하다가 지뢰가 두 차례 폭발해 부상을 입었잖아요. 군이 이제 요거 중간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한 겁니다. 발표를 하면서 요게 아군 지뢰가 아니라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 근거가 좀 몇 가지 있어요.
0: 뭐예요?
1: 일단 사고 지점에 우리 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부상 장병 방탄 헬멧과 방탄 조끼에서 TNT 성분 그리고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또 폭발 지점 약 1m 옆에서 북한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갈색 플라스틱 재질의 대인지뢰도 발견했다. 이런 현장 진술 이런 것들 좀 종합해서 네. 이게 우리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고요. 네. 근데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사고 과정이 좀 자세히 설명이 되기도 했어요. 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선발대원 이제 왼발을 내딛는 순간 굉음과 함께 첫 번째 폭발이 좀 발생했고요. 주변에 있던 세 명이 쓰러졌고 또 한 병사는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쥔 채 고통을 좀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폭발 직후에 그 수색 대대장이 부상자 확인

0: 피너려고 다가가자 두 번째 폭발이 발생해서 크게 다친 거다. 좀 이렇게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 MDL에서 남쪽을 불과 1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종합을 해서 북한군 지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원점까지는 직접 들어가 조사는 못했어요. 그래서 군과 유엔사가 추가 현장 조사한 뒤에 최종 판단 내릴 예정입니다.
1: 근데 그 위험 지역에서 작전을 하게 되면 지뢰 탐지기를 갖고 활동할 텐데 그게
0: 네.
1: 탐지가 안 됐다는 건지 이것도 좀 밝혀져야 될것 같고요.
0: 네.
1: 만약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이 되면 군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표현 같은데요.
0: 네, 어제 좀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권대원 합참차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모든 책임이 만약 북한군 지뢰라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황인데 모든 옵션 올려놓고 판단하겠다. 좀 입장을 강경한 느낌입니다.
1: 모든 옵션이라면 상당히
0: 네.
1: 자극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고를 놓고 정치권에서 여야 공방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0: 네, 이게 좀 추석 연휴 때 있었던 일이었어가지고 추석 연휴 내내 좀 SNS에서 약간 여야가 공방을 좀 벌이다가 어제 이제 추석이 연휴가 끝나고 국방위원들이 급하게 좀 육군 25사단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1: 네.
0: 여기서도 좀 강조했던 게 정쟁이나 정략 계획 없이 투명하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게 북한 지뢰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숨긴 거 아니냐, 북한이 눈치 본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좀 피고 있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대북 굴종이다, 사고 은폐 의혹 뭐 이런 것까지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어제 강신철 국방장관이 국회 찾아서 양당의 대표들 만나고 인사하는 하려고 왔었는데 뭐 지나가면서 기자들이 붙어서 좀 물어보니까 우리 군이 그걸 숨길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현장 조사 늦춘 것도 아니다. 대응 조치할 거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왜 감축했어요?
0: 네.
1: 왜 현장 조사를 늦추겠습니까? 우리 장병이 다쳤는데. 오늘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현안 질의가 열리는 거죠?
0: 네, 오늘 오후 2시에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가 긴급하게 좀 잡혔는데 일단 여기서 볼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쨌든 군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가 좀더 구체적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종 조사 결과 언제 나올지 이런 것도 좀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뭐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또뭐 예를 들면 2015년엔 대북 확성기 조치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사적 대응 어떤 게 나올지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1: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뭐 감추거나 뭐 은폐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될것 같다. 좀 그런
0: 네.
1: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두 번째 뉴스. 조희대 재재청 거부 입장 국감에서 밝힌다. 대법관 공석은 장기화 하나입니다.
1: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 어디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뭐 얘기한 것 같아요.
0: 네, 어제 출근길에 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 뭐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1: 국정감사장에 대법원장은 보통 인사만 하고 가는데
0: 네.
1: 와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을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일인데 좋습니다. 법원 쪽에서는 청와대가 보낸 공문 자체가 애매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얘기가 좀 계속 나왔는데 일단 청와대 공문에 재청을 반려한다거나 임명을 거부한다 이런 표현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제 김남희 의원이 그러면 대법원장이 재재청하지 않으면 계속 둘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노 처장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새 대법관 인선 둘러싸고 교착 상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좀 읽히기도 하는 겁니다.
1: 아이고,
0: 네,
1: 법원
0: 그래서
1: 행정처가 조 대법원장에게는 재재청을 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희대 경로설 이것까지 나왔어요. 이건 또 뭐예요?
0: 이게 이제 엊그제 민주당에서 이용우 대변인이 제기한 이야기였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게 좀 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새로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거나 아니면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재청하거나 아니면 기존 재청을 유지하거나 이런 방안들을 좀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법원 행정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재청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고하니까 조 대법원장이 경로했다. 이른바 경로설 이렇게 좀 제기가 된 건데 노처장은 어제

0: 그리고 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말씀 한 적이 없고 화낸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하면서 이제 좀 부인하는 목소리를 냈고 또막 서영규 위원장이랑 왜 고집 피우냐 그랬더니 뭐 쌍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날선 공방까지 좀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 아우, 어제 법사위 뭐 회의 상황을 좀 지켜봤더니 아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0: 네.
1: 아유 참 저래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결국 다음 달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할지 그것이 좀 관건이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뭐 재재청 거부 이유 이런 것들 좀 직접 묻는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잠시 후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사항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세 번째 뉴스를 가볼까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유경수 여사 피격 다룬 암살자들 정치 공방으로 번져입니다.
1: 보셨어요?
0: 저는 못 보긴 했습니다.
1: 보셨어요? 아, 이게
0: 네.
1: 추석 극장가에 상당히 잘 나가는 영화라고 하던데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는 거예요? 스포하시면 안 되고.
0: 네, 전못 봤는데
1: 네.
0: 하도 공방이 커서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1: 그러니까요.
0: 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면
1: 네.
0: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화가 이제 당시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당시의 수사 당국은 제1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을 쐈고 그걸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이 난 건데
1: 그렇죠.
0: 영화에서는 이제 그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문들을 좀 소재로 삼으면서 논란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요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살짝 언급이 되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1: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어제 하루 종일 요걸로 좀 공세를 하더라고요.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가 좀 직접 나서서 이게 유경수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황당한 스토리가 어디 있느냐, 뭐 표현의 자유는 뭐 좌파의 전유물이냐 이러면서 좀 얘기를 했고 또뭐 영화 아수라를 또 끌고 와서 네, 거기 이제 안남시라는
1: 맞아.
0: 동네가 나오는데 이게 안동시 성남시 아니냐. 이것도 영화적 상상력을 봐달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우회적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0: 고향.
1: 고향이고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하던 곳. 그것 때문에 그 영화가 이재명
0: 네.
1: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거 아니냐? 막 그러한 여러
0: 맞아요.
1: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0: 네.
1: 이게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있다면서요.
0: 네, 뭐 구작은 강명구 의원은 이거 사자명예훼손 아니냐 하면서 이제 법률 위반 여부 검토해야 된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은 뭐라고 해요?
0: 민주당은 일단은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된다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영화의 역사적 해석 자체를 좀 옹호하기보다는 국민의힘 공세를 좀 역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 무인기 의혹 이런 것들 좀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이 안보 문제에서 음모론과 공작 의혹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거꾸로 하면서 좀 공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1: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0: 네.
1: 5.18과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다른 형태의
0: 네.
1: 영화 내용이 뭐 상영이 되면 과연
0: 네.
1: 민주당 가만히 있었을까? 또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좋습니다. 영화를 만든 제작진은 뭐라고 합니까?
0: 제작진 어제 그래서 입장문을
1: 네.
0: 냈더라고요. 뭐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어디까지나 창작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쨌든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로 이제 확정하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좀 냈고요. 또 당시의 기록 공개됐던 기록이나 자료들을 좀 토대로 실제 사건과 인물 모티브로 삼되 이제 여기에 가상의 인물과 상황 또 영화적인 상상력 결합한 극영화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어디에서도 이게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우라고 확정하진 않았다. 이건 해석의 영역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어제 좀 법사위에 또 문체부 장관이 나왔는데
1: 그래요?
0: 거기서도 네. 그 관련 법이 있어서 나왔는데 국민의 의원들이 요거 질의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1: 그때 문체부 장관이 꼭왜 나한테 물어요? 막
0: 네,
1: 그랬던 것
0: 맞습니다.
1: 같은데.
0: 그래서
1: 아, 이거 영화 보고 싶네요.
0: 네.
1: 자, 이번 주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네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네 번째 뉴스는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에 한 우크라 충돌 정부 대사대리까지 초치입니다.
1: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 송환 논란이 계속 화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아예 거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좀 강한 표현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송환 문제 협의할 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먼저 자국 내 여론 이런 것들 이유로 한국 송환 사실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게 어쨌든 포로와 가족 신변 안전 고려해서 여기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양국 정부 간 신뢰 심각하게 훼손했다.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 초래할 수 있다 하면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1: 그러면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상당히 좀 나빠지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 뭐 지원 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막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네.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0: 네, 이게 외교 문제가 사실 어떻게 딱 입장을 정하기 어렵잖아요. 되게 좀 모호하게 스탠스를 좀 취하는 면도 있는데 네. 정부도 이제 뭐 그렇게 관계를 나쁘게까지 만들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은 좀 강하게 항의할 거다. 이거 기존 있더라고요. 좀 여기저기 취재를 좀 해보니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재건 협력 이런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 송환 사실 공개하고 나서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이죠.
0: 네, 네. 그거는 좀 하는데 이걸 좀 이렇게 좀 저울질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네.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네, 아직 북한군들이 남아있고 이 중에 또 어떤 포로가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계속 우크라이나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약속 어긴 문제는 항의를 하면서 양국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자. 이게 정부 입장이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잘해주신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불거진 재재청 갈등이 연휴 이후에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또 이와 관련되어 한바탕 여야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회 법사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4: 법사위 괜찮아요, 분위기. 저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화면에서 보면 여야 의원님들이 그냥 너무 싸우시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좀 상해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5: 2년 넘도록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4: 네.
5: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 아니 근데 전체 회의에서야 그렇게 정쟁 뭐 정책 공방 주고 받으시더라도 소위 같은 데서는 좀 진지하게 앉으셔가지고 좀 문구도 살펴보시고 조항도 살펴보시고 막 그런 거 법률안 심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5: 소위에서는 실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잘
4: 괜찮아요?
5: 흘러가는 편입니다. 오히려 거기서는 비공개 회의라서 뭔가 그 뭐 쇼츠를 찍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지
4: 네.
5: 오히려 그때는 좀 더 진지하고
4: 네.
5: 뭐 야당 의원님들도 좀 더 협조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네. 경향은 있습니다.
4: 지금 법사에서 제일 미운 분이 누구예요?
5: 미흡다기보다는 조금 독특한 분이 김태규 의원이라고 봐야겠죠. 네.
4: 두 분 많이 이렇게 좀 부딪히시던데.
5: 예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곽규택 의원님이
4: 네, 네.
5: 제일 좀 센 편이었는데
4: 네.
5: 그래도 그분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화를 낼 일이 나름 있을 때
4: 네.
5: 논거를 가지고서 화를 좀 내는 특성이 있었던 것 같고
4: 네.
5: 뭐 지금 김태규 의원은 뭐 어떤 그런 맥락 없이 아무 때나 네. 화를 내고 웃고 소리 지르고가 뭐 좀 자유자재인 분이다
4: 네.
5: 보니까 좀 독특한 경향은
4: 네.
5: 있는 것 같습니다.
4: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여야 의원님들이 감정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 예.
4: 집권 여당 또 의원이시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예, 잘 참아가면서 하겠습니다.
4: 네, 대법관 재재청 문제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묵살했다, 격려했다 이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관련된 현안질의를 하셨는데 법원행정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 예, 분명히 정치권으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4: 네.
5: 행정처장이 재재청을 건의를 했고 조희대 원장이 화를 내면서 재재청 못하겠다라고 일방적인 의견을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4: 네. 어떤 녹취라든지
5: 예,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4: 아니고 그냥
5: 예, 예, 예.
4: 전해드리는
5: 전음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 네.
5: 그런데 아마 행정처장께서 아마 그 대법원장 그 눈치를 봐서 그러는지 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의견을 올렸다. 그리고 그 의견을 대법원장이 존중을 했다라고
4: 네.
5: 좀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4: 네. 아니 지난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조 원장이 어제 출근길에는요. 청와대 요청 자체가 제재

0: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명 거부 아닙니까? 이게 인명 거부라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상식으로 생각하는 바인데 이게 인명 거부인지 아닌지도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없다,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헌법 104조 2항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간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임명권이라는 것은 임명할 권한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게 봐야죠.
0: 통전의 양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임명을 거부한 것이 분명한데 또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데 근거가 없다, 정당성이 의문시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 조희대 원장의 언행이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 정신이 아니라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거다. 이거 탄핵 사유 아니냐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거다. 이러한 정치적인 뭐 공격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맞아요?
0: 실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 조희대 원장이 원하는 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임명권이 우선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청권은 존중을 해야겠죠. 청와대가 아무나 데려다가 나의 연수원 동기다 또는 누가 마음에 든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질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원 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 명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를 제청을 했고 그 4명이 다 훌륭한 캐리어를 쌓아왔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아무 어떤 이의제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중에서 제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제청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중에서 저는 임명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제청이 그 관철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대법원장 하려고지 대통령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헌법이 대통령,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당한 선출 권력인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그 규정 취지, 그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뭐 청와대가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뭐 김민기 판사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0: 예.
1: 그분이 뭐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 역할도 했고 또 배우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그 구체적인 판결을 어떤 판결을 했었는지까지는 모르고 있고 그 어떤 그 주변 평가를 들어보면 물론 뭐 김민기 후보로 특정됐다는 말씀은 아닌 그 전자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대학 시절부터 그 주변 친구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왔던 사람이고 법관으로 활동하면서도 진보성과 합리성 이런 걸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 그런 측면, 그런 평가를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나 국정감사 나갈래. 거기서 나 여러 가지 얘기하겠어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환영하세요?
0: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환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1: 왜요?
0: 같습니다.
1: 왜요?
0: 왜 그러냐면은 나온다는 것이 안 나올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본인은 대법원 국정감사를 할때그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와야 할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하고 들어가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말을 할때 자기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1: 일방적으로 밝히는 건 문제가
0: 예,
1: 있다.
0: 그렇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증인석에 앉아서 문답을 주고받겠다. 거기서 질문을 하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밝히겠다.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법원장이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와서 증언을 한다라는 거는 전례와 갈례가 없던 일이잖아요.
0: 예.
1: 괜찮아요?
0: 그 원래는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이니까 자리에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그 권위를 존중을 해서 첫 인사말을 하고 끝날 때 인사말을 듣는 걸로 대신하고 나머지 답변은 행정처장에게 위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법원장이 합리적이고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1: 그렇게
0: 것인데
1: 인정 안 하시는군요.
0: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작년에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자기가 뽑겠다고 나섰던 것 아닙니까?

0: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에 있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부정을 하고 최고법원을 자기가 구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런 태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본인이 앉아서 문답에 응해야 하는 것이고 어제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거 보면은 대법원장을 감싸는 데 비중을 두다 보니까 도대체 대법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뭐가 근거가 없고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앉아서 해야 하는 것이겠고 존경도로 보나 또 실질적인 문답의 필요성으로 보나 당연히 기관장 자격이든 증인 자격이든 그 자리에 앉아서 문답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행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도 국감장 나와라. 이 지금 대법원장 일반직인 채택한 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1: 네.
0: 그러냐면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피감 기관이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기관은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안보실, 정책실인 것이지 대통령 자체가 그 피감 기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억지 꿰맞추기식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의원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네, 진짜 이렇게 계속 최재청 안 할래라고 대법원장이 버티게 되면 내년 6월까지 임기잖아요. 그러면은 대법관 임명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법부 공백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를 받을 것이고 여당이랑 그러면 사법부랑 계속 부딪히는 모습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0: 대법원장은 지금 태세를 보면은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한 내년 6월까지 공석으로 가져가겠다. 나는 그 대통령의 제재적 요구에 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숙여야 할 사항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명권자가 어떻게 재청권자한테 권한을 양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임명한 취지는 그건 겁니다. 판사에 대한 임명권 대법원장이 다 줬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구성, 최고법원 구성권까지 대법원장에 주게 되면은 이것은 사법을 위한 왕국이 되는 겁니다. 사법의 아성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 통제가 미치는 국민의 어떤 그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기관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대한민국 공조직 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 국민이 선출된 국가원수에 의한 임명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당연히 헌법 규정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임명권자의 어떤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유일한 해법인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계속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를 숙일 때까지 국민의 뜻에 또는 국가원수의 뜻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저는 충분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응징이라면 탄핵도 포함되는 거예요?
0: 탄핵도 검토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 이 부분은 당에서 구체적인 당론을 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표현을 좀 절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헌법 104조 2항을 부정하는 그 언행 최근까지 그 자체는 헌법 정신을 어긴 것이 아니라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수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예산 그 집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내부 그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 지침을 어겼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허위 공문서를 또 작성하는 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그 아랫사람들의 행태를 저는 모를 수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법원장 시절에 충분히 예산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짜리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뭐 십몇만 원, 뭐 7, 8만 원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은 회계 조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것도 공범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탄핵 사유는 어느 정도 갖춰질 수가 있다. 명분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믿지만 일단 당론이 있기 때문에 표현은 좀 절제하고자 합니다.
1: 아, 이번 법사위 국감 아주 핫하겠네요. 의원님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조희재 대법원장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아,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머리 아픈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0: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아마 오늘 내일 중에는 뭔가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2일 날 출범인데 아직까지 인사청문안이 국회로 안 오고 있는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돼야 할것 같은데 가부간의 결론이 나야 할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로 빨리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는 게 맞겠다. 당내 그 반발만 너무 고려하다가 국정이 망가지는 모습 저는 참 그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 반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
0: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기자회견도 하시면서 반대하던데.
0: 예.
1: 그게 다수인가요?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의견을 드러내지 않은 민주당 의원분들도
0: 그러니까
1: 검찰 출신은 안 되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0: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 네.
0: 그것까지 제가 계산을 산정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1: 네.
0: 어쨌든 동의를 하기 때문이든 아니면은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라도 출범을 며칠 앞두고 있는 어떤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든 결론적으로는 동의하는 분들이
1: 네.
0: 대다수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청와대는 왜 이렇게 주저해요? 임명 동의안 보내는 거.
0: 내부 그 갈등, 내부 분열 이런 네. 부분을 좀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2주 넘었잖아요.
0: 예.
1: 이것이 자꾸 이제
0: 그동안에 해외에 다녀오시는 동안에 네. 아마 추가 검증을 이제 그 지시를 해놓고 이제 귀국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곧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차장도 뭐 검찰 출신이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검사 출신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지금 중수청은 수사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그리고 검찰개혁의 과제라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완성물로서 나타난 것이 중수청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수청은 검찰개혁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1: 그렇죠.
0: 검찰개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개혁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그 산물로 태어난 중수청이 일을 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사 능력, 수사 경험이 없고 리더십이 없고 뭐 어떤 관행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중수청장을 맡고 주요 간부를 맡다 보면 제2의 공수처가 될 겁니다.
1: 네.
0: 만약에 제2의 공수처처럼 매우 무능하고 존중을 못 받는 조직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검찰개혁이 어떤 검찰의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그 개혁이었어야지 수사력을 떨어뜨리고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이 목표였던 것이냐. 라고 평가를 받는 순간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국민적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원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검찰개혁의 결과가 어떤 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은 해줘야 한다. 인정할 건 해줘야 하는 거고 중수청이 수사를 잘하는 조직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조국혁신당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가 김지용 그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라. 임명된다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0: 김지용 후보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였고 추미애 장관님 때였습니다.
1: 아,
0: 그리고
1: 네.
0: 그 최은순에 대한 네.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불리함을 끼쳤다는 이유로
1: 네.
0: 김지용 검사장을 퇴직하게 만든 것, 쫓아낸 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
1: 네.
0: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조국 대표 왜 저런다고 생각하세요?
0: 검찰 개혁을 위해서 태어난 당이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어떤
1: 맞다고 생각합니다.
0: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뭔가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1: 축구협회를 개혁을 하려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야지 야구를 하던 사람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0: 네. 동의합니다.
1: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좀 반등을 했어요. 미세하게지만. 좀 의원님께서도 추석 때 지역 가셔가지고 많은 분들 만나셨죠. 추석 민심 좀 어떻던가요?
0: 뭐
1: 잘해라 막 이거예요.
0: 예, 예.
1: 아니면 잘하고 있어 이거예요.
0: 잘해라 잘하고 있어와 잘해라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뭐 잘해라는 말씀들 보면 뭐 골목 상권들 조금 어려움도 말씀하시고 호남 반도체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평소에 못 듣던 독특한 말씀이 민주당 왜 그러느냐.
1: 어떤 의미예요?
0: 왜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1: 아.
0: 왜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 입 다물고 지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1: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0: 예.
1: 죄송하다고 예. 하셨어요?
0: 내부를 상대로 싸움을 참 걸 수가 없어서 조금 자제하고 지내는데
1: 네.
0: 말씀 취지 잘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1: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법무부 장관 지금 공석이잖아요.
0: 예.
1: 의원님 가시는 거 아니에요?
0: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 신원조에 이렇게 사인 안 하셨어요?
0: 예,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예.
1: 그럼 제의가 와도 안 하세요?
0: 아이고, 제의를 할 생각도 없는 청와대 입장일 것 같은데 예. 제의하지 않는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또 뭐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겠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0: 예, 특히 지역도 균형 발전을 위한 선봉장으로서 역할도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요청 드릴게요.
0: 예,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이상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6: 할로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9: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0: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0: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5: 가자.
3: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3: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9: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9: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1: 햇빛에 도 끝을 없는 선글라스 체크.
1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5: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6: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 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훨씬 선선합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출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구리시계 일대부터 성수대교, 도모대교 지나 마포대교 북단까지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18: 오늘 폼 미쳤다.
19: 미쳤다.
20: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21: 미쳤다. 와, 와,
1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인물과 이슈를 집중해보고 인물의 파워, 가치를 매겨보는 코너입니다. 뉴스 명당의 인기 코너 인재영입위원단. 오늘도 인재영입위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위원님.
1: 네.
0: 제 사는 곳에 다니었다 보니까 네. 위원님이 현수막 걸어놓은 거 봤어요.
1: 예.
0: 추석 잘 보냈습니다. 그 현수막 보고.
1: 맞습니다.
0: 근데 그 옆에 누구 딴 분이랑 같이 사진을 했죠?
1: 시의원들.
0: 아.
1: 그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요. 추석 때는 시의원들하고 같이
0: 아.
1: 그분들도 소개하면서 인사드리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인재 영입위원인 유한동은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기분 나빠요?
2: 뭐 그냥 담담합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0: 고향 갔다 오셨어요?
3: 안 갔습니다.
0: 왜요?
3: 좀 쉬었어요. 집에서 그냥.
0: 그래요?
3: 네.
0: 한 3일 푹 쉬셨어요?
3: 네.
0: 잘하셨어요. 그래야 돼요. 좋습니다. 그 추석 연휴 지나서 좀 아이템들이 소프트해가지고 영화 얘기부터 해볼게요. 김종혁 위원장님, 네. 영화 암살자 보셨어요?
1: 안 봤습니다.
0: 안 보셨으면 네. 어떡하지?
1: 아니 그냥 열심히 그 평들 보고 네. 일단 보면 굉장히 불쾌해질 것 같아서.
0: 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1: 네, 그럼요.
0: 어떤 부분에 있어서?
1: 1974년 8월 15일 날 제가 그때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흑백장 그 TV로. 근데 갑자기 따당 소리가 맞아요. 나더니 까맣게 화면이 변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전개됐던 내용들, 그러니까 유병수 여사가 이제 저격을 당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치러졌던 장례 이런 것들 다 네.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0: 네.
1: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많은 다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분개했죠.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또 야당 인사들도 함께 그 분노의 대열에 동참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1974년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지금 쉬운 두 살인 만으로 쉬운 두 살인 분들이 태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쉬운 두 살 이전인 사람들은 그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0: 그쵸?
1: 그걸 기억하려면 적어도 지금 60대 중반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한 10살, 10살쯤 됐을 테니까 그때 기억을 했을 텐데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알고 있 그 이후에 조사된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그런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영화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내용은 그거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중앙정보부가 박정희하고 갈등 때문에 그래서 유병수 여사를 자기들이 내적으로 암살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걸 저렇게까지 그 주장을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그 누가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권양숙 여사가 관계가 돼 있다라든가 아니면 5.18 그은 그 북한 간첩에 의해서 그 선동된 그런 폭동이었다 이런 영화를 만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너무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하은기 대변인님 생각은 어때요?
3: 저는 저도 영화를 안 봤는데 그냥 남들이 설명하는 것만 들었는데 뭐 아이템 자체는 저도 별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근데 저는 그 창작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가장 저열한 것까지 허용하고 시장과 비평의 영역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거 되게 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평가들이 보고 뭐 문제가 있다, 영화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비평하고 그래서 만듦새가 별로 안 좋으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뭐 퀄리티가 낮다면 그런 작품을 안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런 자정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무슨 정치 권력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권양숙, 뭐 노무현 대통령 죽음이라든지 5.18 문제에 대해서
3: 네.
0: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을 그런 시나리오와 내용으로 영화가 상영됐다면 지금처럼 하은기 대변인님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그냥 비판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뭐 영화 만드는 걸 가지고 무슨 정치 권력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 한번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0: 네.
3: 그 선은 점점 뒤로 밀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창작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옥죄게 되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성향의 작품들 중에 별로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비평하고 말아야 되는 거지. 정치권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0: 영화는 영화일 뿐 오버하지 말자 이런 네. 개그맨들의 멘트.
3: 심지어는 그 이런 거 만화 관련해가지고 진보 진영에서 이제 캔슬 컬처라고 하잖아요. 특히 젠더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막 뭐 표현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은 막 구독 끊고 막 정치권에 끼어들고 이런 것들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시장에서 보고 판단하고 도태될 건 도태되고 평가받을 건 평가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서정 변호사님, 유영화 의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영화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2: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네.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좀 헌법 조문도 한 번씩 봐야죠.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로 해서 내 마음대로 게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우리 헌법 21조 상항에 보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네. 이게 있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더라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에 반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5.18 영화를 만드는데 북한군이 개입해가지고 북한군이 시민군을 위장해서 파출 섞여있다. 이게 영화적 상상력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0: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2: 저는 용납할 수 없다 봐요. 오. 왜냐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라도 영화적 상상력도 북한군이 개입해서 시민군을 하면 그 5.18 광주 민주화 유공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이게 저는 그러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유공수에서 죽음을 그렇게 오열하고 안타까워했는데 마치 부인을 죽인 사람 이런 표현으로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99% 진실에 1% 가짜를 섞어요. 네. 그게 괴별서가 잘하는 거예요. 100% 거짓말이면 아무도 안 믿어 대중은. 99% 진실처럼 꾸며 네. 문세광 사건을. 그 1% 살짝 가짜를 해요. 그럼 이게 사람들 100% 진실을 착각해. 그러니까 제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유경수 사나 명예가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잖아요. 네. 유영아 변호사 말한 게 그 이야기예요. 제 말은 아무리 영화 상상에서 숨더라도 표현의 자유 숨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 이게 일반의 우리 민주화라는 건 일반 국민의 그 컨센서스잖아요. 이걸 이게 훼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이유로 권양숙 여사나 또 이게 민주 진영에서 노무현을 희생양 삼아서 우리가 반전하자 정권 그래서 이게 뒤에서 암살했다 이것도 안 돼요. 노회찬 총리 극단지 선택했죠. 이것도 이게 타살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영화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 근데 이게 원래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영기 대변인 말이 맞죠. 영화는 영화일 뿐 뭐 그 따라 그렇게 보지 말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영화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발달한 게 영화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그 정권을 잡은 다음에 무슨 전함 포텐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무슨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온갖 선전선동 영화를 총력을 다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다 국민들을 선전선동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도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무슨 남자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최고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왜? 히틀러 정권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북한 영화 어떻습니까? 북한의 영화 산업 대단히 발전해 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서

0: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기 위해서. 영화가 단순히 영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나 이런 데서는 영화, 뭐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3S 정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의 자고 가치관을 이렇게 전도시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60대 이전의 사람들은 유경수 여사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랬던 거야. 박정희 독재자였다며. 야, 독재자가 지 와이프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었던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유족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박근혜, 박지만, 뭐 박근영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한테는 야, 니네 엄마 사실은 니네 아버지가 관계돼 있어. 그 죽음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까지 한 인간의 명예를 훼손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잘생긴 배우들, 그리고 인기 있는 배우들, 유해진이라든가, 뭐, 박해리라든가, 이런 분들 저도 되게 좋아해요. 이런 분들 내세워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신뢰도를 그냥 영화의 신뢰도로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영화 자체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상상력에 기초해서 있으면서 그게 얼마나 교활한 겁니까?
1: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건 이제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아니고 독재 국가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독일의 유명한 지휘자 중에 카라얀이라고 있잖아요. 뭐 20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가장 위대한 지휘자라고 평가받는데 나치에 가담했거든요. 정치 성향이랑 묶어가지고 저 사람 활동 못하게 해라고 하는 건좀 부당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역에서 무슨 책임 묻고 이건 너무 험악한 태도인 거고, 뭐 영화적으로 뭐 부당하다, 상상력이 너무 과하다, 혹은 이건 역사 왜곡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알려야겠다. 그러면 비평이라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에. 그래서 그냥 비평하시고 비판하시고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무슨 야당 당대표가 나서서 책임 물리고 이런 거는 너무 과도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 김종인 위원장님,
0: 네.
2: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영화는 창작의 영역이고 사전 검열은 헌법에 반한다. 개봉된 상업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어그로를 끌어 돈을 벌고 있을 때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1: 뭐
2: 그러나 처벌은 과하다. 이런 쪽의
0: 너무나 당연한
2: 말씀이에요.
1: 제가 한
0: 아니에요.
1: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0: 그거는
2: 한기 대변인 말씀을
0: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고 있는 게 비판하는 거고. 이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냐? 이거 보면은요. 이 영국 같은 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이애나 비 있잖아요. 다이애나 비가 알고 봤더니 남편이 죽인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에서도 삭제, 삭제, 삭제. 이건 말은 안 된다. 이거 너무 심하게 명예훼손한다. 뭐 수십 군데를 삭제를 하고 영화가 상영은 됐어요. 상영은 됐지만 아주 처참하게 뭐 거의 관심을 못 끄는 가운데서 그냥 사라져 버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 네가 창작의 자유니까 할수 있는 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현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사자에 대해서 완벽히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들은 법원도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뭐존 F. 케네디의 암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걸 듣고 지금도 음모론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제클린 케네디가 남편을 누구한테 사주해서 죽였다. 이런 영화 만들면 그 영화에서 영화 틀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화 창작 이런 것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적어도 60살 이전의 사람들은 기억도 없는데 이런 식의 멋진 배우들을 만들어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면은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구가 아니라 실존에 있는 사람들의 실명을 사실상 거론해가면서 이렇게 만든 영화들, 이런 영화들은 사실은 굉장한 선전선동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전선동의 도구로 쓰이듯이 그런 영화들이 지금까지 많았거든요. 사실은.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노무현 대통령을 저는 잘그 옆에서 취재를 해봤지만 너무 과도하게 미화하셨어요. 예, 그리고 다른 영화들도 보면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화는 아, 너무 심하다.

0: 그러면 위원장님
1: 보수 유권자들 기분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면 박정희 전 대통령 뭐 공과가 있는 분이지만 공도 위대하기 때문에 영화 한 편으로 이렇게 막 모든 것이 왜곡되고 그러지 않으니 너무 그렇게 과민 반응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0: 김종인 위원장님, 네? 그 비판을 하되 처벌이나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2: 저는 뭐 처벌로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처벌로 가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뭐 안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제작했다고 해서 그걸 무슨 처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0: 처벌 반대하시.
2: 저는 처벌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 처벌은요, 우리나라는 게 다른 나라에 없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사자 명예훼손이에요. 네. 죽은 사람 명예훼손인데 이게 뭐 원균까지 명예훼손하면 명예훼손이냐, 아니면 광개토대왕까지 명예훼손하면 훼손이, 이게 불명확해요. 죽은 사람이란 게 몇 대까지 오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거는 역사고 어떤 거는 이게 현실인지 좀 불분명한데. 네. 근데 저는 이래 봐요. 일반인들은 비판만 하고 처벌 못 하죠. 네. 그러나 이게 당사자는 다르다 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5.18에 북한군이 개입해서 시민군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우리는 비판밖에 못 해요. 왜? 그러나 이게 저는 광주의 유공자의 자녀들. 네. 자녀들에게 고발하면 저는 처벌된다 봐요. 왜? 당사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엄연히 우리 죽은 아버지 칼에 개헌군에 죽은 우리 아버지 명예가 훼손되잖아요. 사자 명예훼손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박지만 이분들이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다고 이렇게 명예훼손하느냐. 이렇게 하면 사자 명예훼손자로 처벌될 수가 있다. 저는 비판받기 못해도 그 친고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계 비속 그 가족들만 고소가 있으면 그런 게 되는데 그걸 유영한 변호사가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0: 그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3: 저는 바람직해요.
0: 아 그래요?
3: 5.18을 그럼 제 마음대로 5.18을 북한군이 뒤에 다 조정했다 해서 아무도 처벌 안 하면 그걸 말로만 비판하고 야 영화 왜 그래 만들어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손해배상도 하고 처벌도 해야죠. 영화도 아까 헌법 21조 사항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 이게 공중도덕 사회상규 뭐 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1: 근데 저 얘기는 뭐 국가 권력이 나서서 건전가요 만들듯이 뭐 검열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사자들이 그 고소한 저거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저는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는 더 많은 사람이 볼 거예요.
0: 저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2: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비판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걸 본 분들이라도 네. 아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것은 사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참 보고 싶지는 않아요.
1: 네. 네, 뭐 저는 이제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서정욱 TV를 가끔씩 보다 보면 대한민국 앞날이 참 걱정될 때가 있는데.
4: 왜요?
1: 네, 저 동의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그 채널을 폐쇄하거나 뭐 처벌하거나 하기보다는 내가 저 채널에 출연해서 저 알고리즘을 다 파괴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0: 한번 초청하세요.
1: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0: 서 변호사님
1: 비평의 영역은 비평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건전한 사회죠.
0: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한번 초청.
3: 아, 제가 장성철 앵커까지 초대할 수 있어도 한길 안 돼.
1: 네. 채널 망할까 봐.
2: 나도 안 되지. 아,
3: 김종혁 됩니다. 우리 다 범보수니까. 네.
0: 저를 그럼 초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옛날에 김종혁 위원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승현 씨가 배우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상당히 좀 모욕하는 그런 영화를 찍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영화 상영도 안 되고 그게 하여튼 무릎 꿇고 뭐 사죄도
1: 사진집이었죠. 사진집.
0: 사진집이었구나. 네. 그렇죠. 그랬던 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이게 어디까지 인정이 돼야 되는가?
2: 왜냐하면 박유하 교수 같은 경우는요, 그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 책을 썼잖아요. 그 거의 분석행위 당했어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 당연한 일이죠, 그건.
2: 그
1: 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2: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거 국제사회에서 전부 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진보라는 분들이 그것도 그 책 내용에 보면 상당히 객관적이고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 분석행위에 가까운 이지매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 여기 피해자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아주 저렇게 관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 네. 정말 그 내로남불은 그 진영의 종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0: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하여튼 저희 또 방송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0: 영화 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조국 원장 얘기 좀 해볼게요. 하운기 대변인님. 네. 이른바 여의도 의석수 공식을 꺼내들어서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대입을 하면 민주당 의석수는 113석.7석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저는 청와대나 집권여당 민주당은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본인이 적어놓은 것도 되게 이상한 게 네. 총선 기준으로 그렇게 곱하면 161석이 나오는데 갑자기 180석으로 올려놓고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요 공식 그대로 이명박 정부 때나 이렇게 넣어보면 네. 좀 안 맞거든요. 네. 당연히 안 맞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민심은 그때그때 판단을 달리 하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조국 원장께서 그 정부를 비판하거나 뭐 정치를 비판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적 정합성을 갖춰서 하는 게
0: 논리적이 아니에요?
1: 이거는 논리적인 건 아니고 그냥 애들 장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여러 의견들이 모이면 정부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2: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0: 짜증이 아니, 그러면 났어 지금. 짜증이 났어.
2: 아니, 지지도가 이재명 대통령 지도 60% 넘을 때도 있었는데 네. 그럼 그때는 지금 그 의석이 100, 200석 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지지도라는 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시점에 자기 입맛에 맞는 시점에 지지도만을 딱 픽을 뽑아서 거기에다가 무슨 근거가 있는지 아무런 그 제시도 못하는 곱하기 3을 해서 거기에다가 의석수를 얘기한다는 건 그럼 이분이 도대체 과학자 맞, 그 사회과학자 맞아? 정치학, 아, 법학이죠. 법학 전공한 분 맞아? 법학의 가장, 물론 우리 선정욱 변호사 계시지만 법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엄밀하고 정밀하다는 거 아닙니까?
0: 맞아요. 증명을 해내야죠.
2: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에 보면 무슨 논리와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지도 올라가면 그 지지도 올라갈 때마다 혹은 떨어질 때마다 그 의석이 계속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얘기죠.
0: 서정 변호사님. 예. 조국 전 대표는 이과도 아닌데 왜 이러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까요?
3: 그냥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냥 비판,
0: 분노?
3: 좀 나쁘게 하면 비난?
0: 비난?
3: 저는 추조 틀레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재명 정권 비판 공격이 네. 이게 유시민에 대해서는 여론 조사 나왔죠? 건전한 비평이다. 58.
0: 그러니까.
3: 건전한 비평. 그냥 이게 흔들기라는 게 30.9. 네. 이게 거의 더블 속과가 건전한 비평이라 하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결국에 그 추조 털레유는요.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끝장내야 된다. 저 필패하는 저 썩은 내가 나는 정권은 아, 이건 애정어린 비판이 아니에요.
0: 같은 진영인데 왜
3: 아, 같은 진영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보기에 유시민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3명이 있대.
0: 누구예요?
3: 이재명. 네. 그다음에 김민석. 추미애래. 추미애는 왜 그러냐면 탄핵. 노무현 탄핵.
0: 아.
3: 김민석은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 네. 이재명은 변방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네. 권한도 없는 집을 함부로 철거야? 네. 이런 게 이때 세 명이 제일 싫은데.
0: 그 유시민 작가랑 얘기해보시고 나서.
3: 유시민하고 친한 운동부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추미애는 약간 일본말로 치면 독고다이처럼 혼자서.
0: 아니, 일본말 쓰면
3: 안 돼. 그러니까 혼자서. 혼자. 혼자서 이재명 계속 대통령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조국, 김어준, 유시민은 한 편이에요.
0: 네.
3: 정청래까지. 네. 그 네 명은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고 조기든 뭐 조기 종식이든 끝장내고 뭔가 정권을 빨리 바꿔야 된다.
0: 네.
3: 이재명 대통령 가다가 공소 취소하다가 총선 폭망하고 정권 뺏기면 우리 진보진 다 죽는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따라서 이게 레드팀이 아니고 네. 완전히 이미 사회가 레드라인 넘어서 거의 뭐 이거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저는 이런 의도로 글 올리는 거죠. 계속.
0: 하은기 대변인님 반박해 주세요.
3: 아니 그 반박이 될까요?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손흥국 변호사님 그 비판의 수위랑 유시민 작가의 비판의 수위가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앞에 계신 분께 죄송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논리가 없고 그냥 막 비난을 퍼붓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조국 원장이든 아까 말했던 김어준 씨든 유시민 작가든 그 너무 감정적인 비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도 보니까 뭐 연인의 비유해놨더라고요. 연인의. 그래서 우리가 지지자들이랑 이제 사랑하는 관계는 이제

0: 그때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고 그럼 증오하지 않는 서로 미워하지 않는 우정 뭐 이런 관계로 좀 남을 수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대요.
1: 그래요?
0: 그래서 듣고 와 저분들 되게 사사롭구나 정치와 그 사회를 바라보는 감각이
1: 네.
0: 그건 공적 감각이 아니잖아요.
1: 네.
0: 대통령께서 잘하면 저희가 지지받는
1: 그럼요.
0: 것이고 국민들이 잘 못하면 민심은 이반하는 거죠.
1: 네.
0: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본인들 기본 상황에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뭐 잘하고 있는데도 뭐 홍보 안 하고 성과 안 하고 이 지지율은 돌아오지 않고 본인들이 기분이 충족됐을 때는 대통령이 뭔가 실책을 했는데도 그냥 흐린 눈 뜨고 본다 이런 감각으로 지금 정치와 국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되게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런 비판이 별로 민주당이나 정부의 건전한 비판으로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조국 전 대표에게도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다.
0: 그렇죠.
1: 이렇게.
0: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는
1: 그러니까 좀 깨우뚱해요. 저 왜 이렇게 하실까?
0: 사실
1: 진짜 화풀인가?
0: 이재명 정부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실책들 중에 상위에 있는 실책 중 하나가 오판 중에 하나가 이 조국 원장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 복권이라고 저는
1: 그렇죠.
0: 생각을
1: 그때
0: 해요.
1: 지지율이 좀 떨어졌었을 때.
0: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는 물론이고 저희 당 지지층에서도 조국 원장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동체에 큰 죄를 지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게 민주 진영만의 논리로 그냥 사면 복권을 해주면
1: 네.
0: 이게 그래서 그때 지지율이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그런 당사자가 지금 본인이 지금
1: 그러니까.
0: 받고 있는 시선이라든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3등 한그 민심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뻔뻔해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
1: 김종인 위원장님,
2: 네.
1: 화풀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본인은 교섭단체 10석으로 완화시켜줘 그랬는데 김민석 대표가 15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성준 의원이 진보 3당과 이번에 연석회의를 할 거야라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은 우리는 참여 안 할래 막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냥 민주당에 대한 불신, 화남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2: 아니 근데 그거보다는
1: 네.
2: 그냥 이건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1: 안 돼. 안
2: 그냥
1: 돼.
2: 관종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누군가의 주목을 끌고
1: 네.
2: 누군가로부터 칭송을 받고 누군가의 화제의 중심에 오르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러니까 이른바 조만대장경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1: 얘기
2: 뭐
1: 다 했어요.
2: 감나라
1: 맞아요.
2: 대추나라 하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본인의 삶과는 그게 모두가 다 너무나 이반되는 것들이어서
1: 네.
2: 계속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1: 네.
2: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계속 자기가 왕자 뭐 이런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그냥 왕자병 비슷하게 내가 왕자로 내가 사람들은 나를 떠받들고 나를 우러러보고 아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하시면서 아우 딱 똑똑해 잘생겼어 뭐 이런 얘기 칭송받으면서 살아오신 그 삶이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지금 이제 이 나이에 그러는 것도 너무 이상하시죠?
1: 특별히 뭐 어떻게 그냥 정책의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렇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이런
2: 아니
1: 표현.
2: 의도는 있겠지만 그런 걸
1: 의도가
2: 표현하는
1: 감정이다.
2: 방식은
1: 네.
2: 관종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지금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4부에서는 DMZ7의 북한 포로 송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가, 그거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이틀간 성인 1,040명을 대상으로 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5: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9: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3: 점심 또 안 먹어요?
24: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23: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24: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23: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25: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장성철의 뉴스명당 4부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1: 예.
0: 지금 우리 YTN TV 화면을 보면은 좀 이따 9시 반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0: 선에 영향을 줬다.
1: 공직선거법은 6개월이잖아요.
0: 네.
1: 아니 변호사를 누가 소개했냐. 윤대진과 윤석열 대통령 대윤 소윤 형제고
0: 네.
1: 그 형이니까 이남석 변호사는 양쪽 다 친해. 그걸 윤대진이 소개시켜 줬는지 윤석열이 해준지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선거하고 무슨 관계냐고.
0: 그 1년 6개월 정도 징역형이 나왔으면
1: 그러니까
0: 이거는 국힘이 397억?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그러고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0: 네.
1: 지금 대통령 끝나고 3년 하다가 탄핵때가 지금 구속된 게 몇 년인데
0: 네.
1: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선 임기 다 끝나고 그때 거짓말도 했으니까 재판해가지고 토해내라?
0: 네.
1: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법부 판사가 문제가 있는 게
0: 오.
1: 아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434억을 토해내거든요.
0: 네.
1: 이건 대법원에서 10대 1로 났잖아.
0: 네.
1: 이거하고 서로 상계해가지고 야 정치권에서 너 빨리 공직선거 개정해.
0: 네.
1: 개정해 둘 다 면소로 끝내자. 한쪽 그래서 저는 억지로 아. 민주당과 균형을 맞춘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변호사로서 실력을 우리가 엿보겠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심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1: 아니, 결심하는 결심, 거니까 구형이다. 선고는 다음에 하죠.
0: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기서도 징역형 유죄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국민의힘은 397억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 그 상황이네요.
1: 예.
0: 황기 대변인님.
2: 네.
0: 청와대 비서실장 누가 돼요?
2: 모르겠습니다.
0: 몰라요?
2: 네. 네, 아무래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제 뭐 인사 시스템 이런 거 체크해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게 대통령의 참모이기도 한데 기관장이거든요. 장관급. 그러니까 뭐 대통령 비서실이란 기관이
0: 기관장 자리예요.
2: 예. 예. 강호식 비서실장이 좀 특이한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외교를 막 했잖아요. 막 기름 얻어다니고 무기 그렇죠. 팔로 다니고. 근데 다음 비서실장은 그런 역할보다는 그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그 기관의 시스템을 조금 점검할 수 있는 기관장적 성격이 강한 사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
0: 강호식 비서실장은 그런 거 잘 못했어요?
2: 아니 잘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탄핵당한 이후에 이제 집권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정치인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현역 의원들이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후면에 서서 이렇게 기관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0: 한번 추천해 주세요.
2: 뭐.
0: 예를 들면
2: 막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0: 아이고.
2: 네.
0: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2: 그렇습니다.
0: 지금 어떤 분을 좀 임명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법무부 장관은요?
2: 법무부 장관은
3: 더한 떠오르시고.
2: 근데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저희 지지층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좀 합리적이고 중도에서도 좀 신뢰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 당에서 추천한 분들은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서 많이 하잖아요.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무난한 분들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김승원 국회의원의 그 전직 보좌관이 인터뷰에서
2: 네.
0: 이번 주에
2: 네.
0: 뭔가 좀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다. 공개될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뭔지 아세요?
2: 전혀 모릅니다.
0: 모르겠어요.
2: 네.
3: 재밌는 게 그분들이 나이츠 오브 오픈 시크릿인가라는 그 모임이 있대요.
0: 그러니까 전직 보좌관.
3: 아니 그러니까 나이츠라는 게 기사잖아요. 기사 네. 나이트인데 나이츠 그 공개된 비밀의 기사단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 어저께 폭로했던 그분과 그 다음에 기자도 들어가 있고 변호사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섯 명인가가 뭐 그 팀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 빌런은 이제 서영주 소장님이고
3: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료를 줬는데 왜 그렇게 거꾸로 얘기했느냐 뭐 이런 식의 구속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섯 명이서 아마 이번 주에 뭐 관련해서 아마 그 회계부정 관련해서겠죠.
0: 경기도당.
3: 네, 경기도당이 된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가지고서 폭로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내용일지는 뭐 봐야지 알죠.
0: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이 지뢰폭발 사고로 뜨겁게 공방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김종효 위원장님,
4: 네?
0: 한동훈 의원은 왜 이렇게 좀 늦게 조사를 하느냐,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특히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걸 확보하고 난 다음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거들이 부딪히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합참과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는 그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
0: 맞아요.
3: 이렇게

0: 얘기를 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다들 아니 도대체가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인이 무슨 추석 연휴 빨간 날 쉰다는 거냐 뭐냐라고 비판이 막 제기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설명이 뭐냐면 아 거기 그 결국은 누군가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1: 네.
0: 그 들어갔던 사병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게
1: 맞아요.
0: 두 번째
1: 맞아요.
0: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야 그게 군인 정신이냐? 자기 동료가 자기 대대장이 발목 잘리고 자기 동료가 죽었는데 자기 동료가 부상당했는데 거기서 나 트라우마 있으니까 나 거기 이제 못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군인 정신이냐?라고 막 비판이 나오니까 그 다음이 나온 게 안전 문제 때문에. 라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나온 얘기예요. 말이 계속 바뀌어요. 아니 그럼 안전 문제가 전쟁터에서 안전 문제가 항상 있죠. 목숨 걸고 지금 있는 게 군인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은 장비와 더 많은 안전 장비와 더 많은 병력이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 대책을 세우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21주일이 지난 다음에 29일 날 수색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동훈 의원이 사흘 연속 혼자서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하니까
1: 사흘 내내 했어요?
0: 사흘 내내 했으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아,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이틀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국방부 합참 이 설명이 얼마나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들은 전부 다 교육 전문가이듯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대부분은 군대 전문가예요.
1: 그렇죠.
0: 왜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고 부모들은 군대를 갔다 온 자식을 돕거나 우리는 보면 그 군인의 가족이거나 애인이거나 형제거나 친구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지금 합참에서 내놓은 성명들, 그것도 버벅버벅 대면서 하는 성명이나 그 여자 대변인 기자들 무슨 잡돌이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교만한 태도,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저 무슨 국방부가 저래? 무슨 군대가 저래? 무슨 설명이 저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병주 의원한테 말하고 싶어요. 아니 군인 정신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 부상당한 3명 중에 1명, 경상당한 부사관이 자기가 직접 안내해서 이틀 연속 그 수색 현장에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군인 정신이에요. 그 부사관이 보여준 게 군인 정신이에요. 아 무슨 트라우마가 어쩌고 빨간 날이 어쩌고 하면서 그럼 난 김병주 의원이 별을 몇개 달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군인 정신이 있나 싶어요. 그 부사관보다 훨씬 못한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서정 변호사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하 대변인님 말씀하시죠.
2: 이거는 이게 처음에 처음 사고 났을 때 21일 날
1: 네.
2: 저는 이게 99.99999% 북한 소행이다.
1: 그랬겠죠, 뭐.
2: 군은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지뢰 아니면 북한 지뢰밖에 없죠.
1: 그렇죠.
2: 근데 더신을 보호 장비 더신을 신고 왔죠. 근데 그게 발목이 날라갔죠. 우리나라 지뢰로 28g TNT
1: 맞아요.
2: 들어가는데 될까요? 200g 정도 들어가는 북한 지뢰에게 발목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군이라는 거는 어떤 사고가 나면 일단 주석의 행위라고 간주하고 거기에 정거를 수집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북한 소행, 뭐 북한 의심된다는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이거는요, 결국에 뭐냐면 옛날에 서해 공무원 그때 그 북한한테 총살당해서 소각까지 당했죠. 근데 그걸 은폐하려고 했죠. 처음에 안 밝혔죠. 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뭐 종전선언 하려고 북한 눈치 봤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 유엔총회 가서 야, 너 거기 핵개발 ICBM하게 중단해? 우리 제재 풀어줄게? 이거 하려고 북한 소행 알면서
1: 설마.
2: 뭐 설마요? 그때도 드러났잖아요.
1: 아니, 그렇죠.
2: 서해 공무원하고 뭐가 달라요?
1: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부상당하고 우리의 동료가 부상당했는데.
2: 그러니까 이게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는
1: 아,
2: 거예요.
1: 그래요?
2: 지금 북한한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핵 동결하고 ICBM 동결하면 제재 풀어줄게. 제재 효과도 없으니. 그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북한 소행을 군인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아니, 우리 지뢰하고 북한 지뢰도 구별 못 해요? 발목이 달라는데? 더군다나 MDL 넘어서 몇번 지뢰 맺을 여러 번 있었잖아, 보도가.
1: 네,
2: 근데 그
1: 맞습니다.
2: 대응도 안 했잖아요.
1: 네.
2: 그 25 사단장이 군단장이 된 사람이야. 한기성. 그 사단장이 군단장이 됐다니까?
1: 네.
2: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제일 저는 황당한 게, 간신철인지 뭐 강신철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1: 국방부장.
2: 이 사람이, 야, 북한군에 소행이 되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어떤 조치 할 건데? 너 북한의 MDL 넘어서 북한에 가서 200g짜리 TNT 묻을래? 못 묻습니다.
1: 그렇죠.
2: 그럼 어떻게 하냐?
1: 전쟁이지, 이거는.
2: 그냥, 아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제발 하지 마십시오. 아마 북한은 콧방귀도 안 깨고 개무시할 거야. 이게 다야. 그다음 어떤 조치할 거예요? 네. 확성기 틀까요? 2015년처럼 확성기 못 틉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이 어떤 제재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한마디도 못할 거고 강신철은 말로만 말폭탄 강력 규탄한다. 재발 방지 뭐 이럴 거예요. 그걸 이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정말 네. 우리 안보가 심각합니다.
1: 하은기 대변인님, 장동현 대표는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판에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도 군부대를 수색 정찰을 주임무로 하는 데서 복무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 DMZ는 한국군 관할이 아니라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은폐하고 싶어 해서 뭐 은폐가 불가능합니다. 유엔 사령관은 그 한미 연합 사령관 겸직이거든요.
1: 네.
3: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비합리적으로들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국방부의 공보 기능 그러니까 소상한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정도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 네.
3: 어제 발표된 타임라인을 보면 합참의 발표를 보면 21일에 사고가 났고 22일에 바로 그 증거들을 국과수로 보내서 감정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파편이며 이를테면 화약흔이며 장구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처음에 제기했던 증거인멸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사를 시작한 거니까. 그 목함질에 터졌던 2015년에는 우리 군이 수시로 드나들던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안전이 확보된 지역이었던 거고 이번에 폭발 사고가 있었던 지역은 애초에 유엔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군이 거기에 북한이 지뢰 매설한 거 아닌지 그걸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난 사고고요. 사고가 난 직후에 빠져나올 때도 지나왔던 그 길, 그 이미 개척했던 길에도 지뢰가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 무릎 꿇고 이렇게 막 탐침봉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조사를 명목으로 거기 군을 다시 투입하라는 건 제가 듣기 어떻게 들리냐면 임성근 사단장 같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색하고 구출하는 거 중요한 얘기죠. 하지만은 뭐 안전 확보나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비극을 우린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 유엔사나 합참의 그 발표를 보면 거기는 개척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기투입된 작전 병력 중 일부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중에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준비가 필요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합리적인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설명이 있었는데도 자꾸 은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1: 네.
3: 그러려면 그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한동훈 의원께서 뭐 원래 27일로 한다고 했던 것을 29일로 미룬 거 아니냐 한국군의 요청에 의해서라는 주장이나 아니면 유엔사가 뭐 바디캠이나 이런 거 요구했는데 한국군이 꺾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지난번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제기했을 때 녹취록 공개한 것처럼 최소한 제보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를 아무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제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만약에 이 방송에서 제가 제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 근거나 제보자의 신원이나 신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레퍼런스를 없이 그냥 그 막 주장하면 그게 사실로 다 되는 겁니까?
1: 그건 입틀막이에요 바로. 네. 제가 입틀막 할 거예요.
3: 그래서 그거는 지금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히 보수주의자들은 안보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 제기할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하는 저런 방식은 그냥 악만 남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1: 근데 저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추석 연휴 이후에 하겠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3: 그거는
1: 사건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다.
3: 그건 조선일보 보도로 그렇게 나온 건데. 네. 이를테면 합참과 군이 무슨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공보 기능에 있어서 소상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과수로 증거물을 넘기는 것도 조사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1: 네.
3: 근데 현장 조사만 조사가 아닌 거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설명이 지연된 것과 실제로 조사가 지연된 건 다른 문제인데 논리들이 막 혼재해서 섞여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0: 그 제보 문제 신빙성 얘기하시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진짜 야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나? 아니 도대체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거짓말 그 주장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온 국민을 속이는 주장들을 청담동 술자리부터 시작해

0: 그래서 연어의 술파티 네.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산을 쌓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이 사실이 아니면 부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부인합니까? 부인 안 합니다.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지 돌려서.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제 국방이 열리면 확인해 보시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금 합참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발표하는 거 보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켜보면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거야? 아니 도대체 우리 사병이 다쳤어요. 그럼 우리가 펄펄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제일 펄펄 뛰어야 될 때가 어디예요? 국방부예요. 근데 국방부는 아 컴다운 컴다운 아 괜찮거든요. 조용하세요. 이러고 국민들이 펄펄 뛰고 있어. 이거 뭡니까? 이거 왜 이럽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 뒤에 누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1: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저럴수록 대북 송금 약점을 쥐고 있는 북한 정권의 그렇죠.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0: 아, 저도 그런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야, 저는 왜 저럴까? 국방부는 오히려 펄펄 뛰면서 국민 여러분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계속 왜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식으로 이렇게 혼내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 이건 진짜로 북한에서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한테 방북하겠다고 돈 갖다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따위 식이야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나오면 대통령한테 치명적이죠.
1: 네.
0: 그러니까 아마도 이화영 재판과 관련 대북 송금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누구나 의심하게 돼요.
1: 하 대변인님.
2: 그 존경하는 김종욱 최고위원께서 이제 제보의 신뢰 문제를 두고 근거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지적을 하시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자기 없냐 이렇게 돌려치시는데 민주당에서 한심한 짓 한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도 같이 한심한 짓 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0: 그렇죠.
2: 생각을 하고 네. 청담동 술자리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저는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근거도 안 내고 김우겸 의원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보수 진영에서도 저렇게 문제 제기했을 때는 비판하는 사람이 한둘 좀 있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제가 눈치 보기
2: 21일에 이 사고가 터지고 22일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펄펄 뛰었어요. 저는 근데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제가 보면 저밖에 없긴 한데 저는 국방부가 저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유튜버들처럼 아 이거 딱 보니까 북한의 서행이네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국제 증거의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단독으로 조사해서 그 발표한 거랑 유엔사랑 같이 들어가서 증거를 확장하는 거랑 국제 증거의 요건이 달라져요. 이게 만약에 유엔사까지 같이 확인한 거라면 정전협정 위반이니까 문제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비판해 주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유엔사가 요구했는데 우리 군에서 미적미적하면서 뒤로 옮기자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3: 죄송해요. 지금 시간이 끝나요. 오늘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오늘 가열찬 토론 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재 영입 위원단은 뉴스명당의 최고의 인기 코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뵐게요.
0: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6: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 유입니다.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요.
1: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명당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올게요. 뉴바 안녕.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0: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4: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3: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하늘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광주와 대전 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반면에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에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1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옆바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의 하류나 대목에서 동호대교, 성수대교로 지나서 영동대교 구간도 서행되고 있고 나란한 강변 북로 구리 방향 아직은 행주대교부터 마포대교 지나 반포대교 북단까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